0: 너, 내 인생의 애군이다.
1: 이분은 또 무슨 사연이 있길래 헐레벅이 그대로 수위가 됐을까? 그림, 제가 어떻게든 살려볼게요.

0: 거기?
1: 네?
0: 뭐 하는 인간이지?
1: 구조... 그... 응급구조하는 인간입니다.

0: 여이야, 이젠 그림 필요 없느니라.
1: 산신령님, 천지를 굽어 살피시는 지리산 산신령님. 나도 좀 살펴주라. 젤로 바쁜 점심 장사에 땡땡이 치니까 이런 사고가 나지.
0: 곧 실사로 만나게 될 거야, 진우도령.
1: 어인 덕담이시람. 알바비 올려달라고?
0: 많이? 격 떨어지게. 머니 얘기는 닥쳐줄래? 내가 너를 새끼 여우 때부터 쭉.
1: 그 정성 갸륵도 하십니다. 풀어. 어디 갔었어 아까?
0: 정화수 한 잔 꺾었지. 워라노인이랑.
1: 워라노인? 천상계 중매쟁이? 그 깍쟁이시니 뭐? 아, 뭔데?

0: 지리산 여희녀 명구야.
1: 1987년 6월 20일 오후 2시 출생 김윤호?
2: 여희 너랑 맺어진 된다.
1: 진우 도련님은?
2: 환생했어. 김윤호가 진우 도령 현생이야.
3: 드디어 진우 도련님이

0: 귀인이랍시겠구나. 김윤호, 아니 아니, 진우도령과 사랑을 엮어줄 귀인.
1: 산신령님 말고 귀인이 또 어딨다고?
0: 내 귀인은 인간이야. 인연 명부에 의하면 만물의 생사를 묵묵히 지켜보는 인간.
1: 인간?
2: 얘 벌써 몇 번째냐?
3: 보고잖아.
2: 보는 중이래. 애 아빠가 딸내미 살리겠다고 별짓을 다 하는 것 같더라.
3: 괜찮을 거야.

0: 봐.
1: 어?
2: 승환 씨. 승환 씨랑 먹는 컵라면은 언제나 오라. 꼭 와.
1: 내가 뭐하러?
2: 너 결혼식이니까. 이 결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부모님이 작정하고 밀어붙여서. 알지? 나한테 사랑은 승환 씨뿐이야.
1: 사랑?
2: 이뤄지면 그게 사랑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사랑은 승환 씨랑 원 없이 했어. 결혼이야 뭐.
1: 넌 그렇게 정확하게 나눠지니?
2: 나 갖춰진 거 좋아하잖아. 완벽하게. 안 그럼 불안해서. 사진 되게 별로지? 내 옆에 있는 사람 승환 씨 아니라서.
1: 이제 너랑 안 보고 싶다.

0: 야, 네가
1: 네가 우사냐고!
2: 괜찮아요?
3: 괜찮아요?
2: 네, 괜찮아요.

0: 보겠습니다.
1: 오, 박선영.
2: 톡으로 다 보내놓군.
0: 한정판 유튜버가 대세니까.
2: 이 집 분위기도 유트로네.
0: 진정 어렵게 찾아냈지.
3: 인정. 이런 스타일로 인테리어 된 고깃집은 처음이다.
0: 여기 고깃집 아닌데?
2: 어? 응? 어?

0: 여기 베지테리언 카페.
1: 베지테리언.
0: 왜?
2: 박선영 너의 식성 난 하체

0: 우리 그이가 채식주의자.
1: 채식주의자 성격 이상하다던데?
2: 무슨? 나 닮았고 까칠하고 까다롭고 한마디로 비인간적.

0: 주문부터 하시죠.
1: 됐어. 그냥 비싼 거 시켜.
0: 그럼 여기서부터 끝까지 주문하시면 어때요?
2: 오, 꽂히는데? 나도.
3: 주세요.
2: 여기서부터 끝까지.
4: 얘들아,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0: 이 물에 다 떨어지기 전에 음식 세팅 시작해드리죠.
2: 진짜?
3: 진짜?
2: 그게 가능해요?
4: 아니면요? Free of charge?
0: 공짜로 드시겠다?

0: 맛있겠다.
1: 우리 윤호 씨 왔다.

0: 차 많이 막혔어요?
1: 어, 조금.
0: 아, 우리 예비 신랑.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신랑 신부 케미가 좋다? 축하드려요.
0: 고마워.

0: 요리까지 하는 CEO?
1: 쌤, 윤호 씨 요리 잘한다.
0: 박선영 진짜 해봐. 야, 이것도
2: 먹어봐.
0: 아, 그럴까?
1: 좋네.
2: 밀렸어, 밀렸어.
1: 이거 진짜 눈을 감잖아.
3: 나랑 맺어질 운명이라면서. 윤호 씨한테 벌써 신부가 있는 이유가 뭔데?

0: 하필 딱 한 달 후에 나 말고 그 여자랑 맺어지는 건데.
1: 조유리 씨, 홍동백서. 빠진 것이 많도다. 사랑의 운명을 거스르고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쫓는 모양이다.
0: 사랑, 참,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히 재수 없어.
1: 인연명부, 인연명부를 고쳐야겠다. 너하고 김윤호가 맺어질 택일 날짜를 확 앞당겨 놓아. 내가 우월한 노인한테 직접 간청할 것이야.
0: 역시 실력님. 내가 그 철거된 지리산 산신가 재건축할 때 팍팍 보태드릴게.
1: 감동받기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김윤호 그놈을 확.
0: 레시피 있으면 좋겠다. 사랑 레시피.
1: 너 천년 동안 사귄 놈들 많잖아. 그놈들 싹 차버리고 진우도령한테만 애태우는 곡절 실토하렸다. 그것이 바로 사랑 레시피 핵심 아니겠냔 말입지.
0: 진심, 인간의 진심. 천년 전 진우도령한텐 있었거든.
1: 들어가, 들어가. 지난번처럼 괜히 그놈 무덤 있던 데 가서 청승 떨지 말고.
2: 거기 음식 훌륭하더라.
3: 우리가 갔던 채식 카페 중에서는 맛이 제일 단짠단짠했어.
2: 미슐랭 별세 레스토랑보다 낫던데. 선영 씨 덕분에 우리 닥터스푸드랑 대학병원이랑 협업 성사됐잖아. 사랑해.
3: 안 믿는다며. 사랑 포기했다며.
2: 뭐 임상시험 중.
3: 나도 사랑해. 난 진심. 자기 만난 후로 완전체가 된 느낌이랄까?
2: 선영 씨 처음부터 완벽하고 계획적이고 오차 없었지. 미슐랭 별세 신부가.
3: 윤호 씨도 미슐랭 별세 신랑감. 근데 우리 내일 웨딩드레스 피팅.
2: 선영 씨. 나 이번 바이오 산업 투자권 꼭 따내고 싶어. 신메뉴 개발이 좀 급해서.
3: 나도 바빠서.
1: 갈게.

0: 잠깐만요. 이거 이름이
1: 사과 테린이요.
2: 테린
0: 프랑스 고기 요리요.
1: 네, 테린은 채식 메뉴로 바꾸고 장수 사과로 상큼하게 완성했어요.
0: 아, 저기 연락 주실 거죠? 아, 제가 특별한 메뉴를 개발 중인데 그 조언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0: 저기요. 예. 네. 저 일단 그 내려와요. 그 위험하니까요. 저 어?
1: 어?
0: 저 기억 안 나요? 그 구미호 레시피에서. 예. 네. 기억나죠?
1: 누구였지?
0: 아, 아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 제가 가면 되니까요. 그
2: 움직이지 않으셔도
1: 아니 오지.
2: 아, 그래도 이쯤 되면은 저 기억하실 텐데.

0: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 구조 하는데요. 응급

0: 잡서?
1: 구미호.
0: 인간들 반응 꾸준히 식상해. 천년째 변하질 않니. 국수 싹 비우면 나와의 일은 있게 될 거야.
1: 국수보다 일단은 여기가 어디예요?

0: 나 아니었음. 지금쯤 저승사자 보트 타고 황천강 건넜을걸? 응급처치해 좀 보다. 저번에 내 그림 살려줬었잖아.
1: 보다 이거 먹으라고요? 근데 어떡하죠? 제가 원래 국수는 아니 못 먹거든요. 그 제가 이 면 종류만 먹었다 하면은 막 그 속이 뒤틀리고 그 어 막 식은땀 나고 그 호흡 곤란 그리고 기침이 되게 냄새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0: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소울푸드는 뭔데?
1: 저 컵라면 좋아.
0: 어쩌나? 내 국수 안 먹으면 여기서 못 나가는데?
1: 정말 죄송한데 다음에 먹겠습니다. 그냥 제가 다 잊을게요. 그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그냥 절대 비밀. 제가 절대 잊을게요.
0: 도대체 뭐가 문제니? 국수 한 그릇 마시면 깔끔한데.
1: 간.
0: 간?
1: 사람 간 넣었죠, 국수에. 그쪽 소울푸드잖아요.
0: 어째서 인간들은 지들 자체가 스릴러의 공포물인 걸 모를까? 간염, 간경화, 간암. 간? 호러블은 식재료거든?
1: 나 신고할 거예요, 신고. 에?
0: 누가 믿어주실까나?
1: 예, 그 한옥마을 지구대죠. 저 구급대원 정승환.
0: 박선영? 이 여자가 왜?
1: 돌려줘요, 내 핸드폰.
0: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닌데?
1: 뭘 이렇게 남의 핸드폰을 막 보고 그러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0: 신고 안 됐지? 해봐. 그럼 이 여자의 운명이 아주 스펙타클 하실 테니까.

0: 박선영 씨랑 뭔 관계?
1: 그 남의 핸드폰 함부로 뒤지는 거 아닙니다. 그게 요즘 인간 세상 매너예요.
0: 그 여자 진짜 불려시던데.
1: 자기 진짜 구미호면서.
0: 내가 보기에 그렇다면 진짜 여운 거지. 둘이 얼마나 사귀었대?
1: 아무 사이 아니라고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2: 내 귀인은 인간이야. 너의 동물적 기운을 지그시 눌러주는 인간. 놓치지 마라. 내 귀인 푸른 살기를 지녔어.
0: 그래. 그림만 보고도 진우 도려 사연을 알아챘어.
3: 예사 인간은 아니라는 거지.
1: 왜 그래요? 무섭게.

0: 내 옆에 있어 달라고. 윤호 씨 만날 때 다시 태어나더라도 어떤 세상에 머물더라도 사랑은 한 번뿐이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
1: 이거 선영이가 쓴 거예요. 믿게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랑 있다는 거. 할게요, 귀인.
2: 내 이름은 여희, 백여희.
1: 잘 부탁해. 나는 정승환.
2: 헐? 겁도 없이 말을 놔? 내가 적어도 너보다는 900살 이상은 연장자인데다가
1: 궁여 귀인으로 버티려면 이 정도 깡은 있어야지.
3: 윤우 씨, 윤우 씨다.

0: 긴. 내 곁에 있을 거지? 내일 윤호 씨 만날 때.
1: 내일? 나 내일 종일 근무인데.
2: 인생에서 뭘 포기해본 적이 없는데 이 환자들 대상으로 메디컬 푸드 만들고 나서부터는 이 맛은 완전 포기했어요. 이 사과트린을 만나기 전까지.
0: 이걸 직접 만들었어요?
2: 여의시죠? 김윤호입니다.
0: 오랜만이에요.
2: 오랜만 아닌데? 그 며칠 전 구미호 레시피에서
0: 처음 만났죠.
2: 그날 처음 여의시 만났고 사과트린 처음 만났고 이 맛있는 건 언제나 해롭단 편견 버렸습니다. 같이 오신 분은
0: 요리 보조요?

0: 맛은 포기하셨나 봐요. 그럴듯해 보였는데.
1: 급하게 뵙자고 한 이유 아시겠죠? 중요한 투자권이 있습니다. 완벽한 맛과 의학적 효능을 갖춘 신메뉴 개발 프로젝트요. 이 사과트레인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싶어요.
0: 네. 사과 산지가 어디실까나. 야채들은 질식사하신 분위기고. 스팀 온도는? 예열은 했었나? 소스에 들어가는 올리브 오일 혹시 유통기한 지난 거?
1: 정확한 레시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레시피만으론 맛있게 못 만들어요.
1: 뭐 다양한 솔루션 언제든 환영이죠.
0: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하거든요. 음식이라는 게.
1: 정확한 효능이 있어야겠죠. 음식이라는 게.
0: 레슨 받으세요.
1: 레시피부터 넘겨주시죠.
0: 신메뉴로 사과테린을 채택하는 건 허락해드리죠. 조건은?
1: 뭐 수익분배?
0: 레슨. 제가 직접 김윤호 씨한테만 레슨을 할 겁니다. 투자 성사된데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죠? 이 마술은 어림도 없을 텐데. 제 견적으로는 2박 3일 레슨이 솔루션이에요. 레시피를 대신 만들어줄 순 없잖아요. 김윤호 씨 레시피는 김윤호 씨가 직접 만드셔야죠.
1: 스케줄이

0: 소울푸드는 뭐예요?
1: 그럼 여희씨 뭔데요? 소울푸드?
0: 셋하면 동시에 고백할까요?
1: 콜.
0: 셋,
1: 하나,
0: 둘,
1: 둘,
0: 하나.
1: 셋. 야채꽃이구이.
0: 야채꽃이구이.

0: 이 순간을 기억해. 이 맛도.
1: 소금 두꺼집, 산초 기름, 매실초 정향.
0: 오, 절대미가.
1: 진심이 담긴 맛이야.
0: 어느 세상에 머물더라도, 다시 태어나더라도, 너라서 사랑해.

0: 아니 긴급상황 빨리 나와야 돼.
1: 여희 씨.
2: 윤우 씨,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오늘 드레스 피팅 있잖아.
1: 미안. 거래처 미팅이 길어졌어.
2: 거래처? 누구?
3: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줬어야지.
4: 아니, 하필이면 거기서 선영이랑 내가
3: 너! 내 귀인이잖아!
4: 애군인가 보지. 나 그만둘래.
3: 그래, 관둬. 귀인? 그딴 거 필요 없어. 안부 인사하고 싶었어, 천년 만에. 우리 둘 소울푸드로.

0: 미안.
1: 인간의 말 자꾸 바뀌어.
0: 아깐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1: 인간의 약속 허망해. 인간의 사랑 믿을 수가 없어.
0: 그래 맞아. 근데 인간들은 겁도 많아. 선영이 때문에 다시 설렌다는 거 겁나고 아프고 무섭거든.
1: 진심이었다면 용기를 냈겠지?
0: 좀 기다려줄 수도 있잖아. 난
1: 왜 그래? 푸른 살기 이 상처들이 내뿜는 거였어?
0: 난 너처럼 사랑 때문에 천년 동안 버틸 능력 같은 거 없어. 그저 평범한 인간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0: 이렇게 통증 쉽게 없애준 거 여희 씨가 첫사랑.
1: 내가 사람으로 보여?
0: 아닌 줄 알았는데 맞구나요.
1: 오늘은 사람 할래. 첫사람.
0: 나의 첫사람.
2: 고백할 게 있어.
1: 귀인 관두겠다고? 그 고백은 환불.
2: 나의 첫사람 사실 나

0: 사실 아직도 겁나고 아프고 무섭지만 선영이에 대한 내 진심 들이대보려고 마지막으로. 하필이면 이런 타이밍에. 역시나 김윤호인데?
1: 어? 요리 레슨 받겠다고. 어?
0: 아이고, 아유, 이래서 내가 귀 못 그만둔다니까.

0: 기대해도 될까?
1: 운명으로 엮인 사랑이라며.
2: 화이팅! 나도 같이 지금.
0: 윤호 씨 많이 바빴어?
3: 여우 구슬 내라!

저는 기타 연주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기타는 연주도 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어서 기타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평생 동반자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핑거스타일 기타 주법으로 연주하고 있는 김지희입니다.
1: 안녕하세요. 희망을 연주하는 지적장애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지희 엄마 이순도입니다.

0: 기타 처음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고요. 그때 아빠의 권유로 기타를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 코드를 배우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기타로 치면서 함께 부를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1: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지희 씨의 집입니다. 아침부터 연습 삼매경에 빠진 지희 씨. 특별한 의미가 담긴 곡이라는데요.
2: 이 곡은 저의 네 번째 싱글곡이고요. 저를 예뻐해 주시는 지인분께서 네, 이 곡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네.
1: 지희 씨는 꾸준히 앨범을 발표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활발하게 펼치는 중입니다. 장애가 있는 그녀가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과 사랑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3: 읽어봐.
4: 잘 안 보이는데 네가 한번
3: 읽어봐.
2: 하루에 한 번 책 보기.
4: 하루에 한 번 책 보기.
3: 그리고
4: 이건 뭐야?
2: 아, 하루가 빠르다. 빨리 가다.
4: 아, 하루가 빨리 간다. 너 기타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루가 빨리 가는 거야.
1: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지희 씨.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입니다.
3: 지희는 사실 200m 이상도 혼자 못 가던 아이예요. 그러던 아이가 기타를 만나면서 정서적으로나 이런 두려움이 많이 극복이 됐어요.

0: 지희 씨 덕분에 온 가족이 기타를 치게 됐는데요.
1: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0: 호흡이 척척. 부모님의 연주 실력도
1: 나인데
0: 수준급입니다.
2: 이순도 씨, 네. 쉬다 보면 조금씩 빨라지네요.
3: 아, 네. 네? 원래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취미예요.
2: 이 기타를 치면서 아주 재미있게 복도 많이 들어오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시간이 소비가 안 된다니까 많이 웃으려고 그래요, 기타 치면서.
4: 우리 표정 조파이가 보이시는데.
2: 아, 우리 지희만 옆에 있으면 내가 얼굴이 밝아져요. 매드지야?
3: 연주하러 다니면 맨날 지 어디냐 빨리 들어와. 아빠 심심해.
1: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0: 가족들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는 지희 씨. 처음 장애와 마주했던 절망의 시간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1: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3: 지희는 39에 임신을 한 늦둥입니다. 그런데 전치태반으로 임신이 되어서 임신 5개월 때부터 휴직계를 내고 침대에 누워서 아이를 지켜야만 했고요. 그런데 지키질 못하고 안타깝게도 7개월 반 만에 양수가 모두 빠져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20일 있는 동안 내내 울기만 했던 정말 잃을 뻔한 아이입니다. 일찍 태어나서 발육이 늦겠거니 했고요. 그런데 눈을 마주치지 않아서 말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6살 때 엄마 아빠 말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는 우리 지가 막 장애 판정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생각도 못했던 엄마입니다. 늦어서 그렇거니 했는데 중학교를 입학을 시키려면 집 앞 학교를 어떻게 하면 보냈냐 여쭤보니까 장애 판정을 받아서 등급이 있어야 집 앞 학교를 보낼 수 있다 해서 13살에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정신지체 2급을 받게 됐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0: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아이가 행복하면 좋겠다 했는데 고 이때까지조차 집안 미술학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하고도 어울리질 못하고 2시간 내 화장실도 안 가고 그림만 그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은 아빠가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코드 몇 개만 가르쳐봐라. 사실 코드는 악보가 아니니까 C코드, D코드, G코드 몇 개만 가르치면 나랑 집에서 통기타 치고 같이 노래 부르면 아이가 조금 밝아질까 권해본 계기입니다.
1: 제가 기타를 배우고 나서
0: 너무 좋았다.
1: 너무 좋아서.
0: 사실 연주 배운 지 6개월여 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한 기타이고요. 연주를. 그런데 매일 장애 도움실 자모회의만 하러 오라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 지혜 연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하니까 선생님께서 한번 콩쿨에 참여해보세요. 전국 장애학생음악 콩쿨.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등부 관현악 부분에서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등을 다 제끼고 지희가 1등 금상을 차지했고요.
1: 그때 기분

0: 너무 좋았어요.
1: 그 수상자들에게 갈라 콘서트를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에서 개최를 해주셨는데요. 본인이 1등 한 곡 덴덜라이온을 네 번을 끊었습니다. 겨우 마치고 무대 뒤로 들어와서 펑펑 울어요. 지야 왜 그래? 엄마 손이 떨려서 도저히 못 치겠어. 첫 무대인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사실 두려움이 제일

0: 무대에서는 너무 행복해요.
1: 관객들에게 좀 더 멋진 연주를 선보이기 위해 지신 요즘 기타리스트 김은성 선생님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2: 자, 이 코드를 좀 눌러야 됩니다. D코드!
1: 새로운 곡에 도전하는 그녀는 배우려는 의지가 남다른데요.
2: 아, 올라갈 때 다시 올라갈 때 미리 손 동작을 준비하는 걸로 연습해 봅시다. 그렇지. 이게 아니라 따는데 살짝 빼고.
1: 삶의 모든 순간이 도전이었던 만큼 기타는 지 씨에게 자신감을 키워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2: 지희가 연주를 많이 하면서 지희가 많이 인격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표현하는 것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뭐랄까 이제 목소리도 실제로 커지고 뭔가 이제 예전에 대화할 때 대화하는 문장의 단어가 늘어난다든가 사실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여러 가지 인상적이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음악에 진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1: 지희 씨는 이제 누군가의 곡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으로 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악보도 읽지 못했던 그녀가 이젠 진짜 음악가로 성장했습니다.
3: 사실 처음부터 악보를 본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손을, 레슨 선생님 손을 찍어오면, 영상을 찍어오면 선생님 손가락을 따라서 한음 짓기 시작하면서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꾸준히 타부 악보를 배우면서 이제는 타부 악보를 전부 섭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평생 정말 친구처럼 행복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를 만난 게 행운이었습니다.
0: 저의 세 번째 싱글곡 스무살로부터입니다. 저의 인생곡인데요. 스무살로부터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기타 연주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앞으로 할머니 때까지 기타를 치고 싶어요.
1: 지희 씨의 오늘 연주 무대는 강원도 삼척입니다.
4: 너무 예쁘다.
2: 지희 씨, 여기는 어떤 일이에요?
5: 여기 오늘 도전은 희망이다 스토리텔링 콘서트 하러 왔어요.
1: 오늘은 한 초등학교의 초대를 받아 콘서트를 연다는데요.
6: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돼주실 건가요?
7: 네!
6: 아, 소리가 좀 작은데요? 돼주실 건가요?
7: 네!

0: 지희 씨의 스토리텔링 콘서트는 단순한 연주회가 아닙니다. 그녀가 걸어온 성장의 시간과 끝없는 연습의 여정을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죠.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의 도전과 노력을 학생들과 나누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려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꿈 있으시죠? 네. 과연 근덕초등학교 여러분은 무슨 꿈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나의 꿈은 하면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어요? 나의 꿈은? 씩씩합니다. 우리 근덕초등학교 여러분 꼭 꿈 이루시기 바라고요. 지희는 연주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사랑 속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때까지 기타만 치고 싶대요. 할머니 때까지 지희 응원해 주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0: 연주를 듣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지희 씨의 기타 선율이 남긴 잔잔한 울림. 무대를 본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0: 시스템과 함께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1: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긴장됐던 마음을 풀어보는 힐링의 시간. 단짝 친구이자 가장 큰 응원자인 엄마와의 데이트는 지희 씨에겐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2: 저 안에 바다 파란색하고 여기하고 색이 다르지 또, 그치? 와, 노란 등대까지. 한산이야, 한산. 와, 지희 덕분에 오늘 너무 좋은 해변을 왔네.
1: 지희 씨 덕에 어머님도 전국 곳곳을 누비는 중이네요.
3: 사진도 많이 찍고 같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네, 행복해.
4: 차를 많이 태워주니까 좋지? 근데 엄마는 불만이 있어. 차를 타면 너무 잠만 자세요. 김지희 씨가. 그거 좀 이제 앞으로 엄마가 얼마나 더 너랑 다닐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자연을 더 많이 즐겨야 돼, 그치? 경치가 다 다르거든. 그럼 그 경치도 네 폰으로 담아야 돼. 엄마만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너도 혼자 그냥 그 경치를 멋지게 찍고, 그런 거를 자꾸 해버릇하면 그게 여행의 즐거움이야. 놀려다니는 느낌 좋아. 엄마의 뒷모습 듣고 싶어. 엄마는 또 찍어야지.

0: 한때는 걱정으로 가득했던 아이가 이제는 무대 위 당당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늘 자랑스럽고 고마운 어머니는 지희 씨의 모든 걸음마다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1: 항상 같이 동행해 주시고 저의 모자라는 부분을 도와주시는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2: 지희야,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엄마랑 오래오래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연주할 수 있지? 우리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기타를 연주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전하면 너무 좋겠어. 사랑해.
1: 아이고.
2: 사랑해.

0: 요즘 지희 씨는 크고 작은 콘서트 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왔네?
0: 지희 씨를 보고 유난히 반기는 이분은 누구실까요?
1: 테너, 네. 성악가 교수님이세요.
0: 세계적인 성악가 최승원 교수인데요. 지희 씨와 함께 기타와 지팡이라는 듀오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 장애를 앓았던 그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 김지희는 비록 지적 장애를 갖고 있지만 기타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길 원하고, 저는 지팡이를 짚고 나름대로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래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갖고 있는 뭐 장애든 다른 뭐 핸디캡이 있어도 자신의 마음가짐, 소신에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한테, 우리한테는 기타와 지팡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가 있느냐. 그런 의미로 장애인 밴드를 만든 거죠.
0: 이 특별한 듀오 밴드는 전국을 돌며 수많은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했고, 장애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며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0: 이런 다양한 활동은 지희씨를 한 뼘 더 성장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며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시간들. 무대는 이제 지희씨에게 자존감을 키우는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희 씨의 일상에 또 하나의 즐거움이 생겼다는데요.
1: 초등학교 때부터 고2 때까지 그림 그리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요즘에 기타를 연주하기 때문에 기타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0: 자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인 그림. 말 대신 색과 선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음악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그림 실력은 어떨까요?
2: 지희님 되게 꼼꼼하시고 되게 차분하셔서 그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으셔서 이거 그림도 직접 지희님이 그 디자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0: 그림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는 지희 씨. 그녀의 도전은 이제 음악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 갤러리에 저의 그림을 전시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저의 기타 연주를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게 제 꿈이에요. 다름을 인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장애인들에게 응원과 사랑으로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3: 우리 장애인들을 그냥 그대로, 장애는 극복이 아닙니다. 그냥 다양성,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응원과 사랑으로 꼭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세상에 공개하지 않을까. 전 많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0: 평범한 연주자보다는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그런 따뜻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꿈과 희망, 용기를 전하는 예술가 김지희입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소개합니다. 한류에 편승한 상점이나 간판들을 발견하여 신속히 제보해주세요. 찾고, 찍고, 올리고, 초간단 3단계면 K브랜드 수호 완료! 참여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K브랜드 수호천사입니다.

아, 목말랐어. 어? 콜라다. 나 지금 목말랐는데. 어? 뭐지? 아, 기름이잖아. 찝찝해. 빨리 손 씻어야겠다.

여기도 기름이 묻어있잖아. 아, 금방금 씻었는데 도대체 누구야? 아, 손을 몇 번이나 씻는 거야 정말. 예민아 그래야겠다. 여기 기름 묻어있네. 아, 여기도 기름이 묻어있잖아. 더 이상은 못 참아.

0: 소리야. 아니 우리 보고 왜 다 모이라고 한 거야?
1: 제가 여러분들을 여기 모이게 하는 이유는 이 중에 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2: 범인? 무슨 범인?
1: 바로 연쇄 기름 사건이죠. 범인은 이 안에 있어.
2: 연쇄 기름 사건? 그게 대체 뭔데?
1: 제가 오늘 이 집안 물건들에서 기름의 흔적을 여러 번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손을 세 번이나 씻어야 했죠. 누군가가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우리 집안 물건들을 마구마구 손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0: 아, 알겠다. 우리 점심에 치킨 먹었잖아. 치킨 기름이네.
1: 맞습니다. 치킨을 먹고 손을 안 씻은 범인을 찾기 위해 여러 번을 불렀죠.
0: 근데 난 바로 씻었어.
2: 나도 바로 씻었어. 야, 치킨 먹고 누가 손을 안 씻어? 다 씻지.
1: 그렇다면 이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치킨을 먹고 뭘 했는지 한 명씩 말해주세요. 먼저 아빠! 아빠는 치킨을 먹고 뭘 하셨죠?
0: 나는 치킨 다 먹은 박스를 버리려고 쓰레기장에 갔어.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와서 목이 마르길래 콜라를 마시고 끝! 그게 다야.
1: 콜라를 마셨다고요?
0: 응.
1: 그럼 콜라병에 묻은 기름은 아빠 아니에요?
0: 에이, 쓰레기 버리고 왔는데 당연히 손 씻었지.
1: 하긴, 쓰레기를 버렸는데 손을 안 씻을 수 없지. 그럼 엄마는 치킨을 먹고 뭘 하셨죠?
2: 엄마는 너희들이 먹다 남은 치킨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어.
1: 아, 그렇다면 범인은 엄마야.
2: 어, 아니 왜?
1: 리모컨에 묻은 기름은 엄마가 묻힌 거잖아요.
2: 아니야, 엄마는 채널을 한 번도 돌린 적 없어. 어, 틀어진 대로 보다가 중간에 둘이가 와서 다른 거 보겠다고 채널을 바꿨다고.
1: 오빠가 리모컨을 만졌다고? 오빠, 리모컨 만졌을 때 기름 안 묻어 있었어?
2: 아니, 난 몰랐는데.
1: 그렇겠지. 자기 손에 기름이 묻은 채로 리모컨을 만졌기 때문에 몰랐던 거지. 범인은 오빠야.
2: 어? 아니, 내가 리모컨을 만진 건 맞지만 난 분명히 손을 씻었다고. 내가 손 씻고 나오는 걸 엄마가 봤는데? 그쵸, 엄마?
3: 그래, 맞아. 내가 손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갈 때 둘이가 씻고 나왔어.
1: 진짜요? 오빠는 치킨 다 먹고 뭐 했어?
2: 숙제할 게 있어서 내 방에서 숙제했어.
1: 혹시 무슨 숙제였어?
2: 장래희망을 그림으로 그려오는 숙제였어.
1: 혹시 일색연필로 그림 그렸어?
2: 어, 맞아. 그걸로 그렸어. 왜?
1: 걸려들었어. 일색연필에도 기름이 엄청 많이 묻어있었거든? 범인은 오빠가 맞아.
2: 아니, 내가 색연필은 쓴 건 맞지만 난 분명히 손을 씻었다니까.
1: 뭐 이상한 점 없었습니까?
3: 둘이야, 손을 이렇게 씻으면 어떡해.
2: 네? 왜요?
3: 비누칠도 안 하고 대충 물로만 씻었잖니.
2: 그냥 물로만 씻어도 깨끗하던데요? 꼭 비누를 써야 해요?
3: 손에 있는 기름기는 물로만 해선 지워지지가 않아. 비누를 써야지.
2: 안 그래도 요즘에 손 자주 씻어야 하는데 매번 그렇게 비누칠을 해야 돼요? 너무 귀찮아요.
4: 이리 오너라! 오늘은 무슨 일로 이리 소란스러운 것이냐?
1: 대감님, 오빠가 손을 제대로 안 씻어서 우리 집안이 기름 범벅이가 되었어요.
4: 뭐라고? 바이러스가 만연한 이 시국에 아직도 손을 제대로 안 씻는 사람이 있어? 어허,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만. 오늘 내가 아주 제대로 알려주겠다. 그래, 둘이가 평소에

0: 손을 제대로 안 씻는다고.
1: 네, 치킨을 먹고 기름기가 묻은 손으로 물렁을 씻었어요.
0: 어이구, 저기 도리는 왜 비누칠을 하지 않은 것이냐?
1: 물렁을 씻어도 충분히 씻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손 자주 씻어야 하는데 매번 그렇게 비누칠을 해야 돼요? 헹굴 때 오래 걸리고 너무 귀찮아요.
0: 혹시 이 가족 중에 가장 배탈이 잘 나고 이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 둘이 아니더냐?
1: 네, 맞아요. 어? 어떻게 아셨어요?
0: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아요. 또한 이 기름은 물과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물로만 씻어서는 기름기를 깨끗이 닦아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1: 네, 대감님.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바깥에서도 손 자주 씻는데 집에서만 있을 때에도 손을 그렇게 꼼꼼하게 씻어야 해요?
0: 이 집에서도 공부하고 음식을 먹고 청소를 하고 손을 많이 사용하는 건 똑같지 않은가? 자, 우리 몸에서 가장 세균이 많은 곳이 바로 이 손일세. 한쪽 손에만 약 6만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 3시간만 씻지 않아도 6만 마리에서 26마리까지 늘어난다 이 말이야.
1: 그래? 26만 마리나요?
0: 그 손으로 밥을 먹고 코를 풀면 이 얼마나 많은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가겠냐. 어이구.
1: 저만 그래서 자주 아팠던 거예요?
0: 그렇지. 하지만 이 걱정하지 말거라. 오늘 재밌는 놀이도 하면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법도 가르쳐 줄 테니 너희들은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되느니라.
1: 정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빨리 시작해요.
0: 좋다. 그렇다면 다 함께 어이시고.

0: 이번 게임은 무엇이냐? 바로 정결에 관련된 게임! 정결! 반뒤집기! 와! 파란색 옷을 입은 우리 두리팀이 정결 쪽으로 뒤집어주고 분홍색 옷을 입은 소리팀이 세균 쪽으로 뒤집어서 총 3분 동안 누가 더 많은 판을 뒤집냐 이걸로 오늘의 우승팀을 결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양팀 선수들 준비하시고 시작!
1: 손으로 되면 안 돼요.
2: 빠르게
1: 되면 안 돼요.
2: 양손으로 해야지. 양손으로.

0: 그럼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숫자를 세주세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24, 25! 그럼 양 선수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 뒤집어 뒤집어라 뒤집어 뒤집어
1: 뒤집어
2: 뒤집어
0: 이렇게 해서 청결 반지짓기 오늘의 우승팀은 우리 팀 축하합니다.
3: 박수 쳐주자.
4: 너무 힘들지.
5: 얘들아, 엄마가 치킨 사왔다.
6: 와, 치킨 치킨.
7: 얘들아, 치킨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지.
6: 오빠, 이제 손 잘 씻을 거지? 내가 오늘 학교에서 손 씻는 방법 배워왔거든. 가르쳐줄까?
7: 그냥 비누칠해서 헹구면 되는 거 아니야?
6: 아, 아니에요. 세균이 싹 없어지기 위해서 이 방법대로 해야 돼요. 오늘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총 6단계를 거쳐서 씻어야 해요. 비누칠을 하고 처음엔 손바닥을 비비면서 씻은 다음 손등도 마주대고 문질러요. 그 다음엔 깍지를 끼고 문지른 다음 양쪽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요. 그 다음엔 엄지손가락을 다른 반 손바닥으로 잡고 문지르고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면서 손톱 밑을 씻어줘요.
8: 오, 우리 둘이가 제대로 배워왔네. 그렇게 씻으면 진짜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겠다.
7: 이야, 우리 둘이 손 씻기 박사가 됐네.
6: 자, 이제 치킨을 먹어보실까? 잠깐 판소리! 왜? 나 방금 휴대폰 맞았잖아. 휴대폰에 얼마나 세균이 많은지 알아? 손 씻고 와서 먹어.
9: 뭐? 아까 손 씻었는데 또 씻으라고?
6: 휴대폰 만졌으니까 또 씻어야지. 안 그래요, 엄마?
9: 엄마, 꼭 씻어야 돼요?
8: 둘이가 뭐 아예 틀린 말 한 건 아니지. 씻고 오렴.
7: 이야, 우리 둘이는 중간이 없어서 성격이 아주 화끈해. 완전히 더럽던가 완전히 깨끗하던가 어? 중간이 없어 아주.

0: 어디 보자, 어디. 헌놈 눈이 빨그레 헌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하야 명이한테 물은 즉 네 간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터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1: 오, 훈련 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0: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내민 것이 필시 국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무나.
1: 아니요, 내 배 따보면 속할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1: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1: 말어, 허란이 허리다. 말을 허란이 허리다. 걸상도래 소리 억조 정생 은망중어 탐방건 성주인군 성현은 백수 질궁궁아 나이게로 비가는 배를 발라 무고히 저기한 쓴들 일고 공기가 없었으니 호태도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요련이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덜러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넘어서서.
0: 이놈, 네 말이 당치한 말이로구나. 의사의 이르기를 피수병죽 꿈을 등식하고 당수병죽 설득은 신수병죽 이불릉 정하고 간수병죽 꽃불 능실 간이 없구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부느냐.
1: 예! 소태가 어르리라. 소태의 간인 즉 원련 정기로 삼겹쌌더니 호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립니다. 그때에는 세상을

달라고 제게 간을 내어 반춘에 배다 꼭꼭 싸서 진노로 쟁쟁동여 우주석 상계수 나무 늘어 매워 모하유 수복 예전에 탁주가로 내려왔다.

0: 자리로구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이대 장은 탑을 막아 엄난데 니가 어찌 가는 애고 누리고 임어 출입을 한단 말이냐.
1: 대왕 터질

0: 어리야 요리에 제대로
1: 흙먹고소 대는 무슨 예로 머리가 요리면 또 하고 대왕 옥체에는 대돌이 번쩍번쩍

0: 예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지요.
0: 어디 보자.
1: 자, 보시오.

0: 경고 꼴담 궁예로는 간대 들이 어디 멀어 차례 걸어놔야 한다.
1: 그러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0: 입으로 넣고 미궁계로 내고 내 반물 시설 구동공동 떨리 난방이 지나서 방사고금 육방 인육수 주방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하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영지 하늠에 오신 여러분, 저는 가야금 병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 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오채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하늠회는 크라운 하트가 주관하는 모여라 하늠 영재들 및 하늠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상작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꿈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시구!
1: 어이시구!
0: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축의 대찬 소리 국악 관현악단 친구들의 유초신지곡 중 타령입니다. 유초신지곡의 한 악장인 타령은 조선시대 궁중연향에서 연주되던 궁중기악곡으로 밝고 경쾌한 분위기가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닌 음악입니다. 반복적인 선율과 안정감 있는 장단이 특징이며 궁중음악 특유의 품격과 화려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 제가 어이시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시구
1: 좋다.

두 번째 무대는 한음의 바나다 친구들의 상금연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상금연류 가야금 산조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국거리, 자진모리, 휘모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장단 내에서도 조상이 바뀌는 등 조의 변화가 다채롭고 농연과 장식음이 많습니다. 상금연류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산조에서 볼 수 없는 국거리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한음의 바나다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부대는 하동 정제재단 친구들의 아방모입니다. 조선 전기에 창작된 현악 정제의 하나로 타악기의 일종인 아박을 두 손에 놓고 박자를 맞추어 치며 대모하는 춤입니다. 아박은 상하로 여섯 쪽을 만들어 사슴 가죽으로 꿰고 오색 매듭을 늘어뜨려 아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허동 정제 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네 번째 부대는 한예준 오빠의 김해구류 아쟁산조입니다. 김해구류 아쟁산조는 장월중 산류 가야금산조의 가락을 기반으로 하되 판소리적 선율의 흐름과 드라마틱한 감정선이 짙게 배어있으며 연주자에게 단순한 기교, 이상의 호흡, 정서, 해석을 요구합니다. 팔의 강약, 속도의 세심한 조절을 통해 음악적 긴장과 이완을 섬세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산조의 묘미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예준 오빠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고!

다섯 번째 무대는 주 어린 친구의 금강산 타령 노래가락입니다. 금강산 타령은 금강산의 절경을 담은 노래로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경기 작가입니다. 경기 12작가와 비슷하지만 미녀와 작가의 중간 형태의 음악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노래가락은 서울 경기 지역 곳에서 무당이 부르는 노래인 무가가 전문 음악인들에게 의해 통속화된 민요입니다. 그럼 주 어린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무대는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궁중 건무입니다. 궁중 건무는 전통 검을 들고 추는 한국의 대표적인 궁중 무용이며 절제된 춤사위와 품격 있는 움직임 속에 강인함과 우아함이 조화를 이루며 화려한 의상과 장구한 대형 변화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전통 음악의 선율에 맞춰 펼쳐지는 궁중 건무는 우리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과 기상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무대는 예음 전통 사물놀이연희단 친구들의 중부동학입니다. 경기 충청 지역에서 전승된 중부동학 장단을 동시대작으로 편곡하여 예음만의 중부동학 장단으로 연주합니다. 중부동학 장단은 홀수박의 연주가 특징인데 예음의 중부동학 장단은 짝수박도 함께 구성되어 과거와 현대 시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사물놀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오재연이었습니다.

세종대왕과 박연의 음악 이야기. 조선시대 최고의 음악가 박연. 조선의 음악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렸던 박연은 국악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0: 어린 박연은 음악에 깊이 빠져 벼슬길에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박연은 과거를 보고 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연은 왕세자를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때 박연이 가르친 왕세자가 바로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이었어요.
1: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스승님의 대금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2: 아니되옵니다. 오늘은 꼭 이 책을 다 읽으셔야 합니다.
1: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2: 그럼.
1: 스승님 같은 분이 계셔서 조선의 음악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2: 말씀만으로도 황송하옵니다.
1: 저도 우리 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0: 세월이 흘러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세종.

0: 당시는 혼란스럽던 나라의 기틀을 잡는 시기였습니다.
1: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조차 일이 엉망이니 대체 어찌하면 좋겠소?
0: 세종은 나라의 음악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 중국에서 전해져온 음악과 우리의 음악이 뒤섞여 있고 악기들은 조율이 안 돼 있으며 상태도 매우 불량하옵니다.
1: 이를 속히 바로잡아야 하오나 음악에 정통한 이가 없으니. 왜 없어? 바로 저기 있지 않소? 박연을 국가음악을 관장하는 악학별좌에 임명토록 하라.
3: 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0: 악학별좌가 된 박연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돌로 편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편경은 온도나 습도에 따라 음이 변하지 않는 악기로 궁중음악 연주에서 기준음 역할을 하는 악기입니다. 박연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나서 일을 했어요.
3: 그래, 이 정도면 됐다.
1: 편경의 소리가 매우 맑고 아름답구려. 수고 많았어.
3: 황공하옵니다, 전하.
1: 아, 그런데 아홉 번째 음이 조금 높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3: 예? 내가 듣기엔 아무 이상 없었는데. 이럴 수가. 이 돌이 덜 갈려 있었구나.
0: 박연은 편경을 살펴보다 먹줄이 완전히 갈리지 않은 돌을 발견했어요. 돌을 마저 갈아내고 연주하자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완벽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3: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시다니. 나는 아직 멀었구나.
0: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우리 음악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1: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을 우리 음악으로 하면 어떻겠소?
2: 아니되옵니다. 제사 음악의 뿌리는 본디 중국에서 온 것이오니 중국의 것을 따라야 함이 마땅하옵니다.
1: 그래.
0: 중국의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작은 나라 조선은 명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조선만의 음악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뜻은 꺾지 못했습니다.
1: 그럼 악학별좌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3: 예? 황공하오나, 그래도 전통을 따르는 게 옳은 길이 아닌가 하운데. 중국의 고전 음악만큼 훌륭한 것도 없었고.
1: 정녕 그렇단 말이오.
3: 예, 전하.
1: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우리 음악을 듣다가 죽어서는 중국의 음악을 들으니 말이오.
3: 예?
1: 우리나라의 음악이 비록 다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음악에 견주어 부끄러울 것이 없어. 앞으로는 우리의 음악과 중국의 음악을 조화롭게 사용하도록 하시오.
4: 예, 전하.
0: 이후 세종과 박연의 노력으로 궁중음악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후세에 국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어요.
3: 전하, 어찌하여 음악에 이리 관심을 기울이시는지요?
1: 조선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그 정신은 중국 같은 대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음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
0: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했던 박연. 음악으로 왕조의 안정과 국민의 화합을 꿈꿨던 세종대왕. 우리 국악은 이러한 음악 천재들의 위대한 업적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들 하시지요.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놀이. 발가기를 하며 세상과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 네? 구억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알까기 전도사,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알까기를 모르고 어른이 됐으면 크게 후회했을 것 같은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독일의 대문호 헤르만 헤세는 그의 소설 데미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는 세계.
1: 정말요? 그런 말을 하셨어요?
0: 예, 사실 아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계, 즉 월드를 까고 있는 거예요.
1: 그렇게 네. 깊은 뜻이 있었다니 네, 알까기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갑니다.
0: 그랬구나 저랬구나. 지금 이 대국장의 두 기사분들 초조하게 되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네.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지금 시합에 네. 앞서 진지한 정제사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두 대국장 소개하겠습니다. 백두로 잡은 홍경민 8단이죠.
1: 네, 아주 여유 있는 표정이죠.
0: 자, 홍경민 8단 너무나 유명한 인기 있는 기사지요. 네. 리키 마틴 도우미로도 유명합니다.
1: 그 무슨 말씀이세요? 리키 마틴 도우미요?
0: 그 흔들린 우정이라는 노래가 이제 비키지 좋지 않습니까?
1: 아, 네네.
0: 한국에 리키 마틴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1: 아, 맞아요.
0: 네? 네. 통더러 외국 사람이 리키 마틴을 한국에 알리는 뜻밖의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1: 아, 네. 응?

0: 만약 방송을 보고 있다면 리키 마틴 당신은 공격력 확대하기 밥을 사야 됩니다.
1: 아, 네. 어? 네, 이 홍경민 팔단은요 별명이 참 많은데요.
0: 네.
1: 홍꾸라지.
0: 홍꾸라지.
1: 홍산오바. 인매광. 보급형 고수? 근데 보급형 고수 이건 뭔가요?
0: 그 배우 있잖아요, 고수라고.
1: 아, 네네.
0: 이제 고수 없을 때 고수대로 대신 불러달라.
1: 아.
0: 고수 대신 불러라. 아, 이제
1: 그 꽃미남 배우.
0: 예예.
1: 네.
0: 예.
1: 네.
0: 예, 싸게 출연하마.
1: 네.
0: 그래서 이제 보급형 고수가 된 거지.
1: 아.
0: 그랬거나 저랬거나 별명은 참 많습니다만은
1: 네.
0: 히트곡은 제가 한 2박 3일 동안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1: 네.
0: 더 이상 없어요. 딸랑 한 곡. 흔들린 우정.
1: 아, 근데 한 네. 곡이어도 네.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저는 그 흔들린 우정, 그 한 곡이 히트곡 100곡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흔들린 우정의 그 안무는 모든 연예인들이 막 따라하던데요, 이거. 아시죠? 아시죠?
0: 오!
1: 네.
0: 예.
1: 아시죠?
0: 예, 초장 맞게 이렇게.
1: 네, 네.
0: 오, 네. 어, 표정이 좋았고, 네. 자, 가수이자 뮤지컬 출연, 뭐, 기획, 작가까지 뭐든 잘하는 반등 탤런트라고 봐야 되겠죠.
1: 네.
0: 홍경민 8단, 오늘의 출사표 당당하게 던져주시죠.
2: 아, 일단, 아, 우리 수호군이 이제 뭐 가요계를 뭐 많이 알지 않았겠습니까? 아,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0: 오.
2: 이런 것들을 알까기를 통해서 알려주도록
0: 오.
2: 하겠습니다.
0: 오. 그러니까 따끔한 맛,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1: 네.
0: 그런 의미 같아요.
1: 네, 아주 힘있는 이야기였어요.
0: 예, 그렇습니다.
1: 자, 그럼 이제 그에 맞서는 대국자입니다. 최수호 와. 5단을 소개합니다.
0: 오늘 흑도를 잡은 최수호 5단. 이 알까기 명인전 시즌2 출연자 중에서 가장 젊은
1: 네.
0: 영한 이 국악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0: 현재 말이죠.
1: 네.
0: 한예종.
1: 네.
0: 전통예술원에 재학 중인. 이야, 2로 시작하네요.
1: 아~
0: 네?
1: 네.
0: 2002년생 젊은 친구입니다. 2002년 그 월드컵 때 아니었어요.
1: 네.
0: 골! 할 때 여기서 애기 태어났어요. 뭐 이런 거지요.
1: 네. 네?
0: 밀크보이.
1: 오.
0: 또 두부라는 별명도 있지만은
1: 네?
0: 리틀보 송대관.
1: 오.
0: 남자 혜은이라는 네. 한참 후에 그 네. 대선배 외모나 특성을 연상케 하는 별명도 있다고 그래요. 오, 그거 특이하죠?
1: 네. 그리고 나이는 어리지만 스타킹, 트롯
0: 네.
1: 전국체전, 미스터 트롯 시즌2, 현역가왕 시즌2까지 오디션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상남자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0: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일본 도쿄. 도쿄 맞지요?
3: 네.
0: 어, 도쿄입니다. 네. 동경. 한국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부모님 덕분에
1: 네.
0: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무슨 엔카나 가부키 그런 거 아니고 민주를 배웠고 또 판소리를 배워서 네? 대학에서 전공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까기 명인전 시즌2의 막내 최수호 5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3: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경민 형님이 여기 이렇게 고급스러운 알까기에서 세상을 한번 배우며 인생의 쓴맛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한수 배우고 가겠습니다.
1: 오.
0: 아, 겸손.
1: 오.
0: 네.
1: 네.
0: 배우겠다.
1: 네.
0: 저런 사람이 사실 더 무서워요.
1: 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0: 시타는 선호할 그 판 위에 올려놓고 연습하는 거예요. 자, 예. 예, 편하게.
1: 네. 예. 두 분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0: 예, 힘 조절. 이렇게 합니까? 거리가 이 정도구나.
1: 오.
0: 뜨는구나.
1: 우와.
0: 힘이 들어가니까 네. 뒷땅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시타도 해봤고.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1: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 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두 대국자분 인사 후 보석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 그러면 보석해 주시죠. 여덟 알입니다. 그 옛날 뭐 조선시대 호롱불 밑에서
1: 네.
0: 어, 눈치 심한데 아를 갈 때는 아를 속일 수도 있어.

0: 있겠지만 네. 지금
1: 바로 위에서
0: 와 정석입니다.
1: 카메라가 잡고
0: 홍경민 팔다리를 알기 쉽게 아. 네 그냥 알까기 표본 네. 알까기 정석에 나오는 정석 1선 2선 네. 보기 좋게 최소다는 갈팡질팡 가장 많이 하는 약간 네. 영어 그 W 형태의 그런
1: 네.
0: 보석
1: 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단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깊은 숨을 몰아쉬고 그렇습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네. 중앙을 노리는 중앙으로 가서 할 수 없다.
1: 오.
0: 아 그런 정도 나쁘진 않아요.
1: 네, 네, 네.
0: 물론 득점했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만은 네. 애매한 위치에
1: 네.
0: 끼운 형태가 됐습니다. 네. 자 아른 홍경민 팔단에게 넘어가는데 이 그것을 봤네요. 아, 그 한 점 눈에 가시다. 과연 와 처리합니다.
1: 와.
0: 역시 홍경민 팔단 용납 안 하지요.
1: 네,
0: 어딜 감히
1: 깔끔하게.
0: 당황하는 최소단
1: 네.
0: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제 쳤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그렇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어요. 그러나
1: 네.
0: 연습을 하고
1: 네.
0: 본인도 억울해하고
1: 네.
0: 척이나 안타깝게 세 그런 포즈를 취했습니다. 와
1: 알이 잘 맞긴 한데 힘이 조금 부족한 거죠?
0: 부족했습니다.
1: 네.
0: 자신감이 조금 없었다는 얘기인데
1: 네.
0: 자 중앙에 예 다득점을 노리네요. 과연 다득점 성립이 될 것이 또 역시 역시 고수답습니다.
1: 네.
0: 슬기로운 네 작전이에요.
1: 네.
0: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1: 네.
0: 곤란하게
1: 네.
0: 조금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저 처리를
1: 네.
0: 쉽지 않잖아요.
1: 네.
0: 어느 각이건
1: 네.
0: 그랬을 때는 역시 깔 거 없으면 손 떼라 동문서답
1: 네.
0: 저쪽에 그렇습니다.
1: 네.
0: 과연 저거 저 수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와 성공했어요. 와 치수 5단 이게 젊은 패기 혈기입니다.
1: 네, 근데 특이하게 네? 이 약지로 한 것 같은데
0: 와.
1: 되게 깔끔하게 잘 됐어요.
0: 깔끔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1: 네.
0: 자세 보세요. 나 치수 5단이야 나 젊어. 자 그러나
1: 바로 또 이렇게
0: 바로 네 용납 안 하네요.
1: 네, 역시 홍경민 팔단입니다.
0: 네.
1: 이 홍경민 팔단의 아내 김유나 씨가
0: 네.
1: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데 근데 이거 어쩌나요? 손에 굳은 살이 있다고 합니다.
0: 에이 그러면 안 되지요. 고생을 바가지로 이렇게 시켰구만. 네.
1: 근데 알고 보니까
0: 네.
1: 부인 김유나 씨가 해금 연주자라고 합니다.
0: 우와.
1: 이게 네, 고생해서 생긴 굳은 살이 아니라 해금 연주를 하다가 손에 생긴 굳은 살이래요.
0: 굳은 살 호호해주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1: 네. 네.
0: 자 이 치수 5단 네 그래요. 역시
1: 네.
0: 차기 플랜대로 가면 됩니다. 네 그냥 최소한의
1: 네.
0: 안전하게 안전하게 죽었어요. 꽤 수가 나왔습니다.
1: 네, 건드리긴 했는데
0: 정말 아쉽네요.
1: 네.
0: 자 제가 홍경민 팔단이라면은
1: 네.
0: 네. 그거로 그 중앙에 진짜 힘차게 하다 보면 그냥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1: 네.
0: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수수 참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얘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얄미울
1: 네.
0: 정도로
1: 아주
0: 네
1: 딱 붙어 있어요.
0: 게임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저기 잘하는 거예요. 단칼에 안 됩니다.
1: 네.
0: 자. 어우 저거 동계 한 수가 나왔습니다.
1: 자꾸 네? 네,
0: 약을 누르는 수잖아요.
1: 네, 네.
0: 어딜 약을 누리고 있어.
1: 네.
0: 네. 이제부터 이제 까겠다.
1: 네.
0: 홍경민 팔단 이제 양보란 없다. 이제 봐라. 이제 나올 거예요. 멋진 수가. 네

0: 유리하니까? 과연?
1: 어!
0: 어!
1: 끝!
0: 야!
1: 네!
0: 홍경민 팔단에게도 이런
1: 실수가
0: 안타깝게 됐습니다. 실점을 하고 말았어요. 네. 저 이렇게 해서 거의 균형이 맞춰졌어요?
1: 네, 비슷해요.
0: 네, 최소 네, 5단 네. 크게 잘한 건 없습니다만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게 알까기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1: 네.
0: 네. 어. 네. 그래요.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1: 네.
0: 거리와 상관없다. 네.
1: 오, 꽤 먼데.
0: 와! 와! 잘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어? 예, 오히려 깜짝 놀란 선수는 홍경민 선수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 이거 예측은 불가능한데요?
1: 네.
0: 알 수 없어요. 자, 꽤 조심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한 치의 오차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홍경민 폭탄! 와! 100% 퍼펙트. 네? 100점짜리입니다.
1: 네. 너무 잘했어요.
0: 자리를 이동하는 최소 5단. 예, 거의 일선.
1: 아, 지금 한 번에 세 개를 다 보내겠다.
0: 네, 좌상기 타격을 할 때는 그 왼손은 치워야 됩니다. 손을 떼고 와! 멋진 수! 야, 가장 먼 거리에서 오늘의 한 날, 네. 오늘의 한 날입니다.
1: 오, 잘했어요.
0: 네, 이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저 먼 거리에
1: 와.
0: 무슨 자루 진짜 잰 듯한
1: 네,
0: 네, 대단한 수가 나왔습니다.
1: 와.
0: 야, 최소 5단.
1: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0: 저런 면이 있었네요. 자, 네. 과연 저는 눈길이 보입니다만은 홍경민 8단 봤겠지요.
1: 네.
0: 아, 아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수가 성립이 될지. 네, 지금 1타 2급.
1: 아, 근데 본인이 알고 떨어뜨렸어요.
0: 네, 네. 사속 작전 네, 괜찮습니다. 농계 타포.
1: 네.
0: 예, 그래서 한 점 차이.
1: 네, 똑같아졌죠.
0: 네.
1: 이 최소 5단은요, 판소리 다섯 대목 중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심청가에서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0: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인데. 네.
1: 조금 맛만 좀 보여줄 수 그
0: 장면
1: 있을까요?
0: 네. 예.
2: 지금.
1: 네, 아 갑자기 이제 막
0: 갑자기 어렵죠. 알까기 대목 지금 긴박한 상황이 돼. 하필 이때 여유로울 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봤을
1: 오히려 이렇게 해서 긴장이 풀릴 수도 있죠. 그렇죠.
0: 잠깐만.

0: 회리다.
1: 네, 거기까지. 예. 와.
2: 와.
1: 자, 그리고 다시 알까기에 집중해 주시죠.
2: 네. 네.
1: 네, 지금 알까기입니다, 사실은. 네. 아, 그 거리가 너무 멀어요. 어, 두 타이. 아, 그랬겠죠. 처음 계획 자체가.
2: 네, 그렇죠, 그렇죠. 예,
1: 한 방에 돌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네. 일단 아,
2: 네.
1: 이 수가 마지막이 마지막은 아닙니다만은 어, 보여주겠다.
2: 네.
1: 어? 홍경민 발단. 오, 아이고, 약간 네, 실수가 나왔습니다만.
2: 네, 최소단이 옆에서 춤을 춰서 그런지.
1: 네, 약간 고기에 말린 것 같아요.
2: 네. 네.
1: 뭐, 저 정도는 뭐 큰 매너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정도는 네. 귀엽게 봐주죠.
2: 약간 네. 응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1: 예, 예. 어, 오, 죄송합니다. 네. 끝내기 들어갑니다. 과연!
2: 오!
1: 와! 어! 야, 이렇게 해서 2대2 동점!
2: 와!
1: 야, 이 알까기 모르겠는데요?
2: 와!
1: 정말 와. 이 난전, 와, 이제 방송까지 이렇게 해서, 야. 저희, 물론 시합 전에는 홍경민 네. 발단의 우세 점쳤습니다만은,
2: 네.
1: 현재까지는 모릅니다.
2: 네.
1: 막상 막하. 야, 역시 이래서 홍경민입니다.
2: 와, 역시.
1: 예, 두 분 내실 수는 없다.
2: 네.
1: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2: 네.
1: 과연, 100의 두 알 중에 붙어 있는 저 알을 선택할 것인지, 저 붙어 있는 저 100의 알을 선택하면 잘못하면 사석작중이 논계 타법이 돼가지고
2: 네, 같이 떨어질 수
1: 같이 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런 정도.
2: 아~
1: 어, 그게 나쁘지 않아요. 네.

0: 네네.
1: 지금 위치가 보세요. 절묘합니다. 네. 이거 처리하기 애매합니다.
0: 네.
1: 예. 과연 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잘 지켜봅시다. 홍경민 8단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첫 대결 홍경민 8단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전 시즌 2 2차전 보석이 끝났습니다. 아 근데 보석 여러분들 보세요. 보석 야 개성들이 네. 강합니다. 개성 만점이에요.
0: 처음 보는 보석이에요.
1: 예. 네. 1차전 서로 상대방을 알았다 네. 읽었다 그런 의미겠지요. 네. 자 그러면 혹도를 잡은 치수 5단의 성공으로 알까기 대구 2차전 시작하겠습니다.
0: 네.
1: 어우 치수 5단은 막판에 네. 몸이 풀렸어요.
0: 네.
1: 오 괜찮은 플레이인데
0: 너무 잘하고 있어요.
1: 잘하고 있었습니다. 저거 보세요. 너무 촘촘하면 네. 자기가 공격하기 와 그러나 제 해설이 무색하게끔 네. 뭐가 곤란해요. 이런 수가 있는데
0: 네.
1: 오, 네.
0: 와
1: 이야, 첫 수가 좋았습니다.
0: 네, 너무 깔끔하게 잘했어요.
1: 예. 그러나 상대는 웬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네. 홍경민 8단입니다.
0: 네, 너무 네. 잘하고.
1: 워낙 강자.
0: 네.
1: 이거 뭐. 네. 여기서 끝내겠다.
0: 오.
1: 예. 오늘 보여주겠다. 저 한 점. 아, 깔끔한 성격입니다.
0: 우와!
1: 나무랄 데가 없는. 대국자의 기쁨입니다. 치수 5단 아까 1차전 끝나고 말이죠.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저한테
0: 네.
1: 제가 왜 5단이에요?
0: 네.
2: 잘했어.
3: 그쵸. 저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5단 저 왜 5단 저 왜 5단
4: 그냥 한 거야.
3: 아, 저 왜 5단
4: 거야.
3: 아 그냥
2: 난 8단이야 8단이
3: 아니 어떤 이유로
4: 나는 이유가 있어서 8단이
1: 주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 5단이 왜 됐는지 지가 알지 제가 압니까? 네?
0: 네
1: 그런 엉뚱한 게 매력이에요.
0: 네 근데 뭔가 귀엽잖아요. 그런 귀여워요. 질문 처음 받아봤잖아요.
1: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5단인가요? 네?
0: 네
1: 이야 저 석점을 노리나요?
0: 수가 나왔어요.
1: 아, 꽥이 나왔습니다. 꽤 결정적일 때. 네. 노련미의 네. 대명사 홍경민 8단.
0: 네.
1: 이야! 기록이 나오나에 저 노립니다. 저 6점을 향해서
0: 아!
1: 그러나 미칠 건 없어요.
0: 네.
1: 네. 똑같은 사석. 입장. 네. 네.
0: 같이 떨어졌어요.
1: 예, 사석 작전이죠.
0: 네.
1: 예. 너도 하나 손해보고 나도 하나 손해본다. 네. 자.
0: 살짝.
1: 약간 미스샷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정도면. 네.
0: 네. 네. 이 홍경민 8단은요. 2014년도에 결혼해서 딸 라원이와 라이미를 두고 있는데요.
1: 딸이 아빠?
0: 네. 특히 첫째 딸 라원이는
1: 네.
0: K본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서 큰 사랑을 받았었죠.
1: 맞습니다. 사랑 네. 많이 받았지요.
0: 네.
1: 이 어린아이지만 어른스러운 말투와 행동으로 네. 애줌마라는 별명도 붙었다고 하는데
0: 맞아요.
1: 한 번은 뭐 에피소드입니다만 네. 홍경민 8단이 이 아내 몰래 라원이에게 젤리를 주면서 아빠가 최고지? 라고 물으니까 애한테 몸에 안 좋은 걸 주면 어떡해? 라고 대답했다고요.
0: 네. 또 그뿐만 아니라
1: 네.
0: 네, 어릴 때부터 이미 잘생긴 남자는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고 하는데요.
1: 아, 눈썰미가 있군요.
0: 네. 3살 때,
1: 3살 때? 네. 네.
0: 제품 겉면에 있는 그 송중기 사진에 뽀뽀

0: 사표를 했다고 합니다. 아, 네, 너무 귀엽죠.
1: 그렇죠. 만약에 최악 낙사진이었으면 보냈을 텐데. 송중기니까 또, 아, 네. 그렇군요.
0: 아, 이렇게 귀여운 딸을 나중에 어떻게 시집 보낼지 벌써부터 걱정되시겠어요.
1: 자, 딸바보 홍경민 8단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좋은 경기 펼쳐야 되겠지요. 네.
0: 와! 네. 딸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랑스러운 아빠의 네, 모습을.
1: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최소단 지금 장구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순.
0: 신중해야 되죠.
1: 내가 네, 그거로 오. 좋아요. 그 네. 자세는 좋습니다. 아, 오. 마음에 안 드나요? 마음에 안 들면 참 어이없습니다. 어렵게 살았어요.
0: 주변을 빙빙 돌아서 예. 아, 심장이 아주
1: 예, 역시 홍경민 8단이죠. 고 한 점. 아, 굴러온 돌이에요. 네, 아, 너무... 굴러온 돌 처리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0: 아, 네.
1: 비정할 정도로
0: 바로 네. 처리했습니다.
1: 깔끔하게 처리하는. 자, 이렇게 되면은 최소 5단 경기 끝난 거 아니에요? 신중해야 네. 됩니다. 네, 신중해야 됩니다.
0: 절대 하나를 실수하면 하나를, 안 네. 되겠어요.
1: 정성, 신중, 네? 집중. 와! 신중한 끝에! 와! 이거는 멋지입니다.
0: 깔끔하게 되게 네. 잘하고 있어요.
1: 자, 이제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데 저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저수가 성공한다면 승리는 홍경민 8단에게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 역시, 실수가 없네요.
0: 역시 너무 깔끔해요.
1: 네, 실수가 없습니다. 폐색이 짙어가는 최소단. 아, 역시 노련미 네. 앞에서 네. 패기는 좀 힘들었네요. 네. 일단 들어온 거 그 한 점은 처리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 처리하면 또 몰라요. 네. 네. 절대 실수가 안 됩니다. 득점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득점을 해야.
0: 아이고. 아이고.
1: 너 희한한 심정이 좀 희한해요. 어, 한마디로 속 터진다. 왜 이렇게 네. 안 풀리니? 그런 의미. 자, 야, 냉 승부의 색입니다.
0: 너무 유리해요 지금.
1: 그렇습니다. 과연 아
0: 역시
1: 네 한 번까지도 않아요. 정성스럽게 하나만 네 처리하네요. 아. 5대 1. 네, 5대 1입니다.
0: 이제 한 알 남았는데 어떻게 네. 할까요?
1: 네, 우상귀에 한 점 떨러. 어, 그래도 어? 공격을 하나요?
0: 네, 한 점 남으면 도망가는 분들도 있는데.
1: 도망가 있는데, 이왕 이렇게 끝나는 거.
0: 네, 멋있게.
1: 네, 멋있게. 네. 장렬하게 끝나겠다.
0: 도망 다녀도 되나요?
1: 아, 저한테 도망 다녀도 되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일단 그 지점에서 그냥 툭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해라 그런 의미인데 네. 거기서 공격을 야, 공격을 또, 한다는
0: 멋있게
1: 겁니다.
0: 할 수도 있으니까.
2: 아, 그래도 그림 나오겠다.
1: 또 답답하니까 허경민 판단이 자기가 코치처럼. 2차전 홍경민 8단의 승리로 오늘의 최종 승자는 홍경민 8단입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 홍경민 8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안정되게 승리를 했어요.
3: 역시 그 뭐든지 어릴 때 몸에 익힌 건 남아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우리 많은 우리 부모님들 이제 뭐든지 어릴 때

0: 많이 가르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네. 이겨서 참 기분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1: 아, 채소 5단 한 말씀 해 주시죠.
2: 이 알까기의 매력에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좀 조용히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막 이렇게 대결을 하는 게 정말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1: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1: 알까기는 쭉 계속됩니다.

우정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특별한 관계인데요.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전신 순환에 도움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우정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나누며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소중한 사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일상에서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마음을 열어 친구와 함께한 소중한 순간을 회상하고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정은 늘 잘 정비된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라는 말처럼 우정은 언제나 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기르는 화초처럼 갖고 키워나가야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 훗날을 기약하며 친구와의 연락이나 만남을 미뤄왔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해야만 잘 정비된 상태의 우정을 쌓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호흡을 조절하여 가슴속의 편안함을 느껴보겠습니다. 에너지 통로를 정화하는 나디쇼다나 호흡법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은 상태에서 천천히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마십니다. 네 번째 손가락으로 왼쪽 콧구멍을 막고 오른쪽 콧구멍을 열어준 상태에서 숨을 내쉽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 콧구멍을 코로 들이마십니다. 오른쪽 콧구멍을 막아주고 네 번째 약지 손가락을 열어주면서 숨을 내쉽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을 진행한 후에 자세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전신 순환에 도움을 주는 파샤사나입니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럭이나 쿠션이 있으시다면 뒤꿈치에 블럭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마시고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에 손을 모은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을 밀어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무릎은 모아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경직되지 않도록 천천히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으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을 짚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팔꿈치를 비트는데요. 오른쪽 무릎을 감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무릎을 모아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천천히 펴줄 때 견갑골 뒤쪽 능연근을 서로 모아보도록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주면서 상체를 틀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팔, 왼쪽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을 크게 회전하면서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양손을 잡았다면은 오른쪽 어깨를 낮춰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양 무릎을 모아보려고 노력할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바라보고 양손을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동작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천천히 모은 상태인데 이때는 하체의 근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아서 천천히 감아봅니다. 손을 모으고 가슴을 펴주고 하나, 둘, 셋. 반대편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동작은 팔을 등 뒤로 보낼 때 어깨의 구분 정도와 경직된 정도를 알 수 있어서 본인의 어깨 상태를 점검하는 데에도 좋은 동작인데요. 굳은 몸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부 내부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동작인 만큼 평소 소화불량으로 불편함을 겪은 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전신 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록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간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호흡과 동작을 연결해 요가의 준비 자세로 활용되는 수리아 나마스카라입니다. 이 동작은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워지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가 매트 맨 끝에서 한 발 정도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엄지발과 복숭아뼈를 서로 나란히 붙여줍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세워주고요. 어깨를 천천히 열어서 가슴을 들고 천천히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은 코로 크게 마시고 코로 크게 내쉬면서 잠시 숨을 멈추도록 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은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끝 세워주고 등과 가슴을 밀어넣으면서 턱을 앞으로 펼쳐주고요.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팔과 가슴에 주먹 하나 들어간다라는 공간 정도 느끼시면서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쭉 스트레칭 하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고 엉덩이 들면서 오른발 하나, 왼발 하나, 발과 발 간격, 주먹 두 개 정도, 골반 넓이, 손과 손 간격, 주먹 세 개 정도, 어깨 넓이 정도 유지하면서 손목과 발끝이 한 1m 정도 간격을 두시고 턱을 당기시고 배꼽 바라보면서 어깨를 쭉 밀어 올립니다. 이때 다리 피는 게 불편하시면 무릎을 접고 어깨 위주로 스트레칭 하셔도 괜찮고요. 혹시 가능하다면은 내쉴 때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5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 들고 한 발씩 걸어 들어오면서 손끝 발끝 맞춰주고 손끝 세워주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고개를 툭 앞으로 숙여주고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리면서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골반 옆에 붙이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아시탄가 요가의 준비 단계로 몸과 마음을 집중시켜주고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을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도 뒤로 젖힙니다.

우리의 하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우카타사나와 비라바드라사나입니다. 의자의 앉는 자세와 비슷해서 의자 자세로도 불리는 우카타사나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발 간격과 손의 위치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턱을 당기면서 호흡을 다 내쉬고 고개 들고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허벅지 안쪽이 많이 힘드신다든가 허벅지에 힘이 좀 없으시다면은 무릎을 조금 더 많이 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해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은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시면서 하체를 좀 더 낮춰주면 효과적입니다.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으로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자, 마시면서 손을 바닥을 짚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뒤로 몸을 낮추시면서 숨을 내쉬고 마시고 가슴 들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비라바드라사나를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왼쪽 서해부 앞쪽이 쭉 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요. 뒷발에 발축과 뒤꿈치를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가능하면은 무릎을 최대한 다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무릎도 많이 굽힐수록 효과적이지만 하체에 힘이 좀 부족하다든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펴도 괜찮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씩 내려가 보고 호흡을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마시면서 무릎 펴고 정면 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을 틀어주면서 왼발 준비하고 내쉬면서 무릎을 접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무릎을 펴고 오른발을 그대로 따라오면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허벅지 근력을 키워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부족한 근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

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으로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골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와 바타코나사나입니다. 골반을 자극해 골반 안쪽까지 순환을 도와 소화불량과 변비에도 효과적인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왼발입니다. 왼발 천천히 끌어온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무릎을 15도만 접으면서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립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이번에는 균형을 조금 더 잡아보려고 노력할 건데요.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무릎 측면에 끌어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한 발을 접었을 때 넘어질 것 같으면 다리를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왼발 접어주고 바닥을 짚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시선은 뻗은 발을 향하게 유지하며 호흡을 이어가는 게 깊은 이완과 집중에 도움이 되니까요. 시선과 호흡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골반을 열어서 허리와 골반의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바타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키고 이번에는 허리를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주고 내쉬면서 한발한발 다리를 펴줍니다. 오른발 당겨서 안쪽, 왼발 당겨서 뒤꿈치가 일직선하게 앉고 허리를 곧곧하게 세워봅니다. 이 동작은 골반과 복부 내부 조직을 활성화하여 신장, 전립선, 방광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비뇨기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간 박은영입니다. 굿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의뢰인 동시에 삶의 어려움과 슬픔을 풀고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는 장인데요. 서울시 무용단이 굿이 지닌 치유와 해방의 의미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풀어낸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 무용단의 신작 무감석이 준비했는데요. 무감석이는 서울굿 막바지에 굿을 의뢰한 사람이 무녀의 옷을 입고 즉흥적으로 춤을 추며 자신의 복을 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무대에는 작곡가 이하늘이와 무용수 김우관, 소리꾼 김율희와 영화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또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영화감독 장철수가 참여해 음악과 춤, 소리와 미디어 아트로 굿을 통한 치유의 과정을 생생하게 펼쳐냈는데요. 상처와 아픔을 떨치고 치유와 해방으로 나아가는 여정, 서울시 무용단의 무감석이 지금 만나보시죠.
1: 서울시 무용단이 4년 만에 선보이는 대규모 신작 다섯 빛깔 눈물로 풀어내는 정화와 치유의 굿 음악, 춤, 소리로 펼치는 서울굿의 절정 무감석이 2022년 서울시 무용단이 선보인 창작무용 일무 종묘제례학 의식무인 일무를 재해석해 무용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배시 어워드에서 최우수 안무가 창작자상을 받은 작품이죠. 세종문화회관 산하 서울시 무용단이 일무 발표 이후 4년 만에 대극장 규모의 신작 무감석이를 선보였습니다. 무감석이는 서울굿이 끝날 즈음에 굿을 의뢰한 사람이 무녀의 옷을 입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자신의 복을 비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2: 저희가 서울굿 안에 있었던 무감석이를 선택하게 된 과정이 각자 다 힘든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태도와 정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과정이 무감석이가 아닌가.
1: 무감석이는 신과 인간을 잇는 오방색을 흙, 황, 청, 적, 백의 눈물로 풀어냈습니다. 먼저 몸에 새겨진 불안과 고통을 보여주고

0: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등을 연출한 장철수 감독은 미디어 아트를 맡아 현실과 의례, 기억과 감정의 교차를 한 편의 영화처럼 그려냈는데요.
1: 다른 데는 없고 서울 구세만 있다고 하는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는 어떤 그런 놀라운 시간이었고요. 그동안의 어떤 그런 그 추상적인 이미지, 영상에서 벗어나서 시네마틱 콜라보를 도입하는 것은 가장 이곳의 본질에 응답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내면의 억눌린 감정을 강렬하게 분출하는 적의 눈물, 현란한 몸짓에는 다시 타오르는 생명력을 담았습니다.

0: 무감석의 조합문은 무용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한국 무용가 김우관이 맡았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의 감각을 풀어내는 자신만의 춤선으로 안무를 만들고 직접 무대에 올랐는데요.
1: 안무에서는 첫 장면 흙의 눈물 장면과 청의 눈물 장면 움직임 개발하는 것까지 참여했고요. 그리고 백의 눈물에서 이제 솔리스트도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살풀이 조금 기반으로 움직임 리서치하면서 여기에서는 가장 지금 흙, 황, 청, 적 이 단계를 거쳐서 가장 깨끗해진 상태, 뭔가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약간 초월자적인 그런 면모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을 좀 상상하면서 제가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0: 상처와 슬픔, 깨달음의 눈물을 흘리며 내면의 고통을 비워내자 비로소 평온함에 도달합니다.

0: 백의 눈물에서는 국가 무형유산 판소리 이수자 김유리가 작창과 소리를 맡아 치유의 순간을 소리로 풀어냈습니다.
1: 이 백의 눈물 부분을 작창을 하고 고민을 할 때는 가장 스스로 제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 그런 고통에서 좀 멀어지는 그 순간들을 저 자신을 가장 깊이 들여다봤을 때 모두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시작해 보았고요.

무감석의 의상은 무용 공연, 영화 등 다양한 작품에서 독창적인 한복을 선보여온 민천홍 의상 디자이너가 맡았습니다. 오방색과 지전,

0: 허리 설경 등 구세 요소를 활용해 무감석의 다섯 가지 색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는데요.
1: 이 다섯 가지 눈물에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득 떠오는 결론이 이 모든 컬러를 품어 안자라는 생각을 하고 다섯 겹의 의상을 만들자라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다섯 겹의 의상이야말로 이 장면에 따라 펼쳐지는 눈물의 이야기를 품어 안아서 무감석이를 위한 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0: 무감석의 즉흥성과 구세 장엄함이 어우러진 절정 무감석이 오방색의 움직임이 거대한 흐름을 이루고 45명의 무용수는 서로 다른 움직임을 쏟아내며 공동체의 에너지를 가득 펼쳐놓습니다.
2: 나 스스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이 문제는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어떤 정신과 태도, 그런 것이 우리 조상들 무감석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를 한번 같이 공감하고 싶었어요.
1: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이 무감석이가 많은 분들에게 스스로 위로를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0: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치유하는 하나의 여정으로 재탄생한 구. 전통의뢰의 춤 사이에 오늘의 감각을 더한 무감석이가 펼쳐갈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해봅니다.
3: 네, 홀로 무대를 꽉 채우는 동무의 에너지부터 무려 45명의 무용수가 펼치는 군무까지, 그리고 고통과 번뇌를 지나 깨달음과 희망, 마침내 해방으로 나아가는 감정의 여정을 함께 느끼고 또 전율하게 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음악으로 주목받는 작곡가 이하늘이는 무감석이를 통해 처음으로 무용음악을 작곡했다고 하는데요. 무용수들은 처음엔 그의 음악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 낯섦에서 새로운 움직임과 감각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일무, 스피드, 미메시스까지 전통 음악과 춤을 새롭게 풀어내는 서울시 무용단. 앞으로도 다채로운 무대를 꾸준히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인사이드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그야말로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텍스트 하나로 영상과 음악이 뚝딱 만들어지고 기술이 인간의 지성과 예술적 영역까지 넘나드는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이미 반세기 전에 내다본 예술가가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인데요. 백남준은 기술과 인간을 따로 떼어놓고 바라보기보다 기술이 인간을 닮아가고 인간과 공존하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올해는 백남준이 세상을 떠난 지 20주기가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해 백남준 아트센터가 그의 이름을 내건 첫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열었는데요. 주제는 백남준의 행성 Waiting for UFO로 그가 평생 상상했던 우주와 미래와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 두 개의 전시, 별, 괴, 달들도 동시에 개막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퍼포먼스, 기술 시연 워크숍, 관객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해 백남준의 우주관을 오늘날의 기술과 예술로 연결했습니다. 기술과 인간, 우주와 지구의 연결을 꿈꾸었던 백남준의 세상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4: 인간과 기술의 미래를 전망한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백남준의 미디어 오디세이. 서거 20주기, 다시 열리는 백남준의 우주를 찾아서.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 올해 그의 서거 20주기를 맞아 제1회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백남준의 행성이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백남준은 일찍이 미디어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오늘날을 예견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그의 시선을 동시대와 연결해 함께 미래를 상상하고자 합니다.

백남준의 예술 정신과 백남준이 가지고 있는 예술의 레거시를 동시대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남준은 사실은 스스로 혼자만 존재하는 것은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0: 댄스, 기술 시연 워크숍, 관객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열렸는데요. 특히 음악, 라이브 코딩, 굿 등 백남준의 우주적 세계관을 동시대적으로 풀어낸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년 2월 14일까지 열리는 전시 별, 괴에서는 백남준의 독창적 우주관과 동양 사상을 담은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1: 여기에서 별이라는 의미는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시선을 확장했던 백남준 선생님의 사유의 스케일을 보실 수 있는 작품들이 출품이 되었고요. 괴라는 주역의 기호를 통해 그 넓어진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양상으로 읽어보고자 하는 전시입니다.
0: 백남준에게 우주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1990년작 비너스는 위성 안테나를 중심으로 모니터 24개를 바람개비처럼 배치했습니다. 반구 표면엔 천의 무봉, 황녀, 복부인 등 여성을 뜻하는 한자를 적었는데요. 이는 인간의 삶과 맞닿은 그의 우주관을 보여줍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시리우스. 백남준은 이를 8인치 모니터의 전자신호와 이미지로 우리들의 눈앞에 불러왔습니다. 높이 5m 대작, 가상의 금성으로 가는 로켓선엔 시공을 가로지르는 백남준의 상상력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타이캉 아트뮤지엄 소장품으로 국내 첫 공개작인데요. 13인치 TV 36대엔 불상과 악보, 공상과학 이미지가 교차하고 꼭대기엔 19세기 석조 불두가 놓여 있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합니다.
1: 백남준에게 우주란 어떠한 묘사의 대상이 아니라 사유를 확장하고 인간의 감각을 확장할 수 있는 매개, 로 사용해 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들을 보시면 단지 천체나 행성의 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전자 이미지, 그리고 동양의 한자, 그리고 한글 등의 기호들이 층층이 다층적으로 겹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0: 위성으로 전 세계가 이미지와 경험을 공유하는 세상을 꿈꾼 백남준. 21대의 모니터로 만든 지구본이 전 지구를 연결하는 그의 예술 철학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미디어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서양의 기술과 동양의 철학을 함께 담았던 백남준. 이번 전시에서 그의 동양적 우주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1: 이전 섹션이 별, 괴 전시에 별을 의미하는 작품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면 이번 섹션은 그 주역의 사유인 괴를 담은 작품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괴란 백남준 선생님이 1960년대부터 탐독하셨던 동양의 사유를 전시에 적용하는 출발점, 격인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0: TV 부처는 동양의 지혜를 상징하는 부처가 실시간 화면 속 자신을 바라보는 작품입니다. 화면 속 자신이 가상인지 실제인지부터,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행위가 성찰인지 자기애인지, 우리 현대인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집니다. TV 앞에 나무로 깎은 토끼가 앉아 있습니다. 수많은 인류는 달을 보며 꿈과 상상력을 키워왔는데요. 달은 인류 최초의 텔레비전이다. 백남준이 남긴 말처럼 우리는 여전히 달을 보며 무한한 상상력을 더해갑니다. 레이저 디스크에 실크스크린과 구형 TV 진공관을 결합한 이 작품은 동양의 별자리인 28수와 고전인 주역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별과 괴로 세상을 읽어내던 과거와 현대의 영상 기술이 만난 작품입니다.
1: 이번 1990년대 작품의 동양적 사유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심화되고 그 축적되다가 이제 문자로

0: 있어 등장하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동양의 천문학이나 아니면 오래된 주역의 사유들을 이제 겹쳐놓거나 드로잉 하신 걸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작하실 당시에 가장 최신의 매체였던 현대의 레이저 디스크 위에 겹쳐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동양의 기호와 그 다음에 현대의 레이저 디스크라는 매체를 겹쳐놓은 백남준 선생님의 작업 방식이 보여집니다.
1: 지난 10월 4일까지 열린 2층 달들에서는 백남준뿐 아니라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했는데요. 나노필름으로 우주의 충만한 생명력을 표현한 이지연 작가의 얼룩 무지개 숲과 깜빡이는 픽셀의 움직임으로 우주 풍경을 표현한 김덕희 작가의 부분 일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백남준이 1993년 선보인 작품 거북은 166대의 모니터를 거북 형상으로 배열했는데요. 과거 영적 존재로 숭배받은 거북과 현재의 영상 기술이 만났습니다. 이 작품만을 위한 전용 전망대에서 그가 만든 우주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2: 많은 동시대 예술가들이 여기 와서 백남준이 했던 것처럼 다양한 퍼포먼스도 벌이고 음악에 있어서도 장르도 넓히고 다양한 영역들의 예술들이 함께 여기서 실험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또 이끌어내서 미래의 예술들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별과 행성, 위성으로 이어진 백남준의 우주. 그의 우주에서 기술은 예술이, 예술은 다시 질문이 됩니다. AI 시대, 반세기 앞을 내다본 백남준의 질문을 만나러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3: 백남준의 1990년대 행성 작업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별괴에서는 5m에 달하는 대형 설치작, 가상의 금성으로 가는 로켓선이 국내 최초로 공개됐으니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브라운관 속 자신을 들여다보는 작품, TV 부처는 스마트폰과 SNS로 늘 자신을 확인하는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해서 흥미롭습니다. 비너스, 시리우스, 역경 등 주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백남준의 행성 전시. 별괴는 내년 2월 14일까지 경기 용인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계속되니까요. 백남준의 우주로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창극의 해악과 흥, 그리고 우리 소리의 생동감을 젊은 감각으로 전해주는 소리꾼이 있습니다. 국립창극단 단원인 김수인인데요. 지난 9월 4년 만에 돌아온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에서 젊고 발랄한 새로운 토자를 연기했습니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창극과 방송 등 활동을 더욱더 넓혀가는 젊은 소리꾼, 국립창극단 단원 김수인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인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요.
3: 그러니까요. 우리 국악의 날.
4: 맞아요.
3: 그때 우리 맞습니다. 같이 MC를 봤었었죠.
4: 네. 제가 네. 그때는 진행자로 왔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초대돼서 오니까 네. 기분이 더 묘합니다.
3: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4: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창극단의 소리꾼 김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3: 아니 계속 저희가 수인 씨의 근황을 네네. 이렇게 전하긴 했어요.
4: 아 맞아요. 그래도 저도 올해... 봤어요.
3: 어 보셨어요?
4: 네네.
3: 오, 올해 어떻게 지냈는지 그 이후로 근황 좀 그래도 얘기해주세요.
4: 정말 이번 연 한 해가 정말 바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은 큰 작품에 좀 주인공을 맡는 작품들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많았어가지고 조금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6월에 효명이라는 작품에서 또 주인공을 맡았었고 네. 또 지금 하고 있는 귀토에서도 네. 또 주인공을 맡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3: 주인공의 주인공만 거듭한 예 그래서인지 지난번 만났을 때부터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은
4: 제가 그 귀토라는 작품이 다이어트 창극이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3: 왜요?
4: 그 토끼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굴러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창극단에 입단한 이후로 가장 많은 땀을 흘렸던 작품이 이 귀토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3: 확실히 효명과는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4: 네, 그렇죠? 효명은 뭔가 또 점잖해야 되지만 토끼는 굉장히 또 발랄해야 되고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다이어트가 많이 되었습니다.
3: 아니, 저희가 이제 이 작품을 VCR로 소개를 하기도 했었어요. 지난 9월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의 주인공 토자 역을 맡았다 전해드렸고, 사실 이 작품이 이제 4년 만에 돌아온 거고 또 주인공 토자 역을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잘해야겠다 욕심도 나고 여러 가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어땠나요?
4: 사실은 이 귀토라는 작품에 이제 제가 했던 토자 역할을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인 우리 김준수 씨가 했었습니다. 그 앞에서 너무 잘해놓고 가서 제가 그만큼 또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막중한 책임감도 있었고 또 이제 준수 형의 빈자리를 채우는 또 새로운 인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또 사명감도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고 또 무대에 올라서도 온갖 정성을 다해서 연기하고 소리했던 것 같습니다.
3: 근데 또 준수 씨의 어떤 토자 이미지와 또 수인 씨가 하는 토자의 어떤 캐릭터와 굉장히 다르게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나는 조금 다르고 나만의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점을 더 연구하고 신경 썼다 그런 게 있을까요?
4: 사실 이 어떤 인물이 다른 배우가 해놓고 간 작품을 이어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똑같아도 안 되고 그거를 답습해서 똑같이 하면은 또 저만의 개성이 또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앞전에 했던 이제 우리 준수 선배가 했던 포자를 쭉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발랄하고 아주 막 이렇게 볼 한번 꼬집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또 제가 이 토끼 옷을 입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또 어울릴까라고 했을 때 전 좀 까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수 토자가 굉장히 활발하고 귀여웠다면 저는 이제 거기다가 까칠함을 좀 한 스푼 더해서 좀 별주부를 울리기도 하고 또 이제 강한 척하지만 일명 센 척하지만 속은 되게 또 여린 약간 그런 토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3: 아니, 수인 씨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어머, 이분이 요즘 이렇게 바쁘구나. 인기가 최고구나. 이렇게 여기저기서 부르는 곳이 많구나 싶었던 게 매년 여름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여우락 페스티벌. 올해 거기에 이제 또 나가셨잖아요.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와 함께 무대를 섰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또 매년 예술 감독님을 모시기 때문에 가수 이한철 씨 오셨었고 또 음악 감독은 국립창극단 단원이었던
4: 유태평양
3: 씨가 맡았었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비하인드 섭외를 어떤 식으로 하냐. 일단 친한 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요. 너 꼭 나와야 된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 들었어요. 너무 바빠서 처음엔 약간 고사를 하셨다면서요.
4: 사실은 이제 그 여우락을 준비해야 됐었을 기간이 제가 이제 주인공을 맡았던 효명 작품이 끝난 직후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곡들을 만들고 무대에 설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먼저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 것 같지 않나 싶었는데 이제 우리 평양 감독님이 계속 전화해서 너랑 정말 잘 어울리는 팀이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계속 했었죠. 그래서 그 권유가 저한테는 굉장한 보약이 되었습니다.
3: 보약이 됐어요? 아니, 태평양 씨 입장에서는 일단 섭외를 막 너 진짜 꼭 해야 되고 넌 잘할 수 있어 한 다음에 이제 막상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약간 이렇게 나 몰라라 했다고.
4: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형 동생이니까 형 그럼 나 진짜 많이 도와줘야 돼요. 음악 만드는 데 있어서 형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그랬는데 이제 막상 이제 하고 이제 라인업이 딱 정해지니까 음악은 네가 만들어야지.
3: 나 몰라라 하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요.
4: 근데 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이번에 그 여우락 페스티벌을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라는 팀과 장마라는 소재로 우리 전통 국악을 블루스에 입히는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사실 정말 평양 감독님 없었으면 아이디어가 고갈돼서 머리 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 정말요?
4: 정말 음악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구나 우리 유태평양 음악 감독이.
5: 네.
4: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만들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늘 전화를 하면 녹음한 거 보내봐. 들어보고 피드백 줄게. 그러면은 야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그럼 그게 딱 맞아 떨어지고.
5: 아 그래요.
4: 너무요. 정말 최고의 음악 감독이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태평양 씨.
5: 아니 아까 보약 같다 이런 표현을 네네. 했는데 어떤 의미예요?
4: 사실 이 보약이라는 게 몸을 보호하는 약이잖아요.
5: 그렇죠.
4: 그리고 몸에 도움이 되는 약이고
5: 네.
4: 저의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사실 이 블루스라는 음악 장르가 국악하고 그렇게 잘 안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는데
5: 네, 그렇죠.
4: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음악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고 또 쓰는 음계가 국악도 오음계를 사용을 하는데 네. 블루스도 오음계를 사용하고 그래서 블루스가 어떤 음악을 연주를 하면 그 위에 뭐 판소리 한 소절을 올리면 그게 딱 맞아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음악적인 공부가 많이 됐고 또 몸으로 느끼는
5: 네.
4: 그 음악적인 그런 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었죠.
5: 정말 연이은 스케줄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었겠으나 음악적으로는 보약이 됐다.
4: 맞습니다.
5: 멋집니다. 아니 사실 이제 소리꾼 김수인으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4: 네.
5: 2023년도에는 팬텀싱어를 또 출연을 하셔가지고 결승까지 진출했잖아요.
4: 맞습니다.
5: 그 바쁜 와중에 또 지난 6월에 팬콘서트도 열었다고요?
4: 네 맞아요.
5: 어떻게 뭉치게 된 거예요?
4: 저희가 사실 그 팬텀싱어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정말 날밤을 매일매일 새요.
5: 그래, 오디션 좀 그런 게 있죠.
4: 정말 날밤을 새고 또 그 한 곡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팀 간의 결속력
5: 네.
4: 그리고 단합력 이런 것들이 끈끈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나중에 결승까지 가면 정말 이제 음악적 동지를 넘어서 그냥 진짜 가족이 되고
5: 네.
4: 형동생이 되고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5: 그렇군요.
4: 네.
5: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어떤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보다는 좀 즐기시는 편인가 봐요.
4: 원래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저도 이제 전통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라
5: 그렇죠.
4: 그런 거에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두려웠었어요.
5: 네. 네.
4: 근데 이제 팬텀싱어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깼었고 또 이제 그 두려움을 깬 이제 그런 것들이 빛을 발했던 게 또 여우락 페스티벌이었고
5: 그렇군요.
4: 다 저한테 약이 되었습니다.
5: 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큰 키에 잘생긴 외모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도 하잖아요.
4: 무슨 오해요?
5: 아, 너무 이렇게 훤칠하니까 소리는 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임방우 국악제의 장원을 수상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소리꾼이고 정말 찐으로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분이고
4: 네.
5: 스스로도 나는 소리꾼 김수인이다 라고
4: 네.
5: 말씀을 하실 정도로
4: 네.
5: 그 정도로 이제 일단 기본은 우리 소리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딱 확실하게
4: 네.
5: 자리 잡혀 있는데 어떻게
4: 네네.
5: 처음에 소리를 시작하게 됐죠?
4: 우선 저는 어머니께서 이제 인간문화재이시다
5: 그렇죠.
4: 보니까
5: 예.
4: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소리 환경에서 커왔어요.
5: 네네. 조기교육?
4: 네, 조기교육. 예. 태교부터.
5: 태교부터.
4: 이제 소리로 했었는데
5: 네.
4: 그 소리가 이제 사실 가족이 누군가가 같은 장르에 가면은
5: 그렇죠.
4: 가족 간의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소리를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무용도 오래 했었고 가야금도 배웠었고 이제 여러 장르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의 근간은 어머니가 계시고 또 제가 가장 오래 했던 게 판소리이다 보니까 가장 자신 있는 것도 판소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꾸준히 해왔던
5: 네.
4: 이 체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장르를 하던 창극을 하던 크로스오버 장르의 음악을 하던
5: 네.
4: 다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기본인 것 같아요.
5: 네. 자, 어머니 김선희 명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염금향 조통달 오정숙 명창에게 또 사사를 받으시고
4: 네네.
5: 인간문화재
4: 네네.
5: 말씀해 주신 대로 인간문화재이시기도 합니다. 약 약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 시절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워낙 그렇게 훌륭하시기 때문에 아 나는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4: 사실은 제가 소리를 정말 다시 해야겠다

0: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순간은 군대를 다녀와서였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네, 이제 대학을 가서까지도 진로에 대한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정말 소리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
1: 네.
0: 내가 소리를 하면은 어떤 소리꾼이 되어 있을까? 늘 이런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내왔었는데
1: 네.
0: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군대를 전역을 하고 또 학교에 복학을 해서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이제 한승석 선생님께 소리를 정말 그때부터 디테일하게 배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정말 재능 그리고 이제 끼로 이제 잘 이제 이 소리를 운용을 했다면
1: 네.
0: 그 뭉쳐져 있던 소리를 하나하나 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정말 디테일하게 배웠던 시기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부터여서
1: 그렇군요.
0: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소리의 맛을 느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섰죠. 아, 난 정말 소리꾼을 해야겠고 또 창극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아니 정말 유태평양 씨는 연출이나 기획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또 큰 작품을
0: 네네네 맞습니다.
1: 도남문 국악단 서울 도남문 국악당이 개관 10주년을 맞아서
0: 네.
1: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소리연애 라는
0: 네,
1: 작품을
0: 맞습니다.
1: 올리는데 첫 예술 감독으로 또 공연을 펼치게 되고 여기도 또 섭외를 당했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네, 계속 전화하나 봐.
0: 네.
1: 수인아
0: 하자. 너가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늘 얘기를 해줘서
1: 네.
0: 또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또 평양 선배는 저한테 굉장히 많은 또 기회를 주는 선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형이 시키는 거, 형이 이거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이제 다 하려고
1: 거절하고
0: 네.
1: 이번에
0: 그리고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괜히 감독이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저한테는 영감이 되는 선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도남문 국악당에서
1: 네.
0: 연극과 사랑에 빠진 소리라고 해서 소리 연애라는 작품으로 이제 세 명의 소리꾼이 각 하나의 바탕을 맡아서
1: 네.
0: 이제 정말 연극적으로 소리를 풀어내는 어떻게 보면 1인극 형식의 전통 소리판을 이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태평양 예술감독님을
1: 네.
0: 비롯하여 뭐 김보림 씨 그리고 저까지 이제 세 명의 소리꾼이 무대에 올라가죠.
1: 아 직접 태평양 씨도 올라가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예술감독도
0: 네,
1: 하고.
0: 개막작을 우리 태평양 선배가 하고 폐막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1: 아, 어떤 작품을 하게 되나요?
0: 저는 이제 춘향가를 가지고 네 하게 되는데
1: 네.
0: 또 저의 주된 주력 바탕이 네. 또 춘향가기 때문에 가장 자신 있는 걸로 또 연극적으로 풀어보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춘향가를 맡았고
1: 네.
0: 우리 김보림 소리꾼은 적벽가.
1: 적벽가.
0: 네, 여잔데도 적벽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유태평양 감독님은 심청가 이렇게 맡아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면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0: 네.
1: 근데 수인 씨가 하던 그냥 평소의 춘향가 말고 그럼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그 1인극 형태의 춘향가로도 들어볼 수 있나요?
0: 네. 그래서 가장 이 작품의 핵심 제가 준비하고 있는 춘향가 핵심은
1: 네.
0: 춘향가지만 그 이도령의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1: 네.
0: 이몽룡이.
1: 어.
0: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몽룡이 춘향이한테 뭐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너가 이렇게 고생했던 게 다 나의 불찰이구나. 미안하다. 이런
1: 네.
0: 식으로 사과하는 대목까지가 있거든요.
1: 네네.
0: 원래는 다 안 부르는 대목인데 네. 그런 대목까지 이제 좀 첨가를 해서
1: 네.
0: 이 시대의 이몽룡, 안정형 남친.
1: 안정형 좀, 남친 인기 많죠.
0: 네, 좀 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한번 조금만 들려봐 주세요.
0: 그러면은 이제 그 안정형 남친이 이제 춘향이를 구하러 가는 부분이죠. 어사출도를 살짝 한번 짧게 들려드리도록
1: 예.
0: 하겠습니다. 두세 번 외란 소리 하늘이 덥쑥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지나 백의 명령 진동하고 여름날이 불이 붙어 갔습니다. 타는구나. 여기까지 맛보기로만.
1: 아니 안정형 남친의 어떤 캐릭터로 구하러 가지만
0: 네.
1: 거의 태토남 느낌으로
0: 그렇죠. 자기 여자한테는 안정형이고 순둥순둥하지만
1: 지키러 이제, 가는 과정에서는
0: 내 애인을 그렇게 힘들게 한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1: 네.
0: 약간 이런 또 포부를 가지고 또 우렁차게 나가죠.
1: 이야 정말 어떤 무대가 될지 너무 기대가 됐고요. 예. 아니 근데 정말 우리 수인 씨도 다재다.

0: 유행하고 그야말로 육각형 요즘에 그 유행하는 거 있죠. 육각형 예술가가 아닌가 싶은 게 10월 17일에는 수원에 있는 정조 테마 공연장에서 김수인 현을 타다 단독 공연을 또 준비 중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기서는 또 가야금 병창을
1: 네,
0: 하신다고요.
1: 맞습니다. 가야금 산조와 가야금 병창을 함께 무대에 올리는데요. 사실은 이 가야금 병창과 산조만을 단독으로 무대에 올리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고 신경 쓰고 있고 또 사실은 이제 남자 가야금 병창 주자들이 많이 없어요.
0: 그렇죠,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가야금 병창을 오랫동안 배웠고 또 가야금 산조도 또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무대에서 한번 잘 펼쳐나 보면은 앞으로 이제 또 새롭게 나올 남성 가야금 병창 주자들한테도 내가 또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와.
1: 가야금 산조와 가야금 병창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정말 가야금과 소리 위주로 딱그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0: 아니, 뭐, 소리꾼들 가운데에 악기를 잘 다루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또 1시간 반에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건 다른
1: 네,
0: 이야기잖아요. 다른 전공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럼 계속해서 가야금 연습도 하고 계신 거예요?
1: 저한테는 스트레스 해소가 가야금인 것 같아요. 너무
0: 스트레스 받으면
1: 재밌어요.
0: 가야금 뜨다?
1: 어떻게 보면 제 본업은 아니기 때문에, 본캐가 아니기 때문에, 본캐는 이제 판소리라면, 부캐는 또 가야금 주자고, 가야금 병창 주자고 하다 보니, 그걸 할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이 작품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소리 연애라면, 오히려 더 즐기면서 할수 있는 작품이 가야금 병창 독주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렇군요. 여기 그럼 굳은살 이렇게
1: 네,
0: 있어요?
1: 맞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다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와, 10월 17일 적벽과 남도 작가 민요 연곡의 가야금 연주까지 들을 수 있는 김수인 현을 타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공연장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공연도 있지만 또 하반기에 국립창극단에서 열리는 공연들도 있을
1: 네네.
0: 텐데 뭐가
1: 맞습니다.
0: 있을까요?
1: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늘 이제, 창극단에서는 정말 신진 작가들, 그리고 신진 작창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0: 기회,
1: 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 공연이 이제 작가 프로젝트, 창극 작가 프로젝트라는 공연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그 작가 프로젝트 시연회를 엽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낭독 공연인데 그 새로운 이제 신진 작가들, 그리고 또 작창가들이 합심을 하고 또 국립창극단의 뭐 단원, 그리고 청년단원 모두가 이제 합심해서 새로운 작품을 내놓는 그런
0: 선보이는 자리.
1: 시연회를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창극 작가 프로젝트 시연회를 하고요. 또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작품인데 아쉽게도 저는 출연을 하지 않지만 우리 국립창극단의 정말 여성 소리꾼들이 다 나오는 여성 소리꾼들로만 이루어진 작품이 하나 올라가는데 오이디푸스가 올라갑니다.
0: 어머, 근데 여성 소리꾼만으로
1: 네.
0: 오이디푸스를요?
1: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0: 와.
1: 정말 너무 궁금한 작품이거든요.
0: 진짜
1: 네.
0: 궁금하네요.
1: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극본을 써주시는 우리 배삼식 선생님, 그리고 또 최진아 연출님, 그리고 저랑도 또 굉장히 또 친분이 있는 우리 장서윤 소리꾼이 작창을 맡아서 이 오이디푸스라는 작품을 올리게 되는데
0: 와.
1: 다 여자들이 합니다.
0: 그 모든 역할들을
1: 네.
0: 다.
1: 그래서 심지어 오이디푸스에는 우리 이소연 선배가 또 우리 또그 이오카스테에는 김미진 선생님이 또 다른 역할들의 우리 민은경 선배, 조유아 선배 정말
0: 여자들이
1: 네.
0: 만들어내는 그 오이디푸스란 작품.
1: 저도 너무 궁금하고요.
0: 너무.
1: 저희 국립창극단의 여성 소리꾼 분들이 이 힘이 남다릅니다.
0: 그건 맞아요.
1: 네. 정말 남자 옷을 입혀놔도 남자보다 더 남자같이 할수 있는 분들이셔서 그래서 이제 정말 자신 있게 여성 소리꾼들로만 이루어진 창극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0: 부스를 또 기획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26일에는 송년판 소리 소리 정담이라고 해서 우리 국가무형문화재이신 윤진철 선생님을 또 이렇게 모셔서 그분의 또 이제 소리 이야기 또 음악 이야기를 또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또 국립창극단의 전단원이 출연해서 늘 12월 31일에는 송년음악회.
1: 벌써 송년음악회 얘기할 때가 왔군요.
0: 네, 맞아. 이제 2026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작품 저 작품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가더라고요.
1: 그러네요.
0: 네, 예. 그래서 창극 갈라 콘서트로 송년음악회 어질더질까지가 이번 연의 마무리입니다.
1: 네, 하반기도 정말 많은 스케줄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건강관리도 목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10월 11일 서울 도남문 국악당에서 열리는 소리연회 그리고 10월 17일에 수원 정조 테마 공연장에서 열리는 김수인 현율타다 무사히 잘 마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우리 소리를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또 김수인만의 음악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초대성 문화인 사람 지금까지 소리꾼 김수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0: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화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화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최근 한 출판사와 편의점이 협업해 출시한 빵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가을 선선한 바람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도 열리고 있는데요. 부산문화재단은 10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부산 다대포 해변공원 일원에서 하반기 부산바다도서관을 개최합니다. 하반기 부산바다도서관의 테마는 출항, 독서의 확산과 일상연결인데요. 시민이 직접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고 인상 깊은 구절을 낭독하는 스피커즈 코너, 일요일 오후 4시 작가와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북토크, 북톡시에는 김민정, 박준 시인이 참여합니다. 울산도서관은 10월 18일까지 슬도아트 일원에서 2026 울산 야외도서관 소풍을 진행하는데요. 주제는 울산, 슬독에 빠지다로 천천히 책을 읽는 슬로우 독서, 슬기로운 독서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책을 읽는 윤슬책

책장과 지역 작은 도서관 추천 도서를 모은 슬독 책장, 그리고 슬도 아트에서는 주말마다 작가와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바다와 책, 음악이 어우러지는 독서 문화 축제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일단 한국에서밖에 없는 춤이잖아요. 다른 춤과는 확실하게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조상들의 혼이라던가 뭐 한국인 특유의 혼? 이런 게 담겨 있어서 저희도 계속 무용을 하다 보면 되게 경건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0: 사람들이 현대 무용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전통 무용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되게 색달라서 꼭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1: 시작! 하나, 아, 두, 둘, 셋, 엔, 네, 엣!
2: 가르고 그 다음에 여기 4번 볼게요. 2번, 3번, 언, 4번. 2번, 3번.
3: 준비하세요. 맨 처음에 그리고 우리 치마 잡는 거 있잖아. 치마 잡을 때 그냥 이렇게 움켜쥐고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안 돼. 치마에 가려져서 조금 안 보여야 돼요. 이렇게까지 속바지가 너무 이렇게 덜렁 보이지 않게. 안에 속치마는 그대로 두고 겉에 색깔 있는 치마만 살짝 잡아서 이렇게 올려야 돼.
1: 선수 오른손 하나, 아,
0: 한국무용을 하면서 집중과 인내를 배우고 또 옛날 우리 조상들의 정신도 같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세상을 살아갈 지혜들이 다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용할 때는 저희 학교의 유일무이한 한국무용 동아리로 일단 개교하자마자 있었던 되게 유서가 깊은 동아리예요. 축제나 체육대회 같은 큰 곳에서 공연을 하고요. 또 저희가 북한 이탈자 주민 자선 공연이라던가 또 노인분들이 계시는 요양원 같은 데 가서 봉사 공연을 주로 하고 있어요. 한국 무용이 일단 한국에서밖에 없는 춤이잖아요. 확실히 한국 무용이 다른 대중음악을 기반으로 한 춤과는 되게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2: 올리고 감고 해볼까?
4: 네, 돌아.
0: 내려갈 때 귀 뒤로 약간 스치는 듯이 이렇게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스치듯이
5: 학교 생활하고 수행 평가도 많고 그래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다 모여서 연습한 게 동작이 다 모여서 한 가지 아름다운 움직임이 되었을 때 정말 뿌듯합니다.
0: 하면 되게 옛날 사람들이 하던 거? 또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직접 제가 해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할수록 되게 저를 갈고 닦을 수 있는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았고 또 이걸 다른 친구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하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단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난 멋없는 거 안 해. 가능한 내 의지로, 내 인내심으로, 내 손으로, 조금 오래 걸려도 내 힘으로. 그게 진짜 멋 아님? 마약은 절대 안 해. 멋없는 거 하지 마.

0: 것이고 이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마시고
1: 우리 집 안전 지금 시작해볼까요?

진주 남강의 진양호. 지리산과 덕유산 맑은 물을 담은 인공 호수입니다. 그야말로 경남의 젖줄인데요. 진주 남강, 이렇게 입에 착 달라붙는 강 이름이 또 있을까요? 남강가 대숲인데요. 바람마저 시리도록 푸른 곳. 잘 단장된 대숲길을 걸으며 남강의 정취에 흠뻑 빠져봅니다.

네, 이곳은 서부 경남의 중심 진주인데요. 여행 갈 때 내 마음의 보석 상자 하나쯤은 갖고 가게 되지요. 오래 기억하고 싶은 풍경이나 가슴 설레게 했던 이야기를 담아두기 위해서지요. 로컬 여행 오정에 보고 오늘은 내 마음의 보석 상자를 가득 채워줄 곳, 천년의 역사와 아름다운 남강이 흐르는 진주입니다.

0: 해마다 10월이면 진주가 축제로 물드는데요. 바로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진주 남강 유등 축제,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글로벌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남강을 수놓는 각양각색의 유등.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싸움도 시작됐는데요. 왜군의 강 건너기를 막고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던 등이었습니다. 이제는 소망과 평화를 밝히는 빛이 된 남강 유등. 진주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유등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났는데요.
1: 안녕, 하모야. 네가 하모구나.
0: 진주의 마스코트 하모인데요. 남강의 수달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주 사람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모. 이제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도 성큼 들어왔습니다. 하모를 만나볼 수 있는 전문점에 들렀는데요. 정말로 다양한 하모들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1: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이런 거 사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잘했을 때 칭찬해주는 거 하모 칭찬. 하모 하모.

0: 이 진주의 하모는 긍정적인 대답이거든요. 아, 그렇지 라는 하모. 그죠? 잘 어울린다. 이거 살까?
1: 진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서 따온 하모. 그 이름 정말 정겹지요.
0: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모.
1: 남강의 밤에 다시 만난 하모. 밤에 보니 더 깜찍한데요. 하모를 만나면 정답게 인사를 해주세요. 하모의 안녕. 도심 한가운데 마치 오아시스 같은 푸른 공간, 철도문화공원입니다. 이곳은 예전의 진주역인데요. 100년 가까이 진주의 관문이었던 곳이 이제는 철도문화공원이 되어 다시 시민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012년 진주역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옛 진주역은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925년 진주에 처음 기차역이 들어섰습니다. 경전선을 따라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며 진주의 관문 역할을 해온 옛 진주역. 진주뿐만 아니라 서부 경남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오갔던 곳. 이제는 진주철도 100년의 기억을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그 기억의 현장이 있는데요. 옛 진주역 차량 정비고입니다. 붉은 벽돌이 인상적인 건물. 1925년 진주역과 함께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기차를 정비하고 수리하며 진주의 철도 역사를 함께 지켜왔습니다. 이곳 정비고에는 아픈 역사의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 아, 이 건물은 지금 근대유산으로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국가등록문화재 202호로 남아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벽돌 건물 쪽에 구멍이 나 있는 자국이 있죠. 저 자국은 우리가 1950년도에 6.25 전쟁을 맞았을 때 7월 2일 날 저희들이 진주가 이렇게 좀 함락이 되었을 때 저 비행기로 이래가지고 총탄을 맞은 자국이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1: 경량의 역사를 온몸으로 견뎌낸 진주역 차량 정비고, 지금은 전시회 등이 열리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간직한 철도 문화 공원. 지나간 시간 위에 새로운 일상에 더해지는 시민들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0: 뒤로는 지리산, 앞으로는 남해 바다를 품은 진주. 덕분에 예로부터 물산이 풍부한 고장이었는데요. 그 물산들이 모여드는 곳, 진주 중앙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역사는 18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역사가 140년이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2일과 7일마다 장에서는 5일장이었지만 지금은 매일 문을 여는 상설시장이랍니다.
1: 아, 대충.
0: 제 발

0: 갈래길도 저절로 시장으로 향했는데요.
1: 우와, 멋지다. 우와, 아 이거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2: 예예. 예.
1: 어머님이? 아이고, 어머니 여기서 오랫동안 장사하셨어요?
2: 한 40년.
1: 여기 기본이 40년이네요. 아이고, 어머니 고우셔라.
2: 예뻐요.
1: 아니, 아니, 이거 어머니 다 해서 입으신
2: 예,
1: 거예요?
2: 예, 예.
1: 직접 디자인해서?
2: 아니, 내가 이제 미싱을 못하고 디자인을.
1: 디자인을 다 하셔갖고?
2: 하는 사람은 따로 하고.
1: 우리 어머니 디자이너시구만. 엄마 지금 포인트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 초록 포인트가.
2: 아, 그렇습니까?
1: 네.
2: 예. 예,
1: 예,
2: 그렇죠.
1: 어머니 요 시장에 맛있는 맛집이 있더라고요.
2: 예.
1: 혹시 뭐 맛있는 그 볶국집 아세요?
2: 요요 하동볶집이
1: 아, 여기
2: 명품 아닙니까? 예.
1: 어머님도 좋아하세요?
2: 예, 최고 명품이잖아.
1: 어떤 맛이에요? 다른 데랑 비교하면 굳이?
2: 아, 어, 시원하고.
1: 시원하고.
2: 시원하고 깔끔하지요. 그리고
1: 깔끔하고.
2: 예. 그 주인 언니가 그 요리를 엄청 잘하니까
1: 엄청 잘하니까
2: 예,
1: 바로 옆집이라 좋으시겠어요.
2: 예, 좋아요.
1: 그래서
2: 예.
1: 피부가 좋으신가?
2: 아, 그런가.
1: 어머니 오늘 장사 많이.
2: 예, 감사합니다.
1: 예, 화이팅. 네. 예. 고맙습니다.
0: 여기 40년 경력의 디자이너가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집을 찾았습니다.
1: 여기입니다. 그 어머님 아버님께서 추천해 주신 복집인데 그렇게 오래됐다고 소문이 나고 또 맛이 또 일품이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오, 70년 전통이래요. 70년. 와. 어, 어,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아이고, 여기가 70년 된 집이에요?
3: 네, 71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1: 어머, 어머님 연세가 그쪽 언저리도 아닌데?
3: 아이고,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1: 어머니, 어머니?
3: 예,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친정 어머니. 예.
1: 친정 어머니?
3: 예, 예.
0: 복국 잘 아시지요? 애주가뿐만 아니라 미식가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맛이지요.
1: 아니 근데 그 전에 어머님께서 예. 많은 생선 중에 살짝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3: 예.
1: 근데 왜 복을 하셨을까요?
3: 우리 아버님이 일제강점기 때
1: 네.
3: 일본의 탄광에 그 노동자로 일을 하러 가셨습니다.
1: 아이고.
3: 그때 어깨너머로 일본에서 아버지가 배워오셨어요.
1: 아버님이?
3: 예. 그래가지고 어머님하고 같이 이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예.
1: 그럼 어릴 적부터 그 모습을 보고 자라시고
3: 예.
1: 그거를 물려받으신 거예요?
3: 예.
1: 아, 아니 어머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3: 어머님은 자식한테 이게 너무 극한 직업이라 힘들고 한다고 자식한테 시키지를 안 했습니다.
1: 어.
3: 그런데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이 계단에서 굴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관절을 너무 많이 다쳤어. 제가 이 어머님이 이렇게 열심히 이루어진 가게를 하루아침에 그만둔다는 것도 너무 좀 아쉽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예.
0: 간호사로 일하다가 49살에 가업을 이어받은 사장님. 벌써 26년 전의 일입니다.
4: 호구가 그 테토드로드 톡신이라는 아주 강한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구에 있는 내장, 알, 그 다음에 눈, 간 이걸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독성이 강하고 하니까 삼천포에서 보고 주면서 다 미리 다 제거를 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장이 지금 하나도 없이 지금 우리한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 제거하고 독성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 흐르는 물에 항상 2시간씩 담가 놓습니다. 피가 충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5: 2시간이요?
4: 예, 흐르는 물에서. 예.
0: 안전하게 손질한 보고를 끓여내는 주연숙 사장님.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4: 보고 자체에 국 끓일 때 전혀 양념을 가미하지 않습니다. 보고 넣고 콩나물하고 그다음에 소금간만 하면은 국물이 아주 담백하고 맑고 시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그걸 전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0: 복국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좋아하는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복국과 함께 내놓는 사장님의 밑반찬입니다.

0: 드디어 냄비 가득 볶국이 나왔습니다.
1: 오, 일단 그릇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 이렇게 너무 예쁘다. 이게 무슨 복이에요?
2: 밀복입니다.
1: 밀복.
2: 검은 밀복입니다. 아, 검은 밀복.
1: 어머니 때도 이렇게 예쁜 그릇에 해주셨어요?
2: 예, 예. 옛날에는 이 점은 이 양은 냄비가 하자는 냄비지만은 우리 한 70년 전에 어머님이 하실 때는 네. 이 냄비가 아주 귀하고 비싼 냄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시절에는 이 냄비를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장롱에다가 전시를 할 정도의 그런 냄비였는데 지금은 이제 하자는 그런 냄비로 하지만은 그래도 손님들이 이거 주시면은 굉장히 정스럽고 그렇다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1: 이 예쁜 색깔 이건 뭐예요?
2: 이거는 무식초라고 합니다. 무식초.
0: 복국의 풍미를 한층 더하는 또 다른 조연 바로 무식초인데요.
2: 고춧가루로
0: 잘 간 무와 식초 그리고 고춧가루를 잘 섞으면 이렇게 빛깔까지 고운 무식초가 됩니다.
2: 드시면은 국물이 더 시원하고 예, 더 담백한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1: 이거 예. 어머님이 만드신 거예요?
2: 예. 이것도 일본에서 아버님이 예, 일본에서 배워오신 겁니다.
1: 와.
2: 맛이 완전 달라지죠.
1: 와. 예. 우와. 야, 진짜 깔끔해요.
2: 예.
1: 근데 왜 뜨거운 걸 먹고도 이렇게 시원하다는 표현이 절로 나올까요? 와, 진짜 이 본연의 맛이네요.
2: 예.
1: 배가 고프잖아요. 예. 근데 볶국도 먹고 싶은데 뭐 국물 갖고 혹시 살짝 시장할까봐. 자, 그래서. 벌써 맛있어.
2: 그래, 국물 또 한 번.
1: 이거를 그냥 예쁜 그릇에 담는 것보다 그냥 우리 어머님이 툭 무심하게 떠주신 것 같은 그 느낌이 예. 여기가 식당이 아니라 그냥 엄마 보러 온 집 같아요. 그리고 음식 반찬 밑반찬이 집에서 엄마가 해준 반찬 예. 맛이에요.
2: 70년 전으로 우리 엄마 때부터 계속 그대로 반찬도 그대로 이어오고 있으니까 손님들이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 같다 해서
1: 맞아요. 예. 어머님 통째로 마시고 싶다.
2: 예,
1: 금상하려나?
2: 예. 아니, 손님들 많이 마칩니다.
1: 그쵸?
2: 손절을. 예.
1: 이거 들고 마신 거 제 맛이구만요.
2: 약도 한잔 하신 것 같는데
1: 어머니의 복국에는 예. 이 한 가족의 역사와 진주시 중앙시장의 정과 가득 담겨있는 진주의 맛을 이 어머님 손으로
2: 예.
1: 전해주시네요.
2: 예.
1: 감사합니다.
2: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1: 어머니 건강하세요.
2: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먼 길 찾아주셨어.
1: 죄송한데
2: 예.
1: 얼른 놓고 또 한번 마셔야 되겠어요.
2: 예.
1: 너무 맛있어서.

0: 남강을 물들이는 수많은 유등들. 이들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진주남강 유등전시관인데요. 전시관으로 들어서자마자 눈길을 사로잡는 광경이 펼쳐져 있는데요. 형형색색의 실크등. 은은하고 아름답고 신비롭고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주의 명품 실크로 만든 등 역시 깊은 역사의 산물이었습니다.
1: 일단 우리 진주 유등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 때 왜군이 난강을 건너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또 아군에게 군사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전술용으로 또는 성밭 가족에게 안부를 전달하기 위한 통신 수단으로 난강에 유등을 띄우게 된 것이 유래됩니다.
0: 볼거리 많은 진주 남강 유등 전시관 미디어 아트 앞에 오래오래 서 있었는데요. 시간 가

0: 진주 유등의 소재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데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통해 해마다 새로운 유등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1: 이 작품은 2025년 대상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이 그 해에 대상을 받은 데에는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여기 보시면 호랑이가 보이시죠? 이것은 바로 2025년 전 세계를 뒤흔든 애니메이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K-데몬 헌터스입니다. 그곳에서 해태를 모티브한 더피라는 호랑이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승리와 정의를 상징하고 주인공이 싸울 때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늘 따라다니면서 도움을 줍니다. 아이들과 난강의 물결에서 이렇게 논일고 있는 모습을 만든 것입니다.
0: 진주의 명품 실크로 만든 실크 등그 아름다움은 이제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데요. 2023년 브라질 전시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3개국을 거쳐 미국과 캐나다, 유럽으로 진출했습니다.
2: 네, 그래서 이번에 나무로 해가지고
3: 해연이니까 너무 좋은데요.
0: 눈으로 보기만 하면 서운하겠죠.
2: 이제 색칠해서 꾸며주시면 되고. 네.
0: 이곳에서는 유등 만들기 체험도 가능합니다.
3: 이제 조립을 하나요?
2: 네.
0: 당연히 저도 시도를 해봤지요.
3: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2: 물티슈로 닦으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0: 재료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3: 좋네. 그리고 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 공간은
0: 유등의 진심인 진주. 진주의 유등이 단순한 등불을 넘어 예술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2025년 10월에 문을 연 진주 빈마루인데요. 전통 유등에 예술가들의 상상력과 새로운 감각을 더해 유등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축제 때만 만나는 유등을 넘어 1년 내내 새로운 빛의 예술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새로운 유등을 창작하고 연구하고 전시하는 것은 물론 유등의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0: 이 상태에서 채색을 하고 나면 붓빛이 또 달라져요. 마지막이. 열심히 조형 만들고 조명도 달고 채색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불을 켰을 때 그때의 변화 그게 많은 기대를 하게 되죠.
1: 하나의 유등이 완성되기까지 작가의 수많은 손길과 고민이 더해지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유등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0: 제가 유등을 만들면서 그냥 단순한 이미지 형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저는 골조를 만들면서도 그 골조하고 이야기를 해요. 너의 이런 곡선을 어떻게 살려줄까?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힘들어도 철 하나 더 붙여보기도 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유등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 완성되고 설치를 하면서도 저는 그래요. 이걸 본 아이들, 부모들, 노인분들 모두 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아 이거 아우 좋은데? 이런 마음, 단순한 한 순간의 마음이라도 좀 잠시 머물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스쳐가는 그런 유등이 아닌.
1: 빈마루에서 또 한 분의 작가를 만났습니다. 유등 채색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황종원 작가입니다.

0: 어딘가 낯익은 모습인데요. 누구나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1: 난 옛날에 이렇게 했지 하면서 얘를 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의 아버지상입니다. LED를 쭉 연결해가지고 얘를 날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채색 단계인데 눈하고 입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면 그림이 완전히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연날리기를 유등으로 만들고 있었네요. 어린 아이들이 연을 날리는 유등은 이미 만들어 두었습니다. 지금은 유등에 새로운 작품을 더하고 있는 황종원 작가. 조금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1: 저는 어릴 때부터 미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전공은 비록 건축을 했지만은 오랫동안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지금까지 일해왔는데요. 마음 한편으로는 늘 미술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어갖고 유등을 만나면서 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이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낮에는 관리소장에 일하고 퇴근하면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마련해준 공방으로 출근해가지고 유등 만드는 작업을 말 그대로 이제 낮에는 소장, 밤에는 작가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사람들의 열정이 더해지면서 진주의 유등은 더욱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과 새로운 상상력이 만나 진주 유등은 또 하나의 문화와 예술로 발전해가고 있는데요. 이제 곧 이 빛은 진주의 또 다른 자랑이 되겠지요.

0: 여기 빛을 머금은 아름다운 천이 있습니다. 어디 빛뿐일까요? 진지의 시간까지 품은 천. 명품 중의 명품 진주 실크입니다. 실크는 누에고치 실로 만들지요. 예로부터 진주 인근에서는 누에치기가 활발했는데요. 덕분에 진주는 우리나라 실크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고급 옷감으로 사랑받아온 진주 실크. 1920년대부터 실크는 진주의 주요 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한때 전국 실크의 80%가 진주에서 생산될 정도였다니까요. 그야말로 지역 경제의 큰 기둥이었던 것이지요. 지금도 여러 업체들이 진주 실크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려한 곡선의 이 건축물, 진주 실크 박물관입니다.
1: 실크 하면은 떠오르는 자랑이 하나가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와 함께 해온 진주 실크. 진주는요, 세계 5대 실크 명산지 중에 한 곳입니다. 과연 어떤 역사와 미래를 모색하고 있을까요? 함께 가보시죠.
0: 2025년 11월 개관한 진주 실크 박물관. 들어서자마자 아름다운 실크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옷감에서 패션으로, 전통에서 오늘로 이어지는 진주 실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부터 전통의 한복까지 모두 진주 실크입니다.
2: 일단 진주의 기후가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누에가 가장 자라기 좋고 또 누에고

0: 단백질 생산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이 진주예요. 그래서 진주의 대표로 진주 실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진주에 실크 공장 단지가 많이 생기게 되면서 실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그 덕분에 그 전국의 실크 생산량의 80%를 진주에서 담당하게 되었어요.
1: 누에고치에서 시작된 한 가닥의 실. 그 얇은 실이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며 아름다운 비단으로 태어났습니다. 실이 되고 천이 되고.
2: 너무 예쁘다. 막 저는 상상을 하는 거죠. 이 저고리에 이런 치마 색깔을 하면 어떨까, 막 이렇게.
1: 색과 무늬를 입으면서 진주 실크는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해 왔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옷을 넘어 생활 속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실크 화장품부터 실크를 활용한 이색적인 먹거리까지 진주 실크의 쓰임새가 이렇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2: 이상한 코사지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면 좋겠다.
3: 그쵸. 그쵸. 그 느낌도 좀
2: 온단이 주는
3: 다르잖아요.
1: 실크 박물관에서도 실크 체험이 가능합니다.
3: 이번에 외고치
2: 하나 하면서
3: 네.
2: 사실 우리 진주
1: 이미 알고들
3: 실크
1: 계시지요? 제
3: 물질을
1: 손재주가
3: 여기다가
1: 시원찮은
3: 끼우죠.
1: 것을요?
3: 키링에다.
1: 그래도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2: 짜잔. 됐습니다. 진주시의 시화인 석류꽃을 이렇게 진주 실크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구슬 색깔을 이렇게 꿰어서 가방에 달수 있는 키링이 됐습니다. 네. 진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맛이 있지요. 항상 그 특별한 육수에 쫄깃쫄깃한 면발에 풍성한 고명 아시죠? 진주냉면 그 맛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함께 가시죠.
1: 진주 역시 미식의 도시, 그 대표 음식을 찾아왔는데요. 바로 진주냉면입니다.
2: 아니, 진주냉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신 거잖아요.
4: 아무래도
2: 네.
4: 백년가게라는 타이틀을 받다 보니까는
2: 왜?
4: 진주냉면 하면 송기은이라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2: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4: 저희들이 1992년도 개업했습니다.
2: 아, 그렇구나. 원래가 진주가 터전이셨어요?
4: 여기가 고향입니다. 고향인데 이제 냉면을 이제 배우게 된 계기는
2: 네.
4: 학교를 부산에서 이제 전문대학을 다닐 거라고 갔는데 그 시절에 어려워서 그 식당에서 먹고 자고 하는 곳을 찾다가 공교롭게도 냉면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2: 아, 그래요?
1: 이렇게 냉면과 인연을 맺은 사장님. 결혼 후 부산에서 5년 정도 냉면집을 운영하다 고향 진주로 돌아와 지금까지 냉면집을 이어오고 있답니다. 사장님의 냉면, 특히 육수가 인기 높다는데요. 쇠고기 육수와 해물 육수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사골과 소고기를 푹 끓인 육수. 그리고 각종 해산물로 끓이는 육수는 각종 약재로 비린 맛을 확실히 잡는다고 합니다.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사장님만의 비법 육수. 웃지 못할 일도 겪었다고 하네요.
2: 아니, 근데 여기저기서 비법을 막 소개해달라, 알려달라.

0: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 97년도 그 시절에 네. 육수를 도난당했어요.
0: 육수를 훔쳐가요?
1: 통째로. 주방 안에 이제 그때는 육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방 밖에 육수통을 크게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0: 통째로
1: 육수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러니까 한 방울도 없더라고요. 그래가 그 주변에 이제 112 신고를 했더니 경찰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 그럼 한번 찾아보겠다 하면서 뭐 이거 지문 채취 뭐 하는 거 그런 것도 오시고 했는데 결국에 못 찾게 됐죠.
0: 아니 찾더라도 그 훔쳐간 육수는 이미 뱃속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확인할 수도 없고. 아니 근데 그거를 가져간다고 해서 비법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1: 그래 제 생각에는 네. 와 내가 다른 사람이 내 육수를 훔쳐가서 연구할 정도가 됐나.
0: 실력을 인정받는
1: 예,
0: 거잖아요.
1: 그래서 아 이거는 꾹 참고 무조건 하면 뭔가 끝이 나겠다. 참고 한 세월이 40년 가까이 흐른 거예요.
2: 사장님 냉면의 또 하나의 특징 바로 반죽이라고 합니다.
3: 조금만 대줘라.
2: 얼핏 보기엔 평범한 메밀 반죽 같은데요. 아니라고 합니다.
1: 진주냉면 중에서 독특하게 볶음 메밀을 사용합니다. 메밀을 볶아서 빻아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일반적인 냉면들은 그냥 껍질만 탈피하여 생메밀을 쓰는데 우리는 볶음 메밀을 쓰는 게 특징이죠. 나중에 볶음 메밀을 사용하면 쫄깃함도 아주 쫄깃쫄깃하고 두 번째는 고소함이 엄청나게 면에서 많이 느껴집니다.
2: 볶은 메밀로 만든 면발. 잘 익힌 다음 재빨리 찬물로 헹궈줍니다. 여기에 도둑까지 맞았던 사장님의 비법 육수를 더하면 그만의 냉면이 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죠. 진주냉면의 또 하나의 특징, 예, 바로 이 육전입니다. 이 고기전을 더해야 비로소 진주냉면이 완성됩니다.
1: 진주냉면이 평양식, 함흥식은 이북에 피난 오신 분들이 주로 한국에 정착하면서 만들었죠. 그런데 진주냉면은 조선시대 순조왕이 드셨다고 조선실록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음식 중에 하나이죠.
2: 푸짐하고 고소한 육전과 시원한 냉면의 조화, 이것이 진주냉면의 진면목입니다.
0: 이렇게 먹어야 좀 맛이 느껴진 것 같아요.
2: 참 오래 기다렸네요. 일단 육수 맛부터.
0: 와, 조명이 보이게.
2: 다음은 면.
0: 우와, 면발이 육면 탱글탱글해요.
1: 너무 특이하죠.
0: 육전 잘라야죠. 근데 진주는 왜 이렇게 냉면에 육전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1: 조선 실록에
0: 네.
1: 이제 육전을 냉면에 넣어서
0: 그때부터
1: 사용했다는 것이
0: 나와 있어요. 네,
1: 있으니까는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드시면 면 종류가
0: 금방
1: 배가 빨리 꺼지잖아. 예, 네, 그 아마 조상님들 지혜인 것 같아. 포만감을 위해서 고기를 넣지 않았나. 같이 드시면 이거 뭐지?
0: 이거 뭐지?
1: 예, 네, 아무 드시고 내일 바로 생각나실 거예요.
3: 아니,

0: 고기야.
1: 우와. 이건 뭐지? 진짜 이 말이 나오는데. 시원함과 뜨거움과 이게 경계가 아니라 막 섞여가지고 뭐가 냉면 면발인지 알 수가 없네요. 와, 진짜 맛있네요.
2: 이 한 그릇의 냉면,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겠지요. 누가 뭐래도 여행은 쉼표잖아요. 진주 남강은 아주 큰 쉼표입니다. 아예 그 쉼표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제가 탄 배, 남강을 누비는 김시민호입니다.
1: 와. 제 뒤로 보이시는 저 성이 바로 역사의 현장인 진주성입니다. 고려 때 건립된 성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김시민 장군, 그리고 적장을 끌어안고 순국했던 의기 논계도 진주성의 인물입니다. 지금 이 남강을 배로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논계가 적장을 끌어안고 순국했던 의암입니다. 저 뒤에.
2: 강 위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0: 네, 이곳이 그 유명한 진주성인데요. 임진왜란 당시 두 차례 큰 전투가 벌어졌죠. 그중 1592년 임진년에는 김시민 장군이 진주대첩을 거둔 곳입니다.
1: 진주성은 고려 말 이후 왜구들의 출몰이 굉장히 잦아져요. 그러다가 1592년에 1차 진주성 전투가 일어났고 1593년에 계산년에 2차 전투가 일어난 아주 피비린내 나고 끔찍한 살육이 자행되었던 전쟁터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진주성은 결코 빼앗지를 못해요. 누구냐? 김시민 장군 때문에 김시민 장군의 지략과 그 다음에 천혜의 이런 난공불락의 자연의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일본군들이 쉽게 쳐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수성한 유일한 성이 이 진주성의 일화예요.
0: 그 역사의 언덕 위에 높이 앉은 누각, 바로 축성루인데요. 예로부터 진주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누각으로 사랑받아온 축성루. 6.25 전쟁 때 모두 불타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기둥 사이로 불어오는 남강 바람 참 시원했습니다. 축성루를 찾은 이 초롱한 아이들 역사를 만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겠지요.
2: 풍년이 어떤 사람은 풍년처럼 생겼다 해서 안산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0: 이제 한 사람의 의로운 정신을 만납니다. 의기사, 논계를 기리는 사당입니다.
1: 여기가 의기사입니다. 의로운 기생을 모신 사당이다 해서 의기사인데요. 논계가 죽은 지가 1593년에 돌아가셨는데 의기사가 만들어진 것은 1740년경입니다. 영조 임금 때 와서야 논계의 죽음을 아주 충절의 여인이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마땅히 사당을 내려야

0: 될 만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죠.
1: 높고 의로운 정신을 기리는 이곳.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논계의 노푸른 충원이 서려 있습니다. 이제 논계는 남강의 빛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논계가 섰던 의암을 보며 그 의로운 뜻을 다시 새겨봅니다.
2: 저는 오늘 진주에 와서 많은 보석을 만났습니다. 역사 속의 의로운 마음, 남강을 흐르는 아름다운 풍경, 옛 전통을 지켜온 예술과 맛, 그리고 찾는 이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 이 모든 마음을 모아 모아 보석 상자에 담고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 상자 진주였습니다.
3: 기산영수별건곤 소부허윤노르고 척벽강주야왕르 소자첨도노르고

0: 우린 편시 춘낸들어 이게 헛송 헐끈아 잔말을 마르고 일러라.
1: 가을과 가을 밤이 더욱 아름다운 축제의 진주. 그 위에 새로운 빛을 더하고 진주 비단의 전통과 멋을 더하는 곳. 무엇보다 이들을 품고 지키는 이들이 아름다운 곳 진주입니다.

그때요, 추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발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냐에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추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사이다.

바람이 차차에 나타 급박 광풍이 우르르르르르 금성이 오란 건을 초이 급히 양대산 톡톡 이름 깃발을 바라보니 정령급 양양 이각이 백고 현무를 늑다야 난이 주유가 이 못냥 걸 못은 이만한 한담이 드려 지난지라 이 사람을 달두하는 귀신도 난청이라 아니물에 두어서는 통의 화근이니 주격 화름의 날이라 사상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대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변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놓지 말고 공명을 상토 잡고 드는 갈로 목을 얼른 쏴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체준 안녕 옹이오 사람은 군자라

소주 물러 이놈 소주라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주를 넣은 공명 모두 낙 뜻밖 어떤 사람이 많이 부-

두번 보기 엄숙한 장수 선빙 북내령 밤늦더라더니 우리 그를 내고 왕이라고 소근소근 목에 딱딱딱딱 입만 둥근둥근 하더니 급해 급히 잡은 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울타우시 운명이다 알렌데를 잡았다고 놈사공아 예 네 배를 빨리 저어 구경 배를 잡아야 망정 마디를 못 잡으면 이 칼로 네 목을 흐르게여 이 물에 붕덩덩을 치며 너의 꼴로의 자질

밥이 되겠구나. 또 최고야 진다 이자 보라 휘겨라 저라 저라 휘겨라 후야 니야 너야 눈은 이 뜨들어 가를지 상류를 바라보니 호강요 얼떠

마음 이모 아는 일이라고 일보자고 해보아라.

자룡이 분을 리어 선생은 어찌 저런 남한 놈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한 살 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배도 더우리다. 공명이 만류되 아니거나 양국하치는 생각하야 죽이든 말으시고 돌리어서나 보내소서. 자룡이 분을 참고 선비 국서성 놈서성 정궁아 성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가던 게 모르고 오거든 뒤에 바라보며 백호안이가 되던 바는 장공 철저를 내려 비정해 바르고 주먹을 실어야 대두를 숙이고 호흡벽에는 주먹이 터지게 정동을 광지고 삼지임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 김하식천 일발까지 손 폭댕이 번개가 아직 마른 자리 대상으로 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서성탕 돈대 철컥 화재건 물에다 오덕리 가로지 물결이 인천 소스 광풍에

0: 가지고 우리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없이 만인간 들어가고 눈머리가 오늘 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만인간과 만국 복덕을 태산같이 두리두둥실 많이 싣고

감사합니다. 아, 저희는 누모리이고요. 저희의 미녀 노래하는 미녀 소리꾼, 귀엽고 깜찍하고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는 윤세연 양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누모리와 함께하고 있는 경기민요 이수자이자 소리꾼 윤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계룡에 처음 와봐요, 여러분. 다들 계룡분들이시죠? 계룡에 왔는데 어찌나 그렇게 풍경이 예쁘던지 제가 또 자주 와서 얼굴 비추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 네, 또 이런 응원과 박수로 또 먹고 사는 직업이 아티스트 아니겠습니까? 또 뒤에 나오는 분들도 예쁘게 바라봐 주시고요. 저는 마지막 한 곡만이 남았는데요. 마지막 곡 구나구나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가를 부르는 가게 구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정가라는 장르가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보통 국악하면 이제 앞서 들으셨던 흥겨운 민요나 판소리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정가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기던 좀 지식인층에서 향유하던 노래라서 절제미를 추구하고 좀 잔잔하게 좀 절제하면서 청아한 음색으로 부르는 것이 특징인 장르입니다. 저희가 들려드릴 준비한 곡들은 이런 정가의 특색을 바탕으로 여기 계신 이한나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곡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두 곡 들려드렸고요. 저는 또 이제 마지막 한 곡만 들려드리고 다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곡은 시라의 도미노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곡은 어떤 곡이죠?
1: 숲속의 정령이 이렇게 노래하는 어떻게 보면 몽환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이제 판소리꾼 이하진 씨를 모시려고 하는데요. 이하진 씨는 저희랑 2022년부터 전 세계를 돌면서 투어를 같이 한 저희의 가장 소중한 소리꾼입니다. 판소리 퀸, 그냥 퀸, 퀸 아진!
2: 흥부가 좋아하라고, 흥부가 좋아하라고 걔도 짝을 떨었고 나면으로 수고. 흥부가 좋아하라고, 흥부가 좋아하라고 걔

치신계루처럼 거기 없는 것처럼 내가 만든 비극을 끝내버려야 하겠다. 치신계루처럼 거기 없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앞서 들으셨던 곡은 흥보라는 곡이랑 도깨비라는 곡 들려드렸고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이 작별 인사라는 곡입니다. 노부부의 이별이 담긴 아주 슬픈 곡이고요. 이 곡은 저 혼자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계시는 저희 팀의 기타리스트이자 또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이자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석님이 같이 듀엣으로 노래를 불러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네,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한국의 고유 문화인 떼창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저희 곡 중에도 그런 곡이 하나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까 하는데요. 되게 쉽습니다. 한번 들으시면 바로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0: 그만한 아가야
1: 헤이호
0: 무럭 무럭 크거라 헤이호.
1: 자 요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연습 없이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우리 여러분들 즐겁게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연주할 이 곡은 이제 심장, 저희의 심장을 표현하는 곡 취한다 취해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도 후렴부가 있어요. 후렴부를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0: 이하해입니다. 부르고 싶으신 분들은 부르셔도 되고요. 안 부르고 싶으신 분들은 부르셔야 합니다. 다음 곡.
1: 재밌었어요. 예.
0: 네. 오늘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의 심장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취한다 취해 들려드리겠습니다.

0: 저희는 이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 압도하고 싶었습니다. 압도 당하셨나요?
1: 네.
0: 압도 당하신 기념으로 저희의 소리꾼들을 다 모셔보겠습니다. 판소리 이아진, 정가 구민진.

0: 계시고 우리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1945년 10월 28일 독자적인 교정 행정을 시작한 날 대한민국의 안전은 대한민국 교정이 지킵니다. 과거의 가둠에서 벗어나 치료와 회복의 교정으로 역사를 지나 오늘까지 국민 곁에는 교정이 있습니다.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은 충청남도 천안. 임금님이 맛있는 거 있다고 찾아오라고 했는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임금님은 털끝은 안 보이는데 어디를 가셨을꼬?
1: 역시 너를 주워야구나.
0: 임금님이 찾아온 곳은 천안에서 유명하다는 호두과자? 자글자글한 호두 모양의 달콤한 파당금이 듬뿍! 고소한 호두가 일품이지! 임금님, 오늘 호두과자 드시러 오셨나요?
2: 맛있겠구나!
3: 예, 안녕하세요. 저 말차 호두과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4: 말차 호두과자?
3: 네네.
4: 4단
3: 네. 감사합니다. 네.
0: 아이고, 우리 임금님 신나셨다.
3: 자. 이게 뭔지 알겠나?
5: 안녕하세요, 임금님.
3: 예, 네, 피디 양반. 자, 요게.
5: 만나기로 한 장소에 안 계셔가지고. 어디서 땡땡이 치고 계신 줄 알고.
3: 아니, 사람이 이게 땡땡이라니. 이게 임금한테, 내가 저 우리 촬영팀들 내가 저 수고한다고 말이야. 어? 내가 뭘 사왔는지 알아? 우리 저 이게 천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어? 짜잔.
5: 색깔이
3: 특이하지. 그냥 호두 과자가 아니라 말차 호두 과자라네. 말차 호두 과자. 먼저 먹어요. 이야. 근데 그냥 호두 과자가 조금 달다 싶은 분들은 요 말차 맛이 있어가지고 단맛을 조금 눌러주는 느낌이네. 응. 자, 하나씩 드시고. 자, 하나, 자, 우리 카메라 한번 드시고. 자, 사이좋게 나눠 먹자. 야, 나머지는 다 내 거.
5: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고.
3: 아이, 그럼.
5: 생각보다 인자하시네요.
3: 생각보다 인자하다니. 내가 저 참을, 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내가 얼마나 인자한 왕인데. 그러니까 저, 어? 나를 저 앞으로 좀 인자한 왕이라고 좀 소문 좀 내달라고. 어? 아이고, 하나 먹어보자.
0: 임금님, 여기서 호두과자만 드실 건가요?
3: 왜? 먹었잖아, 호두과자. 오늘 여기 이제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끝이라고 할 줄 알으셨죠? 끝이 아니고 이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야 천안을 어? 호두국이라고 부른다고, 호두국. 호두국에 와야만 이 말차 호두과자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 호두국의 명물이 또 하나 있다네. 뭔지 궁금하지?
5: 네.
3: 묻지도 따지지 말고 가봅시다. 응? 자, 날 따라오시게. 자, 갑시다.
0: 한 번 가보자. 아,
3: 얼마나 맛있다고요?
2: 벌써?
0: 천안이야 요즘 말로 호두국이라. 임금님 따라 호두국의 맛있는 한상을 찾아 가보자.
3: 오, 참치 족발이다.
0: 주막 느낌 물씬 나는 이곳은 족발집? 임금님, 천안의 유명한 먹거리가 족발인가요?
3: 어디 보자. 아, 호마 족발에다가 보통 족발 하나 시키고 양념 족발 하나 시키고 아마 그렇게만 시키면 좀 아쉽잖아. 오! 오, 생맛막국을 하나 같이 시키면 되겠구만. 얼거니. 오케이, 그렇게 시키자. 자, 사장님.
6: 네.
3: 예, 여기 주문 좀 받아주세요.
6: 네.
3: 예.
6: 네.
3: 그나저나 이게 호마 족발이라고? 호마는 뭐예요?
6: 저희가 천안 광덕 호두하고 마늘로
2: 호두를 넣어서 족발을 삶았어요. 그래서 호마족발이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6: 아, 호두 마늘. 네. 아, 저는 그래서 호마 그래서 호마 너 정말 족발 맛있게 먹어라 이런 식이네요. 죄송합니다. 야, 그러면 호마족발 하나, 네. 일반 족발이죠 그게?
2: 네.
6: 그다음에 양념족발 하나.
2: 네, 알겠습니다.
6: 그리고 쟁반 막국수. 네. 아쉽잖아요. 막국수 먹어야죠.
2: 네, 그렇게 물론이죠. 네, 맛있게 준비해드릴게요.
6: 네네. 예.
5: 네. 임금님,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여기 천안을 호두국이라고 부른다고.
6: 그렇죠, 호두국.
5: 네, 천안은 그럼 옛날부터 호두로 유명했나요?
6: 아, 그럼 천안은 아주 옛날부터 호두로 유명했지. 왜 유명했느냐? 천안이 처음으로 이 호두나무가 심어진 곳이에요. 광덕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호두나무가 처음 심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호두나무의 시베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고려시대 1290년에 충혈왕 16년에 유청신이라는 사람이 원나라에 가서 호두나무 묘목을 가져다가 이렇게 심었다는 게 그게 유래라네. 지금도 광덕사에 가면 이렇게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사진도 찍을 수 있네. 아, 사장님.
2: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6: 실례합니다.
2: 와. 네네.
6: 우와, 아 제가 호마 족발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와봤거든요. 아, 도대체 어떻게 만드시는지 뭐가 들어가는지 궁금해가지고요.
2: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한약재하고 천안에서만 나오는 광덕 호두로 네. 그 소량을 넣어서 쌓다 보니까 그 족발에서 올라오는 구수함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잡고 있어요.
6: 그 이제 족발 삶을 때 쓰는 그 육수라 그래야 되나요? 네네. 거기에 네. 그때 호두가 들어간
2: 네네.
6: 거예요?
2: 네, 아예 처음에 삶을 때 들어간 거예요.
6: 아, 그럼 그 호두가 고소하고 깊은 맛이 다 나는
2: 네,
6: 거겠네요?
2: 네, 맞아요. 천안 호두가 훨씬 더 맛있고 고소하고 향도 좋아요.
6: 한번 지금 네. 이게 뭔가요, 그러면?
2: 지금 씨육수예요, 저희 족발 씨육수.
6: 씨육수? 아니, 그 족발은 씨육수가 중요하잖아요.
2: 네, 맞아요. 저희 이것 때문에도 1년 365일 끓여야 돼요.
6: 아.
2: 네. 한번 맛좀보시겠어요?
6: 맛 볼 수 있나요?
2: 네네. 이렇게 해서?
6: 네. 와, 잠깐만. 와, 은은하게 호두 향이 곧 네. 나네요.
2: 네.
6: 우와, 맛있다. 야, 그 족발을 그 삶을 때 하는 고기에 네. 어떻게 호두 향이 이렇게 은은하게 나죠?
2: 이게 장시간 삶아서 나오다 보니까 네. 그 맛이나 향이 깊게 배어 들어가더라고요. 네.
6: 이제 광덕사 호두를 쓰시는 거잖아요. 광덕 네네, 호두. 네네. 호두를 써보시니까 보통의 씨육수 하시는 거랑 네.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2: 이제 좀 더 건강하고 그런 것들을 잡다 보니까 호두가 워낙에 혈액계산이나 이제 심혈관에도 좋다고 생각을 네. 해서 이제 지역이 또 천안이잖아요.
6: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6: 천안산 호두만 쓰신다고 했잖아요. 100% 그럼 천안산 호두만.
2: 네, 한번 맛좀보시겠어요?
6: 여기 있나요?
2: 네네.
7: 으쌰고!
6: 오! 손질을 해놓으신 거네?
2: 네네네.
6: 오. 저는 까서 먹으라고 그랬을 줄 알고 자, 하나 먹어보세요. 아우 맛있다. 아 진짜 사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야 진짜 어우 참 좀 더 먹어도 되죠?
2: 네네 그럼.
6: 정말 그 찐득하고 꾸덕한 그런 게 전혀 없고 네네네. 그러면서도 고소한 그 호두 본연의 맛이 딱 느껴지네요.
2: 저희가 이제 삶기 전에 통으로 넣기보다는 좀 네. 잘게 이렇게 잘라서 넣어야 더 빨리 우러나고
6: 네, 빨리 우러나게. 깊이, 네.
2: 그래서 잘라서 넣어요.
6: 아, 그렇군요.
5: 선생님, 그만 드세요.
6: 너무 뭐라 그러는지 맛있단 말이에요. 저 그러면은 가서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네. 맛있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2: 네,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0: 초선 발리떡! 오직 천안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호마족발 등장이요! 호두와 마늘을 넣은 씨육수에다 진득하게 삶아내어 느끼한 맛은 덜고 담백함과 고소함이 더해졌다네. 하루 치약만큼만 삶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썰어내어 식감을 유지하는 것이 비법이라는데 거기에 양념족발까지. 아이고 군침이 넘어간다. 마늘이든 씨육수에 푹 삶은 족발 탱글함과 윤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네. 이것은 그 그 족발에 양념까지 덜 쓰렸다. 양념의 색부터 영롱한 것이, 아이고 임금님 어서 좀 드셔보소. 아이고 나는 경기증 나서 쓰러지네.
6: 우와, 이야 벌써 푸짐한 족발 한 상을 보니까 먹기도 전에 배가 부르는구나. 잠깐만.
5: 배 부르시나요? 응? 배 부르세요?
6: 말이 그렇다는, 이 쌀, 유모, 이거 코드가 나랑 안 맞네? 응? 자, 일단은 그대로 본연의 맛을 한번 즐겨봐. 오, 젤라틴이 부들부들해. 우와.
3: 야, 이거 젤라틴이 엄청 부드럽다.
6: 아우, 야, 이거 색깔은 되게 다른 족발보다 연한데 짭조름한 맛이 딱 나네. 와, 잠깐만, 아까 간장을 왜 말았습니까? 따서 먹어라 그러시지? 자, 따서 먹어보겠습니다. 깻잎을 깻잎을 싹 놓고 무말랭이, 칼칼한 무말랭이를 넣고. 새우젓만 살짝 찍어서 마늘 하나 살짝 얹고, 고추도 살짝 얹고. 이야, 참으로 영롱하구나.
3: 떨어지면 안 돼. 고소함과 칼칼함과 깻잎장의 짭조름함과 많이 좋지만
6: 깻잎만 한번 먼저 시켜볼까? 이야, 이 깻잎장이, 깻잎장 국물이 쫙 입으로 빨려들어가니까 맛이 개운한 게, 족발 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갈 것 같은데? 이야, 이번엔 고추만 살짝 얹어서 먹어보겠습니다.
3: 족발을 보쌈에 간다. 아,
6: 호두와 마늘로 치유스에서 이렇게 끓여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가 훨씬 고소한 맛이 오네. 짜지도 않고, 짜지 않는데 고소함이 강해서 간이 부족한 느낌이 없어요. 나는 족발 입맛으로 먹거든요. 아, 부드럽다. 아, 피디님은 족발 그러면 어느 동네가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5: 장충동.
6: 장충동. 장충동도 맛있죠. 그리고 최근 한 2, 30년 사이에 했던 게 성수동 쪽 맛있고. 그리고 내가 원래 강동구 천호동 출신인데 천호동도 맛있어요. 근데 이 족발은 그 아이들과 다르게 참맛이 약해. 그러니까 짠 느낌이 별로 없어. 마늘과 호두로 그 나머지 간을 딱 잡아놔서 입안에 충분히 간이 싹 배어든 느낌이 들면서 머리 물리지 않네. 응? 느끼함도 하나도 없고. 여기 살도 뜯어야 되는데.
5: 이렇게
6: 응?
5: 큰 뼈 뜯으시나요?
6: 내가 모르겠다. 원래 우리는 뼈에 붙은 살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게 반동이냐?
3: 여기 요런데 붙어있는 살.
6: 나는 오늘 왕이 아니다. 나는 오늘 왕이 아니다. 맛있구나. 자, 그럼 어디 보자. 무말랭이를, 칼한 맛이라고. 아우, 깨도 부러졌네. 오, 아삭해. 칼칼한. 오, 제법 매운데. 매울 때는 물김치를, 동치미. 이제 양념족발도 한번 먹읍시다. 우와, 또 가루랑 깨랑 마늘이랑 잔뜩 뿌려놨네. 어? 와, 진짜 맛있겠다. 단짠단짠. 호두 씹힌다.
7: 광덕 호두가 씹히는구나.
6: 참으로 맛있구나.
5: 양념족발은 매콤한 거 아니야?
6: 아, 매콤한 맛이 아예 없진 않은데 약간 간장 베이스 쪽에 가까워요. 근데 단짠단짠하면서 끝에 살짝 매콤한 맛이다. 딱 좋은데요? 잠깐만, 얘는 이거랑 먹어야 했죠? 응? 양파를 쫙 얹어가지고 아... 야, 이거 그냥 그림이다. 먹어보겠습니다. 아,
7: 맛있어, 맛있어.
6: 야, 여기 마늘향이랑 이게 나면서 무말랭의 칼칼한 맛이 나니까 이게 밥 생각이 살짝 나는데 밥을 좀 달라고 그럴까?
3: 사장님!
2: 네!
6: 혹시 공깃밥인가요?
2: 네네.
6: 오, 예! 공깃밥 하나.
2: 네, 알겠습니다.
6: 야, 맛있는 건 먹으면 참고성이 탄수화물의 유혹. 아, 감사합니다. 이제 먹어봅시다. 일단은 내가 너무 궁금하고 먹어보고 싶은 거 1탄. 여기에 밥이 들어가면 어떤 맛이 날까 궁금하다. 아, 어떡해. 와, 자, 들어갑니다.
7: 뭐야? 밥이 좋아하니까 완성이다.
6: 아, 그러면 그래도 한번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족발 맛이야. 나야 되니까. 자.
7: 얘는 마늘 고추가 필요가 없네. 응? 얘 자체에 맛이 너무 풍미가 많아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 얘 딱 밥 딱 와.
6: 이게 무슨 맛일지. 호두와 마늘. 와, 그냥 호마 덮밥이다. 호마 덮밥. 아유, 먹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위에 호두 마늘 이거랑 양념만 따로 받아가지고 내가 덮밥집을 하나 차리면
8: 어이!
6: 좀 괜찮나?
5: 응? 보통 사람들은 집에 싸서 먹고 싶다 생각을 하지 팔 생각은 하진 않는데.
6: 집에요? 정말 너무 맛있어서 우리 아이들도 좀 갖다 주고 싶다. 남을지 모르겠다. 내가 미안해.
2: 많이 들려서 오다가
7: 약간 요런 기분이랄까?
5: 그 갑자기 어깨를 들썩거리셔서 50개 오신 건 아니죠?
7: 아까 그 반응이 그게 뭔가? 나름 요즘 최대원이 하도 이제 힙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소다팝 딱 노래까지
2: 말리즈 소다팝 오오오
7: 이게 다 했는데 뭐 그걸 못 봤나?
5: 아니요, 봤는데 전혀 똑같지가 않아서.
7: 뭐 똑같지가 않아. 그 저 테니스 경기 때 조코비치도 그거 했잖아.
5: 나중에 모니터 해보시죠.
7: 진짜? 그 말이야. 편집 좀 잘해주시게 PD 양반.
2: 마늘을 쏟아파.
7: 아유, 즐겁다.
6: 근데 이쯤 되면은 뭐 궁금한 거 없나?
5: 이제 분량을 알아서 챙기시려고.
6: 그러니까 뭐 코너 속의 코너, 미종의 동의보감. 동의보감에 호두의 속살은 쭈그러지고 겹친 것이 배의 형체를 닮았다 하여 그것이 배를 수렴하여 폐기후 호흡이 가쁜 것을 치료한다라고 적혀있다. 폐 기능을 돕고 그리고 천식과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그리고 호두는 신장을 보호하고 요통을 개선하고 또 다양한 효능을 가진 약재로도 유명하다네. 그리고 말이야, 현대에 들어서는 호두를 혈관 건강 지킴이라고 부른다네. 호두에 들어있는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또 동맥경화나 심장질환 같은 것들을 예방해준다고 하네. 그러니 호두를 많이 드시되 절대로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0: 참으로 옛부터 족발에는 막국수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 국룰이라. 잘치되어 시원한 면발에 매콤 새콤 양념을 더하고 정성 가득 살살 비벼주고 신선한 채소까지 듬뿍 거기에 화룡점정 호두까지 넉넉히 얹어주면 참으로 푸짐하도다. 쟁반 막국수 완성이요.

호두국에 생방막국수는 호두가 듬뿍 뿌려져 있네. 어? 어이, 보이십니까, 이거? 이런 맛이 좋아. 비비겠습니다. 생방막국수로. 오! 오, 무너지면 안 돼. 오,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이야. 이게 막 비벼서 촤악 먹어야지. 이야. 쫄깃한 면발에 매콤 새콤한 이 양념에 중간중간 호두를 씹혀. 아삭아삭. 아. 육삼 막국수. 족발과 막국수를 함께 즐기는. 아우,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와! 아, 그럼 여기 얼마나 맛있겠어요? 생각해봐. 아, 식구구나. 아, 와, 이거 막국수랑 족발이 이렇게 잘 어울리네. 꼬마 족발도 맛있고 양념 족발도 맛있고 특히나 이 쟁반 막국수도 참 맛있구나.

0: 모두와 족발이 흥흥 전하니 좋구나 흥.
1: 아이고 잘 먹었네. 이야, 네? 내 이 호두국 백성들에게 큰 상을 내려야겠어. 어디서 오죽을 끓이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2: 아우, 아우, 너무 맛있잖아.
1: 오늘도 한상 푸짐하게 잘 먹었구나.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화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화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회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가지고 우리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동무는 백로초로구나. 아이씨와

그때요 별주부가 여짜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은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보니 무슨 풍패 있사오리까마는 수구구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장 그려주옵소서. 클랑은 그리 허여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들여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 청홍연 금세 조파 거북연정 어징어로 먹가로 양도 하필을 텀박 불어 한청 채색을 두루멋지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전하 명산 승지 강산 경계 보던 눈물이오 봉래 방장 운무 중에 짧았던 고그리오 난 초진 조회가 댕초 껐다 먹던 입그리오 대한엄동 설안 풍안 올던 달 그리고 투기란 쫑근 두는 도우려도 어리허리난 늘신공냉인 몇도 차변 정산 요어든 녹수인이 녹수청산은 예고문 창성인으로진 양유성 틀나가는 달랑 오락가는 나강 주춤선 난 토끼 산중태월 보커려 아미산월에 발륜대 이어서 더안 손자 안아요

0: 그때요 별주부가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뒤 경치가 장이 좋던 것이었다.
1: 그렇지.
0: 곡고 천병일용호 무상높이도 양호고 잦은 안개월을 봉으로 돌고도라. 어장 존개짓고 회암봉 구름이 떴구나 또한 난한운대고 부평의 무리둥실을 엉은 잠자고 차교세 훨훨 날아는 나 동정여천의 바시추 금색추파가 여기라. 앞발로 벽파를 찍어당겨 뒷발로 창낭을 당당교리 저리저리 허우리 황금농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치광은 칠백리요 파광은 천일색인데 청대모산 십이봉은 구름밖가 멀고 해외 소상은 일천리
1: 제헐.
0: 눈

이라의 동실도 남운전 탈밝은지 오현 금도 끊어지고 낙포로 동동 가는 점에 무관 소구 조의 왕의 원혼이고 물에 소그가 잠시나야 천봉바닥을 바래보니 반경대 구름 속 학선이 호랑 있고 칠보산 비리봉은 허공에 솟아 기사도 밤물이 울자 칭칭칭 높고 경수보풍의 야자파 물어 풍풍 깊고 만산은 오로로로

고물 칭칭하면다. 헌선한 토라들고 백군한 문미 칼마이 해워 우리 목포 우리 부당세 강상 누름이 수많은 띠꼬.

허나고 허낭새 7월 칠성은하소 달인 오턴오자이 목포리 해월이 너의 직광새 아옥아옥 요리저리 나라를 째 또한 경기를 파리보니 지어다 보니 마락 전봉이 어디로 굽어보니 백사리 땅이라 구부러지 늙은 장송 광풍을 몬지요 저를 정말 철제 시내 요순한 정산으로 도루어

골머리 초로로로로로 저 골머리 괄괄 열두 골머리 한때로 합수 차청망야 체망야 월덕자 후부자 황우리 박금 저건나 병풍석에다 봐주 꽝꽝 마요 때려 대의 수중으로 내려가느라 박가인의 복자 굴렁거려 대뜨러져 월렁 꽈꽈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허니메로 가자 말 아

0: 이리한 참 논일 적에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서는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피어들고 보니 토끼가 있는지라.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거너광 얼숭덜숭하니 토토토 도생원 아니오 하고 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만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해져서 토자를 호자로 바꿔 불러 버는디.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거너고 얼숭덜숭하니 토토토 오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 산중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듣고 내려오는디.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송린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뽀망 헐쑥 헐쑥 보이는 얀뜩 한 발이나 넘고 동예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나 같은 발톱으로 엄동 서른 백설적으로 잔디불의 왕모래 차라라라라라라라 치며 조황님 쩍 벌리고 자리 앞에가 옷 뚝성 홍앵앵앵 어느 소지산 천에 뜨덥고 땅이 툭 꺼진한 자라가 깜짝 놀라 목을 움채고 가만히 엎졌을지 그때요 별주부는 영덕전 넓은 뜰에 공손히 복지하여 여짜오되 수로 말리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오. 용왕이 반기허사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하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골문 밖에 내령하였나이다. 클랑은 잡아들이도록 어이, 커여라.
1: 아이.
0: 하고 영을 내려놓으니 좌우나 좋은 금금모조리 술령소 일시에 해나로 도끼를 내 원살째 재낭말리 장성사도 사냥싸움에 맞추자던 첩첩이 둘러싸고 도끼들이 다 잡는 고동 영문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니가 이놈 토끼냐 토끼 키가 입에 켜 펄렁 펄렁 떨으며 아이고 나 토끼 아니오 그러면 니가 무엇이냐 내가 개요 개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다름에 너를 잡어 약개장도 좋거니와 니 가늘대오게 탕다려 먹고 니 껍질 벗겨내어 잔량 모아서 가르게 되면 거열내중 열담에 너는 만병의 초대 명약이라 이 강아지 몰아가

0: 야, 내가 송아지 새끼지요. 속한테면 너무 좋다. 토파 내 너를 잡은 토백주살진다리 양회가 정용공바 두박음신호 난 먹고
1: 그렇지.
0: 입불 빼어 활도 메고 니가 죽어 벗겨내어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동호주은 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나니라 이 송아지 몰아가자.

무엇이냐? 내가 망아지 새끼지요.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성감 후관족이라요. 난 항장 전림하로다. 연항도 500급으로 초급표 사갔으니 너를 산채보라 하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며 전금상을 아재요리야. 출고라 토끼는 열받고야 발그란 초장대로 꼭 찔러 들어와 맨이 토끼하

와야. 야 이놈아, 나 탄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오, 그게 우리 수국 남유라고 하는 것이다. 워따이 금사를. 놈은 남녀 두 번만 타고 얻으면 엉두아리 뼈도 안 남겄다.

되어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난데 이분이 어떤 분인고 하니 서울 자학골 사는 변학자 도자 쓰는 양반이라. 인사하세요. 춘향의 소식 높이 듣고 일양서음마다 하고 서둘러 남원부사하였겠다. 이분이 저 서울에서 남원까지 내려오는 뒤 신현 절차가 꼭 이렇다니까 시원.

신년 마전 내려올 때 벌려 맴시 향이 좋다 보란색임에 완자창 내 활기 쪽벌려 이를 뜬마부 유량 날마다 엉덩 그렇게 싫었다 키 큰 사령 정상 모

전략도를 지나야 전라감경을 들어가 승산전 연명오고 이튿날 발행월제 도구마구 임실속도 오케이인게 도임월제 오리정 당도하니 육방관속이 나와나왔다 실총 두번 비방이며 임월차지 호장이라

세소 먹고 반란 그리고 우엉스러져 망자 서황무유지 어느 변지 전터 정조처럼 말자라고 눈치 있고 영리한 저 망자 새털범치 궁초강 그 맵수인지 달아쓰고 평탄도 모두 협조물이 사고 선육 날이시네

양반이라 희생을 기원이 흡사해도 다리 없이 작신을 가르쳐라.

전생 광분을 금침없이 내지는 니 내가 반동원사를 지냈기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초학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그래 정말 너무 많은 허여보지요. 수익 찾아 갈 것이니 유학 대접이다 착실히 하오.

어느덧 흘러 흘러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월의 방장건을 흥보제비가 봉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꼭 좋은 승지 강산만 찾아다니면서 나오던 것이었다.

0: 가지고 이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 장애인 시설 급식소에 전문 영양사가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방문하여 영양위생을 관리해드리고 식생활교육과 영양관리카드 작성을 통해 노인장애인들의 건강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모두의 안심밥상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0: 야, 와우. 좋네요.
1: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적인 무대를 선보인 버뮤다 삼각지대 무대. 과연 우리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0: 마음이 확 움직이는 손이 같이 안 따라 움직여서 경로를 너무 잘 지켜서 좀 더 과감해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1: 나를 눌러주세요.

0: 네, 축하드립니다.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잘한다.
2: 아, 너무 좋아요.
0: 자, 유태평양 씨.
3: 네.
0: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3: 아,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 사실 제가 이제 한 표가 그때 모자랐던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한 표가 모자랐던 게 아닐까. 이 경로 이탈 밴드가 저에게는 MSG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4: 저희도 지난 1라운드 때 별 하나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평양이와 함께해서 별 하나를 채울 수 있었는데 우리 평양이가 또 끼가 많고 또 저희한테 또 핵심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고 하면서 저희가 더 완전한 올스타를 만들지 않았나 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5: 정말 피날레 무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디션을 넘어선 이 공연에 축하 피날레를 하는 느낌이었고 그 정점에 원래는 이제 보컬들이 모든 시선을 잡아가는데 저쪽 구탱이에서 문세윤인가 싶은 우리 정호 씨가 너무나도

0: 천사 날개를 가진 분이 어떻게 재롱을 예쁘게 떠시는지 아니 정말 한 폭의 그림이었었어요.
1: 얍삽하지도 않는 뚱뚱하신 양반이 새 노릇을 하니까 더 귀여웠어. 오늘 잘 봤고
2: 일단 편곡이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이게 아틀란티스 소녀라는 곡명을 제가 보고 이 원곡이 숲을 좀 떠올리게 하는 느낌이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이거를 바다로 끌어서 내리셨는데 그게 너무 버뮤다 삼각지대에 제가 들어간 것 같은데 너무 즐겁고 나는 평생 그냥 여기서 미아가 되고 싶고 너무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진짜
3: 감사합니다.
4: 제가 낚시를 좋아해요. 청새치 있잖아요. 날아가는 그 왜 깊은 물속에 이렇게 막 수영하다가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쫙 날아올라서 그 하늘 위 구름 위로 쫙 올라가서 살랑살랑 거리다가 탁 들어가는 그 느낌. 여기까지입니다.
3: 감사합니다.
4: 최고였어요.
1: 심사가 아니라 그냥 공연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5: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1: 오늘 공연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 공연 잘 봤어.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 자 올스타를 받은 범이다 삼각지대 경로이탈 유태평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오랜만에 같이
8: 절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8: 그래.
9: 예예. 예.
8: 난 무엇보다도 저희 둘의 공통점이 바로 그 안예은 씨의 그
7: 모자란 표 네, 하나.
8: 근데 그 한 표의 부재를 오늘 안예은 씨가 딱 채워주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7: 즐겁게 항상 이렇게 오늘의 무대처럼 즐겁게 함께 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유다
10: 삼각지대.
6: 조선 판스타 두 번째 판 계속됩니다. 16세 천재 국악소녀 정우연.
11: 우연히 기대된다. 어머 느낌이 또 다르다 그쵸.
6: 13세 미녀 신동 신예진.
12: 오, 여기 세다.
13: 정우연, 신예진, 조선판스타를 접수하러 온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감입니다.
14: 안녕하세요.

0: 정우현 양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신예진 양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아니 10대 언니 동생이잖아요. 일단 굉장히 그 풋풋함이 너무 좋은데 무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저는 첫 번째 정우현 씨의 무대를 보면서 그때 눈물이 났던 기억도 있어서 과연 이 무대는 어떻게 준비했나 너무 궁금했거든요.

0: 제가 항상 언니들 따라다니다가 처음으로 동생과 함께 합을 맞춰보는 거여서 굉장히 리더십도 생기고 좀 열심히 하게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대진이는?
2: 저도 그 집에서 오빠가 있고 제가 막내여가지고 언니랑은 또 합은 안 맞춰봐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무대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마마무의 데칼코마니입니다. 일단 아이돌 노래를 국악처럼 부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거 잘 준비하면 좋은 무대가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해서 괜찮은 것 같았어요.
3: 이 둘이 모여 조선 반스타를 접수한다는 행디! 모두는 크게 뜨고 신명나게 놀아보세! 아이씨구! 너와 나 같이 그린
4: 너와 나 입을 맞춰볼게요 지금.

0: 이거는 예진이가 조금 유연스럽게 해주면 말은 되거든요.
1: 민유는 키도 없고 음역대가 경소도 다 높다 보니까 언니보다 고음이 조금 더 자신 있지 않나 한 것 같아요.
2: 우선 예진이는 민요를 하기 때문에 저보다 꺾기를 좀 더 잘하는 면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노래를 국악적으로 노래하려다 보면 서로의 개성을 더 잘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따른 의견 충돌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3: 다시 한번 해보자. 점점 분위기에
4: 과연 두 친구들은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국악자매 무대 판 스타트.

0: 예. Yeah. 잘했어.
1: 감사합니다.
2: 방차게 데칼코마니를 부른 국악자매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자, 국악자매 팀은 총 15개의 스타 중
1: 25개 스타 중
2: 안돼
0: 5개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5개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뭐 여러모로 참 본인들도 그렇고 판정단 여러분도 아쉬운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4: 조금 속상하기도 한데 그래도 5개나 받아서 감사합니다.
5: 저는 우선 저희가 준비한 무대만큼 열심히 잘 보여준 것 같아서 그거에 굉장히 고맙고 예진이한테 수고해줬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6: 야, 네. 아, 멋있다.
7: 네. 어른이다, 어른.
8: 오늘이 이제 2라운드잖아요. 우리 1라운드 할 때는 두 친구가 각자의 무대에서 자신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좀 더 깊은 느낌의 그런 무대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2라운드를 저희가 조금 기대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둘이서 무대를 꾸미는 거에 있어서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런 구성을 짜는 데에 있어서의 그런 능숙함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좋은 경험 삼아서 앞으로 연습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9: 감사합니다. 네.
10: 우연 양, 예진 양, 오늘 너무 잘했고 그리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저는 우연 양도 우리 예진 양도 앞으로 미래에 정말 좋은 가수, 정말 훌륭한 소리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전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안 가시고 국악을 좀 계속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11: 맞아
10: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어디 뺏기기 싫은 우리 두 인재분들 열심히 성공해서 우리 같은 자리에서 또 만나기를 바랄게요.
3: 감사합니다.
0: 수고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2: 감사합니다. 너무 똑같이
13: 밝잖아요. 또
12: 밝아. 네.
14: 진짜 자매 같아요.
12: 아 진짜 잘했는데 지난번에 너무 아쉽다.
15: 아쉬운데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0: K소리로 싹 가능 다음은 10대들의 만남입니다. 50대. 국악계 새로운 신화를 쓸 18살 이창준.
16: 역시 악사 친구.
0: 국악계 신동 12살 서건우.
17: 엄마의 1등 친구.
18: 엄마의 보디가드.
17: 우리는
18: 자랑스러운
17: 마마보이.
19: 형하고 동생 같아. 이렇게 귀여워.
17: 어떻게 팀명을 마마보이라고 지었어요?
18: 저희가 1라운드 때 다 엄마와 관련된 그런 노래를 했었어요.
20: 어제

0: 요즘 지루하고 짜증난 일만 있었다면 이것저것 재보지 말고 여행을 떠나.
1: 저희 어머니께서 이 신화 엄청 팬이신데.
2: 신화 참 좋으시구나.
1: 네네네.
2: 어머니

0: 건우 오빠.
1: 네?
0: 나이가 잘못 써져 있는 것 같아요. 42이신 거 아니신가요? 어쨌든 만약에 15개를 모두 못 받으면 네. 한 사람 떨어져야 되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1: 아, 저희는 그런 생각을 일단 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마음을 먹기 위해서 멋있다. 저희는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열심히 연습에 임했어요.
2: 혹시 준비하면서 뭐 다투거나 뭐 그러진 않았나요?
1: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저희는 이제 닮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 무슨 숟가락만 놓으면 이제 형제예요, 형제.
3: 숟가락만 놓으면 아니, 형제야?
2: 창준 씨가 더 동생 같아.
4: 아, 제가
2: 예 말하는 게
1: 숟가락만 놓으면 이제 형제예요, 형제. 일단 안 하고 있어.
0: 그렇지, 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근데 요즘에 이렇게 형들이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 네. 힙합하고 이러는 걸 많이 하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판소리를 하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1: 할아버지가 판소리를 하시는 분이어서 그래서 배속부에서부터
0: 배웠군요.
1: 들었었거든요.
3: 그러니까 DNA가 있는 거네.
1: 시청자분들의 귀 그리고 눈도 다 호강시켜드릴게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스트레스를 확 풀게 그런 무대를 준비했으니 재밌게 잘 봐주세요.
5: 이창준 군과 서건우 군이 만난 마마보이 팀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판 스타트!
6: 얘는 막 춤추고 이럴 것 같은데 왠지
3: 아닌데? 마이크를, 네, 배경이?
7: 마이크를. 어? 아이 토끼는 어디 있는 거야?
1: 어우 더워 어우 더워
7: 토끼는 둥긋 뚫은 도레도리 허리 난 늘씬 꽁지는 뼈도
1: 날 찾으리가 꽃만은 거니
7: 오늘 시간 어때? 시간 있으면 용궁에 가지 않을래?
1: 용궁?
7: 용궁에 가면 너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1: 아이고 그러면 얼른 가야지.
7: 가야지.

0: 아우 진짜 빨리 빨리 더 빨리 갈 수 없어.
1: 그러면 우리 비행기 타고 갈래?
0: 비행기?
2: 거북이 비행기로 가는구나. 야.

0: 귀엽다.
1: 와, 잘했어요.
0: 귀엽다.
1: 와, 잘했어요.
2: 감사합니다.
3: 잘해.
4: 소리도 잘하고.
5: 한편의 동화 같았던 마마보이의 무대, 조선 판정단은 과연 어떻게 봤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자, 마마보이 팀은 총 15개 스타 중 13개를 받았습니다.
0: 아~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이 또... 아,
3: 이... 어렵다.
1: 어떻게?
5: 신영희 선생님 아주 그냥 깔깔대고 그냥 손주들 재롱잔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4: 이 두 소년들은 기본이 돼 있어. 판소리에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리고 판소리를 잘하는 편이야. 굉장히
0: 잘해.
4: 그래서 나는 둘이 다 올스타로 하려고 했는데 어째서 누가 그랬을까?
6: 감사합니다.
7: 잘했어, 잘했어.
3: 사실 저는 중점적으로 하나였어요. 다음 무대가 보고 싶은가. 근데 저는 그냥 너무 귀엽고 잘한다 해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다음 무대 뭔가가 더 궁금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8: 저는 그런 어떤 상큼발랄 밝은 무대는 충분히 보여주신 것 같아서 다음 무대에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올라가시더라도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를 들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누르게 되었어요.
9: 건우 친구 진짜 누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10: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둘 다 붙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왜냐면은 같이 연습을 하고 같이 노력을 했으면은 같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돼버리니까 좀 난처해요. 난처해요.
9: 난처해요.
0: 말 잘하네.
5: 13개의 별을 받은 마마보이 팀 데스매치인 만큼
0: 아 어렵다.
5: 한 사람만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창준 도전자가 세 번째 판에 진출했으면 좋겠다. 그럼 별을 누르면 되고요. 건우 군이 기량을 뽐낸 것 같다. 그럼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자, 조선 판정단 여러분 선택해 주세요. 데스매치의 승자는
11: 제가 아는 건우는 그러면 진짜 너무 서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게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12: 저는 되게 형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아가 맞는 것 같아요.
5: 하나, 둘, 셋! 2판, 4판, 1대1.
12: 한 명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싫었어요.
5: 이렇게 해서 2판, 4판, 1대1 데스매치의 승자는 데스매치의 승자는 성은우 군입니다.
0: 난 괜찮아.
5: 건우 군 왜 그렇게

0: 이렇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1: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같이 만나고 같이 연습을 했던 게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니까 아 진짜로 눈물이 갑자기 났어요.

0: 궁금해요. 창준 씨 지금 어떤 괜찮아요?
1: 아, 네네.
0: 울고 싶은데 참는 거 아니죠?
1: 아니 진짜 절대 아닙니다. 아니 진짜 저는 막 이렇게 막 방송이라서 거짓말 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2: 거짓말 치고
1: 지금 물론 속상하긴 하지만 눈물이 막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그냥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3: 그래요.
4: 창준 씨 소리는 누구 못지않게 잘해요. 그래서 다른 대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1: 네.
4: 그런 데 나가서 영화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1: 이런 칭찬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너무 지금 기분이 솔직히 좋은데 표정을 지금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5: 그럼 웃어요.
4: 웃어요.
2: 감사합니다.
3: 지금까지 마마보이 이창준 서건우 군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6: 잘했어요. 나가서 형이랑 같이 햄버거 하나 해.
7: 보다 수고 많았어.
8: 응? 왜 울고 그래?
7: 그냥 너 이제 TV 나가서 막 우는 거 다 나온다. 너 친구들이 그런 거 다 본다.
2: 내가 왜 울었지?
7: 그냥 좀 어? 형은 안 그렇지도 않은데. 서운하게, 그러니까 막 속상해하지 말고 너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올라간 거고 내가 열심히 할 만큼 너가 다음 라운드 가서 더 아주 찢어버려. 알았어? 알겠지?
2: 나를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형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형 화이팅 하자! 화이팅!

0: 자, 이번에는 어떤 도전자들이 나올지. 다음 도전팀은요, 조선 탄스타 만진여 윤예원.
1: 아, 네.
2: 만진여.
3: 가야금 하면서 노래. 네.

0: 소리가 좋대요.
1: 90년대생.
2: 아니 2000년대생인데?
3: 안녕하세요. 저희는 98년생 9, 01년생 0, 우리는 90입니다.
4: 왜 이렇게 어렵게 지었어?
5: 근데 지난번 무대에서는 예원 씨가 가야금 같이 연주하면서 노래했잖아요.
3: 네.
5: 이번에는 그 가야금 없이도 그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3: 아니요. 이번에도 가야금을 준비했는데요. 저번에 라운드에서 이봉근 선생님께서 가야금 병창의 오리지널리티를 한번 살려보면 어떻겠냐는,
2: 이번에 우리는 올스타를 받을 것 같다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3: 그런 점수보다는 저희가 충분히 연습한 만큼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관객분들도 그런 마음을 같이 느끼고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6: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혜은이 선배님의 새벽비라는 곡이랑 또 신고산 타령을 이렇게 크로스오버 시켜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0: 콘서트 곡이지만 국악으로 재해석해서 더욱더 재미있고 신나게 들려드릴 수 있는 게 저희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왕주 파이팅! 예쁘게 봐주세요.
1: 오스타 주세요.
2: 윤예원 씨와 김나니 씨, 과연 국왕주는 어떤 무대를 준비했을지 판 스타트!

0: 너무 깜찍하다.
1: 아, 공주님들.
2: 윤예원 조치가 엄청 잘한다.
3: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4: 야.
5: 14개. 후 14개야.
3: 자, 구공주 팀은 총 15개의 별 중 15개를 받아 올스타에 등극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인데 심사위원 분들께서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3: 네, 김윤아 씨는요?
6: 본인이 놀랐어요.
7: 네, 제가
6: 기대 안 했어요?
7: 기대했죠? 기대는 했는데요. 또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가지고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6: 근데 오늘 성공 얘기가 많았는데 새벽비가 두 분 태어나기 전에 노래 아니에요?
7: 네, 그렇습니다.
6: 어떻게 이 노래를 고르셨는지.
7: 아, 새벽비라는 곡이 저희 둘 다 잘 아는 트로트 곡이기도 했고 또 이 곡을 국악적인 색깔을 잘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0: 믹스할 생각을 누가 했습니까? 예.
8: 새벽비
0: 믹스할 생각을 누가 했습니까? 예.
7: 민요를 넣자고 하신 거는 언니의 아이디어고요. 곡 선정은 제가 했습니다.
0: 아, 완벽했네.
9: 나이가 20대 초반이잖아요. 나이에 비해서 율동이 되게 약하더라고요. 요것도 약간 호흡에 신경 써가지고 다 작전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7: 사실은 예. 제가 굉장한 몸치라서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춤을 신경 쓰느라 노래를 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저희가 한번 율동, 댄스가 아닌 율동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0: 사실 이 노래에 춤이 너무 완벽해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즐기러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잔치하면서 그냥 그래서 막 이 노래 끝나고 나서도 호응이 되게 좋았잖아요. 박수 다 치고 기분 좋아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맑고 그 아름다웠어요.
11: 뭐 다 비슷한 마음.
10: 선생님은 다
11: 비슷한
10: 너무.
3: 자, 올스타를 받은 구공주 무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12: 잘했다.
7: 감사합니다.
13: 무려 만찢 여와 그리고 소녀 란청이가 무대한 준비는 최고라고 생각해서 뽑힌 게
7: 조심하겠습니다.
3: 인정사정 볼 것 없는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옥. 아,
14: 이분도 엄청 세지세요.

전판 스타를 엎어치러 온 무명 가수 홍주.

0: 줌마 파워.
1: 줌마 파워.
2: 친정사정.
3: 친정사정.
4: 웃기다.
5: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6: 엄마들의 반란을 보여준
7: 우리는 친정사정 볼 거다.
5: 땅.

0: 엄마들끼리 이렇게 서로 라이벌이 되셨는데 어떠세요?
1: 아이들이 있어서 그리고 네. 결혼을 했고 연령대도 비슷하고 해서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네. 호흡도 잘 맞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0: 서로 공감하면서.
1: 네. 네.
2: 친정사정 볼 것 없다의 무대 판 스타트.

0: 뭔지 알지? 화음 너무 잘 맞으면 안 들리는 거. 이거 하는 거.
1: 어우, 나 귀가, 귀 멍멍해.
2: 와.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
3: 뭐라고 얘기해야 돼?
4: 육아에서 잠시 탈출한 엄마들의 폭발적인 무대. 친정 사정 볼 것 없다 팀의 무대를 어떻게 봤을지.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0: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1: 야!
0: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아, 뒤에 근데 뒤에 올스타가 너무 많아가지고
3: 찢어놨지. 예. 아, 방송 많이 오시네.
4: 기뻐서 웃는 거죠? 기뻐서.
5: 너무너무 기쁘네요. 정말 글쎄 산옥이랑 만나서 이렇게 연습하면서 너무 정도 많이 들었고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둘 다 결혼하면서 많이 겪어서 그런 얘기 나누면서도 진짜 여자로서 공감되는 부분도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가 제일 연장자예요. 이 무대에서 많이 노심초사 했는데 받으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6: 친구들아 같이 놀자.
5: 니네 애들 몇 살이야?
4: 전 아홉 전 아홉 살이야.
3: 10살 아홉 살이야.
6: 아, 난 열한 살이야. 나도 시댁에 맡겨놨거든. 너무 프리덤이다. 오늘 너무 같이 놀고 싶고.
4: 예.
0: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다가갔는데 친구들은 반말하는 걸 좀 불편해하는 거.
3: 그러시구나.
5: 아유 너무 좋죠.
7: 아니 근데 김산옥 씨는 너무 즐긴 게 경연인데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예예 예, 예. 너무 신나셔가지고.
0: 그렇죠. 그만큼 무대를 제대로 즐긴 거죠.
6: 중간에 남성남 선배님의 왔다리 갔다리 춤을 출 때 아 저거지 춤이란 저거지. 돼지라 징징 나네 돼지라 징징 나네 하나 나라 밝은 나라 하나 나라 밝은 나라. 그러면서 힐을 삐끗할 때 네 그래 이제 하체 힘이 없을 나이지 막 이러면서 이 무대 매너, 표정 모든 게 너무 완성형의 무대라서 많은 분들이 아가씨들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아줌마들도 이 땅에 큰 기여를 했잖아요.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3: 수영 씨가 쌓인 게 많았나 봐요.
6: 대한민국 중년들 화이팅!
3: 화이팅!
6: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8: 저희 조선팝스타 무대를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각 올스타 받은 그런 팀들도 있지만 진짜 색깔도 많고 매력도 많고 한데 오늘 두 분의 무대는요 정말 더운 여름에 아이스박스에 얼음 가득히 넣고 탄산음 얼려놨다가 녹인 다음에 바로 흔들어가지고 딴 듯한 그런 느낌의 무대였거든요.
9: 처음으로 소름이 돋았어요. 두 분 무대 보면서 두 분의 불타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두 분 무대에서 이렇게 서로 강렬하게 불타는 걸 볼 줄이야 아주 놀라웠고요. 또 그런 와중에도 두 분의 호흡을 아주 디테일하게 챙기는 모습 보면서 이거야말로 노련미구나. 아주 베테랑들의 무대를 아주 즐겁게 감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0: 감사합니다.
11: 좀 쉬었잖아요.
10: 네.
11: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예술은 참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존 못 가지고 무대에서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정말 아줌마들은 아줌마들인데 그런 데는 매력이 있어요.
10: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네.
0: 지난번 첫 번째 판에서 황홀한 고백을 불렀던 산옥 씨.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힘내라고 이제 무대를 꾸몄습니다. 조선 판스타에 나오는 걸 남편분께서도 그렇게 응원을 해주셨고 끝까지 함께하길 바랐는데 중간에 참 힘든 상황이 있었죠. 오늘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12: 이제 첫 무대 하고 정말 신랑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0: 올스타를 또 받았잖아요.
12: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조선 판스타라는 그 스팟 광고가 이제 인터넷에서 떴어요. 그리고 그 본날 정말 지인들한테 다 우리 와이프 이제 곧 판스타에 나온다 하고 다 돌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1: 어머, 그래.
0: 그래. 그래요.

0: 사랑 고백을 선곡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1: 사실은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희망을 좀 주고자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이 언제니까 보자고 막 했는데 그 첫 방송을 못 보고 가가지고 진짜 미치도록 너무 마음이 아픈데 나중에 영상 나오면 남편 찾아가서 보여주려고.

0: 장례를 치르면서 포기를 하려고 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남편이 보고 있을 거니까 남편이 원하는 거는 너가 포기하는 길은 아닐 거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1: 그냥 와 너무 힘들겠다. 사모님이 진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잔혹이가 포기한다면 그냥 나도 원망하지 않고 포기해야겠다라는 그게 내가 도와주는 거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0: 남편이 되게 보고 싶어 했거든요. 여기 녹화하는 것도 보고 싶고 잘 되는 것도 보고 싶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어디선가는 보고 있겠구나. 나 떨지 않게 그리고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고요. 도와준 것 같아요. 신랑이
2: 사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무대를 꾸밀 수 있을까 뭐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이 그렇게 좋아했고 끝까지 응원을 한 만큼 남편이 지금 분명히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더욱더 열심히 해준 산옥 씨가 참 너무 대단하고 예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분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무대가 아니었나 싶은데 마지막으로 남편께 한 말씀 하신다면
0: 남편 간지 지금 5일 됐거든요. 근데 이 무대를 남편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 무대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남편에 대한 예일 것 같아서 이제 아프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고 우리 딸들이랑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2: 방송하는 분들 이렇게 살면서

0: 중간에 이제 부모님 상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저희 같은 예능인들은 또 상 치르고 와서 막 재밌게 말을 해야 하는데 이게 혹시 너무나 폐륜적인 행동이 아닌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부모 입장이 되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더 열심히 자기 본분에 충실하게 아마도 바랄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족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산옥 씨 힘내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애가 둘인데 어떡해.
1: 아유 참나.
0: 친정사정 볼 것 없다. 김산옥, 홍주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누군가는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고 누군가는 이번이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이 전쟁에 뛰어든 다음 팀을 소개합니다.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철홍.
1: 아, 세다.

0: 초롱이 제일 잘하잖아.
1: 올스타랑 14개.
2: 아 진짜?
3: 소리의 정석 천상 소리꾼 박성우. 와.

0: 네, 정철웅님.
1: 저는 박성우님, 박성우님. 와,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2: 처음에는 너무 예상 외워가지고, 왜냐면 이제 누나가 이제 올스타셨기 때문에 저를 당연히 선택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나는 예외로 하고 있다가 저를 갑자기 딱 불러주시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마 표정이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1: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했어요. 네. 내가 싫은가?
3: 헤비급끼리의 결승이 아닌가, 예, 결투가 아닌가 그런
4: 그렇죠?
3: 생각이 듭니다.
4: 예. 일단 본인들 소개해 주시죠.

0: 얼씨구.
1: 저희는 춘몽입니다.
2: 아 좋다.
0: 좋다.
3: 일장 춘몽이 아니라 그냥 춘몽입니다. 지금 조선 판정단 여론이 많이 놀라고 있어요.
2: 두 분이 굉장하시다는 얘기잖아요.
4: 예, 끝판왕도. 예. 그러니까
2: 만약에 저희가 모두 별이 안 들어오면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3: 그렇죠.
2: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드나요?
4: 그러게 말이야.
2: 제가 목소리 약간 흥분했나요?
4: 그래서 이름을 본인
2: 아니면 오래 듣고 싶은
4: 거라고.
2: 마음이 있잖아요. 시청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5: 좀 나중에 싸우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벌써 예. 싸우기로 하셨나요?
6: 그럼 정철홍 씨가 박성호 씨를 먼저 제거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7: 아니요.
6: 라이벌이라. 예예. 예.
7: 그런 게 아니라요. 예. 첫 번째 판에서 순영희 선생님께서 색깔이 뚜렷하다, 정말 좋다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색깔도 보셨으니까 좀 다른 색깔을 보여드려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색깔을 남자 소리꾼과 함께 더 크게 폭발적으로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남자 소리꾼을 또 박성우 씨를 제가 탁 선택을 했습니다.
8: 박성우 씨는 14개네. 박성우 씨는 14개.
6: 지난번에 14개인데 거의 울키렸죠.
2: 판소리 신도 맞아요?
3: 네.
2: 테너가 아니라?
3: 네.
0: 판소리.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혹은 남겨두고 떠나야만 하는 그런 애절한 사랑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찢었다 찢었어.
1: 남녀의 애절한 사랑을 노래한 춘몽의 무대,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0: 끝이란 말이냐.
1: 천몽팀은 예! 천몽팀은 예! 천몽팀은 예!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
2: 자, 감사합니다.
3: 아니 진짜
4: 아니 아까 그 김동완 씨가 헤비급의 무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여기는 잽이었고 바로 훅으로 그냥 들어오시네요. 와, 대단합니다.
1: 그 박미선 씨가 아까 눈가가 촉촉해지고 예, 눈물 흘리는데
5: 사실 이 노래가 가슴 아래 제일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1: 그렇죠.
5: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 나왔던 노래예요. 그렇죠. 띠곡이었거든요. 예. 근데 뭔가 그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파는 느낌 있잖아요. 제목대로 가슴이 너무 아프면서 순간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이게 우리 소리구나.
6: 가슴 아린 노래 같은 경우는 숨겨진 보석 같은 노래죠. 사실 워낙 유명한 노래인데 오디션 프로에서도 한 번도 본선 무대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인데 이런 노래를 역시 두 분이 최강의 그 실력자들이 만나가지고 좀 어마어마 약간 저기 뭐야 슈퍼맨하고 원더우먼이 같이 노래를 해가지고 예, 대박을 터뜨린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뒤에 부른 노래가 흥타령인데 선생님 흥타령인데 흥이 안 나고 한이 느껴지는데 이게 잘못된
7: 원래 건가요? 원래 한타령이에요. 한타령.
6: 한타령이에요? 한타령이죠.
8: 옛날 이제 선조들께서 참 재미있는 게 한을
7: 한.
8: 흥으로서 승화시킨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이제 이중적으로 해서 이제 흥타령이라고.
7: 그래서 네, 한타 원래 한타령이에요.
9: 이 국악하시는 분들이 가요를 부르면 그 습관적인 판소리의 그 느낌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오늘 굉장히 놀란 게 이 두 분은 전혀 그런 걸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슴앓이라는 노래는 그대로 정말 표현을 너무 잘했고 우리 저기 박성우 씨 20년 네. 하셨어요?
10: 네.
9: 아, 그런데 굉장히 좋으네요.
10: 아, 네.
9: 그리고 이쪽 분은
1: 아, 지금 그 말씀은 20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이?
9: 그렇죠.
1: 아, 그래요?
9: 사실은 야. 우리 소리계의 어르신들 보면은 평생을 그러니까 7살부터 90살 되실 때까지 하신 분도 계시고
1: 아, 그렇죠.
9: 우리 신영희 선배님도 오래 되셨지만 20년은 정말 이제 걸음마 시작이라고 보면 딱 좋은데
1: 아, 그래요?
6: 그냥 애기예요?
9: 우연히 이제 걸음마입니다. 걸음마도
7: 애기.
1: 아주 그냥 두 분이 걸음마 아장아장 하면서
9: 네,
1: 아주
9: 네, 맞아요.
1: 잘 맞췄네요.
11: 저번에 박성우님 별을 안 드려서 역적이 한번 됐었는데요. 제가 1라운드에 사람을 잘못 봤구나 싶기도 했고 그 저는 마치잉 리듬이 들어갈 때부터 뭔가 피가 끓는 느낌이 좀 들었으며 화음 배치를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두 분 다 쏟아내듯이 부르시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잘 봤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춘몽 정초롱 박성호 씨의 무대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2: 남자가 참 잘하네요. 남자가 참 잘해요.
13: 네.
12: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14: 노래할 때보다 끝나고가 더 떨렸어요. 지금도 너무 떨리고 판소리 대회 1등 한 것보다 더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15: 신납니다. 개운합니다. 더 부르고 싶었어요. 그 시간이 훌쩍 정말 지나가 버렸고 그동안 연습했던 것 중에 제일 그 감정이 제일 많이 드러난 것 같고 아주 좋았어요.
16: 오, 이것도 센데.
17: 아. 치열한 경쟁을
1: 명품 복근 원톱 파스타. 원톱 파스타. 조주환.
18: 나의 광대.

비주얼 원톱 국악 걸그룹 퀸!

0: 남자! 남자!
1: 여왕의 남자가 된 우리 조주환 씨 어떻게 또 이렇게 팀이 같이 됐어요?
2: 그러게 말이에요. 예. 궁금해지는데요. 어느 쪽이 간택을 당하신 건가요?
3: 아, 저희가 받았습니다.
4: 예, 제가 간택을 했습니다.
5: 아니 그럼 약간 사심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4: 이유라기보다는 눈이 맞았어요. 거기 우리 보컬 가을 씨랑 같이 그 선택하는 그 자리에서 너도 약간 예.
6: 우선 럭스 아닌데.
4: 예, 첫 판에 섹시한 무대를 만들어봤는데 둘째 판은 극강의 섹시한 무대를 한번. 예, 남자 혼자서는 섹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섹시한 여성 팀을 골랐습니다.
7: 하려면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4: 퀸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저희도 생각한 팀이 조주한 팀이었거든요. 네.
4: 네, 저희는 2PM의 우리 집을 네, 선곡했습니다.
3: 우리 집.
4: 우리 집으로 가자.

0: 어쨌든 저희가 올스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좋은 무대를
1: 또 보여드려야 하니까.
0: 맞아요.
2: 좀 긴장도 되고 약간 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둘이 별 합치면 30개다 보니까. 네. 네, 저희는 누구 하나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었거든요.
1: 같이 네, 저희는 꼭 같이 올라가
2: 같이 올라가고자 네, 네, 그렇게 해서
1: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우리 판으로
4: 가자.
2: 바닥 조심하고. 바닥 조심.
5: 지금 뭐라고 뭐, 경연을 하는 거예요, 연애라는 거
1: 뭐야?
3: 난이가 화가 났네.
4: 요새 국악하는 젊은 친구들이 이런 무대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3: 근데 이 작업이 10년 넘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대중적으로 이렇게 표출이 안 돼서 그런
4: 거예요. 이제 조금씩 꽃을 피우는 거예요?
3: 네, 그렇죠.
6: 이렇게 키워줘야 돼, 그래서.
4: 아, 이런 프로가 계속돼야.
6: 아까 내 얘기했지만.
3: 여왕의 남자, 과연 어떤 파격적인 무대를 우리에게 선사할지. 무대. 판 스타트!

뭐야 뭐야

0: 야! 뭐야?
1: 공연 보는 것 같아, 공연.
2: 야, 뭐야? 야.
3: 이거 뭐야? 무슨 이런 문제가 있어?
1: 아, 근데 오늘 좀 오픈을 안 했네요.
4: 댄스의 악기 연주, 판소리까지 퍼포먼스로 승부한 여왕의 남자의 무대,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받으세요.
1: 받으시오. 어.
2: 받으시오.
1: 받으시오.
0: 플리즈. 플리즈.
3: 받으신가요?
2: 어떻게 된 거야?
0: 자. 여왕의 남자 팀은 총 15개의 스타 중

0: 저는 14살 가야금소녀 박구은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했던 가야금을 제가 창작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곡도 연주해보고 그리고 전통음악도 연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야금이 되게 재밌고 저랑 더 가까워지고 가야금이랑 친구가 된 것 같아요.
1: 가야금으로 세상을 보는 소녀. 14살 고은이가 표현하는 가야금은 조금 특별한데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가야금 소녀의 신명나는 세상을 만나봅니다. 다른 친구들이 가방을 메고 등교할 시간에 고은이는 가야금을 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2: 이번에 저 깜짝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1: 오늘은 복지회관에서 연주 봉사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0: 자그마한 체구에서 나오는 구성진 가락. 신통한 소리에 몸이 절로 들썩이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야금의 매력을 전파하며 가야금을 사랑하게 하는 것. 고은이에게 가야금은 소중한 친구이자 꿈입니다.
1: 가야금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소리가 너무 맑고 예쁘고 깨끗하고 그리고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기분이 느껴져서 그때부터 가야금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 같아요.
0: 7살에 알게 된 가야금 소리에 푹 빠진 게 벌써 7년째. 이제 고은이는 가야금으로 단순히 옛소리만 연주하지 않습니다. 14살의 감성을 녹인 새로운 곡을 창작하는데요.

0: 이상해? 사람들은 남의 말에 맞춰 살려고 그래. 여기서도 공부해라. 저기서도 공부해라. 참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나도 꿈이 있고 하고픈 게 있어. 그런데 이리 웬 말이오. 정해진 공부를 교과서 공부를 사방에서 들려오는 공부해라! 거참.
1: 이렇게 연주한 걸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는데요.
2: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주변 사람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이따가 내가 직접 연주해서 영상을 올려서 사람들한테 더 알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1: 오늘은 어느 때보다 특별한 날입니다. 고은이의 지금까지 가야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무대가 바로 오늘 여기서 열립니다.
2: 제일 처음으로 가장 큰 무대에 서보는 거라서 좀 떨려요.
3: 다 인원이 6명, 6명, 7명, 4명, 5, 8, 6, 7명인데 고은이만 하나 지금 무대 한 명 올라가는 거거든요. 최연소이기도 한데.
1: 드디어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낼 시간입니다.
4: 오늘의 유일한 개인 출전자입니다.
5: 네, 참가번호 9번. 박고은 양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박고은 양은 가야금 소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조명이 켜지고 언제 긴장했냐는 듯 고은이는 능숙하게 연주를 시작하는데요.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박고은만의 소리. 고은이는 가야금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은이의 힘찬 비상을 응원합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나는 동원의 좌정후 혀봐라 호방 형미 듣거라 이 고래는 민미색이 많다하니 다른 점고는 3일 후로 미루고 우선 기생종고부터 하렸다 호방이 기생 점고를 하는지

흘러간다. 내혀봐라. 정보를 그렇게 느리게 오다가는 석 달여들이 걸려도 다 물어갔구나. 때 성민은 원래 급한 사람이니 급급히 불러들여라. 호방이 눈치 있어 사또님께 보비오를 하기 위하여 떡자 화두로 불러 들이나 한디.

0: 박혀.
1: 그렇지.
0: 오냐 춘향아 우지.

0: 아니, 참말로 부자가 되었는가? 아니, 이것이 흥분의 집이오? 네, 이놈, 흥보야! 흥보야!
1: 아이고, 형님. 제가 먼저 가서 배워야 할 일인디. 형님께서 이리 먼저 오시니 하정의 황송호입니다.
0: 너 같은 부자들이 나같이 가난한 사람 찾아오기 쉽겠느냐? 그는 그렇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왔다.
1: 예, 형님 말씀하시지요.

0: 아니 내일 머리 분명하지.
1: 아이씨가.
0: 아이고 형님 웬 말씀이요.
1: 제

0: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제비가 나에게 공부하다가 뚝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을 동여줬어요. 그래서 그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심어가지고 그 박통 속에서 세강과 전곡이 나와서 부자가 된 것이 없지. 무슨 도적질을 했사오리까.
1: 아니, 제비 다리를 분지르면 박씨를 물어와? 그러나 저러나 저 우목에 발견한 것이 저게 번장롱이냐?
0: 형님, 그게 화초장이옵시다.
1: 화초장? 거참 이름 한번 좋다. 거 속에 뭐 들었느냐?
0: 은근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1: 은근보화가 가득 들어? 그러면 그것 하나도 꺼내지 말고 날 둬라.
0: 예, 형님, 그리옵지요. 형님 건너가시면 하인에게 보내오리다.
1: 아서라, 내 산은 부려 튼튼이라니 그냥 내가 온 짐에 아주 지고 갈란다. 얼른 내와 이놈아.
0: 예, 형님, 그리옵지요.
1: 저놈이 형제간에 그것 하나라 안 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하고 있어. 그래도 속 모르는 사람들은 날 다려 도적놈이라지.
0: 형님, 여기 화추장 대령 허였습니다.
1: 오냐?

여기가 요 솔찬님이 끄럽단 말이오. 가만히 있자. 옳지. 간신히 건넌 후에 조정화. 아, 자.

고추장, 고추장. 이것은 비슷하면서도 아니로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

0: 그때여 흥보는 형님한테 쫓겨나와 근근히 살고 있을 적에
1: 하루는 8월 추석이 돌아와 먹을 것은 없고 해서 제비가 갖다준 박이라도 한 통 다 먹을 양으로 자식들과 박을 한 통 따다 놓고 박을 한번 다 퍼는디

0: 속에 마누라 예
1: 제
0: 톱소리를 맡아주소

배고파고 봐서 못 낳았겠소. 배가 그리 고프고

문차게 담궈주소. 실건 시리롱 담궈주소. 시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0: 박이 딱 벌어지니 박속은 웬 토종놈이 싹 긁어가고 난데없는 괴 두 장이 나왔다. 흥보가 하는 말이
1: 허허 나간 놈의 집구석이 되었구나요. 그런디 박속 긁어간 놈보다 바가지 감쪽같이 부셔놓은 놈 그놈 재주가 제일이네 그려. 남의 박속 긁어가고 염치가 없은 게 남의 조상께 두 개 넣어놨구나. 이거 저 광가에서 알면 큰일 난 게 어서 드셔 버려라.
0: 아이고 여보 영감, 우리는 죄 안 짓고 살았는데 설마 늘 무슨 일이 있겠소. 한번 열어놔 봅시다 영감. 흥보는 지금 마누라 말이면 다 듣는다 그 말이오. 흥보가 한 개를 들고 보니 흥보씨 개탁이라 쓰여 있겠다.
1: 옳지, 이것은 날더러 열어보라는 말이로구나.
0: 흥보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싸게도보 고고.
1: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거여놓으니
0: 여보, 여보 마누라, 여기 돈과 쌀이 많이 나왔네 그려. 가만히 있거라, 여기 뭐라 글씨가 쓰여 있겠다.
1: 이 쌀은 평생을 꺼내 먹어도 줄지 않는 취지 무궁짐이라.
0: 이 돈은 평생을 꺼내 써도 줄지 않는 용지 불갈 지전이라.
2: 여보 마누라, 평생을 꺼내 먹고 꺼내 써도 줄지 않는 쌀이고 돈이다오. 도대체 이거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떨어보고 봅시다.
0: 그럽시다. 흥보대회 간에 돈과 쌀을 떨어보고 버는디.

0: 가득 떨어 붙고 남도로 하나 가득 떨어 붙고 남도로 하나 가득 떨어 붙고 남도로 하나 가득 툭툭 돌고 돌아서 떨고 보면 돈가 쌀이 하나 가득
1: 툭툭 돌고 돌아보면 쌀과 돈이 하나 가득

0: 선생님의 병환이 매우 특이하여 토끼간에 먹지 않고서는 병을 고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1: 뭐지? 저 육지 상간에 사는 토끼 말하는 거요?
2: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고놈 참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1: 털은 복실복실하고 꼬리는 묘또 그리고
0: 허허, 육지 토끼를 무슨 수로 구한단 말이냐? 내어봐라! 예히! 육지 토끼를 구하여 친미병을 구할 자 어디 있느냐? 어이, 오징어, 네가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3: 소소인, 몸이 유연하여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재주를 지녔지만 인간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찌고 볶고 끓여져 죽임을 당하니 나가지 못하겠나이다. 호징.
0: 다른 놈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 드냐? 용왕마마, 제가 세상을 나가 토끼 간을 구해오겠나이다. 허나 소신은 용궁 태생으로 토끼 얼굴을 보러 오니 화상 하나만 그려주시면 용왕정 꼭 바치겠나이다. 글랑글이 어여라! 예히!

0: 캐시. 야,
1: 와피를 덤벙 풀어 단차

0: 별주부가 화상을 펴고 살펴보니 분명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있는 게 토세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말리를 아래 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하여 토자가 살짝 늦게 붙어 호자가 되었던가 보더라.
1: 그렇지.
0: 저기 저 춤추고 노는 게 토토토토토토토 호세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산 중에 호랭이가 생원말 느끼는 처음이라. 멧돼지고 모시고 내 팽겨치고 내려 호랜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성님 깊은 걸로 한짐생 내려온다 누이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통계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쇠낫 같은 발톱으로 엄동 서란 백살 격으로 잔디 뿌리 왕모래 차르르르르르 해치며 주홍잎 척 벌리고 자라 앞에가 후뚝 서 홍앵앵앵 어느 소리 산천에 튀놓고 당이 툭 꼬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으로 훔치고 가만히 엎졌을지 호랭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단 말이오. 아 금방 여기서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렀는데 이것이 어디로 간 것이오? 아까 내 팽겨치고 온 돼야지 새끼라도 잡아먹으려고 본게 한 놈도 없이 싹 도망가버리고 없겄다.
1: 아이고
0: 거참. 내가 시장끼가 들라고 온 게 별놈의 꼴이 다 보겄네 그려. 다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디 잘하란 놈도 재수가 없으려고 이필 호랭이 앞발 내딘데 딱 엎졌다가 호랭이가 앞발을 치렸다 띵께 장기궁짝 나자빠지듯 발딱 나자빠졌지.
1: 지.

0: 어디 이곳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굴, 저리 보아도 둥굴, 우둥굴 납작이냐? 아무 대답이 없거네. 옳거니, 아마도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복 판을 꽉 집어먹기로 작정하니 자라 겨우 입뿌리 맞네요. 자,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후랭이가 깜짝 놀래. 이크,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시는 맹호장군 오생원님이시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나는 수국전옥주부 공신 4대손 별주부 자라라 그래요. 호랭이가 자라란 말이 듣더니 한번 놀아 포댄디.
1: 헐.
0: 얼 씻고 나 잘 씻고.
1: 아.
0: 얼 씻고 나 잘 씻고.

기가 막혀. 아이고 나 살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소금이오. 네가 소금이면 더욱 좋다. 너를 산채로 불에 살라 술에 다 먹고 쓰면 만병회춘의 명약이라. 말 말고 먹자. 차라가 기가 막혀.

동해 보감을 살라서 먹었는지 먹기로 만드는구나. 자라가 한 개를 널렸네요. 목을 길게 빼어 호랭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려들며 자 목나가오 목나가오! 호랭이 깜짝 놀래 아이고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듯 나오다간 하루에 수천 발 나오겠소. 아 그런디 몸은 조그마한 양반이 어찌 그리 목은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오 너희놈 내 목 이리되 내려그릴 테니 들어봐라. 우리 수국 해라가야 전역한 기와 집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절컥 떨어져 이병신이 되었으나 명이 더러 물은 즉 고랭이 쓸개가 좋다 허기로 도리랑 귀신 잡어 타고 호랭이 사냥 나왔으니 네가 일찍 호랭이냐 쓸개 한복 못 주겠나 도리랑 귀신 개 있느냐 비수검 드는 갈로이 호랑이

0: 그때요 여러 군사 허는 말이 부모 생각 니 서름 성효지심 이특어다
1: 다.
0: 전장에 나와서도 효성이 지극허니 너 아니 죽고 살아가겄다 또한 군사 나서면서 여 파라 군사들아
1: 다.
0: 너 내 서름 들어라 너 내 서름을 들어봐라
1: 헐?
0: 나는

0: 석왕사
1: 제
0: 석불보살 미등님 노구마지 집짓기와
1: 헐?

주야 사랑의 정헌계 자식밖에 또 있느냐 사당문 열어놓고 통곡 재배 아직 아눅한 가난

그때요 조조가 목을 내려 산천을 살펴보니 그새 적벽강에서 죽은 조조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초승산을 원망하며 울음을 허는디 산천

0: 하이시고 하이.
1: 아 하나하고 눈 쌓이고
0: 대하.

아니라 아무 아무 웃듯 떠리 아무

0: 선조.
1: 할수.
0: 아. 양산구향은 세지일러여 존비누려하기 이한때로구나. 소탱 소탱 저중.

원이 그

내여신 봉사가 저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 선 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며 예 아래

신막규요 을충년 3월달 산우달로 상처고

산 호주렴을 거쳐버리고 포친 앞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이 말 듣고 언눈 휘번덕거리며 누가 날 달어 아버지라고 허

누구야? 남동녀에 따라 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무궁 3년인디 아버지라니 이거 웬 말이야?

소서 인당수 빠져죽은 불효의 식심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서 청이를 보소서. 신봉사의 말을 듣고 먼눈 휘번덕거리며 예 이거 참말이냐. 내가 지금 죽어

심청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가까워요라. 내가 눈이 있어야.

끔적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떴구나. 에이.

0: 엄마, 아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귀여운 곰인형을 선물 받고 싶어요. 다 됐다. 어?
1: 여보, 물가가 너무 올랐어. 아무래도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생활비 좀 더 아껴야 할 것 같아.
0: 에휴, 선물 이야기는 하지 말자.
2: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0: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2: 하나야, 너 올해 많이 안 울었지?
0: 응, 울고 싶어도 꾹 참았어.
2: 착한 일도 많이 하고?
0: 응, 착한 일 많이 했어.
2: 그럼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고 싶은 선물을 얘기해봐.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실 거야.
0: 그럼 되겠구나.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연락하지?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3: 아직 유치원생인데 기특하군. 특별 이벤트를 준비해야지.
4: 돌프야.

0: 모레도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겠구나.
1: 그럼요. 바빠도 행복한 날이죠. 크리스마스는. 그리고 기적이 필요한 날이고요.
2: 산타 할아버지가 하얀 수염을 만지며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착한 어린이에겐 선물을 주지. 너는 재미있는 동화책, 너에게는 아주 멋진 로봇 장난감을, 그리고 너에게는 예쁜 구두를 선물로 주마. 그리고 하나에게는...
3: 하나? 하나는 내 이름인데? 이 책에 하나가 나왔나?
2: 하나에게는 특별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주지.
3: 산타 할아버지의 전화번호? 정말 산타 할아버지의 번호일까?
4: 네, 산타클로스입니다.
3: 진짜 산타 할아버지예요?
0: 응? 웬 어린이가?
1: 응? 오, 하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번호가 제대로 전달됐구나.
0: 무슨 일이지?
1: 이러쿵저러쿵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모른 척할 수 있나요?
0: 아이의 사정은 잘 알겠지만 지금 한가롭게 통화할 시간이 없다고.
1: 그런 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운전은 저에게 맡기시고. 산타클로스님은 하나와 이야기를 나누세요. 아, 이왕이면 옛날에 일할 때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즐겁게 먹이고 받는 노래 형식이 좋겠네요. 그럼 출발해볼까요?
3: 산타 할아버지!
4: 호호호호호! 걱정한 모양이구나! 하나야, 우리 사이좋게 주고받으며 노래해볼까? 네가 먼저 부르면 나랑 루돌프가 받아서 부르마!
3: 와, 재미있을 것 같아요!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빚으로 지친 일상을 치료하세요. 1375 일상치료 한 통의 전화로 빚 문제 해결에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빚으로 답답할 때 1375 신용회복위원회.

가끔은 제가 너무 아파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눈 뜨면 빨리 가서 하던 작업을 마무리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자 이유이자 하나의 또 삶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화가 최지현입니다. 아마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설레고 또 떨리는 그런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악이라는 거를 솔직히 접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에 들으면서, 아, 우리나라 국악도 가요 못지않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매력에 좀 빠진 것 같아요.

0: 어린 시절에는 통제불능이었대요. 너무 말괄량이라서 엄마가 저를 집에서 못 나오게 하려고 신발을 높은 곳에다 다 올려놨는데 여자라고 발바닥에 뭐가 묻히기는 싫고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주방에 고무장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무장갑을 발에다가 신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도저히 얘는 말릴 수가 없구나. 그냥 개구장이 대로 키워야겠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개구장이고 말괄량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웬만한 남자애들 못지않게 더했던 것 같아요.
1: 20대 때는 좀 어떤 분이셨어요?
0: 20대 때는 이렇게 나이 먹을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걸어다니지 못하는 그런 몸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 이런 경험들이 언제 내가 해보겠나 싶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했었더라면 아니면 회계 쪽을 좀 더 배웠더라면 지금 살아가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라면 그때 무용을 하지 말고 그림을 배웠었더라면 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 사고 얘기를 무덤덤하게 얘기를 꺼내자면 아파트 7층이라는 높이가 굉장히 또 높기도 하고 내려다보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높이거든요. 근데 선배네 집들이를 이제 다 같은 여러 일행이 갔다가 그 일행 중에 일부만 먼저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주인이 그때는 이제 번호키가 아니라 열쇠로 여는 그 키로 현관문을 따고 있었고 저는 올라오지 않은 일행들을 밑으로 내려다보는 와중에 무게중심을 잃어서 그 복도식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추락을 한 거죠. 사고의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좀 엄마의 얼굴과 또 남편의 얼굴, 또 동생들의 얼굴, 또 아빠의 얼굴, 제 딴에는 굉장히 걱정하는 눈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살아가면서 뭔가를 해야겠다. 뭔가를 해야지 시작한 게, 손에다가 연필을 묶어, 처음에는 연필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사인펜인데, 사인펜을 묶어서 그때 키우고 있던 강아지를 또 이렇게 그려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물을 하나하나씩 그려보기 시작하는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림 같은 거는 아예 소질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려볼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림을 그리고 뭔가가 완성되고,

그리고 재밌다. 나도 뭔가 할수 있는 게 있구나. 취미로 그렇게 시작했던 그 그림이 어느 순간 나도 이제 좀더 전문적으로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홍대 미교원도 다니고 또 이제 지역 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림을 그려야겠다 해서 대학원도 들어가게 되고 또 이렇게 지금은 돈을 벌고 있는 전업 작가로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살고 싶다라는 생각과 똑같은 것 같아요. 살고 싶기 때문에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이유를 찾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그림이라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세자매 이야기 시리즈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시작한 그림이에요. 이때가 지금 1988년도인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항상 저희 고모네나 이렇게 명절에 어디를 갈 때 보면 한복을 입고 지하철을 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 그 충무로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재밌는 또 저의 놀이터이기도 했었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때 이제 아 명절 분위기를 한번 내보자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100호 사이즈거든요.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이 작업하는데 시간이 아마 그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0: 살았으니까.
1: 살았네, 그래도.
2: 살았어요.
1: 얼굴이야, 여기가 이렇게 됐다, 야.
2: 빠졌어요?
1: 얼마나 힘들었음.
2: 나 아픔을 화장으로 감추잖아요. 이 전시가 찾아가는 전시라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곳으로 찾아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회로 찾아가는 전시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모로 11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직접 실물 작품을 11명의 장애 예술인들이 전시를 하고 나머지 26분들이 미디어 아트로 이렇게 공모 선정으로 된 전시예요.

0: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세자매거든요. 근데 저 혹시 셋 중에 누구 같아요?
1: 첫째?
0: 네, 맞습니다. 제가 장녀예요. 그래서 세자매 중에 첫째인데 항상 어린 시절의 모습을 생각하면 제 동생들과 미래를 꿈꾸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지냈던 어른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살았던 그 모습들을 시리즈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림을 보면서 오늘 스트레스 받아. 그러다가도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한방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림. 그래서 저는 그림이라는 게 어떤 글이나 뭐 음악 뭐 그런 다른 걸로도 중요하지만 그림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한테 그냥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이 힘들었을 때 제 그림을 보고 아 그냥 따뜻하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는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모델료가 없어요. 자화상도 마찬가지고 저희 뭐 새자매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고양이 이런 것들이 전혀 모델료가 들지 않은 그런 그림들.

위주로 그리고 있는데, 처음에 고양이를 그리기 시작한 건 제가 누워 있는데 어느 날 고양이가 막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아, 저런 모습을 또 제가 이렇게 담고 싶다. 또 그냥 담고 싶은 게 아니라 제 고양이의 특징은 파란 고양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영화 아바타라고, 아바타에서 영화 주인공이 처음에 그 파란 몸으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달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때 마음은 같이 막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그날 저녁에 저희 고양이를 보면서, 아, 내가 네 몸으로 들어가서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고양이를 보면서 얘기하다가, 아, 그러면 고양이를 파란 고양이로 나의 아바타로 그림을 한번 그리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 작품을 그 고양이 시리즈, 파란 고양이 시리즈로 이렇게 그리게 되었습니다.

0: 제 원동력은 욕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욕심이 물을 가져야지라는 그런 나쁜 욕심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그 시간을 갖는다는 욕심이요. 그게 저의 또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루를 쓰는 만큼 또 저는 그한 시간에 모든 거를 써야 된다라는 또 그런 강박관념도 좀 저한테 있는 것 같고 또 내일 당장 내가 병원에 들어간다면 모든 일정이 다 꼬이니까 내일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다 해놓자. 그러면 이왕이면 일주일치를 미리 좀더 해놓으면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이 또 늘어나고 그 일이 늘어난 만큼 또 그걸로 인해서 아, 그래, 뭔가를 해야지, 살아야지. 그런 욕심을 또 자꾸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1: 힘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2: 좋아요.
1: 오케이, 돌아오시고.
0: 제가 건강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운동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었고 지금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내가 팔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서 이팔 기능이 향상이 되면 내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1시간 그릴 거를 2시간 그릴 수 있는 체력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날개뼈 팔꿈치 그 다음에 쭉 당긴 것까지 그렇게 해서 루팅도 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저항 주는 거한 번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팔꿈치 확률 좋아요. 천천히 놓고 그대로 넷. 그렇지. 천천히 놓고 마무리 휴식. 힘들죠?
0: 남들은 아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되게 웃을 수도 있어요. 막 고무줄 갖다가 깨짝깨짝거리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근데 저는 그 고무줄을 5cm 당기는데 다른 뭐 일반 비장애인들 기준으로 아마 덤벨 하나 들 정도의 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고 나면 어쩔 때는 1시간을 이렇게 하고 갔을 때그 체력 소모가 제가 한 거의 한 4, 5일 정도 움직이는 양의 체력을 다 쓰고 가는 것 같아요.
1: 그대로 당기면서 그렇죠. 하나 항상 날개뼈 먼저 움직이면서 호흡 마시고 그대로 호흡.
3: 날개뼈를 접는 동작 자체만으로도 조금 버거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운동도 하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날개뼈가 움직이는 게더 활동적이셔가지고 힘이 진짜 많이 좋아지신 것 같다라고 조금 네, 생각이 듭니다.
1: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0: 수고하셨습니다.
4: 최은 작가님 오셨어요. 그러면 최준 작가님께 인사드리는데 반장님 인사 부탁드려요.
5: 아, 왜?
6: 안녕하세요.
0: 안녕. 잘 지냈어? 일단 기분 좋은 인사는 이제 제껴두고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안을 뭐뭐 준비했는지 옆으로 한 번씩 딱 펼쳐봐봐. 10장 준비하라 그랬는데 제록이 4장밖에 준비 안 했고.
7: 그건 미국 청소기와 애프터눈 티요.
0: 어떤 걸로 섞을 거야?
7: 미국 청소기와 애프터눈 티요.
0: 이렇게 같이?
7: 야.
0: 좋았어.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도안을 위치를 잡아. 그럼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어느 위치가 좋은지 봐줄게. 19년도에 그 JW 꿈을 그리다라는 공모전에서 아트워즈에서 제가 대상을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그 인연으로 미술 특강 교실을 여는데 저한테 강사를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또 흔쾌히 이렇게 또 하게 됐고 그 인연으로 지금 벌써 횟수로 이렇게 2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볼펜을 조금 더 꽉꽉 눌러서 해. 힘 조금 더 줘서.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 털 이렇게 약간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런 끝은 이렇게 좀 스치듯이. 이거는 이따가 추가로 더 넣어도 괜찮아. 하다가. 근데 우리 채색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따 숫자 할 거야 아니면 큐빅으로 붙일 거야? 큐빅. 무조건 다 큐빅이야. 이제 채색 시작하면서 모자른 선들은 그 위에다 네임펜으로 또 덧칠해도 괜찮아.

0: 제가 가상의 등장인물을 그렸습니다. 가상의 등장인물을 그렸습니다. 캐릭터도 넣어줬어요.
1: 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별을 만들었어요.
2: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완성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1: 기분이 좋아요.
3: 지금 가까이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실력이 늘어나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저는 행복하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몰라서 막 방황하고 또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고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을 때 그 답답함을 아, 이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겠구나 해서 그거를 제가 알려주고 또 그거를 또 배우면서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조금은 뭐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나와서 강의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제가 잠들기 전 이렇게 누웠을 때 아, 오늘 하루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목소리 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인식 개선 수업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과 계속 수업을 하고 싶어요.
4: 아, 이제 마지막으로 영예의 전체 대상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장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전체 대상 동양화 부분 작품 제목은 진흙이라는 세상 속에서 연꽃으로 피어난 나의 최지연님입니다. 이번에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는 제38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5: 저렇게 올려놔.

제가 지금 웃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웃음만큼 저는 울음도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장애를 어떻게 극복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천적인 장애인도 또 저처럼 중도장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항상 싸우고 이렇게 이겨내고 정말 사회에서 그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거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이렇게 투쟁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거를 극복했다라고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아, 넌잘 이겨냈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겨내지 않았어요. 매일 이기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순간 이겨내면서 또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항상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화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화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0: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회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코딩을 몰라도 국민이 일상 속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모두의 AI, 대움터에서 배우고 실험실에서 개발하고 라운지에서 현장 실증하고 아이디어만 있다면 AI 대응부터 개발, 창업까지 한 번에 모두의 AI 성장 사다리 프로젝트.

Yeah.

0: 네, 이문과 오방신과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이문 씨 자리해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와, 무대 진짜 오늘 진짜 또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무대였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의상이 아 진짜로 또 아지트에 처음 오신다고 오늘 이렇게 장미 의상을
1: 맞아요,
0: 오셨어요.
1: 새로 맞췄어요.
0: 저에게 주시려고 이 장미 한 소 백송이죠 지금 백송이.
1: 축하해요.
0: 아까 무대도 보니까 약간 레트로의 감성의 음악에.
1: 예,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도화타령이라는 곡을 네. 약간 어머니들 이제 관광버스 가시면 막 이렇게 춤추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더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보면서 네. 뭔가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레트로 감성이면서

0: 이렇게 다 들어 올려서 막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그런 노래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죠.
1: 아, 아까 무대에서 보는데 저도 같이 들어가서 춤추고 싶더라고요.
0: 오시지.
1: 그게 이게 다 뭔가 2인분 만에 진짜로 항상 그 무대를 보면서 관객들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흥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그게 2인분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자 강점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의 국악에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원동력과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0: 너무 가천이시네요.
1: 그래서 그런 컨셉과 그런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 국악계 수식어가 있잖아요. 국악계 이단아, 뭐 조선의 아이돌, 뭐 B급 소리꾼, 뭐 한국의 레이디 가가, 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식어가 진짜 많은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0: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1: 되게 의외네요. 비급 소리꾼 왜요?
0: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이 전통 음악이 언젠가부터 뭔가 되게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고 다하기 좀 이렇게 막 어려운 그런 존재가 된것 같아서
1: 네.
0: 그래서 뭔가 제가 음악을 조금 이렇게 좀 쉽고 저 같은 사람도 할수 있을 만큼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오게끔 하는 어떤 좀 B급으로 내렸다. A급인데 원래 그런 의미에서 그 B급 소리꾼을 저한테 누가 붙여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기분 나빴거든요.
1: 네.
0: 내가 왜 B급이야? 그랬는데 이런 의미로 바라볼 때는 조금 편하게 좀더 다가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의미에서 B급 소리꾼이 좋더라고요.
1: 아, 아닌데. 저는 생각했을 때 AAA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0: 아니, 그러니까
1: 급인데.
0: 제가 B급 소리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1: 네.
0: 계시니까 너무 좋죠.
1: 어찌 보면은 전통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국악계 전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또 이런 시선이라고 할까?
0: 네.
1: 이런 것들을 사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댓글들에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0: 근데 저는 그 아무래도 미디어보다는 그 공연장에서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는 게더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한두 해 해온 게 아니라 좀 오래됐잖아요. 좀. 그걸 계속 꾸준히 이렇게 밀고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관객분들이 여성분들이 거의 주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남자 중년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 저게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유 없이 제가 저런 미쳐서 저런 건 아닐 거야. 이렇게
1: 미쳤어.
0: 다가오시고 이렇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와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아 이거 역시 오래 해야 되는구나.
1: 네.
0: 뭔가를 할때
1: 버틴다.
0: 1년은 해가지고 될게 아니라 이걸 꾸준히 뭔가를 설득시키는 데는 시간이 오래
1: 네.
0: 걸린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죠.
1: 사실 이제까지는 정말 수많은 많은 무대에서 다양한 컨셉트로 섰는데 그 다양한 어떤 기발한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감, 그런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0: 원천이라는 거는 사실 뭐 특별히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그좀 전에 뒤늦게 시작했잖아요. 전통 음악을 경기미연을 뒤늦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힘든 일들이 있죠. 아무래도 이게 경기미연은 더더군다나 이제 여성 위주의 장르다였기 때문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원인을 찾고 그런 것들이 뭔가 공연 소재가 다 되고,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뭐 멀리서 뭐 어디 뭐 소설 책에서 뭐막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에 제 이야기들 가지고 다 뭔가 공연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연극을 하시는 분이나 막 이렇게 준수 씨 같이 이렇게 막 그런 소설이나 막 이런 작품 속에 어떤 캐릭터를 맡는 그 역할을 하는 배우님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얘기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남 얘기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이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제 자신은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또제 마음대로 막 해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럴 거야?
1: 가장
0: 내가 이렇다는
1: 나답게
0: 그러니까
1: 나다운
0: 그래서 제 얘기가 그냥 다 소재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1: 또 어찌 보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보인다는 게 사실 네, 또 쉽진 않아요.
0: 그죠, 용기가 필요하죠.
1: 그죠, 용기가 네. 진짜 필요.

0: 필요하죠. 근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더 진정성과 그 진심이 닿는 것 같기도 해요.
1: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뭐 이렇게 저 자신을 막 포장한다고 해서 네. 뭐 그렇게 대단히 포장이 잘 되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솔직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네. 그게 가장 뭔가 준수 씨 말처럼 이게 잘 다가가는 것 같아요.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0: 저도 제 얘기를 막 꺼내보고 싶다. 그리고 제 네.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사실 속에서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런 무대를 한번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막 샘솟는 것 같기도 해요.
1: 근데 맞아요. 그거는 옆에서 누가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옆에서 자꾸 말리거든. 그러면 안 돼. 이게 뭐 망가질까 봐.
0: 또 이제 어떤 컨셉과 어떤 그런 생각들로 이 무대에 서느냐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겠지만 가장 희문, 이문다운 무대들을 항상 무대를 만드시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도 항상 존경스럽고 그리고 앞으로의 또 이문의 무대가 더더욱 기대가 되고 사실 그렇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또 가장 옆에서 지켜보셨던 어머니 고두랑새님께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 엄청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싫어했죠. 예,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한복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저의 끼를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해줬던 분이 이제 안은미 선생님이었고 네. 또 누구보다 또 지지를 해줬었던 게 또 이주인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돈으로 응원을 해주셨고
0: 혹시 돈 많이 가져다 쓰셨나요?
1: 많이 가져다 썼죠. 기둥뿌리 뽑았죠.
0: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고주랑 선생님께서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의 모습이 맞아. 진짜 염려도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너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사실 응원해 주신 분이시죠?
1: 그러면 지금은 뭐 제 앞에서는 막 뭐 아 좋다 좋다 뭐 이런 얘기 잘 무뚝뚝한 분이라 경상도 분이라 얘기를 안 하시지만 네. 이제 건너 얘기를 이제 듣죠. 뭐 학생들이나 막 이렇게 아 맨날 선생님 자랑하신다고 힘이 네. 잘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네.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안 해도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시더라고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굽힐 생각은 없으신 거죠?
1: 제가?
0: 네.
1: 뭐 이제 굽힐 게 뭐가 있어. 다 했는데 뭘 더 굽혀야 될 게 뭐가 있어.
0: 어쨌든 이문의 음악의 뿌리는 사실 경기민요잖아요.
1: 네.
0: 경기민요다 보니까 저도 사실 남도 소리 그리고 우리의 판소리를 하고 있지만 경기민요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무대에서 경기민요를 부를 일은 없겠지만서도
1: 왜 없어 부르면 되지?
0: 한번 해볼까요?
1: 해봐.
0: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1: 잘한다.
0: 이렇게 약간 뭔가 이 소리의 방향과 길이 조금 달라도
1: 맞아.
0: 그래도 같은 국악이라는 맞아. 장르 안에서
1: 맞아.
0: 그런 것들을 구분 없이 또 무대 위에서 한번 우리 경기민요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언제 한번 저랑 같이 함께 과감하게 한번 좋아요. 어떨까요?
1: 하고 같이 했었잖아.
0: 아니 근데 그거는 그때는 약간 전통의
1: 네, 맞아, 맞아.
0: 복색과 전통의 무대였잖아요. 사실 또 욕심 나는데요. 오늘 이 보니까 이 꽃이랑 너무 잘 어울려. 누가 꽃이야?
1: 질세라.
0: 지지 않을세라.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전통 소리, 그러니까 전통의 우리 경기민요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오늘 사실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밴드와 함께하는 공연,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남창전집이라는 또 네. 공연을 통해서 얼마 전에 관객을 만나셨잖아요. 그 무대도 좀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그 공연은 이제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민요 중에 이제 노래가락 창부타령이라는 곡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이 노래가락 창부타령은 이제 무가의 선율에 무가와 선율의 가락에 예전에 평시조나 장영시조들을 이렇게 얹어서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들이 굉장히 소울이 짙은 곡이란 말이죠.
0: 네.
1: 그러니까 하는 사람의 역량도 필요하고
0: 네.
1: 그래서 이제 남창전집이라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민요하시는 여자 선생님들이 남겨놓은 음원인들이나 이런 건 많지만 남자 선생님들이 한 음원들은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0: 네.
1: 그래서 남자들끼리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네.
1: 그래서 이제 이채연이라는 친구랑 정준필이라는 친구 지금 이제 20대 너무 소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공연을 했죠. 같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저 친구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뭘까? 노래가락 창부 타령을 했을 때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저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뭔가 생기 발랄하고 뭔가 막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또 그런 것과 이제 저는 이제 한풀 꺾였잖아요.
0: 아,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 아니야? 많은 후배, 그러니까 지금 또 경기민요를 배우고 있는 네. 아주 밑에 후배들과 같이 함께 만드는 무대이기

0: 보여주고 싶었어요.
1: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0: 그게 정말
1: 중요한 익어가는 과정. 네.
0: 왜냐면 그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네. 제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저희 선생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다 다른 거예요. 네. 같은 가사라도 네. 다 이거를 다른 감정과 다른 그 자기만의 경험치로 부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와 정말 엄청난 일을 국악계에서 큰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0: 저한테도 되게 그런 뭔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가 나를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이 친구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다른 지점일까. 이런 저도 무섭잖아요. 사실 못 보여주면 어떡해.
1: 이것 또한 자신을 위해서네요. 그러면
0: 그치.
1: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 근데 사실 이제 또 그 무대가 진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무대를 이제 오늘 여기 무대에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와 빨리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창전집에서 부르셨던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경기민요 창부타령 함께 하셨는데요. 트로트면 트로트, 또 민요면 민요, 못하는 게 없는 가수이자 경기 소리꾼 신승태 씨를 모셔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님.
1: 안녕하세요.
0: 왔구나.
1: 잘한다.
0: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디를 갔다 불러줘서, 오셨습니까?
1: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요? 네. 샵을 갔다 왔습니다. 꽃단장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0: 제 아지트에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1: 그러니까요.
0: 아, 이게 이제 놀러 와주셨습니다.
1: 런칭한다고 얘기를 네. 듣고 네. 이 아지트가
0: 조금 무진감이 없잖아 있지만
1: 아니 근데 처음부터 요 때를 지금 나한테 날짜를 줘가지고 온 거잖아요.
0: 아, 또 근데 또 실제로 사실 지금 너무 전국을 돌아다니시느라 바쁘기도 하시잖아요.
1: 네, 좀 덜 바빠졌어요 이제 조금.
0: 그래서 여유가 생기실 때 지금 나오신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아, 여유가 없어도 우리 김준수 씨가 부르는데 어디든 나가야죠.
0: 저렇게. 또. 그래서 아,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멋지게 창부타령으로 또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1: 지금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오늘 네. 소리꾼으로 이 자리에 와봤습니다.
0: 근데 또 오랜만에 또 형님의 신승태 씨의 창부타령이 너무나 귀해졌어요.
1: 아니 근데 진짜 오랜만에 불렀어요. 사실은 창부타령 많이 부르는데 행사에서도 근데 약간 편곡된 걸로 부르고 하다가
0: 또 이렇게
1: 이렇게 전통 한복
0: 한복도 갖추고
1: 우리 또 피리 가야금 장구 이렇게
0: 전통 연주와 함께 예, 예. 이렇게 무대를 본 지가 언제 봤었지?
1: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0: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낯설다 그러니까.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1: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1: 지금도 그냥 트로트 가수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는 거 보고 국악을 할 줄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원래 그러니까. 전통 타악으로 시작해서
1: 맞아요.
0: 또 경기 민요를 또 섭렵하시고
1: 섭렵까지 또
0: 그리고 또 이제는 트로트 가수로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데 근데 어쨌든 오늘의 이 모습이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라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1: 저도 사실 하면서 좋았어요.
0: 아, 이런 무대도 같이 함께 맨날 좀 자주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1: 어디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예요? 시켜주면 제가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김준수 씨가 자꾸 불러주세요.
0: 아니, 직접 또 만드셔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아지트는 한 번밖에 못 나와요?
0: 아니요. 원하신다면 나오실 수 있는데
1: 그럼 다음 주에 또 와볼까요? 다음 주에
0: 그래서 항상 또 연락하면 아, 나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항상 그러시지 않으세요?
1: 그러니까요 시간 되는 한 나와보겠습니다.
0: 또 오늘 이렇게 경기민요 창부타령을 들려주셨는데 네. 사실 경기민요로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네. 또 이문세임을 빼놓을 수 없을
1: 그럼요.
0: 것 같아요.
1: 제가 원래 이제 그 지방에서 학교 다녔어요. 네. 시골이지 사실은 배 타고 이렇게 다니는
0: 속초에
1: 아바이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다니다가 근데 거기는 뭔가 노래도 하고 싶고 나는 춤도 추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은데 네.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됐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냥 이 사물놀이반에 들어가서 타악을 시작하게 된 건데 네. 거기에 뭔가 이 소리꾼도 계시고 했었으면 어릴 때 네.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사물놀이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있다가 대학에 왔는데 타악으로 진학을 했죠. 왔는데 네. 막 소리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김미림이라고 앵비에 네. 있어요. 우리 동생, 우리 학교 이제 후배 하나 후배인데 네. 공연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보러 갔죠.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희문이 형이 이문 씨가 공연을 그 이문 씨 공연이었는데 네. 같이 출연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보고 남자가 그렇게 경기 소리를 하고 막 하는 거를 그때 뭔가 딱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네. 아 너무 부럽다. 나도 네.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끼가 대단하시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아, 나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몰랐어요. 모르는 사이인데. 뒤풀이를 따라간 거예요 그날. 그래서
0: 또 넉살하면 또 신승태
1: 그때는 더 했죠.
0: 아닙니까?
1: 지금 좀 나이가 먹어서 조금 내가 조금 얌전해졌는데
0: 그래요?
1: 그때는 에너지가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막
0: 지금보다 또 훨씬
1: 그때는 막 내가 나조차 주체가 안 되는 어떤 에너지 막 그래서 막 갔어요. 그때 근데 희문이 형도 대단해요. 나 노래 좀 배워보고 싶다. 네. 나도 민요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처음 보는 애가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노래방에서 내가 약간 쇼를 해줬거든요. 문 열고 막 밖에 나갔다 막 들어오면서 막 쇼를 막 해주니까 그래 너가 한번 해보자.
0: 그려진다 해보자. 그려져.
1: 그래서 그때 성남아트센터 같아요. 성남아트센터에 공연이 있으니까 대기실에 놀러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나서 희문이 형이 처음 알려준 노래가 노들강변이에요.
0: 되게 정적인 노래 아닌가? 정적인 소리?
1: 아니죠. 그러니까 노들강변 봄버들 이걸 처음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나 너무 좋다 나 이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근데 희문이 형 그때 너무 바쁘니까 희문이 형님 집에 놀러를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저희 선생님 고주랑 선생님을 만난 거죠. 희문이 형 어머니
0: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기 민요를 놀이처럼 접하면서 재미를 붙였고 또 그걸 통해서 사실 이문 선생님과 같이 함께 싱싱밴드를 또 결성해서 같이 함께 또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그러면서 해외도 다니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당원으로 이제 정말로 경기 소리꾼으로서 뭔가 활동들을 또 활발하게 이어갔잖아요. 네. 또 그 이후에는 트로트와 또 인연이 돼가지고
1: 맞아요.
0: 또 트로트 가수로서 또 이렇게 뭔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1: 아니 근데 좋아했어요. 워낙에 어릴 때부터 트로트를 좋아했고 원래 노래하는 거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노래 뭐 트로트도 좋아했고 뭐 왜냐면 이제 할머니랑 살았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이 약간 할머니들이 놀이터예요. 네. 우리 집에 다 모이세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다 우리 집에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 실향민 마을이다 보니까 혼자 이제 피난 내려와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 혼자 계시니까 뭐예요? 밥 먹고 아침 밥 먹고 할머니 심심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다 모여.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제 화투 치시는 거예요. 네. 뭐 비가 온다 그러면 뭐 전도 해서 드시고 고구마도 쪄서 드시고 하시면서 앉아서 놀면서 노래도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노래를 자꾸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돈돌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0: 오, 어떻게 불러요?
1: 돈돌날이 니 날날이라 돈돌날이요 니나 니나 니 돈돌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오. 그런 걸 들으면서 컸어요. 어릴 때부터.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민요와 어떤 이 트로트와 옛날 트로트들이 귀에 익어가지고 노래를 어릴 때부터 부르는 것도 자꾸 그런 노래만 불렀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 합창대회 나갔는데 네. 이 학교 대표로 나간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등대지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얼어붙은 달 그림자 이건데 나도 모르게 얼어붙은 달 그 5학년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럴 정도로
0: 아니, 약간 5학년 또 어떻게 그런 감성의 노래
1: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얼어붙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렀어.
0: 그래서 어릴 때 노래 스타일처럼 했네.
1: 응, 그랬어.
0: 가진 것이 없어.
1: 맨날 놀리잖아요, 저를. 김준수 씨가 맨날 저를 놀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소리도 안 내고 돈 번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불러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0: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잖아요.
1: 어렸을 때부터 뭔가 아~ 그런 감정으로 불렀어요. 그러다가 트로트를 원래 좋아했고 네. 그러다가 그 가이드라는 걸 하게 됐어요. 트로트 가이드를 어떻게 우연히 누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와 가이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트로트는 나는 그냥 우리 미녀도 했고 목이 되니까 뭔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아니구나 완전 다른 장르구나 싶은 거예요.
0: 그럼 여기서 그 이제 트로트를 접하시고 또 경기민요를 그 전에 했었지만 그 경기민요와 트로트의 어떤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소리로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1: 뭐 절시구 절시구 잦은 방아로 돌려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근데 사실 트로트를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나의 느낌이 들어. 그렇게 들어가니까 절시구 절시구 잦은 방아로 돌 이런 뭐 이런 거
0: 약간 뭔가 밀당
1: 그렇지 밀당 있어요. 절시구 절시구 잦은
0: 잠깐만 나 웃은 소리가 너무 경박스러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1: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0: 너무 재밌었어요.
1: 아, 어쨌든 이런 느낌이다. 네. 크게 보면은 네.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그 가이드라는 것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여기 작곡가가 어떤 지정해준 어떤 목을 써야 되는데 자꾸 그때 신유 형님의 노래를 가이드 했어요. 처음 한 게 네. 오르락 내리락 있는 노래인데 네.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는 자꾸 네. 목이 돌아가는 거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르락 내 지금 잘 안 되는데 미녀 목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4시간을 하고 다시는 난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그 트로트를 이제 잊어버리고 살다가 송가인 씨가 나와서 네. 또 확 대 히트를 했잖아요. 네네. 히트 다 히트.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리고 그날 같이 만났을 걸 가인이를 만나는 날에 그래서 가인 송가인 씨가 너 해봐라 왜 안 하냐
0: 해봐라
1: 너 왜 안 하냐 너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하게 된 게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신승태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짧게 훑어봐도 국악타악으로 시작을 해서 경기민요를 접하고 또 경기민요에서 트로트의 장르까지 넓혀갔어요. 정말로 그 길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고 본인의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지금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어느 한 장르에서 갖춰두기에는 신승태라는 사람이
1: 아니 근데
0: 주체가 안 된다.
1: 그렇다기보다 제가 약간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해봐야 되는 스타일. 근데 또 해봤다가 아니면 금방
0: 더 빨리 갈아치우고
1: 때려치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그래. 근데 내가 아 요거 되겠다 싶은 거는 이제 일단 무는 스타일이죠.
0: 아 근데 진짜 저도 무대에서 신승태 씨의 무대를 보고 있었을 때는 그 눈에서 그 빨려 들어가는 어떤 묘한 매력과 힘이 있어요.
1: 그러니까 제가
0: 그러니까 그런 눈빛으로 거예요. 그런 키와 제스처로 많은 좌중들을 정말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세요.
0: 저도 뭐
1: 김준수 씨도
0: 그렇지만 그래서 신승태 씨의 별명이 붙은 게 어떤 무대 장인이라는 별명도 붙는 것 같은데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신승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또 오늘 이 저희 아지트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오늘 정말 정말 특별해요. 왜냐면은 아 저희 이제 밴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트로트 가수로 저기 데뷔하기 전에 이제 만들었어요. 그때 딱 만들어져서 한 번 공연을 하고 트로트를
0: 해체했어. 이제 해체하고
1: 해체라기보다 그냥 바이바이하고 이제 갔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지트에 이제 섭외가 돼서 아 우리 그때 우리 그 밴드를 한번 다시 소환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5년 만에 재결합.
0: 우리 아지트에서를 위해서 그 5년 만에 다시 재결합을 한 거예요?
1: 네.
0: 와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1: 그러니까 너무 다들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제 까데오에 또 이 기타 우리 이태윤 씨 오셨고 우리 후맴네의 밴드의 베이스 우리 드럼 이유준 강상훈 이렇게 하셨고 우리 그 이카손 스튜디오 왔다 갔잖아요.
0: 네네네.
1: 거기 대표 고수 이양아 씨.
0: 참 욕심도 많으세요. 근데 또 그렇게 밴드를 결합해도 또 바쁘신 분들을 고르고 골라서.
1: 아, 저 또 굵직굵직 안 하면 또 같이 안 하지.
0: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무대가 5년 만에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함께 뭔가 이들이 만나서 꾸미는 무대잖아요.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 곡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몇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1: 두 곡 해야죠 그럼. 아쉽다는데.
0: 역시 안다.
1: 알죠.
0: 그러면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1: 오늘 느리게라는 노래와 도세라는 노래 두 개인데요. 이제 느리게는 느리게 타령을 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을 그러니까 이 민요의 가사와 어떤 이 상황들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제 느리게라는 느리게 타령의 이 느리게라는 이 단어가 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은 비슷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사를 좀 바꿔봤어요.
0: 노래도 약간 그러니까 느리게 하나요?
1: 아니요 원래 느리게 타령도 느리지 않아가지고 아 조금 이제 리듬은 다르긴 한데
0: 또 이제 뭐 가진 것이 없을처럼 하는 거 아니죠? 아,
1: 그런 거 좀 비슷하게 하는데
0: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력을 다해서
1: 배심으로 하겠습니다.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리고 이제 도세라는 곡 두 번째 곡은요 탑돌입니다. 도세 108번을 도세인데 이 노래를 보고 아 도세가 약간 조금 우리가 살짝 돌면 어떨까 이 세상을 사는데 약간 나사를 하나 빼고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이게 이 세상이 정말 각박하지만은 않지 않을까 너무 힘들고 우리가 이런 순간에 살짝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아 도세라는 곡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느리게 도세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느리게 도세 너무나 궁금한데요. 밴드 이름이 마이바이라고 지었나 봐요.
1: 맞습니다.
0: 이건 마이바이. 또 밴드에 대한 어떤 이름 그 지은 그 이유가 있을까요?
1: 근데 뭔가 다들 이제 아저씨 아줌마가 만났어요. 아저씨 아줌마인데 이게 저희 이제 그 제가 시장민 마을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0: 네네네.
1: 거기서 이제 아바이 아마이 하시거든요. 이 함경도 이 이북 말이에요.
0: 네네.
1: 아저씨한테 아바이 하고 아줌마한테 아마이 하는데
0: 그래서 마이바이구나.
1: 네, 마이 아마이 아바이가 모였다 마이바이 그런 내용.
0: 약간 뭔가 근데 나는 사실 그 생각을 못했는데 뭔가 되게 이름이
1: 괜찮죠?
0: 괜찮았어요.
1: 약간 영어 같잖아요.
0: 그 약간
1: My Bye. 그리고 약간 비싼 차도 생각나고 My Bye.
0: 약간.
1: 근데 그게 아니고 아마이 아바이.
0: 되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되게 정겹다.
1: 정겹죠. 정겨운 밴드입니다 저희.
0: 그러면은 신승태와 밴드 My Bye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박수 하!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0: 학생 진짜 괜찮은 애다.
1: 저요?
2: 뭐야?
0: 너 좀 멋지다.
2: 갑자기?

0: 돈 3배? 됐어. 나 그런 거 안 해.
1: 대화방 나갔어? 또 초대하자.
2: 이게 재밌어?

0: 환영들 하시지요. 국악을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백돌알을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 네? 국악의 날 지정기념 빨까기 명인전 시즌2입니다. 빨까기의 중심, 빨까기의 존심, 빨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알까기 덕에 최양락 사범님을 만나 바둑판 너머의 세상을 배우고 있는 김가영 초단 인사드립니다. 최 사범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0: 뭡니까? 뭐 알까기에 관한 질문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지요.
1: 그 2016년에 네.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를 거뒀는데 만약 AI가 사람과 알까기 대결을 벌인다면 그 승부는 어떻게 될까요?
0: 단언컨대, 네? 알까기에서는 AI가 아직 사람을 못 이깁니다. 오. 알까기는 최종적으로 까야 되거든.
1: 아, 네? 네.
0: 이게 엄청 섬세하기 때문에 네. AI가 사람보다 잘 까기가 어렵다는 거. 네? 적어도 네. 알까기에서는 사람이 AI보다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1: 오, 너무 멋진 말씀이십니다.
0: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멋진 알까기입니다. 자,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입니다.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들을 소개합니다. 지금 대국장의 모습이 있는데.
1: 네. 오늘은 여류 기사들의 대국입니다.
0: 네.
1: 네. 먼저 뱃돌을 잡은 박은영 8단입니다.
0: 그래요. 박은영 8단. 2007년 K본부 33기 공채 아나운서에 합격하면서 매우입니다.
1: 네.
0: 매우면은 영어로는 베리지.
1: 네.
0: 두각을 나타낸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1: 아, 맞아요.
0: 어렸을 때는 말이죠.
1: 네.
0: 와, 리틀 엔젤스 탐험. 작은 천사들 아니겠습니까?
1: 네, 저도 네? 하고 싶었어요. 리틀 엔젤스.
0: 꿈이었죠,
1: 네,
0: 다들.
1: 네. 그렇죠. 박은영 8단 어렸을 때도 되게 귀여우셨을 것 같아요.
0: 네, 귀여웠습니다.
1: 네.
0: 그러다가 국립! 네. 국악고등학교 무용과를 거쳐서
1: 네,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0: 어, 그러십니까?
1: 네.
0: 어, 그러네요. 국립 국악고등학교.
1: 네.
0: 어, 유명인들이 너무 많지요.
1: 네.
0: 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1: 네.
0: 한국무용학과에 진학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화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1: 오.
0: 네? 그야말로 이제 무용과 이 미술로 길어진 가방끈입니다.
1: 네.
0: 방송하는 틈틈이 언제 그렇게 했는지 아주 대단하고
1: 네.
0: 상당한 스펙을 쌓았다고 봐야 되겠지요.
1: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또 2011년 K본부 연예대상 신인상
0: 오!
1: 그리고 2013년 K본부 연예대상 우수상을 받으며
0: 또 맞나요?
1: 네, 순탄하게 아나운서 생활을 하던 중에
0: 네.
1: 2019년 네, 세 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
0: 오!
1: K본부를 퇴사하게 됩니다.
0: 와...
1: 그래도 이 박은영 8단은
0: 네.
1: 프리랜서가 되어서는 이제 국악방송에서 전통의 맥을 이어갑니다.
0: 아...
1: 네, 2021년 추석 공연 한가위만 같아라 공연을 진행했고요. 또 문화앤 공감이란 프로그램 MC이기도 합니다.
0: 그래요. 이 국악방송의 둥지 틀기를 잘했습니다.
1: 네.
0: 웰컴 국악방송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1: 네.
0: 자, 박은영 8단 오늘의 출사표 부탁합니다.
2: 네, 오늘 제대로 까보겠습니다. 사실 2007년에 방송국에 입사해서 아나운서로서 누굴 까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제대로 한번 뱃속의 아이와 함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오늘 혼자 출연하신 게 아니네요.
1: 어, 네. 저 뱃속에 또. 네. 어,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이야. 와. 그렇다고 해서 네. 둘이 출연했다 해서 출연료 두 배인가?
2: 그건 아니고.
1: 예, 예, 그렇군요. 네. 오, 그런 일이 있었군요.
0: 너무 축하드립니다.
1: 네. 그렇죠. 아나운서 시절에는 누굴 까본 적이 네. 없죠. 네.
0: 그럼 이제 이에 맞서는 흑돌 양지은 7단입니다.
1: 양지은 7단. 네. 어, 지금 모습 보입니다만은 국악인입니다. 네. 네. 벌써 4년 전이네요. 2021년 TV조선 미스트롯 시즌2에서 네. 와일드카드로 네. 결승에 진출합니다.
0: 맞아요.
1: 최종 진의 등극.
0: 네.
1: 1등을 했다는 얘기지요.
0: 네, 맞아요.
1: 단숨에 네. 정상에 오른 실력파 바로 그 사람입니다.
0: 네. 그런데 이 양지은 7단은요 네. 미스트롯 시즌2에 나가기 전에 국악인으로서 더 유명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김순자 명창의 제자로 20여 년간 사사를 받은 제자라고 합니다.
1: 오, 제주 출신 흥보가 무형 유산 이수자 1호 판소리 보존의 최연소 서교부 지부장을 또 역임하게 됐어요.
0: 오, 네.
1: 예, 서교포 경쟁률도 치열했지 않습니까?
0: 네.
1: 네? 네. 특히 이러한 국악적 자산은 네. 뮤지컬 서편제에서 네. 이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0: 네. 특히 치과 의사인 남편의 외조는
1: 와, 또 이제 치과 의사예요.
0: 네. 네. 근데 또 동료 연예인들의 부러움을 사게 해요.
1: 네.
0: 배우 강동원을 닮았다고 합니다.
1: 네. 야, 아니라는 식으로 절레절레 지금
0: 네.
1: 아니 뭐 좋은 일이지요.
0: 네.
1: 예쁘고 착해, 효심도 지극해, 창도 잘해, 트로트도 잘해서 1등에 또 남편은 더군다나 강동원 닮았어. 치과 의사야, 외조도 잘해. 도대체가 네. 네?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0: 아, 부러워요.
1: 이야, 부족한 게 뭔지 알 수 없는 네. 양지은 7단입니다.
0: 네.
1: 과연 알까기 기력은 어느 정도일지 네. 무척 궁금합니다. 자, 양지은 7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3: 저는 국악을 할 때도 그렇고 오디션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열심히 했거든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알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0: 네.
1: 그렇습니다. 뭐 최선을 다
0: 네.
1: 열심히 하면 네. 그거 뭐 이길 장사 없습니다.
0: 네, 그럼요.
1: 네.
0: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1: 자, 그 이 잠시 후에 대국대깔 알 중에 뭐 두세 알 판 네. 위에 올려놓고 연습을 해보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해도 되고 뭐 같이 이렇게 네
0: 오.
1: 강도,
0: 네,
1: 네. 헛손질, 힘 조절. 또 너무 과하면 꾀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0: 네.
1: 긴장을 풀라는 의미에서
0: 네,
1: 네 그렇게 세게 까보는 거죠. 연습하는 거니까.
0: 네.
1: 자, 그러면
0: 네.
1: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0: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자, 그러면 포석해 주시죠. 8알을 이제 판 위에 진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전입니다. 8알을 그 열 십자에 정확하게 놓으셔야 돼요. 막 애매하게 놓지 말고.
0: 네.
1: 예, 그거 그런 거.
0: 네.
1: 자, 보석은 맞췄습니다. 자, 국악인 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절 시즌 2. 박은영 8단과 양지은 7단의 대국에 앞서서 먼저 서로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자, 1차전 흑돌을 잡은 양지은 7단의 성공으로 시합 시작합니다.
0: 네.
1: 자, 첫 수가 중요한데
0: 네.
1: 첫 수가 성공하면은
0: 오.
1: 아, 이런 정도 응수타진이죠. 바로 봤나요? 생각은 시간도 없이 너무 네,
0: 네.
1: 쉽게 생각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피장피장
0: 네,
1: 번역 네, 발달.
0: 두 분 다 되게 자신 있게.
1: 뭐 빨리 굉장히 속전속결인데요.
0: 네. 네, 한 알을 1억짜리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알을 까지 말고 신중하게
0: 네.
1: 시간은 충분합니다. 오호, 네, 그거로. 아, 그러나
0: 조금 부족했어요.
1: 지금 주거니 받거니
0: 네.
1: 대여섯 수가 나왔는데.
0: 네.
1: 피차간에 한 점도 득점을 못했어요.
0: 네.
1: 드문 경우입니다.
0: 네.
1: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0: 네.
1: 않을까.

0: 네.
1: 움직여도 되나요? 어?
2: 상의를요?
1: 제 차례죠? 말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0: 말은 안 됩니다.
2: 아, 말은 안 돼요?
0: 자, 과연! 역시! 네. 아직까지 실점도 없고 득점도 네. 없는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하는데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네. 재미있는 상황인데 과연 저 중앙에 한 점. 역시! 누가 내 첫 수는 방금 옆을 따래 득점. 네. 드디어 1 득점. 와. 이야.
2: 하지만 또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0: 네.
2: 네.
0: 오! 꽤기 나왔습니다. 꽤. 양지은 출단 꽤기 나왔어요.
2: 네. 여기 양지은 칠단은요, 네. 무명 시절에 네. 지역 행사를 갔는데 출연료 대신 복숭아를 열 상자 가져가라고 해서 세 상자만 차에 싣고 갔다고 합니다.
0: 네, 열 상자가 승용차 안에 안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세 상자 싣고 오면서 속상해지만 꾹 참은 거겠지요. 그러나 이게 이제 또 소문이 잘 나서 결국 네. 미스트롯 시즌2에 출연하게 됐고 네. 그것이 이런 성공을 거두게 된 거지요.
2: 그럼 저도 행사 가서 좀 과일을 달라고 할까요?
0: 근데 막상 행사 가서 떨렁 과일만 받아봐요. 속이 뒤집어지지 속이. 행사비도 받고 과일도 받아야 되겠지.
2: 그럼 너무 좋겠어요.
0: 예. 네. 좋습니다. 네. 예. 예. 과연! 네! 와! 대단합니다! 본인 나름 잘했어요! 와! 이야! 와, 철미합니다.
2: 지금 박은영 팔단은 하나도 떨어진 게 없어요.
0: 예, 그렇습니다. 네. 오. 와. 그 박은영 팔단 사실은 네. 젊은 패기 양진 칠단이 유리할 것이다.
2: 네.
0: 네? 복숭아도 많이 먹고. 네. 네? 근데 상관이 없네요. 아직까지는.
2: 네.
0: 네. 저게 이제 믿긴데 과연 저거 잘못하면은 동대 과연 뭐? 이야, 그러나 정말 어려운 수인데.
2: 네.
0: 이야, 양진 칠단도 대단한데요. 그 어려운 수를 네. 프로답습니다, 역시. 이거 용남보단 다 어딜? 이야! 그러나 사석작전이죠. 그게 답법.
2: 네.
0: 예, 내가 지금 유리하기 때문에 네. 조금 유리할 때는 가능한 수입니다.
2: 네, 그래도 앞서고 있습니다.
0: 네. 네.
2: 이 박은영 팔단은요, 네. 또 2021년 마지막 방송 이후에 2024년 다시 편성된 문화앤 공감의 단독 MC로 진행을 맡고 있는데요.
0: 네.
2: 국내 유일 전통문화 정보 프로그램으로 국악, 무용,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전통문화와 시청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0: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2: 네.
0: 다리라기보다는 발. 문어발.
2: 아.
0: 네. 네. 이쪽 저쪽 전통 문화 예술을 문어발처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2: 특히 한국 무용을 했던 분이니까 네. 더 잘 어울리는 MC 같아요. 네.
0: 예, 그 전통 예술 국악 방송 문화앤 공감에서 네. 소개하고
2: 네.
0: 또 이 소소한 네. 일상이나 예능적인 것은 너튜브죠.
2: 네.
0: 예, 아나 박은영. 네. 인기의 만벌입니다.
2: 네.
0: 잘하길 바랄게요.
2: 네.
0: 자, 여기서 과연 역전을 거둘 것인지 양지은 7단 실전에서는 아직 그런 정도
2: 네.
0: 너무 의식을 하네요.
2: 네.
0: 좀 시원시원하게 네.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2: 위험했어요.
0: 자, 네. 저라면은
2: 네.
0: 그걸 노리나요? 오, 정확도가 필요하다.
2: 너무 아까워요.
0: 2%도 아닙니다. 1%. 네. 급했습니다. 급해가지고 일단 살고 보자. 네. 살긴 살았습니다만 떡이 됐습니다.
2: 네. 네.
0: 자, 붙어 있는 상황인데. 그걸 또 역시
2: 같이 주거니
0: 막거니.
2: 있으니까. 네.
0: 이거 조심. 네. 이거 조심. 아이고 지금 헛스윙 했는데
3: 헛스윙,
0: 지금.
3: 헛스윙 어떻게 해요?
0: 네.
3: 헛스윙은.
0: 헛스윙을 했어요? 아, 연습한 거예요? 막거니 막거니.
2: 네.
0: 이거 조심.
2: 네.
0: 이거 조심.
2: 네.
0: 이거 조심. 헛스윙을 했어요? 아, 연습한 거예요?
3: 헛스윙입니다.
0: 헛스윙. 아, 근데 그러면은 이제 본인 차례 끝난 거예요.
2: 네, 그럼 정직하시네요. 또.
0: 정직해요. 본인이 혼자 헛스윙. 네, 나는 안 했다고 웃기는 줄 알았는데.

0: 컷스윙을 했다 인정했습니다. 네. 네, 나는 안 했다고 웃기는 줄 알았는데 컷스윙을 했다 인정했습니다. 꽤 나왔습니다.
1: 정직해서 그런지 그래도
0: 네. 그래도 뭐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네. 말까기는 한순간에 뒤집어지잖아요.
1: 네, 또 아직
0: 지금 4대 5 크게 앞서는 것도 아니에요.
1: 네.
0: 자, 흙은 몰려 있습니다.
1: 아, 네.
0: 백은 지금 중앙에 4점. 좌 이 상귀에 한 점. 네. 그렇죠. 일단 한 발 한 발 전진을 해야 됩니다.
1: 네.
0: 그거로. 자. 거리가 있었어요.
1: 네.
0: 박은영 발단의 욕심입니다.
1: 네, 지금. 4대4 똑같아요.
0: 네. 네. 이런 정도의 거리.
1: 네.
0: 뭐 한 4, 5칸 거리에는 제일 좋습니다.
1: 네.
0: 저거는 1타 2득도 가능합니다.
1: 네.
0: 예! 정확하게 한 점. 역전하고 있는 양지훈 7단. 당황하는 박은영 8단. 네.
1: 네.
0: 일단 방어는 했습니다만은 득점은 네. 없었습니다.
1: 네.
0: 자, 두 점을 향해서 기세입니다.
1: 와!
0: 자, 두 점을 향해서 기세입니다.
1: 와!
0: 또 득점.
1: 와, 지금
0: 잘한다. 양지훈 7단. 와! 예! 지금 계속 악수가 나오는 박은영 8단.
1: 네.
0: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초반에 좋았는데 말이죠.

0: 있습니다. 내 초반에 좋았는데 말이죠. 어느 순간 끝났습니다.
1: 와! 와! 와!
0: 자,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1: 네.
0: 양지훈 7단이 박은정 8단을 이기고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1: 네, 이렇게 되면은 양지훈 7단이 한 판만 더 이기면 오늘 최종 승리를 하게 되고요. 대국 기념 사인 바둑판은 양지훈 7단이 가져가게 됩니다.
0: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 2차전 포석이 끝났습니다.
1: 1차전과 마찬가지로 흑도를 잡은 양지은 7단의 선공으로 알까기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시작해 주시죠. 역시 중앙입니다. 중앙으로 가서 악수 없다.
1: 네.
0: 중앙으로 가서 성립이
1: 조금
0: 아쉬웠습니다. 네. 자, 과연 그 튀겨나온 지금 일선에 걸쳐 있는 백을 역시 그게 신경 쓰이지요.
1: 네.
0: 네. 와! 너무 잘했는데
1: 네.
0: 히트였는데 그러나 정말 아쉽게
1: 네.
0: 이 1%가 부족했습니다.
1: 그래도 두 분 다 정확도는 좋은 것 같아요.
0: 좋아요.
1: 네.
0: 그리고 1단이도 네! 물론 본인의 하나로는 희생했습니다만 1등 성공한 양준 7단 대단합니다.
1: 네. 이 양지은 7단은요
0: 네.
1: 건강을 위해 집에서 매일 천국의 계단을 40분 동안 오른다고 합니다.
0: 맞아요. 그거 있습니다.
1: 네.
0: 계단 계속 올라가는 운동기구.
1: 네네네.
0: 그거 인내심이 있어야 하는 운동인데
1: 맞아요.
0: 어떻게 그걸 매일 40분씩
1: 맞아요.
0: 하나요? 네?
1: 네. 근데 그 운동 덕분에 가창력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0: 뭐 그러면은 네, 할만하겠네요.
1: 네, 그렇죠.
0: 그리고 뭐 그 덕인지 알까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
1: 맞아요.
0: 네, 자, 박은영 8단.
1: 네.
0: 과연 충분히 작전은 끝났습니다. 네! 작전은 끝났습니다. 네! 역시 나 박은영이야.
1: 네. 정말 좋았어요.
0: 멋진 수.
1: 네.
0: 표다운 수.
1: 네.
0: 네. 이야, 그 남성 기사들 못지않은
1: 네.
0: 시원시원한
1: 맞아요.
0: 기풍입니다.
1: 네.
0: 네, 알까기. 뭐 거침이 없어요.
1: 지금 네. 6-6으로 동점이네요.
0: 네. 과연 그렇게 잘 나왔습니다.
1: 네.

0: 신경 쓰지 말고. 네. 아, 꽥이 나왔습니다.
1: 아, 네. 네, 이 박은영 팔단은요. 네. 결혼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콧구멍에 500원짜리 동전을 넣는 행위로 인해 아, 50원이라고 하네요. 콧구멍에 50원짜리 동전을 넣는 행위로 인해
0: 50원이건 100원이건 괜한 짓이에요. 그걸 왜 집어넣어가지고.
1: 그러니까 그래서 소개팅이 잘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0: 그래도 해피엔딩인 건 네. 그 바람에 쓸데없이 대시하는 사람들 다 떠치고 네. 지금의 네. 3살 연하 능력자 남편을 네. 만나게 된 거니까 네. 예? 50원짜리 동전이 행운의 동전일 수도 있겠어요. 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흙이 네. 좀 앞서고 있는 아이고 네 너무 신중했습니다. 네. 자리를 기동하나요?
1: 네.
0: 그래요. 잘해서 저기 성공했습니다. 좋겠습니다만은
1: 깨기 나온 거죠?
0: 여기서 만약에 양재 출장이 이긴다면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문예를 살았어요. 자, 이 넓은 이 바둑판에 떨렁 두 알만 있는 박은영 팔단 네. 발표를 못 잡고 있습니다. 헤매고 네. 있어요. 야,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너무
1: 시원하게.
0: 야,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야.
1: 아이고.
0: 뭐 스타일은 시원시원합니다. 네. 뭐 너무 그렇습니다만은 떨렁 하나리인데 승부의 네. 세계에 봐주는 거 없죠. 끝내기 들어갑니다. 양재은 7단. 한수 그냥 봐줬나요? 네,
1: 꽤기 네. 나왔어요.
0: 그냥 쉽게. 그러면 뭐 사실 봐주는 건 없습니다. 네. 승부의 세계는. 그래도.
1: 네. 보통 하나리 넘으면은 도망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멋있게.
0: 네, 박은영 8단은. 뭐 끝날 때 끊어드려도 네. 치사하게 도망은 안 가겠다.
1: 네. 네.
0: 거의 폐색이 네. 짙습니다. 네.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느냐? 너무 쉽게 까요. 네. 양지연 7단도
1: 지금
0: 예 부자 몸조심이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도 많이... 나에게는 네 알이나 남아 있다. 네. 네. 그러나 저렇게 초고 잘 처리해야 됩니다.
1: 네. 네.
0: 힘 조절을 잘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안 되네요. 오늘 컨디션이 네?
1: 아까워서.
0: 자, 그러면 어떻게
2: 그쪽으로 가서
0: 그쪽으로 가서 혼자 말로 지금 중얼대는데 그쪽으로 가서 까겠다. 근데 왼손인데 과연 지하를 깠어요.
1: 아니
0: 양지훈 7단 최정신인가요? 과연 지하를 깠어요.
1: 아니
0: 세 번 연속입니다. 세 번 연속 실수가 나오는데
1: 네.
0: 양년 절단 초르다가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1: 네.
0: 기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은영 팔단은 공격하지 말아요. 지금 저 같으면 그냥 꽁무니 그냥 빠지더라도 그냥 거기서 살짝 그냥 건드리는 수준.
1: 네.
0: 그냥 거기서 살짝 그냥 건드리는 수준.
1: 네.
0: 그렇게 안 돼. 저 혼자 말입니다만 안네. 그래도 과감하게
1: 네.
0: 공격을 해서
1: 네.
0: 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1: 네.
0: 시원한 플레이 보여주었던 박은영 네. 8단입니다.
1: 네, 그러면은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챔피언 오늘의 승리는 양지훈 7단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기념으로.
1: 아 기념으로.
0: 여기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겼잖아.
1: 의미 있네요, 진짜. 네.
0: 그러니까.
3: 이거 근데 시켰다면서요?
1: 저 주문 최고예요.
3: 환불해.
0: 그거고. 그럼 이제 우리 사인 있고.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양지은 7단 양지은 7단 예 저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1: 너무

0: 약간 스트레스 풀리는 시간이어서 좀 빨리 끝나서 아쉽기도 한데 이렇게 좋은 기념품 받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젖잘싸. 네. 아 진짜 젖재만 잘 싸웠다. 네.
2: 네. 너무 거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네, 성격이 시원시원하지 못해 급해가지고
3: 급한 것 같아.
2: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네. 네. 축구공이든 알까기든 동그라미 까기는 정말 힘들다. 아. 다시 한번 또 배우고 와요.
3: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3: 알까기는 계속됩니다. 네. 쭉!
1: 쭉! 감사합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빨리 밖으로 대피하자. 빨리 대피해요.
1: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 설치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세요.
0: 연기 감지기 덕분에 살았구나.
2: 우리 집도 얼른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 설치해야겠네.

우정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특별한 관계인데요.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전신 순환에 도움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우정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나누며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소중한 사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일상에서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마음을 열어 친구와 함께한 소중한 순간을 회상하고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정은 늘 잘 정비된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라는 말처럼 우정은 언제나 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기르는 화초처럼 가꾸고 키워나가야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 훗날을 기약하며 친구와의 연락이나 만남을 미뤄왔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해야만 잘 정비된 상태의 우정을 쌓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호흡을 조절하여 가슴속의 편안함을 느껴보겠습니다. 에너지 통로를 정화하는 나디쇼다나 호흡법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은 상태에서 천천히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마십니다. 네 번째 손가락으로 왼쪽 콧구멍을 막고 오른쪽 콧구멍을 열어준 상태에서 숨을 내쉽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 콧구멍을 코로 들이마십니다. 오른쪽 콧구멍을 막아주고 네 번째 약지손가락을 열어주면서 숨을 내쉽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을 진행한 후에 자세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전신 순환에 도움을 주는 파샤사나입니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럭이나 쿠션이 있으시다면 뒤꿈치에 블럭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마시고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에 손을 모은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을 밀어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무릎은 모아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경직되지 않도록 천천히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으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을 짚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팔꿈치를 비트는데요. 오른쪽 무릎을 감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무릎을 모아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천천히 펴줄 때 견갑골 뒤쪽 능형근을 서로 모아보도록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주면서 상체를 틀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팔 왼쪽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을 크게 회전하면서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양손을 잡았다면은 오른쪽 어깨를 낮춰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양 무릎을 모아보려고 노력할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바라보고 양손을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동작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천천히 모은 상태인데 이때는 하체의 근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아서 천천히 감아봅니다. 손을 모으고 가슴을 펴주고 하나, 둘, 셋. 반대편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을 짚고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은 팔을 등 뒤로 보낼 때 어깨의 구분 정도와 경직된 정도를 알 수 있어서 본인의 어깨 상태를 점검하는 데에도 좋은 동작인데요. 굳은 몸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부 내부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동작인 만큼 평소 소화불량으로 불편함을 겪은 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전신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록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봅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호흡과 동작을 연결해 요가의 준비 자세로 활용되는 수리아 나마스카라입니다. 이 동작은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워지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가 매트 맨 끝에서

한 발 정도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엄지발과 복숭아뼈를 서로 나란히 붙여줍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세워주고요. 어깨를 천천히 열어서 가슴을 들고 천천히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은 코로 크게 마시고 코로 크게 내쉬면서 잠시 숨을 멈추도록 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은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끝 세워주고 등과 가슴을 밀어넣으면서 턱을 앞으로 펼쳐주고요.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팔과 가슴에 주먹 하나 들어간다라는 공간 정도 느끼시면서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쭉 스트레칭 하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고 엉덩이 들면서 오른발 하나, 왼발 하나, 발과 발 간격, 주먹 두 개 정도, 골반 넓이, 손과 손 간격, 주먹 세 개 정도, 어깨 넓이 정도 유지하면서 손목과 발끝이 한 1m 정도 간격을 두시고 턱을 당기시고 배꼽 바라보면서 어깨를 쭉 밀어 올립니다. 이때 다리 피는 게 불편하시면 무릎을 접고 어깨 위주로 스트레칭 하셔도 괜찮고요. 혹시 가능하다면은 내쉴 때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5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 들고 한 발씩 걸어 들어오면서 손끝 발끝 맞춰주고 손끝 세워주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고개를 툭 앞으로 숙여주고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리면서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골반 옆에 붙이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아시탄가 요가의 준비 단계로 몸과 마음을 집중시켜주고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은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도 뒤로 젖힙니다.

우리의 하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우카타사나와 비라바드라사나입니다. 의자의 앉는 자세와 비슷해서 의자 자세로도 불리는 우카타사나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발 간격과 손의 위치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턱을 당기면서 호흡을 다 내쉬고 고개 들고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허벅지 안쪽이 많이 힘드신다든가 허벅지에 힘이 좀 없으시다면은 무릎을 조금 더 많이 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해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은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시면서 하체를 좀 더 낮춰주면 효과적입니다.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을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자, 마시면서 손을 바닥을 짚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뒤로 몸을 낮추시면서 숨을 내쉬고 마시고 가슴 들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비라바드라사나를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 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왼쪽 서해부 앞쪽이 쭉 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요. 뒷발에 발축과 뒤꿈치를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가능하면은 무릎을 최대한 다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무릎도 많이 굽힐수록 효과적이지만 하체에 힘이 좀 부족하다든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펴도 괜찮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씩 내려가 보고 호흡을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마시면서 무릎 펴고 정면 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을 틀어주면서 왼발 준비하고 내쉬면서 무릎을 접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무릎을 펴고 오른발을 그대로 따라오면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허벅지 근력을 키워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부족한 근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을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골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와 바타코나사나입니다. 골반을 자극해 골반 안쪽까지 순환을 도와 소화불량과 변비에도 효과적인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왼발입니다. 왼발 천천히 끌어온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무릎을 15도만 접으면서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립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이번에는 균형을 조금 더 잡아보려고 노력할 건데요.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무릎 측면에 끌어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한 발을 접었을 때 넘어질 것 같으면 다리를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왼발 접어주고 바닥을 짚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시선은 뻗은 발을 향하게 유지하며 호흡을 이어가는 게 깊은 이완과 집중에 도움이 되니까요. 시선과 호흡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골반을 열어서 허리와 골반의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바타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키고 이번에는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보면서 이마가 발가락에 닿을 정도로 복부를 수축하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주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줍니다. 오른발 당겨서 안쪽, 왼발 당겨서 뒤꿈치가 일직선하게 앉고 허리를 곧곧하게 세워봅니다. 이 동작은 골반과 복부 내부 조직을 활성화하여 신장, 전립선, 방광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비뇨기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 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판은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선비들의 모습을 담은 산수놀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전통춤인 한량무의 부채놀이와 발 디딤새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었고요. 계속해서 우리 춤의 매력을 느껴보겠습니다. 구음건무 준비했는데요. 이 건무는 보통 여러 명이 대형을 맞춰서 춤을 추게 되는데, 이 구음건무만큼은 홀춤, 그러니까 한 명이 나와서 춤을 추는 그런 동무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사뭇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구음건무를 펼쳐주실 김미애님의 공연은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한삼을 들고 추는 우아한 춤사위와 검을 들고 추는 활달한 춤사위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구음 검무 감상하셨고요. 우리 김미여 씨와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네. 자, 이 본래 검무는 여러 명이 춤을 추던데 이 보여주신 구음 검무는 동무여서 그런지 다른 검무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1: 파리 추는 진주 검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서울 교방의 김경난 선생님께서 홀춤으로 구성을 하신 작품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홀춤이다 보니까 이제 파리니 춤을 출 때는 서로 맞춰야 되고 이제 지켜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이제 홀춤은 좀 더 자유롭게 출 수 있는 그런 독특함과 매력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춤입니다.
0: 네. 춤과 함께 하신 지 벌써 40년이 넘으셨다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국립무용단에서도 활동을 오래 하셨는데 특히 여기서는 입단한 지 2년 만에 주역을 맡으셨어요.
1: 아, 네네. 지금 이제 올해로 이제 국립무용단에서 이제 활동한 지 25년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997년도에 이제 입단을 하고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 차쯤 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무용극과 어떤 신무용이라는 그런 춤의 어떤 스타일이라는 게 좀 많이 구현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주역을 했던 작품은 창작춤이었고
0: 네.
1: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주역 무용수로서 활동하셨던 선배님께서 임신을 하는 바람에 네네 그래서 이제 두 명의 어떤 대체자로 이제 지정이 되었다가 이제 시연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당시 예술 감독님이셨던 이제 국수호 선생님께서 이제 저를 선택하셨죠.
0: 발탁이 된 거네요.
1: 네네.
0: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주역을 맡으면 좀 부담도 많이 됐겠어요.
1: 아,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떨리고 네. 지금 손이 막 바들바들.
0: 아, 그 정도예요?
1: 네. 왜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국립무용단에는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고 또 입단한 지 2년 만에 그런 신단원이 주역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연습을 이제 하는데요. 그 연습실은 굉장히 이제 무대라는 공간보다는 조금 많이 갇혀져 있기 때문에 현장감이 굉장히 진하게 나오는 공간이죠. 그래서 보는 이들의 눈빛

0: 무용단에서 무용수로서 굉장히 운이 좋은 무용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무용국가 이제 신무용이나 민속무용을 많이 쳤던 시기이긴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예술 감독님이 어떤 창작 활동이나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굉장히 창작 작품이 많이 올려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의 물결을 제가 탔고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이제 그 영향력으로 이제 전통춤과 창작춤을 넘나드는 그런 무용수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아니,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0: 아,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창작 활동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면서 조금 이제 어떤 공허함 같은 거를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뭘까 했을 때 조금 더 제가 우리 전통이나 우리 문화나 우리 역사에 대해서 좀더내몸 안에 더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반성을 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춤 공부를 이제 계속 한 10년째 더 깊이 있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전통춤을 공부하면서 현재의 어떤 작품들을 조금 이렇게 접목해서 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후배들하고도 또 그런 무대를 나누고 싶습니다.
1: 네. 그 다음 무대에서는 꼭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고 하셨어요.
0: 네, 이 다음 무대에는 이제 저희 무용단에서 정말 아주 막강한 신진 세력 중에 한 분이신데요.
1: 그래요?
0: 박소영 씨라고.
1: 네네.
0: 네, 굉장히 안무에 관심도 굉장히 많고, 춤도 굉장히 잘 추고, 중요한 거는 일단은 마인드 자체가 어떤 젊은 혈기와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진 무용수이긴 하지만, 우리 춤이나 우리 전통에 대한 관심 또한 굉장히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은 어떤 전통과 또 현대가 만나서 어떤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그두 가지 시선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아마 흥미롭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김민 씨께서 이렇게 추천을 하시니까, 네. 아주 또 저희가 관심 있게 한번 다음 무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박소영 씨의 두 개의 눈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산대놀이는 서울과 서울 인근 지역에서 펼쳐지던 가면극인데요. 산대라는 야외 임시 무대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산대가 폐지되면서 산대놀이가 민간에 알려졌고 또 서울 인근 지역에 전파됐는데요. 다음 무대에서는 경기도 양주에서 전승되고 있는 양주 별산대놀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양주 별산대놀이 전승 교육사인 석종관 명인의 무대입니다.
1: 철아,

0: 예끼 안달을 할 것 같으니라고. 하그래 저것은 벚꽃이는 동네에도 못 사라질 것이야. 아 벚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벚꽃을 양손에 쫙 갈라지고 하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치는 것이다. 알겠느냐?
1: 아 예. 아 너는 그 치라는 벚꽃은 아니 치고 왜 남의 머리만 땅땅 치고 그러느냐?
0: 응? 아 얘들아, 그 내 벚꽃 한번 쳐볼 테니 벚꽃을 잘 들어라.
1: 아 그래라. 자, 쳐라.
0: 친다.
1: 쳐라.
0: 친다.
1: 쳐라.
0: 마라. 아 그놈 참 아니 남의 흉을 잔뜩 보더니 그 참 벚꽃 잘 친다. 아니 뭘 먹었길래 그렇게 헛손질하고 야단이야 그래. 아 이 녀석아.
2: 응.
0: 아 남은 한창 신이 나서 벚꽃을 치는데 그 왜 벚꽃을 빼앗아 가느냐.
2: 아 나도 신이 나서 그랬어.
0: 옳거니. 아 너도 신이 나서.
2: 그럼. 응.
0: 아 예.
2: 응.
0: 그 내가 벚꽃 한번 쳐볼 테니.
2: 응.
0: 벚꽃을 그래 번쩍 들어라.
2: 그 네가 이걸 칠 테니까 나보고 이거를 번쩍 잘 들어라 그 말이냐?
0: 암영나겁지.
2: 참. 아 그럼 그래라 그래. 어이. 근데 너 이거 잘 쳐야 한다.
0: 암 틀림없고 말고.
2: 자, 쩍 쳐라.
0: 아 예.
2: 응.
0: 그 이거 어디 높아서 치겠느냐?
2: 아 이걸 못 쳐? 아니 높으면 사닥다리도 못 갖다 놓고 쳐 그래?
0: 아 그래 그래 벚꽃을 그래 사닥다리 놓고 쳐?
2: 아 그렇지.
0: 이놈 보게. 아 예.
2: 응.
0: 그 내가 벚꽃 한번 쳐볼 테니
2: 응.
0: 그러지 말고 벚꽃을 조금만 내려라.
2: 아 그러니까 조금만 내려?
0: 그렇지.
2: 그래라 그러면. 응. 쳐 쳐라.
0: 아 예.
2: 응.
0: 그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2: 조금 더.
0: 그렇지.
2: 아, 그래라. 쩍.
0: 아, 쳐라. 더.
2: 쳐?
0: 그렇지.
2: 아 그래 쳐. 아. 쳐라.
0: 그 녀석 보게. 예. 이제 나의 땅에다 내려놓느냐.
2: 아니 너 어떻게 하는 말이야 지금. 아 네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해서 헐씹시 땅바닥에다 내려놨어.
0: 아 예.
2: 어.
0: 이거 어디 얕아서 치겠느냐.
2: 아니 이게 낮으면 깎으러 물고 넘어져서도 못 쳐 그래.
0: 아 그래 벚꽃을 깎으러 불구나 무서워서 쳐?
2: 아 그렇지.
0: 아 이놈이 그래 배잔배 입고 댄님을 칠 놈이야. 아주 팽팽하고 꿋꿋한 놈이로구나 그래. 예.
2: 어.
0: 그러지 말고
2: 어.
0: 그 내가 벚꽃을 한번 쳐볼 테니
2: 어.
0: 그 벚꽃을 그래 짊어 쳐라.
2: 아 이거 네가 꼭 쳐야 하겠네.
0: 암영나겁지.
2: 아유 그래라 그러면. 아이고 예 근데 이거 봐라. 그 내가 이렇게 짐을 아주 한짐 잔뜩 지고 보니까 검부신 뜬에게 장사꾼이 된 것 같아. 그 기왕기사 이렇게 됐으니 거제 물건이나 한번 팔아보자.
0: 그렇지.
2: 흥 가마서 봉바구려. 구예 이게 웬일이냐 그래. 아니 그래. 어느 놈인데 그래 남의 물건을 그냥 막 함부로 쳐?
0: 물건? 아 예. 그건 물건이면 이름이 있겠구나.
2: 암 있고 말고.
0: 예.
2: 어.
0: 그 어디 이름 한번 알아보자.
2: 꼭 알려느냐?
0: 암 양락없지.
2: 이것이 애명은 북이고 관명은 벚꽃이라고 하는 것인데.
0: 그렇지.
2: 네가 이걸 한번 칠 것 같으면 예 천지가 진동으로 오고 소리가 웅장해 세상에 그런 것이 없느니라.
0: 예. 네.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근데 네. 벚꽃 한번 쳐볼 테니 네. 벚꽃을 그래 잘 짊어져라.
2: 또 짊어지라고?
0: 그렇지.
2: 아이 그럼 참 예. 그러나 저러나 너 그 허든 짓은 다 했느냐?
0: 아, 어떤 녀석이 그래 하던 짓을 다 해. 녹수 청산 깊은 거래 청산
2: 저놈 봐라 한 저놈 봐.

0: 저놈이 어른보다 그 저 차포 5절은 더 하는 놈이야 저놈이.
1: 네, 완보와 말뚝이의 재밌는 재담과 재밌는 춤 만나봤고요. 석종관 명인 만나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아유, 앞서 재밌는 공연 잘 봤습니다.
2: 네.
1: 그 완보 역을 해주신 건데 완보는 어떤 인물인가요?
2: 그 완보라는 사람이 그 나이도 좀 많고 그리고 노래, 뭐 춤, 대사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뛰어나서 거기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1: 우두머리 역할을.
2: 예, 예.
1: 네. 그 완보 외에도 어떤 탈들이 양주 별산대 놀이에 등장을 하나요?
2: 양주 별산대 놀이에는 완보를 비롯해 가지고 노장, 말뚝이, 치발이, 소모 뭐 등등 22개의 탈이 있습니다.
1: 오, 예, 생각보다 예. 많이 나오네요.
2: 예, 그게 많습니다.
1: 22개나 있으니까.
2: 네네.
1: 아이고, 네. 이 다양한 탈들이 등장을 하니까 그 어떤 좀 놀려야 되는 대상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학과 풍자가 넘쳐나는 게 바로 이 양주 별산대 놀인데 근데 별산대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인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2: 아, 그렇죠.
1: 네.
2: 별이라는 거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1: 네. 네.
2: 다룰 별자를 써서
1: 네.
2: 다르다라는 거고 산대는 가설 무대인데 그 가설 무대가 작은 거, 중간 거, 큰 게 있어요.
1: 네.
2: 근데 큰 거는 보통 그 가설 무대 높이가 한 27m에서 30m 정도 높이가 된 마치 그 산과 같이 크다 해서
1: 네.
2: 그 산대라고 그러죠.
1: 아~
2: 그래서 별자.
1: 네.
2: 옛날에 그 한양 사치골 딱딱이 패가 있었는데,
1: 네.
2: 그 딱딱이 패가 그 아마 그 제일 잘했나 봐요.
1: 네.
2: 그래서 당시에 그 양주 목사가 백성들의 그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자 그 딱딱이 패를 초청을 해서 양주에서 이렇게 연희를 하게 했던 것이죠.
1: 네.
2: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자꾸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1: 아.
2: 그러니까 이제 고울에서 불편을 느끼니까 손재주가 많고 신명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1: 아.
2: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반응이 좋고
1: 인기도 많고.
2: 예, 예, 예.
1: 네.
2: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게 정착되기 시작한 거죠, 양주에.
1: 그래서
2: 별산대라고. 다른 패를 만든 거죠.
1: 다른 패를 만들어서. 그래서 별...

0: 글자를 붙여서
1: 네네 딱딱테어로 본따서 만들게 됐지만 네. 그 양주의 그 정서에 맞게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정착을 시킨 거죠.
0: 네. 그 선생님께서는 지금도 양주 별산대 놀이의 전승 교육사시기도 하고 또 보존회 회장이시기도 한데 대를 이어서 양주 별산대 놀이를 계승하고 계시다고요.
1: 1900년대 초에 저희 할아버님께서 이제 하셨다고 이게 문헌이라든가 이야기를 계속 많이 들어왔어요.
0: 네.
1: 근데 그때는 저는 없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아서.
0: 네네.
1: 그런데 이제 할아버님께서 뭐 옴중이나 뭐 취발이 뭐 이런 역을 잘 하셨고 예, 입담도 좋으시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지금 좋으셔서 뭐 선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석선달이라고 이렇게 별칭이 붙기도 했는데 그 할아버님이 그때 하시다가 이제 아버님이 이어받으신 거예요. 그 아버님 이제 석허 억잔 쓰시는데 산대놀이 그 음악 분야의 피리 그 피리 연주를 하셨고
0: 네.
1: 그러다가 이제 인간문화재단에 계시다가 94년에 돌아가셨고요.
0: 아이고.
1: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어려서 서울에 그 국악예술학교를 다녔어요. 아버지가 피리 부셨으니까 저도 이제 그 피리를 한 거죠. 이제 어른들 이렇게 연예하시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앉아서 선생님이 장구 주시면 제가 이제 피리 불어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예, 춤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70년대 초반기. 이게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제가 내년이면 60년을 하는 거예요.
0: 한 평생을. 예. 3대를 이어서 보면은 한 세기를 하셨네요.
1: 그렇다고 봐야죠.
0: 100년을 하신 거네요. 100년을.
1: 네.
0: 네.
1: 네.
0: 저희가 그 어떤 면을 좀 더 양주별산대를 보면서 네. 어떤 면을 좀 더 유심하게 보고 즐겨줬으면 하십니까?
1: 아, 그, 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이게 연의가 됐잖아요.
0: 네.
1: 그런데 서울과 경기 사람들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또 간결하고 깔끔해요. 그래서 뭘 한다고 하면 이거를 막 이렇게 포장을 해서 과장을 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0: 네.
1: 그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이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거고요.
0: 뭔가 이렇게 직접적이다.
1: 네.
0: 네.
1: 직접적이고 꾸밈없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참 매력이다. 그리고 춤사위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탈춤 중에서 아마 춤사위 제일 많을 겁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많은 춤사위가 막 이렇게 뭐 너무 크게 아니면 너무 작게 하고 이런 게 없고 딱 중간만 써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춤사위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건데 그 재밌는 데다가 이제 그 음악과 재단과 어떤 동작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대로 막 질러 버리니까 사람들이 공유를 많이 하는 거죠. 굉장히 재밌어요.
0: 그런 거를 좀 신경 써서 네. 다음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한번 놀러 오십시오.
0: 네네네. 네. 이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양주 별산대 놀이를 좀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다음 무대에서는 어떤 걸 보여주실 건가요?
1: 포도부장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네,
1: 이 포도부장놀이는 그 당시 그 아주 부패한 그 매관매직을 한 그 언청이 그 새님이
0: 네.
1: 그 권력으로다가 그 첩을 하나 데려다가 사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관원 이름이 포도대장 밑에 포도부장이 있거든요. 원래 네. 진짜로. 근데 그 포도부장이 그 새님의 소첩을 뺏는 거죠.
0: 아이고야, 네.
1: 뺏어서 네. 당신한테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끼리 살아야지.
0: 네.
1: 아니 어떻게 부하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러느냐. 그래가면서 자기가 뺏어가지고 데리고 사는 그런 건데 이게 남녀 생각 관계도 포괄적으로

0: 걸 갖고 있죠.
1: 네, 그러네요.
0: 예.
1: 삼각관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비리도 있고 뭐 그러네요.
0: 네네네, 그렇죠.
1: 알겠습니다. 자, 샌님과 소첩 그리고 포도 부장의 삼각관계, 포도 부장 놀이 함께 감상하시죠.
2: 쳐라!

아, 여보게. 가을이 두 내외가 이렇게 참 재미스럽고 안락하게 사는데, 아, 이 동네 아주 못된 놈이 있어. 내가 오쟁이나 안 질까? 아, 그게 늘 걱정일세. 그러니 자네 아예 땀만 먹지 말게나. 알겠는가? 차라!

됩니다. 예? 아유, 저런 이런 거 살라고. 이놈아. 아, 여보게. 그 대관절 큰 놈이 누군가? 아니, 여태 같이 놀고도 몰라. 아니, 정말 몰라. 야, 안 되겠다. 내가 큰놈을 잠시 보니까 얼굴이 그저 번지르르한 놈이 그래도 그 쪽다구가 있는 집 자식이야. 내 큰놈을 찾아가서 아주 단단히 혼을 내고 올 테니 자네 아예 땀만 먹지 말고 그저 집이나 잘 보고 있게나. 철아.

아니 그래 젊으나 젊은 놈이 어딜 가면 계집이 없어서 나같이 이렇게 늙은 놈이 젊은 소첩 하나 데리고선 그저 따뜻한 아랫목에서 등이나 좀 설설 긁게 하고 이 무릎이나도 좀 주무르게 하고 그 통지서 따라 긴긴 밤 잠안 오는 밤저녁이면 이제 말벗이나 좀 할까 해서 얻어 사는 건데 예? 신발돌에 내 신발이 없는 걸 알면 그 의뢰이 나 없는 줄 알고선 그저 이 담 넘어지로 훌훌 해 넘어들어와 내게 오쟁이를 지어주고 가니 너 그 무슨 못된 짓이냐 그래 어? 너 양반이 이렇게 점잖게 타이를 때 말을 잘 들어야지 너 다시 한번 내 집에 발걸음을 했다가는 너 이 다리 옹두라지 부러질 줄 알아라 그리고 그냥 이 목 항정 날아날 줄 알아라 알겠느냐? 아, 알았어. 어이, 고약한 놈 같으니라고. 쳐라!

아, 여보게, 별일 없었나? 아, 그러나 저러나 자네하고 나하고 이 정리를 논하고 붙으면 어떠한 정리인가 그래. 길을 가다가 콩알이 하나가 있으면 아 그걸 주워 먼지로 훅훅 불어내서 송 한 쪽은 내 입에 넣고 벌레 먹은 쪽은 자네가 먹는 그러한 정리가 아닌가 이 사람아. 또 그나 그뿐인가 어디 생선이 하나가 있으면 가운데 토막은 그저 내가 다 발라먹고 태갈이 꽁지는 뒀다가 아영락 없이 자네가 먹는 그런 정리가 아닌가 이제 아.

아주 쫓아도 달아나질 않고 딱 붙어서서 덤비는구나. 에이, 할 수 없다. 젊은 년은 젊은 놈하고 살아야 하고, 이 젊은 놈은 젊은 년하고 살아야지. 너희 더 좋도록 해주마. 그러나 저러나 그 아무쪼록 아들 낳고 딸 낳고 자손 창성해서 부귀영화 누리며 잘들 살아라. 난 간다. 그러나 저러나 아주 그냥 더럽다. 에이, 페이 철아.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어린이 상쇠 이지성 군입니다. 아, 상쇠는 풍물단에서 꽹과리를 치면서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이 초등학교 4학년인 이지성 군은 5살 때부터 우리 음악을 배우면서 활발한 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뭐 설장구와 부포놀이에 줄타기까지 이런 다양한 전통 연희를 배우고 또 공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지성 군에게 연희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모두 함께 즐기는 즐거운 음악놀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함께 즐겁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포놀이를 보여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함께 즐겨주시면서요. 저는 이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꽹과리를 연주하는 이지성입니다. 저는 꽹과리만의 천둥 같은 소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꽹과리가 가장 좋습니다. 저는 꽹과리, 장구 등 전통 악기를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요즘엔 클래식도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클래식과 전통 음악이 함께하는 걸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커서도 국악을 열심히 해가지고 저만의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다른 악기와 국악을 같이 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드립니다.

0: 우리나라 대표 곡창지대로 불리는 이곳은 경상남도 김해.
1: 잘 따는데. 잘 따고 있는데.
0: 제법 농사일이 손에 익은 귀농 4년차 정현 씨의 주 작물은 블루베리랍니다. 정현 씨의 든든한 농사 선생님은 시아버님.
2: 어, 냄새.
1: 과일은 어분이 들어가야 맛이 있어.
2: 알고 싶지 않아요.
0: 아직 배워야 할 게 천지랍니다.
3: 아버님, 넘쳐요. 넘치는데.
4: 앞에 가 있나, 앞에. 흰 거, 흰 거.
2: 됐자. 다 잡았어요, 두 개 다.
1: 그렇지, 그렇지.
2: 이거 달라나.
0: 도시 엄마였던 정현 씨에겐 멀고도 험한 농촌 생활.
2: 아버님, 빨리 와봐봐요. 온다.
0: 정현 씨의 히어로는 시아버님.
2: 오, 됐다. 오, 역시.
5: 역시 우리 아버님 최고야.
0: 사실 정현 씨가 귀농한 진짜 이유도 시아버님 때문이었는데요.
6: 2021년도에 뇌경색 6월 25일 날 오셨죠?
5: 예, 예, 예.
6: 지금 왼쪽으로 마비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심장, 지금 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약 드시는 거 이거 꼭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조절 안 되면 뇌경색 재발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만 잘 챙겨 드시면 돼요.
0: 시부모님 건강 걱정에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7: 너무 저렇게 일 많이 하니까 앞두고 걱정돼서 쓰러질까봐. 그때도 날 더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걱정돼요, 맨날.
0: 언제나 지금처럼 행복하고 싶은 복덩이 며느리 정현 씨의 귀농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낙동강 삼각주의 비옥한 토지를 품고 있는 경상남도 김해. 우리나라

0: 손꼽히는 곱창지대 명성을 이어받아 과실 농사도 유명한데요.
1: 어머, 경사가 많네.
2: 제비 들어왔다, 제비.
1: 우와. 누가 모르는데.
2: 제비가 어디야? 근데 제비가 들어왔네.
3: 오늘 비행기 오고 이게 제비 따라왔는갑다.
0: 어머나! 진짜 제비가 놀러왔네요. 제비가 함께하는 특별한 하우스엔 푸른 블루베리가 여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건강식품인 블루베리는 다양한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계절 내내 온화한 김해의 블루베리는 당도가 높고 단단해서 맛 좋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총 2,975제곱미터 크기, 그러니까 900평 규모의 5동의 하우스에서 블루베리를 재배 중인데요. 온 가족이 정성을 쏟아 키우는 블루베리는 올해로 두 번째 수확. 올해는 작년보다 풍년이라네요.
4: 와, 아, 진짜 크다 이거. 이렇게 숨어 있다니까 아버님 이런 게.
1: 며느리는 어디에 앉아 있고, 우리 엄마는 뭐 숨었다 울었다 그래.
4: 어머니가 귀찮아서 여자 안 들고 다니는 거지.
1: 나는 앉아서 뭐.
4: 나는 앉았다 할 게 있고 서서 딸 게 있다.
2: 그래, 누나.
4: 아니 서서만 따면 허리 아파서 못 따겠더라니까.
1: 아이고 내 시집아가 생각하면 니는 고생도 아니다. 아이고. 원래 날이 안 새는 것 하고 새벽부터 때리려고 설치거든요.
4: 나는 아침에 나는 게 제일 힘들다.
1: 우리 마을에 지금 파송을 하는데 새벽에 2시 돼서 일난다.
4: 아이고.
0: 그냥 하는 말인데도 시어머니 말씀이라 괜히 긴장되는 며느리 정연 씨. 반면
4: 못 가. 이런 거 따면 안 된다니까, 아버님.
2: 지금 따다 보니 털렸지, 뭐.
4: 이런 거 따면 안 된다고, 이런 거.
1: 그러면 그래, 못 보라고.
4: 없어요. 맞지요?
2: 이거 너무 못해 보이. 분이, 또, 분이 제하지만 돼. 이 분이 제인데, 이거. 아, 이거 잘 땄네.
4: 그래, 나.
2: 아무것도 안
1: 돼. 입장 이런 것도 따면서.
2: 그거 봤네. 따는 거 잘 따는데. 예?
0: 시아버님은 며느리 사랑이 넘칩니다.
2: 누가 인생 힘 안 드나?
4: 힘들어요.
2: 힘들지. 아침에 빨리 일어나야 되지. 저녁에 늦게 자야 되지. 또 배드민턴 치러 가야 되지.
4: 배드민턴 얘기 왜 안 하나 했다
2: 그래. 아무래도 좀 빨리 자면 빨리 일어날 긴데 늦게 자야 되긴 해. 아침에 늦게 하려고. 힘들어도 어쩌겠나. 요 수확해 할 때가.
4: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어머니 아버님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는 좋아요 난.
5: 사이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세 분.
2: 예, 사이는 나쁘진 않네.
1: 며느리 뭐 시아버지한테도 뭐 할 말 다 하고 뭐 시아버지도 며느리한테 할 말 다 하고 우리 집은 그래요.
0: 화끈한 가족이 키워서인지 블루베리도 참 화끈하게 굵직굵직하네요. 오늘 수확엔 특별한 일꾼들도 투입.
4: 이거 다 붙여. 알았지? 그래야지 저녁 원하는 거 해줄 거야.
6: 언니 우리 저녁 뭐
0: 맛있는 저녁 메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딸들. 그런데
7: 아빠 스티커 찢었어.
2: 어? 뭐?
4: 괜찮다.
8: 아르바이트?
7: 돈은 안 줘요. 알바비.
4: 저녁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하는 알바입니다, 이거 지금.
0: 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수확된 블루베리는 크기에 맞게 잘 분류를 해주고 박스에 포장하면 끝! 아이고, 조심하세요. 두 번째 수확인데도 고정 거래처가 있을 만큼 유명해진 정연 씨네 블루베리.
4: 물건이 없어 못 가요.
0: 배송 담당은 시아버님과 며느리 정연 씨의 몫. 택배를 부치기 위해 서둘러 시내로 나가는데요.
4: 안녕하세요.

0: 2kg짜리 두 개 있거든요.
1: 여기 서울시 종구 뭐 거기 돼 있는 거 그거. 네,
2: 이거는
1: 몇 개? 그것도 1kg.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3: 이번엔 공판장에 납품하러 들렀는데요.
4: 민수가 이거 내놔둬.
0: 10개? 10개요. 나 빨리 온다고 빨리 왔는데.
3: 하마터면 오늘 납품을 못할 뻔한 정현 씨.
0: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3: 드디어 오늘의 중요 배송은 끝. 시내에서 돌아오는 길. 마을 이장인 시아버님이 들른 곳.
5: 이 집이거든. 한대 있는 집이에요.
0: 마 네? 맨날 여기 나와 앉아 계시는 분 아니에요?
5: 어, 맞다.
1: 우와, 더워지다.
6: 할머니. 계세요.
7: 아이고 이리 오시네.
0: 아이고, 안녕하세요. 미안하다.
5: 블루베리 농사지는 거죠? 맨 내려 가시 농사진다고.
7: 아이고 이거로 또 이장님이 가는가?
5: 예예. 예. 우리 저 예 며느리가 농사지었다고. 그 할매들한테 그냥.
7: 우리 며느리들 이래 이거 한다 하더만은.
5: 그래.
7: 난 아주 맛도 안 봤다.
5: 맛도 안 비추던가 며느리가 안 되겠네.
7: 안 비추네. 이런 분이 없지. 같이 돌아서 농사지으려고 왔어. 그 우리 생각은 그렇는 기라. 오, 세상 이래 가서 주니까 너무 헌금합니다, 이장님.
5: 헌금하겠네.
0: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3: 이곳에서 나고 자란 시아버님께는 마을 어르신들이 가족이나 다름없는데요.
0: 안녕하세요.
8: 서있어.
5: 이 나이에.
8: 서있어. 서있어.
5: 뭘 드려야지.
0: 이거 한번 접어보세요.
8: 네.
0: 아유, 저희 블루베리.
5: 감사합니다.
0: 네? 아, 아버님이랑 저랑.
8: 아우, 농사 잘 지내.
0: 세상에. 아, 아버님이 80%, 저희가
8: 80%. 이장님 닮았나? 며느리 닮았나? 며느리 닮았어. 이게 또 맛있네.
0: 감사합니다.
5: 아, 이장님, 어디 이 집은 많이 한 것 같다고 하잖아.
8: 편집을 잘 해주시겠지.
3: 마을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이장님.
7: 요새 시자 들어가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시우는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농사 짓는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동네도 애들도 없는데 애를 서이나 또 데리고 들어와서 있긴 해. 마을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죠, 그쵸?
9: 아니 근데 두 분 며느님은
8: 잘... 우리는 예, 아직 며느리가 없습니다.
5: 유일하게 우리 마을에서라 이거 혼자 보인대. 며느리 가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칭찬받아야지.
7: 이 총은 갖고 가라. 이거는 거의다 이것도.
8: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잡사보에서.
5: 칭찬 하나 볼까?
9: 아버님은 기분 어떠세요? 이렇게 며느리 같이.
5: 좋지. 우리 며느리 착하게 돌아간 놈. 고맙다.
3: 복덩이 며느리 덕분에 매일 아버님 어깨가 으쓱한답니다. 그날 오후 배송을 마치고 돌아온 시아버님이 또 뭔가를 준비 중이신데요. 블루베리에게 주어야 할 액피가 부족한 상황.
0: 들어가요? 두렵다.
3: 며느리 정현 씨에겐 가장 두려운 시간.
5: 지금 우리 며느리한테 좋은 비버킬 가지러 갑니다.
0: 난 냄새가 싫어. 네.
3: 정현 씨를 뒷걸음치게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생선 액비.
0: 우와, 장난 아니다. 어, 생선 머리통이. 아니요. 아, 점심을 많이 먹어가지고 쏘기도 안 좋은데 지금.
3: 맛있는 블루베리를 위해선 포기할 수 없는 일.
0: 어, 냄새.
3: 발효를 돕기 위해 설탕을 넣고 잘 섞어줘야 하는데, 와, 냄새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
0: 너무 많은데. 이건 아니잖아. 다졌어요. 설탕 사라졌어.

0: 으아! 알고 싶지 않아요. 아, 싫은데.
1: 자, 우이거 뜨면 된다. 이리 나가자. 그래. 다 뜨가지고.
2: 매번 멀리서 구경만 했지만 오늘만큼은 직접 생선액비를 덜어내보는 정현 씨. 큰 용기를 내보는데요. 오, 정현 씨 액비 만들기 성공.
1: 내가 보통 이거 혼자 할 수 있겠지?
0: 아니요. 아직까지는.
1: 뭐 이거 또 뜨면 되는데 이래가.
0: 아, 접근하기가 힘든데.
2: 액비 냄새조차 힘든 정현 씨에게 농사일에 능한 시아버님은 그야말로 슈퍼맨.
0: 우리 아버님 완전 맥가이버 비스무리하다니까. 뭐 가만히 있다가 뚝딱뚝딱 뭘 만들어낸다니까요.
1: 공기가 안 들어가야 돼.
0: 그렇구만.
2: 액비는 물과 희석해서 블루베리 나무에 뿌려줘야 하는데요.
0: 이 한 통을 다 넣는 이걸 다 넣는다고? 왜 냄새? 작업할 때까지 있어야 되네 이제.
2: 때마침 블루베리를 구매하러 온 손님들로 분주한 농장.
3: 우리 나한테 손 잔다 보시네. 어? 정말요? 다음에 손 잔다 하시네.
2: 손님들로 정신없는 틈에 비상 상황 발생.
0: 아버님 넘쳐요. 넘치는데.
2: 얼른 수도 밸브를 잠궈야 하는 상황.
1: 앞에 가 있나 앞에. 힌거.
0: 됐자. 다 잡았어요. 두 개 다. 이렇게.
1: 그렇지. 응.
2: 다행히 상황 종료.
0: 아, 뭐 무슨 소린가 했네. 오, 나온다. 와, 물빨옥수 세졌다.
2: 우여곡절 끝에 양에게 성공. 귀한 액비 먹고 무럭무럭 자라길. 아직 실수는 많지만 매일 쌓여가는 농사 경험치만큼 블루베리도 한 해 한 해 더 달고 단단해질 거라 믿습니다.
0: 달아지겠군, 블루베리가.
2: 농사 선생님 시아버님이 있어 정현 씨는 참 든든합니다. 쉴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니 어느덧 저녁 시간. 정현 씨가 향한 곳은 시댁 부엌인데요.
0: 덥지? 선풍기 좀 틀어라 얘들아.
4: 피아노 잘지?
5: 바로 옆집이세요?
0: 네, 바로 옆집이에요. 바로 엎어지면 코 다를 때랍니다.
5: 편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0: 아, 불편한 게 100인. 편한 것도 있죠. 어머니가 바로 뭐 김치 같은 거 만들면 바로 갖다 주시고 야채 뽑으면 또 바로 갖다 주시고 이러니까 좋죠. 저는 너무 좋죠.
5: 불편한
0: 거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갑자기 팡 열고 빌라야 이러는 거. 그게 좀.
2: 귀농 전 늘 간단하게 먹던 식사와는 달리 시부모님 입맛 고민해서 푸짐하게 차려내는 밥상. 모든 음식에 정성을 쏟습니다. 한편 아들 내외의 귀농 후 조용할 틈 없는 시댁.
4: 아니라고 해. 잘하고 진짜라고 해. 내 손을 보였던가 이상하지 않나. 이상한 상황. 나월이 주고 있다.
1: 밥그 애자 또 뻔뻔히는 게 애지. 이현년 위의 사람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보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이 삐별 드립. 시원하네. 시원하다.
2: 토끼 같은 손녀딸들 덕분에 시아버님 매일 호강 중이시랍니다. 어느새 뚝딱 차려진 밥상.

0: 내가 차렸지만 뭔가 굉장히 비주얼 지금. 좋아.
1: 우와, 진짜 진수성찬입니다.
0: 맛있게 드세요.
2: 감사합니다.
0: 내경생이랑 유방암이

0: 드세요, 생선.
1: 너 가지고 해먹 있대.
0: 자, 아버님도 생선 드시고.
2: 반찬 하나하나에 시부모님의 건강을 위한 마음을 담은 정연 씨.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랍니다.
0: 어머니 아플 때는 그때도 놀라긴 놀랬는데 그래도 뭔가 그랬는데 아버님 딱 그때 그랬을 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막 집이 막 흔들리고 막 그런 느낌이었어, 그때.
2: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정연 씨가 새 딸을 데리고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시아버님 때문이었는데요. 5년 전 시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만 시아버님. 다른 생각 없이 오직 시부모님 곁에서 건강을 지켜드려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귀농을 결심했답니다. 아들 내외의 귀농 덕분인지 두 분 다 건강하게 회복 중인데요.
0: 그러니까 아버님 그렇게 딱 쓰러지고 난 다음부터 바로 핀나 아빠랑 저랑 아 그런 거 없이 바로 아 우리 아버님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창고였던 거 아버님 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집 만들어가지고 맞죠 어머니?
3: 너가 이제 안 살겠으면 너무 나.
0: 응.
1: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지. 딸, 뭐 딸 같은 뭐 들어올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들어오겠노? 아들이 있어야 들어오지. 아들 올라가는 이유가 다 사람들이.
4: 네.
0: 에헤이. 니 어쩔래? 딸밖에 없는데.
1: 네, 고맙네.
2: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가족은 어려운 일을 겪은 후 더 단단해졌답니다. 유난히 일찍 시작되는 여름날의 아침. 정현 씨는 아침 일찍부터 바쁩니다. 가장 첫 번째 일은 시내 마트 물류센터에 출근하는 남편 도시락 준비.
0: 블루베리도 먹고 가 빨리 5개.
2: 블루베리 농사가 좀 더 자리를 잡을 때까지 남편 철수 씨는 농사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해야만 했는데요. 철수 씨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정현 씨의 두 번째 아침 미션은 시댁 방문. 아침 약을 잘 챙겨 드시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며느리입니다.
5: 여기 좀 여기예요?
6: 네? 여기 혈압약이고. 여기 이제 혈전약. 피를 잘 도는 약하고. 요 담요약하고 그렇습니다.
2: 어쩌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
0: 뜨거운 거 같은데 뭐야?
6: 아, 뜨겁다.
7: 방로야 한 개 밖에 없으면.
2: 늘 시부모님 건강이 마음에 쓰이는 정연 씨.
0: 이제 좀 꼭 좀 시험 일하시고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6: 그래 고맙다.
2: 한편 그 시간 정연 씨만큼 바쁜 사람이 있는데요. 정연 씨의 보물 두 딸이랍니다. 고등학생인 첫째 딸은 벌써 등교를 했나 보네요. 엄마 없이도 알아서 등교 준비가 척척인 자매.
8: 해줄게. 야. 나.
9: 아니, 야.
8: 알겠어,
9: 다시 하지 마, 너.
8: 너 그냥
9: 장난인데?
8: 아니, 앉아.
2: 뚝딱뚝딱 아침부터 재미있는 자매. 집에서 3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둘째와 셋째 초등학교. 아이들이 북적대는 도시학교와는 달리 전교생이 20명 남짓되는 아담한 학교인데요. 시아버지와 남편도 이 학교 출신.

0: 정도로 역사가 깊답니다.
1: 친구들이랑 반에 가서 선생님들이랑 나누고. 알았지? 니도 좋아하는 3개 3팩 들었어. 같이 나눠 먹어. 잘 갔다 와. 안녕.
0: 인원이 적다 보니 모두 친형제 같은 친구들.
2: 전차야!
3: 언니네 5개요!
2: 진짜.
3: 한일 8개 들었는데.
2: 야, 꼭지 쓰리마 뭐야.
4: 친구들 잘 먹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5: 짜증나요.
4: 왜 짜증나요?
6: 너무 많이 먹어요.
0: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쌓아가고 있는 딸들인데요.
7: 여러분들 작물을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보고 잡초도 좀 뜯어내고 이렇게 합시다.
0: 시골 학교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함. 바로 직접 작물을 심어보고 기르는 농부체험이랍니다. 올해는 학생들 모두 합심해서 감자 농사를 지었다네요.
7: 너네가 심었을 때 요만했잖아요.
8: 네.
7: 이만큼 자라는 동안 감자 잎은 어떻게 생겼는지 만져도 보고 꽃은 어떻게 생겼는지 색깔은 어떤지 모양은 어떤지도 한번 관찰해보자.
0: 직접 키운 감자를 수확하는 즐거움.
7: 또 맨손 조심하고요.
9: 이거 돌이에요. 이거 돌이에요. 이거 감자. 어?
10: 아닌데?
7: 아니.
9: 감자 보여. 야,
7: 그래서
9: 감자 보인다.
3: 이쌤 이거 왕감자 아니에요?
7: 너 뜯어.
3: 이거 왕감자다.
7: 탈탈탈탈 털어봐요.
9: 와.
3: 왕감자.
7: 엄청 잘 컸다.
9: 이거 시간이.
4: 어디?
7: 오, 은별이랑 비슷한데. 누가 더 크나 해보자.
9: 우리가 더 크네.
3: 우리가 더 컸고.
0: 쑥쑥 자라는 감자만큼 이곳에서 아이들의 추억과 꿈도 매일매일 자라납니다.
7: 아마 시골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다른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농부가 되지 않을까요?
0: 아이들 모두 농부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해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뜨거워지는 여름. 블루베리 수확으로 매일이 바쁜 정현 씨.
11: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어머니?
12: 밤메로 가. 밤메로.
11: 파밭 어디? 어머니 어디 파밭이에요?
0: 시아버님 혼자 밭에 나가 계신다는 말에 정현 씨 걱정이 밀려옵니다. 부쩍 뜨거워진 낮 기온에 시아버님 건강이 걱정되는 정현 씨인데요.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 그날의 그 순간.
11: 바로 하시면 안 되는 거라가지고. 그때도 좀 일이 많았었긴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디지? 아,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 일이 많았었긴 했었는데.
0: 시아버님의 건강이 1순위인 며느리.
11: 저기로 가야 되는 거. 여기서 돼도 되려나?
0: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11: 빠진 것 같은데.
0: 좁디좁은 시골길 운전이 아직 서툴기만 한 정현 씨.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아, 여전히 요지부동인 자동차.
11: 어떻게 해야 되지?
0: 정현 씨, 무사히 차를 구출할 수 있을까요? 귀농 후 매일 조용할 날이 없는 블루베리 농장 며느리 정현 씨. 오늘은 진짜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11: 아버님, 차 대다가 여기 비닐이 있는데 차 빠져버렸어요. 빨리 와봐봐요. 네.

0: 급히 SOS 요청을 해봅니다.
1: 온다.
0: 정현 씨의 히어로 시아버님 등장.
1: 여기 콕 빠졌어요, 아버님. 들을까?
0: 사고 현장을 보니 시아버님도 난감하기만 합니다.
2: 트랙터가 땡기면 되는데.
1: 트랙터 갖고 와.
2: 아니, 그게 높네. 응?
1: 그럼 어떡해? 뒤에 들렸네.
0: 순간 기지를 발휘하는 시아버님.
1: 잠깐만요. 됐다. 오, 역시.
2: 아, 네, 힘들다.
1: 역시 아버지.
3: 큰일 날 뻔했네.
1: 역시 우리 아버님 최고야. 요리? 요리? 밑에 여기.
2: 꼬리가 양쪽으로 딱 내감수로 매면 된다.
1: 생각보다 풀 많네.
2: 자, 얘를 풀려고 딱 천기가 안에 넣어. 풀려고 먼저 가야 되는데.
0: 이 더운 날씨에 시아버님 혼자 고생하실까. 김 매는 걸 돕는 정현 씨.
1: 아버님 일 좀 시험시험 해요. 우리 아버님 성격상 절대 안 될 건데. 햇빛에서 일하고 있으니까는 걱정돼서 그러지.
0: 며느리가 걱정하는 마음 왜 모르실까요? 시아버님께는 딸 같은 며느리랍니다. 그런데?
4: 근데 이제 며느님이 건강 걱정을 많이 하시냐고.
2: 아니 뭐 우리 며느리 몸 실한데 뭐.
1: 아버님이 걱정했다고 내가.
5: 아버님 원래 표현 많이 안 해주세요?
1: 아버님 표현 못 하시죠.
5: 잘한다고 없다면서. 아이.
1: 밥 먹자 하면 잘한다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갈래 하면은 아이고 오늘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 말인 거지.
2: 아니 고생 너무 친절하는 거 좀 기억하지. 속으로 막 아따 잘한다 이렇게 하지.
0: 며느리가 기특하고 예쁜 건 두 말하면 잔소리.
2: 고생했다 수고했습니다.
4: 아, 저 말고 며느님한테 말.
2: 고생했다 빨리
1: 갈게요 아버님.
0: 하루빨리 농사에서 손떼게 해드리고 싶은 정현 씨. 평생 꾀라는 걸 모르는 시아버님을 보면 마음이 천근 만근입니다.
1: 지금처럼 저렇게 막 새벽부터 막 해질 때까지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일 많이 하니까 아 두 분 걱정돼서.
0: 또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날의 끔찍한 사고.
1: 표현은 안 해도 걱정은 진짜 많이 되거든요. 특히 아버님은 쓰러질까 봐. 그때도 날 더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게 좀 걱정돼요 맨날.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뭐 그것도 좀 속상하죠.
0: 어떻게 하면 시부모님의 일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매일 고민인데요. 그날 오후 단체 주문이라도 받은 걸까요?
1: 아니면 전화기 주세요.
0: 수확한 블루베리를 있는 대로 차에 가득 싣는 정현 씨. 오늘은 시아버님 없이 혼자 길을 나섭니다. 정현 씨가 도착한 곳은 시내에서 열리는 프리마켓 현장. 자신의 물건을 자유롭게 홍보하고 판매하는 자리인데요. 우와! 장난감에 옷에 지역 특산물에 정말 없는 것 빼곤 다 있네요. 오늘 이곳에서 정현 씨가 블루베리 오프라인 판매에 도전해보려고 한답니다. 처음인데도 척척 판매대에 블루베리를 진열하는 정열 씨. 미리 준비한 홍보 포스터도 야심차게 내세웠습니다.
4: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1: 즐거운 마음으로요. 밭에서 일 안 하잖아요. 무농약 블루베리입니다. 드셔보세요. 싱싱한 블루베리 드셔보세요.
0: 첫 손님은 꼬마 숙녀.
1: 드셔보세요. 블루베리입니다.
3: 어이, 나 TV 나온다. 머리 굽고.
0: 블루베리를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어린아이들. 시시코노에 꼬마 손님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1: 맛있지?
3: 얘들아, 멈춰.
1: 더 사가셔야겠는데요? 너무 잘 먹는데?
0: 맛있는 블루베리 앞에선 체면도 저 멀리.
6: 선생님, 이제 그만 먹으세요. 집에 가서 엄마가 줄게.
7: 아, 도장
8: 맛이 어때요? 이거요?
0: 어, 또 왔네.
6: 잘 계신 거.
1: 어, 먹어. 네, 감사합니다.
8: 맛있어요?
6: 네.
8: 얼마나 맛있어요?
6: 많이요. 아.
1: 오, 본인이 직접 돈을 꺼냈는데.
4: 아, 언제 돈 내려고?
1: 우와, 6,000원이야. 5,000원만 주세요. 이쪽에서 5,000원 서로 깎아내려야겠다.
3: 대박.
1: 우와.
0: 인심후원 정연 씨 덕분에 따뜻한 마음까지 한가득 얻어갑니다.
1: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끝!
0: 어머!
1: 끝!
0: 정말요?
1: 제가 그랬죠. 저 무조건 완판한다고.
9: 아, 한 시간 반 만에 완판했네요. 어머니, 아버지, 저 완판했어요. 잘했죠? 이건 다 제 용돈입니다.
3: 고맙습니다. 아버지, 갑니다.
0: 진짜 최고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쉴 틈 없었던 정연 씨. 이제 농부에서 엄마로 변신해야 할 시간. 저녁만큼은 아이들과 남편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유일한 시간인데요.
10: 키 맞췄다 이제.
6: 나 근데 이걸로 진짜 키 커졌어.
10: 보이고 키 커졌어. 소리 니 나는데?
6: 나 충분히 컸어. 나 153이다.
10: 154밖에 안 돼.
6: 나 136.
0: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니만큼 정연 씨 정성을 다해 요리 솜씨를 뽐내보는데요. 우와, 오늘 저녁 메뉴는 오므라이스. 거기에 블루베리도 빠지지 않네요. 오, 공부하느라 바쁜 첫째 딸 빛나도 왔네요.
1: 빛나.
0: 맛있는 요리로 고된 하루를 치유받는 시간.
1: 첫 끼다 나 지금.
3: 엄마?
1: 응.
10: 나도 첫 끼야.
1: 뭐라고?
10: 나도 첫 끼라고.
1: 아.
3: 진짜?
10: 그래.
3: 못 믿겠어.
1: 오늘 너무 바빴어 엄마. 응. 잘 먹네.
10: 아, 괜찮지? 나쁘지 않다.
1: 참나. 저녁 둘이서 잘 챙겨 먹고 빛나도 빛나대로 또 학원 다닌다 고생하고 거의 집밥을 못 먹는데 우리 빛나는 요즘에 맞지?
3: 아빠.
1: 고생한다 진짜. 좀 더 고생해라. 수고해라. 알았지?
10: 네가 좀 말 좀 너새 좀 챙겨주고.
1: 아니, 설거지는 거의 다 빛나가 다 하는데 뭐. 평일에는 우리 빛별이가 하나? 빗소리가 하나?
11: 빗별이.
1: 빗별이? 이거 왜 안 돼?
11: 빗나가 같이 하라고 하면은 언니 TV 보고 나한테
1: 이 게으름뱅이.
10: 카메라도
1: 이 게으름뱅이.
11: 아니 장난이야. 언니도 해. 언니도 해.
12: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11: 난 그러면 다 좋은 딸 될래.
1: 좋은 딸 될래? 그래. 내가 성적으로 보답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안 드나 혹시? 어?
7: 효도를
1: 좀 해야 되겠다. 나의 성적표로 너의 효도를 보고 싶은데 나는. 그래.

0: 둘, 셋.
1: 사랑해.
2: 사랑해, 엄마 해라.
3: 시작.
2: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아우, 너건이 진짜 웃긴다. 여보, 사랑해. 아, 나도 해야지, 나도.
1: 사랑하다니 되겠습니다.
2: 믿어볼게. 엄마도 착한 엄마가 되어볼게. 화이팅!
4: 다음 날, 오늘도 화창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농장 일을 보던 시아버님 얼굴이 어둡습니다. 오늘은 시아버님의 병원 정기 진료가 있는 날인데요.
5: 좀 걱정되고 그러세요? 병원 갈 때마다?
6: 네, 그렇지는 않아요.
7: 차가 저기 있는데. 아버님 가시죠.
4: 시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하는 정현 씨. 부디 별일 없어야 할 텐데요. 오랜만에 방문하는 병원이라 괜히 긴장이 됩니다.
8: 살만 좀 쪘으면 좋겠다, 아버님.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9: 질문 드릴게. 나만의가 살 너무 찌도 못 크니까.
8: 그래, 그 적당한 게 좋긴 한데 아버님 지금 좀 말랐잖아요. 예전에 그때 딱 좋았는데, 코로나 걸리기 전에 딱. 그때가 딱 보기 좋았는데.
4: 복잡한 마음을 누르며 한 시간 가까이 달려온 병원.
10: 네, 안녕하세요.
11: 2021년도에 뇌경색 6월 25일 날.
10: 예, 예.
11: 네. 지금 왼쪽으로 마비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시고요?
10: 그래요.
11: 관리 잘 하셨네.
10: 근데 약을 너무 먹었긴 해.
11: 심장. 지금 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약 드시는 거 이거 꼭 잘 챙겨 드셔야 돼.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라도 조절 안 되면 뇌경색 재발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만 잘 챙겨 드시면 돼. 잘 조절해.
8: 근데 일을 엄청 많이 하세요?
11: 일 많이 하면 좋은 거죠. 아, 그건 일 많이 하는 거는 그게 무슨?
8: 아, 그래요?
11: 본인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10: 그렇지. 네.
8: 아니, 무리하면 땡볕에서 계속 풀 뽑고 막 이래요. 네? 땡볕에서 계속 풀 뽑고 막.
11: 본인이 좀 좋아서 하는 일인가?
8: 감사합니다, 선생님.
11: 조심해서 가십시오. 네.
8: 감사합니다. 일을 이제 좀 안 하시고. 그래. 알시겠죠?
10: 일 안 해야지.
8: 그래.
10: 너가 같이 살러 가면 깨끗이 일 안 해야지.
8: 그래. 오래오래 같이 살려면. 아시겠죠, 언니? 예,
10: 그래.
4: 집에 가는 발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시장에 들른 정현 씨. 가족들을 위해 특별 요리에 도전 중이랍니다.
8: 또 우리 어머니가 문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4: 점심 메뉴는 바로 보양식의 끝판왕, 해신탕.
8: 이거 보고 난 우리 엄마가 삐지겠는데. 엄마 삐지지 마. 조만간에 해주러 갈게.
4: 맛있는 해신탕 냄새. 블루베리 농장까지 퍼졌나 봅니다.
10: 뭐야, 그지? 쟤 뭐야, 새끼가?
8: 이건 낙지.
12: 낙지 냄새.
4: 와, 진짜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솟습니다. 낙지 문어 해신탕 완성!
8: 아마 이거 사마비예요, 사마비. 전구제를 딱 올려. 고기를 올려. 그리고 문어를 딱 올리는 거지. 그래갖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먹는 거죠.
13: 고추.
4: 며느리가 알려준 방법대로 시식해보는 시아버님. 맛이야 보나마나 꿀맛이겠죠.
8: 건강

0: 행복하게 보내세요, 아버님, 아버님. 그래.
1: 고맙다. 잘 먹게.
0: 복날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1: 복날 세 번인데, 초복, 중복 말고.
2: 한날 기다려보자.
1: 세 번 한다 그런 거 알겠지?
0: 세 번 다 할게요.
2: 복날 기다려보자.
3: 아니, 이게 친정 부모님도 모셔주신다는데, 이거는.
2: 이렇게 맛있거든요.
1: 아, 미꺼집이가 해주는가? 안 보여나? 해주겠지, 뭐.
4: 이장님이라 바쁘시네요.
5: 이제 아버님 힘이 좀 나세요. 어떠세요?
1: 예, 힘이 불끈불끈합니다.
4: 복덩이 며느리 정현 씨 덕분에 매일 웃음꽃이 피는 가족입니다. 다음날 일찌감치 시내에 나온 정현 씨. 여긴 또 누굴 만나러 온 걸까요? 얼마 전부터 정현 씨가 뚫은 판매처. 오, 맛있는 케이크들이 가득한 카페인데요. 이곳에서 정현 씨네 블루베리가 특별한 변신을 한다네요.
6: 저희 먹으려고 제가 샀는데.
7: 네.
6: 너무 맛있어서 이거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맛보고 드려야겠다 싶어서
7: 진짜요?
6: 그래서 블루베리 케이크가 나왔어요.
7: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6: 했다가 블루베리 케이크 이제 넣으려고 했거든요.
7: 네.
6: 근데 이제 너무 좋은 블루베리가 나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씻어놨거든요.
7: 아 네네네. 아 우리 거야?
6: 네. 과일 케이크는 과일 생명이라서 블루베리도 아무리 크림이 맛있어도 블루베리가 맛이 없으면 스타벅스랑 비교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먹다가
7: 뭐랑
6: 스타벅스는 냉동 블루베리를 쓰는데
7: 네.
6: 여기는 생 블루베리라서 너무 좋다 이런
7: 진짜요?
6: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 아 스타벅스랑 지금 비교된 거예요? 이야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6: 우와 그렇게 해야 단면이 잘랐을 때 예쁘고
4: 언젠가 먼 훗날 블루베리를 활용해서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어보는 게 꿈인 정현 씨. 오늘 눈으로나마 한 수 배워봅니다.
6: 애플 민트랑 향이 다르죠?
7: 네.
6: 향이 진하더라고요.
7: 오늘 진하네.
6: 네.
4: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하게 블루베리를 먹을 수 있었으면 하는 정현 씨.
6: 우와.
4: 아무데서나 만날 수 없는 명품 블루베리 케이크네요. 어 진짜 맛있겠다.
7: 너무 뿌듯하다. 아버님한테 얘기해드려야겠어요. 우리 아버님 더 좋아하시겠는데.
6: 맛있게 드세요.
7: 또 좋은 주세요.
6: 네.
4: 케이크 보여드릴 생각에 농장으로 한 걸음을 달려온 정현 씨.
7: 언니, 이거 드셔보세요. 이게 그 카페만 그 카페 그 사장님이 우리 블루베리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었거든요.
1: 멋지네.
2: 맛있겠네. 색깔이 좋네.
7: 맛있죠. 맛있죠. 이거 보니까
2: 아직까지 생생하네.
7: 생생하지.
1: 맞다, 맛 진짜 맛있네요.
7: 맞죠, 진짜 맛있죠.
1: 우리 기대해서 그러는데 더 맛있는 건데.
2: 우리는 일만 하고 할배가 다. 우리 할배가 다 알아서 한다 이가.
7: 내가 또 여기 팔았기 때문에 케이크가 탄생한 거지.
2: 네가 또 이런 올리는 바람에 또 텔레비에 나오는 거 아이가.
7: 그렇지.
2: 참말로 희한한 일이다.
7: 아유 이렇게. 시범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면은 어머니 아버님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갖다 줄게요.
2: 다 가이다.
4: 이토록 사이좋은 고부지간이 또 있을까요? 블루베리 농장 가득 행복한 웃음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그리고 정현 씨 오늘도 다짐합니다. 시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 더 좋은 블루베리를 키우겠다고요. 그날 저녁 딸들의 학교에 방문한 장현 씨 오늘은 학교에

0: 한국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날이라네요.
1: 우리 학생들과 캠핑 활동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들은 좀 쉬어 주십시오.
0: 학교 캠핑 덕분에 조용하던 동네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둘째 딸 빗소리랑 막내 빗별이도 오늘 외식하는 기분이겠어요.
2: 깨끗해요.
3: 자, 또 어디 상추 줄까?
4: 엄마 바빠서 뭐가 서운했어?
5: 우리 할머니
4: 못 놀아준 거.
6: 서운한 거 없어?
4: 서운한 거 없어? 고마워.
3: 안 먹고 갔어?
4: 엄마한테 바라는 거 있어?
3: 줘봐.
4: 놀아주는 거. 미안. 뭉클하죠.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러는데도 잘 그거 해주니까 스스로 잘하는 어린이들이라서. 네. 가자. 행복 따라가자. 행복 따라가자.
0: 정말 오랜만에 딸들 소원풀이 제대로 해줍니다. 언젠가 아이들도 알게 되겠죠. 엄마는 정말 멋진 농부이자 복덩어리 며느리라는 걸요.
3: 아, 하지 마, 하지 마라. 아프다.
4: 엄마가 앞으로 많이 놀아줄게. 사랑해.
3: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0: 인생에서 가족이 제일 소중한 장현 씨. 가족을 위해 선택한 귀농 생활이 제철 맞은 블루베리처럼 참 달콤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항상 베리 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4: 아, 왜? 나 거기 누가 누워있나 했네. 안 힘들다 아직까지.
7: 시내에 있다가 농사질라고 들어왔잖아.
8: 시내에 아침 새벽에 가는 거 도시락 챙겨주지. 애 새 키우지. 농사 짓지.
4: 서비스를 못 챙겨왔다. 내가 다음에 줄게. 고마워.
9: 어,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10: 꼭지 쓸까 조심해서 먹지.
9: 네 명밖에 없으니까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0: 좀 바쁘시니까.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 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 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풍기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앉아주고 서서 주고 훑다 훑다 주고 발배주고 맞아주고 봐주고 성내주고 덩랑거리다 주고 앉아주고 서서 주고 훑다 훑다 주고 발배주고 맞아주고 타주고 성내주고 덩랑거리다 주고
1: 앉아주고 서서 죽고 울다 웃다 죽고 밟혀주고 맞아죽고 애타 죽고 썩내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0: 앉아주고 서서 죽고 울다 웃다 죽고 밟혀주고 맞아죽고 애타 죽고 썩내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초조정지 기겁하여 말에 거구를 잡아 타고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갔다 가다간 똥 싸고 따여버라 정우가 조율옷 속에 축지법을 묻어 주월 알아뜨리 바래 원할보니 축지법을 하나 묻어 이머리 왜 퇴불지지지 되야 앞으로는 안 가고 척벽

아휴.

감사합니다.

지나고 춘 3월이 방자흔이 흥고제비가 보험표 박씨름 물고 말리 조선을 날아오는 뒤 꼭 이렇게 오던 것이었다. 흥보제비가 나온다. 흥보제비가 나온다. 보온표 박씨를 입에 딱 물고 흑군을 박차고 대군 무릎수가 허중무 두홍실 높이 살펴보니 서초군 지측 동인의 장망하고 나 중룡봉으로 올라가니 추장이 등엄 놀고 상이토 하이토 호잡 눈을 바라보니 어초동맹가를 베는 폭을 두리동 두리동 퉁도

돌아는 목이요 경상도는 함양이라 운동 함양 돌로 보면 중국은 그곳에 사는지라 처집이 거동 모속 목표 박지 입에다 가로 물고 나

0: 제비가 박씨를 하고 던져놓으니 그해 가을 박새통이 열렸구나.
1: 얼씨구
0: 첫째 박을 쫙 타놓으니 그 안에서 은금부화가 가득 쌀이 가득한디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지어 먹는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어깨너머로 그냥 휙 던져가지고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이 그냥 딸깍 딸깍 딸깍 하고 딸깍. 받아먹는디 꼭 이렇게 먹던 것이었다.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똘똘 뭉치 갖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0: 쳐갖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으쌰 잘한다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그 뭐가 어떻게 밥을 많이 먹어놨던지 밥이 산목에 채가 되고 정신이 없고 눈을 뒤집어 까고 밥을 먹어보는데 던져놓고
1: 받아먹고
0: 잘한다 던져놓고 이쁘게도 먹는다 던져놓고 으시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후뚱나서 자기 오는 배 어디 빼요? 승상님 영 전에는 진언을 들어서지 말람시.

어찌든 마든 뜻밖 사랑개가 피그르르르 온핑마저 떨어지고 황기와선 20천 코앞부 승기전과 떼떼떼다 발소리 두둥 되고 치면 좌우각선 모내 동남풍의 피리를 모아 부르르대 고달려들어 한 번에 불이 부쌍 전제가 다 강상이 무너지고 두 번에 불이 부쌍 오 추가 받긴 안 돼 세 번에 불러지 화렴이 종차 물결은 줄렁졌는데 봄이라 꼼짝 달싹못하고 숨 맥히고 기 맥히고 살도 맞고 장이도 찔려 앉아죽고 서서죽고 훌다훌다죽고 발벼죽고 맞아죽고 애타죽고 썩내죽고 끈장거리다죽고 앉아죽고 서서죽고 훌다훌다죽고 발벼죽고 맞아죽고 애타죽고 썩내죽고 끈장거리다죽고 앉아죽고 서서죽고 훌다훌다죽고 발벼죽고 맞아죽고 애타죽고 썩내죽고 덜렁거리다죽고

0: 내가 혼다 죽고 발배 죽고 맞아 아이 죽고 다 죽고 성내 죽고 덜난 그리다 죽고 아주 죽고 서서 죽고 혼다 혼다 죽고 발배 죽고 맞아 아이 죽고 다 죽고 성내 죽고 덜난 그리다 죽고
1: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울다 웃다 죽고 밟혀 죽고 맞아 죽고 애 다 죽고 성내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0: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훑다 훑다 죽고 밟혀 죽고 맞아 죽고 애 다

0: 꼬리 잡아 타고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갔다 가다간 똥싸건 다 여보라 정우가 조여로 속이 춥지 버벌보다 주월 알아뜨리 바래 원할 보니 춥지 버벌 하나보다 이 머리 왜 퇴에 불쩍지 되야 앞으로는 그러나니 가고 척벽강으로만 보두두둥 우두두둥 아니 이것이 웬일이냐
1: 아이고 승상님 말을 거꾸로 타버렸어
0: 언제 옳게 타겄느냐 말보가 다 쑥 빼다 흘른 돌리다 뒤에다 꽂아라 흘른 돌리다 뒤에다 꽂아라 흘른 뒤에다 뒤에다 꽂아라 흘른
1: 돌리다 뒤에다 꽂아라
0: 흘른 돌리다 뒤에다 꽂아라 흘른 돌리다 꽂아라 흘른 돌리다 뒤에다 꽂아라 맞아 죽고 애타 죽고 선배 죽고 달랑거리다 죽고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홀다 홀다 죽고 발매 죽고 맞아 죽고 애타 죽고 선배 죽고 달랑거리다 죽고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홀다 홀 죽고 발벼 죽고 맞아이 죽고 이타 죽고 성내 죽고 달랑거리다 죽고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홀다 홀다 죽고 발벼 죽고 맞아 죽고 이타

0: 지금 모조리 술령수 일시에 내달아 토끼를 해워 쌀재시로 악마리 장성 싸듯 사냥 싸움에 마초 싸듯 겹겹이 둘러싸고 토끼 퇴짜 치는 모냥 무줄 싸도 적 잡듯 토끼 퉁기는 꽉 잡고
1: 해가 주면 더욱 좋다 삼국 따르면 열을 쌓아 약게 당겨 두건이 와니 가둘래요 오게 탁탁여 먹고 네가 죽은 패견이여 잔량 모아서 깔게 되면 너 열래

0: 것이 우리의 성공 남녀라고 하는 것이다.
1: 다 성범 후관족이라요다 당장 천리마로다 연왕 고백금으로 죽은 뼈 사갔으니 너를 산채몰하다가 대우왕 안에 맞췄으면 천금상을

0: 고생 고생 끝에 육지에 올라온 별주부 한 곳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 실험실 허여멀건한 그놈 말고 줄문인지 전박인지 야생 두렁 얼룩 털털음한 놈이 하나 서있거늘.
1: 한번 불러본다는 것이 수루육로 두 마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오자니 아래턱이 쭉 늘어져 뻣뻣하여 토자가 호자가 되었거다.
2: 저기 주둥이 벌근하고 얼숭덜숭한 게 퇴퇴퇴 호생원 아니오
3: 하고 불러노니 찹찹산중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이 말 듣고 좋아라고 내려오니.

널숭 꼬리는 잔뜩 한 팔이 넘고 두의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로 양

0: 제대고 봄은 얼쑥덜쑥 꼬리는 잔뜩
1: 내려온다
0: 동해 같은 앞다리 전도 같은 뒷다리 해라 같은 발도로 바람을 새겨 잔디풀이 왕골에 차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넣고 나무가 되지 나무 자라가 막장 내려오고 치고 차르르 터지지 더 내려온다 더 내려온다 송이 깊은 물로 한 척이 내려온다 네 머리를 들어

나 누이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마리 넘고 동계 같은 앞다리 전동과 준비

0: 오뚝서 윙윙 하는 소리 단천이 들었고 땅이 툭 커진 안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훔치고 가만히 엎쳤을지
1: 범 내려온다 범이 데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두의 머리를 흔들며 향기 쭉 찢어지고 몸은 얼쑥 덜쑥 꼬리는 잔뜩 한 마리 온다 동해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대낮 같은 발도로 온도 사람들 생겨는 잔잎 뿌리와 뿌리 차라리 내려온다 두의 머리를 흔들며 향기 쭉 찢어지고 몸을 얼쑥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건축가는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무집을 짓는 사람이니까 사람 사는 세상 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자기를 스스로 객관화시킬 수 있는 사람만이 건축가가 될 수가 있어요. 건축가 그리는 도면 중에 첫 번째 도면이 이제 평면도인데 시점을 무한히 하늘을 높여서 많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신만이 볼 수 있는 도면이 평면도라는 거예요. 공간이 사람을 바꾸니까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 건축가고 책임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선을 그으면 안 돼요. 빈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미학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게 굉장히 적어서 많은 것을 이웃과 나누면서 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허무하고 물질적 부유가 있어도 그것을 절제할 줄 알며 살자고 하는 게 빈자의 미학의 핵심입니다. 다소 불편하고 다소 작고 만만한 집. 이로제는 그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누추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인생낭독인 김현철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지어보고 싶다 이런 꿈을 꾸는데요. 기왕이면 여유롭고 기능적인 공간에 세련된 외관 생각할수록 점점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건축계의 거장이 말하는 좋은 집은 뜻밖에도 너무 소박합니다. 그 의미가 사뭇 궁금해지는데요. 이 좋은 집이란 다소 작고 다소 불편하고 만만한 집이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강조하시는 이 시대 대표 건축가죠. 빈자의 미학을 건축의 중심에 두고 있는 승효상 선생님 모시고요. 삶을 짓는 건축 인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아, 저기 이 공간에 오니까 승효상 선생님 더 잘 어울리시는 거.
1: 예, 이 공간을 만든 때 제가 좀 기여도 한 바도 있습니다. 이 공간이 속해 있는 파주 출판 도시는 제가 98년부터 네. 한 10년가량 전체 도시를 만드는 일을 조율을 하는 일을 맡아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0: 그 말씀이야 고생이라고 하셨겠지만 그때 기쁨도 물론 계셨겠죠.
1: 예. 예, 그전에 우리나라의 도시를 만드는 방법이 주로 경제적 논리에서 만들어져 왔는데 그때 처음 출판인들이 소위 문화를 일구는 사람들이 네. 건축가에게 찾아와서 출판인과 건축가가 같이 만나서 도시를 하나 만들자고 하는 그 일이 네. 초유의 일이고 그렇다면은 종래 끝 만들어왔던 도시하고는 전혀 다른 도시를 하나 만들 수 있을 확신이 있어서 네. 제가 수락을 하고 참여하게 했습니다만은 한 10년까지의 과정은 참 지난했습니다.
0: 근데 오랜만에 이제 다 완성되고 나서 오늘 오신 기분은 어떻습니까?
1: 네. 우선 여기 한 3년 만에 제가 다시 네. 찾아왔는데 그동안 숲이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0: 그렇죠. 네.
1: 나무도 굉장히 많이 자라고 해서 제가 새삼 다시 인식하는 게 건축은 건축주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건축가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0: 건축은 시간이 만드는 거다. 예. 아, 멋집니다. 이 처음에 이 도시를 기획하실 때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으셨어요?
1: 원래는 이 전체 땅이 한 30만 평 되는데요.
0: 30만 평이요? 예.
1: 정부에서 출판 문화 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산업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단지라고 하면은 뭔가 좀 폐쇄적이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렇게 해서는 이 건강한 도시가 발전하기 힘들어서 제가 주장을 해서 단지라는 이름 빼고 예. 도시라고 합시다. 출판 문화 단지가 아니라 출판 문화 도시라고 합시다. 도시라 하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사회성이 강조되어야 되니까 예. 그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목적적인 그런 어떤 공동체지만은 어떻게 하면 보편성이나 사회성을 담을까 이것을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토론도 해서 만든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건축가 승효상 선생님 하면 이 건알못인 저도 건축에 대해서 일도 모르거든요. 빈자의 미학이라는 건축철학 담긴 유명한 건축작품 물론이요. 다양한 직책과 수식어들이 따라다닙니다. 파주출판도시 코디네이터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도시건설을 지휘하셨고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도 역임하셨어요. 그리고 서울시 초대 총괄 건축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시면서 올바른 건축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해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로제 대표로서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석좌교수로 또 북경중앙미술학원 초빙교수로 계시면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0: 이 정도면 됐습니다. 예, 뭐. 원래 하신 일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만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이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력을 쌓으실 수 있는지.
1: 제가 뭐 제 앞걸음도 잘 못하는데 이것저것이 많이 불려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 사실은 최근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고 하는 위원장직을 이제 마쳤거든요. 네. 그 마침으로서 공공적 직무를 저는 완전히 졸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공공적 직무. 네.
1: 그게 따지고 보면은 그 전에 서울시 총괄건축과를 포함해서 한 12년을 거기에 이제 일한 셈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제 건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했다가 하는 거죠. 네. 건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기 돈을 내어서 개인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공공적 가치를 배반할 수가 없거든요.
0: 그렇죠.
1: 네. 모든 건축은 공공적 가치를 지니야 될 의무를 지냈다고 저는 생각을 했다가.
0: 안 그러면 건축 허가가
1: 그래서 그것을 잘 수행하려면 공공 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도 하고 실천도 하고 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주장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제 말이 빌미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오래 잡혀 있었지만 그게 결국은 다시 제 건축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럼요. 이게 이제 한국 건축사의 의미 있는 건축 작품을 많이 남기심으로 인해서 최초의 수식어도 진짜 많이 갖고 계신데요. 지금 한국 건축 문화대상과 김수근 문화상, 대한민국 예술문화상은 물론이고 건축가로서는 최초로 2002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 선정, 그리고 2019년에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주는 학술예술 1급 십자훈장을 받으셨어요. 그 아시아에서는 승여상 선생님께서 제 1호라고 그러는데 맞죠?
1: 예. 네. 예. 뭐 오스트리아에서 아시아를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0: 겸손의 말씀이시고요. 예. 얘기 좀 해주세요.
1: 오스트리아에서 준 십자훈장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영예스럽기 짝이 없지만은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제가 건축에 대한 눈을 갖다가 이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한 게 오스트리아입니다.
0: 오스트리아로 유학도
1: 예, 80년도에 제가 유학을 가서 건축이라고 하는 게 예술이나 기술이 아니고 건축을 가지고 사회를 혁명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구나 하는 걸 갖다가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제 건축하는 방향이 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0: 가셔서 예. 유학 가셔서 예. 예.
1: 그러니까 뭐 제 애의 고향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제 여의 고향인데 80년대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뭐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위대 그 엄청난 상을 갖다가 저한테 준다고 한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0: 건축가 승효상 대표적인 건축 가운데요. 현대 건축이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수졸당, 수백당, 웰컴 시티, 퇴촌 주택, 여기 파주 출판 도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 등이 있는데 승효상 건축 인생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작품들이죠.
1: 예. 의미는 뭐 당연히 있겠지만은 다시 보기 싫은 하도 실수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제가 기억해야 되는 작업은 수졸당 이라고 하는 작은 주택인데 네. 그래서 제가 빈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고 만든 첫 번째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뭐 수없이 많은 실수 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지금 제가 얼만큼 와 있나 를 갖다 알 수 있어서 네. 싫든 좋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0: 이게 그 작업.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로 유명하신 유홍준 교수님의
1: 유 교수님이 그 집을 살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 책이 출간됐기 때문에 그 집이 유 교수님한테는 그 굉장히 출세도 시켜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준 집 아닐까 고 위안은 하고 있습니다.

0: 아닌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지신 거예요?
1: 그 당시에는 원래 유 교수님이 정년퇴직하신 아버님하고 살기 위해서 새 집을 지어야 되는데 뭐 돈이 없어서 소위 집장수 집 밖에 지을 수밖에 없을 때
0: 예.
1: 저하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좀싼집좀 설계해 달라고 해서 뭐그뭐 못할 리가 있겠느냐고 하고 맡았습니다. 설계비도 제대로 줄 돈이 없어서 뭐 예, 그 정도였는데 아무튼 그게 그럼 절박한 그런 조건이 그 집의 그 예, 군더더기를 다 없애게 한 그런 어떤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홍준 교수가 한국 미술, 한국 미학을 갖다가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에 맞게끔 아주 본질적인 것만 남겨놓으려고 한 집이 그 집입니다.
0: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승효선 선생님 마음대로 지으신 집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유 교수님의 부탁이 많았나 봐요. 여기 보니까 여섯 식구에 방 다섯 개가 필요한데 건평은 50평밖에 안 된다. 생활하는 기능은 아파트보다 편리하고 집안 분위기는 한옥보다 아늑할 것. 집의 외형은 화려하지 않고 조용하고 단순하지만 멋이 있을 것. 북서향이라 채광이 나쁘지만 집은 밝게 지을 것. 이런 게 이제 조건이었다고.
1: 저는 집을 개인 집을 갖다가 이제 짓는 일을 부탁받으면은 그것은 제 안에 다른 사람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분에 맞게끔 설계를 갖다가 해주는 게 당연히 의무인데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갖다가 하시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끝에는 제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0: 1993년도에 지으셨는데 그동안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 집을 통해 반출을 해보신다고요?
1: 늘 그렇습니다. 그 집을 지을 때 제가 주장하고 선언한 몇 가지 언어들이 있는데 그
0: 팩트들이.
1: 언어들이 맞나 안 맞나를 갖다가 이제 검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설계한 집을 갖다가 항상 그 집과 비교해서 견주는 버릇이 지금도 뭐 있습니다.
0: 자기 작품, 특히 이제 초창기 작품을 놓고 자기가 가는 길이 맞는가, 안 맞는가, 얼마나 발전됐는가,
1: 그렇습니다. 예.
0: 얼마나 그거를 할 기준으로 본다는 건참 멋진 일인 것
1: 그게 초심이 되겠죠.
0: 같아요.
1: 초심을 잃지 말라고 노상 이제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항상 그 길에 벗어나면은 왜 벗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설정이 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길 잃고 방황하는 꼴이 되고 마니까 그 길을 한 길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에 관한 검증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혹시 그 선언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면은 틀린 사유를 갖다가 반드시 밝혀내고 이야기를 해야 이게 바른 길이 아닌가, 지식인으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종교 건축을 참 많이 지으셨어요. 김수근 선생님 문화에서 처음 설계한 마산성당도 있었고, 부산에 있는 고향 마을이죠,
1: 네.
0: 우리가. 그 구덕교회, 그리고 전통 불교 문화원도 지으셨어요. 근데 종교 건축마다 그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종교 건축에 대해서 선생님의 철학이 있으시다거나.
1: 사실은 한 도시나 어떤 공동체가 지속이 되려 그러면은 굉장히 번잡하고 뭐 이런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성을 두드리는
0: 영성,
1: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성을 갖다가 두드리는 곳이 옛날에는 마을에도 있었고 우리 집안에도 다 있었어요. 마을에는 이제 최소한의 이게 사당이나 어떤 선앙당 혹은 뭐 이게 옛날에는 이제 사찰도 마을 내에 있었고 심지어는 무덤도
0: 무덤도
1: 마을
0: 마을
1: 안에
0: 안에
1: 있어서 항상 죽음에 대해서
0: 있었습니다.
1: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고 집 자체 내에도 사당이 있고 마련인데 이걸 다 없애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게 됐죠. 특히 뭐 지금도 뭐 도시 내에서는 종교 시설이 있습니다만 지금 종교 시설은 대개 다 종교의 본질을 외면한 채써 있는 것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0: 네,
1: 있는
0: 저도
1: 거고
0: 그렇게 믿습니다.

0: 이렇게 해서는 예, 우리 사회가 지속할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것에서 설사 종교 건축이 아니더라도 일반 건축에서라도 이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집어넣을까 생각하는 게 저 오래된 버릇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뭐 종교 시설에 관한 건축 설계 의뢰가 들어오면은 오래전은 그 종교 시설이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을까 이 문제가 가장 제가 설계하는 교회나 사찰이나 이런 데서 중요한 어떤 테마가 되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선생님께서는 그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망자들의 집,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신 망자들의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유럽으로 무덤 기행도 네. 갔다 오셨죠. 예.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하고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천혜바람 네. 예, 묘역도 지으신. 이게 왜 묘지 설계인지가 궁금해요. 예.
0: 사실 묘지는 죽은 사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1: 그래요?
0: 예. 묘지 사람은 이제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영과 혼과 육과 체, 영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없어지고 말죠. 특히 뭐 화장을 하면 그냥 뭐 형체도 없어지는 거고 영과 혼은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나 열정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멸과 더불어서 이것도 없어집니다. 근데 영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떠날 수도 있죠. 죽으면은 영은 완전히 육체를 떠나서 뭐 천당을 가거나 극락으로 가거나 뭐 어디로든 갑니다. 그러니까 무덤에는 실체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무덤은 왜 만드느냐 하면은 죽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전제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무덤이거든요. 그게 무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정확한 기능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 사회는 부동산 때문에 전부 다 이게 뭐 이 산속으로 쫓아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죽음을 마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특히 그 분당 근처에 시안이란 공원을 제가 묘지공원을 천의 바람이라고 한 이름으로 지었는데 네. 천의 바람은 인디안의 노래의 제목입니다. 천개의 바람. 그 천개의 바람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인디안의 노래인데 내 무덤에 와서 울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거기 없습니다. 나는 바람이 되어서 떠돌 뿐입니다. 이게 이미 인디언들은 무덤은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 영을 중요시했던 민족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이 정말 지속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런 죽음을 가까이 하는 습성이 습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신교상 선생님 건축으로 대표되는 건축물을 보면 좀 공통점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비어있는 공간이 많다는 점, 그다음에 외관이 단촐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걸 뭐라 그래요? 강판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붉어지는
0: 예, 내구성 강판.
1: 예예, 그걸 많이 사용하셨더라고요.
0: 건축은 건축의 본질은 공간이죠. 건축은 전혀 뭐 네. 형태가 아닙니다. 건축 우리가 여기 있는 가닥도 이 내부 공간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니까 이 내부 공간은 뭐 기본적으로 천정이 있어야 이제 기본적으로 형성되고 네. 벽체가 있어야 네. 외부하고 이제 분리시키고 하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내부 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가시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건축을 이야기할 때 이 공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감싸는 이런 가시적인 물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형태적으로 이야기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을 큰 조각으로 보는 습관이고 건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방해 요인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좋은 건축이라고 하면 그 공간이 좋아야 되는데 벽이나 이런 형태는 부차적인 문제거든요. 거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공간을 갖다 정확하게 감싸 안으면 되는 겁니다. 혹시 벽체가 너무 현란하고 모양이 아주 찬란하면은 사람의 삶이 잘 보이지가 않죠. 그 위축돼가지고 건축이라고 하는 형태는 가장 단순할수록 사람의 삶을 돋보이게 만드니까 그게 더 좋은 건축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삶은 결국 공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네. 건축 형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은 늘 그 문제에 천착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결정적으로 이게 단

0: 건축가 승효상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고향이 부산.
1: 예, 부산.
0: 예. 그 6.25 전쟁 중에 태어나셨다고 들었습니다.
1: 예, 예 부모님은 이북에서 월남하신 월남하셨고요.
0: 네.
1: 부산으로까지 피난 가서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0: 어린 시절 어땠어요?
1: 피난민들이 모여 사는 이 지금으로 보면 빈민촌 판자촌에서 이제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0: 네네네. 근데 그때 기억이 아주 고스란히 선생님 건축에.
1: 예,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자라고 뭐 공부하고 하면서 나중에 건축은 공간이라고 하는 김수원 선생님 문화에 들어가서 입문을 했는데 김수원 선생님 건축을 하다가 재건축을 갖다 해야 될 시점에 이러다 보니까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해서 한동안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황을 하다가 서울에 있는 달동네를 갔다가 한번 지나간 적이 있는데 네. 금호동이었습니다.
0: 금호동. 네.
1: 보니까 옛날에 제가 자랐던 어릴 때 자랐던
0: 동네와 비슷한
1: 그 공간이 금방 생각이 나고 그 동네에 대한 풍경이 너무 정겹고 건축을 아는 측면에서 그걸 보니까 건축에 관한 모든 지혜와 모든 해답이 거기 다 있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서 너무나도 반갑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만약 이 방법으로 건축을 한다 그러면 저는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아마 그게 재건축을 갖다가 찾았던 아주 그 감격적인 조우의 현장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0: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승효상 선생님의 잊을 수 없는 스승이라고 하나요? 김수근 선생님. 네. 도대체 어떤 분이셨습니까?
1: 김수근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진정한 현대 건축을 심으신 분이죠. 아까 마침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의 본질은 공간에 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자기 사무실 이름도 공간으로
0: 네, 그,
1: 지으시고
0: 네, 종로구
1: 책도 네. 이제 공간 잡지를 갖다가 내실 네. 정도로 건축의 본질인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이게 생각을 많이 하신 분이고 탐구하신 분이고 건축을 그 바탕 위에서 만드신 분이라서 특히 그것은 이제 김수근 선생님은 이제 일본에서 교육을 하다가 이제 받으셨지만은 돌아와서 한국의 아름다움에 심취한 다음에 그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가지고 계신 건축의 본질과 연결시켜서 현대화를 일구시는데 협력한 공을 갖다 세우신 분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0: 김수근 선생님과 어떻게 하다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1: 사실은 김수근 선생님 문화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어떤 기회가 있어서 만나 뵙게 됐는데 굉장히 건방지시고 카리스마가 굉장히 뭐 넘치시고 해서 그 당시는 독재 정권 시절이라서 제가 카리스마에 제가 질겁을 하던 학생이라서 네. 저런 사람 밑에는 절대 안 들어간다 그랬는데 제가 그나마 제가 잘 그 따르던 은사 한 분이 저를 거기에 밀어넣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운명이군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0: 근데 이제 15년 동안 어떤 작품들을 같이 만드셨습니까?
1: 마선 성당이 아마 제가 책임자로서 예, 맡은 작업이 마선 성당이.

0: 김 선생님은 그때 기독교인도 아니셨고 종교도 그렇게 잘 아신다고 할 입장이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워낙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해서 제가 그 교리 문제를 갖다가 해석하고 이제 김 선생님한테 이해를 시키는 일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침 그 작업은 김 선생님을 세계적 건축가로 올려놓는데 왠지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는 작업이었고요. 청주 박물관이라든가 서울에 있는 경동교회 같은 일을 제가 이제 맡아서 하게 됩니다.
1: 김수근 선생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어떤 건축가가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0: 김수근 선생님께서 늘상 저한테 하신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축주의 시녀가 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건축가로서의 자존감을 갖다가 가져야 되는데 보통 그 김수근 선생님 이전에는 건축가의 존재가 우리나라 사회에 별로 그렇게 당당하지가 못했어요. 항상 건축 설계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게 바로 쓰지 못한 시절이었으니까 건축가는 뭐 건축주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하수인 정도로만 이제 취급하던 그런 시절에 김수근 선생님 그게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었고 그 때문에 이제 일을 했다가 의뢰하는 대로 다 받는 게 아니라 해야 되면서 이제 하신 분이라고 저는 뭐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그 입장을 항상 저에게 강조를 하셨죠. 건축의 본질은 공간에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신 첫 번째 사람입니다.

0: 제 선생님 이자 최대의 라이벌이었죠. 저한테 시키시는 일을 선생님이 하라고 하신 것보다도 더 잘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제가 끊임없이 보여드렸는데, 그때마다 항상 뭔가 제가 이제 패배를 했지만은 언젠간 이길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그래가지고 불철주야 치열하게 고민하고 일을 했죠. 근데 너무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으니까 더 이상 싸워야 될 상대가 없어졌죠.
1: 이제 그렇게 치열하게 일하시고 하시다가 갑자기 유학을 가셨어요.
0: 유학 간 거는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네. 이 사회에서 산다고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서 네. 이제 그냥 도망가다시피 해서 간 게 그 비엔나로 간 거고요. 제가 이제 절망적으로 있는 상태를 그때 보던 그 전에 설계한 마산성당 신부님이 네네. 오스트리아 분입니다. 아. 그분이 저를 하도 좋아해서
1: 그런 인연이 또
0: 그렇다면 너는 오스트리아로 가라 하고 그분이 이 주선해서 입학 허가서까지 다 받아주고 가서 살 집인 수도원까지 다 마련해줘서 제가 갈 수가 있었어요.
1: 수도원에 가서 사셨어요?
0: 예, 수도원에 가서 한 4개월 살았죠.
1: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에 가서 기존에 한국에 있었을 때와 건축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0: 예, 그때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사실이 아돌프 로스라고 하는 예. 건축가가 20세기 초에 살았던 건축가인데, 이 사람이 설계한 건축물 하나가 세계를 바꿨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였어야 알게 됩니다. 아돌프 로스라는 사람은 그때까지 제가 몰랐고요. 한국에서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예. 알고 보니까 모더니즘이라고 한 20세기 사조를 갖다가 촉발시킨 사람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이 사람이 설계한 건축이 로스하우스라고 하는 건축이 하나 있는데 비엔나 시내 한가운데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조와 마주보면서 있는데 장식이 별로 없는 건축입니다. 그전까지는 합스부르크 왕조의 건축이니까 엄청난 장식이 있었는데 장식은 죄악이라고 20세기 초에 선언하면서 그 건축을 갖다가 네. 완성을 시켜서 그때 그 건축을 통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건축가뿐만 아니라 그 당시

0: 구스타프 크림트나 구스타프 말러나 이런 사람들도 같이 이제 모던니즘 운동에 동참하면서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혁명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아 건축을 가지고 혁명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건축은 예술가나 기술자가 아니라 지식인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제가 아 정말 절실하게 알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1: 그렇게 해서 이제 귀국하시고 그 후에 다시 이제 김숙은 건축과 문화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 공간 대표로 발탁이 됐어요. 예. 건축가 인생 중에서 아마 최고로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감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0: 김숙은 선생님께서 이 병원으로 86년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편찮으신 기간이 있으셨으니까 아 돌아가시겠구나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아 돌아가시면 나는 뭐 당연히 독립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다 했는데 병환 중에 임종을 얼마나 뭐 한 달 앞두고 저를 갖다 부르셔서 공간을 갖다 맡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그게 유언이 되었죠. 법적으로 제가 이 대표이사를 맡았는데 대표이사만 물려주신 게 아니라 예, 부채 네. 30억을
1: 아니 그 86년도 당시에 30억이면은 와 지금
0: 뭐,
1: 따지면
0: 지금도 저는 뭐 돈의 그 개념에 대해서 액수 수치를 잘 모르지만 그 당시는 너무나도 모를 때고 그 돈의 액수가 크기가 얼만큼인지는 더 모르고 이제 받긴 받았는데 이제 등기 이전을 한 그날로부터 고초가 시작됩니다. 뭐 은행에 불려가고 사채업자에 멱살 뜯기고 노동부에 고발당하고 뭐 등등이 뭐 매일 일어나는 사건처럼 돼가지고 그게 뭐 정말 고통스러웠죠.
1: 아유, 그러신 과정을 다 겪고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승혜성 선생님이십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승혜성 선생님께서는 과연 어떤 집에 살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예. 어디 사세요? 지금 사시고 계신 곳에
0: 제 주소. 사무실 옥탑방에 삽니다.
1: 동승동에 예. 있다고요? 예, 얘기 좀 해주세요.
0: 2002년도에 이게 부랴부랴 집을 하나 이제 짓게 되어가지고 그 집을 지을 돈이 없으니까 강남에 이제 버젓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제 집 사람을 꼬셔가지고 이제 땅을 사가지고 네.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서 집을 지었고 네. 그래서 집 사람에게는 세계 최고의 집을 설계를 해주겠다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탈려고 났지만은
1: 아니요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0: 네. 오게 만들고. 그 집을 팔 아파트를 팔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그것도 이제 또 야단 맞고 아무튼 지금 그게 이제 18년 가까이 되었으니까 그 집에서 뭐 거의 마지막 거처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1: 이름이 참 인상적이에요. 이로제 그 지역하면 이슬을 밟는 집.
0: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수절당이라고 하는 유홍경 교수 집을 갖다가 지어주고 네. 그분이 이제 설계비의 일부로 준 게 1호제라고 하는 현판이 있습니다. 200년 된 현판인데 오. 전라도 어떤 집에 있던 게 폐가가 돼가지고 그게 서울에 올라온 것을 유홍경 교수가 오랫동안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산만이라고 하는 이 추사 김정희의 제자가 쓴 이 글씨인데 그게 중국의 고전인 이 제의에 나오는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1: 이로제
0: 아침 이슬 밟으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는 건데 제가 성이 또 이제 이름 가운데 효자도 있고 해서 이로제 하면은 효성이 지극한 가난한 선비가 사는 집 이걸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너무 이게 고마워서 그것을 갖다가 설계비 대신이라고 하지만 감사하게 받고 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1: 이로제. 건축가 승효산 선생님의 그

0: 작품 세계나 인생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이제 15년간 김수근 선생님 문화 있을 때, 그 다음에 나와서 30년간 빈자의 미학이라는 그 뜻을 걸고 첫 걸음 내건축을 하겠다고 세상에 나오셨을 때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89년도 12월에 나왔거든요.
0: 네.
1: 그리고 수절당은 93년에 이제 만든 집이니까 네. 한 적어도 3년간의 이제 개입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절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절당이 첫 작업이라고 하는 게 3년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승효상 건축을 탐구한 과정이 적어도 그 기간에 치열하게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 사이에는 다행스럽게도 예, 동료 선배들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90년도에 예, 4.3 그룹이라고 하는 예, 모임이 결성이 됩니다. 네. 예, 30대, 40대 독립된 건축가들이 모여서, 그 전까지는 건축계, 한국 건축계가 학연이나 지연으로 이렇게 얽혀 있었거든요.
0: 얽혀 있었던.
1: 근데 그러지 말고 네. 우리가 건축을 가지고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서 논쟁을 해보자 해서 만든 게 이제 지연 학연 다 떠나서 젊은 건축가들이 모여서 만든 건데, 거기서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집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자기 작업한 걸 내놓고 밤새도록 이제 네. 공방을 갖다가 벌이면서, 제 작업을 한 걸 가지고 공방도 받았지만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나는 저 사람과 뭐가 다른가 하는 걸 알게 되는 아주 좋은 과정이었고요. 또 그 사람들과 같이 해외 여행도 떠나고 강의도 듣고 하면서 점점 제 생각이 이제 제 정체성을 찾는 이게 네. 과정이 굉장히 깊어졌죠. 그래서 만든 게 1992년에 우리가 그러면 이때까지 논쟁을 했으니까 네. 전시회를 한번 하자고 해서 한 게
0: 네.
1: 92년도 12월 12일에 이 시대 우리의 네. 건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시를 하면서, 그때 각자 공통적으로 자기가 선언을 한번 하자고 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멤버들이 다 자기 나는 이렇게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내놓은 게 빈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언어였습니다.
0: 이 빈자의 미학은 선생님의 첫 번째 저서이기도
1: 네,
0: 하죠. 그 건축학도들에게는 이제 필독서 같이 됐습니다. 이제 빈자의 미학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가짐보다 쓰임이 더 중요하고, 더함보다는 나눔이 더 중요하며, 체험보다는 비움이 더 중요하다.
1: 뭐 어쩌다 쓰게 된 어쩌다 뭐 쓰게 된 구절입니다만은, 뭐 빈자의 미학이라고 한 말을 내놓고 이후에 뭐 비아냥도 굉장히 많이 들었죠. 뭐 건축하는 사람이 빈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부터 이제 비롯해서, 심지어는 한번 그렇게 선언을 하면 다른 선언을 하고 싶을 때 그 선언을 지우려고 그러면 힘들 건데 왜 그렇게 일찍 선언하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저는 뭐 제가 자라온 환경도, 어릴 때 환경도 뭐 있고 해서 이 말은 저한테는 적어도 진리였고, 그 안에서 놀면 저는 자유롭다고 뭐 이게 확신을 했으니까 사실은 뭐 그 당시에 빈자의 미학이라는 내용을 완벽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막연하게 이건 그럴 것이라고 이제 했는데, 점점 뭐 살면서 건축을 하면서 설계를 갖다 진행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더 외연이 확장되고 더 깊어지고 해서,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해서 빈자의 미학이라는 말을 선언했을까, 저한테 그렇게 지혜를 준 신에게 감사할 뭐 따름입니다.
0: 그러면 지금 오늘 오늘에서 생각하시는 빈자의 미학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1: 사실 빈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빈자를 위한 미학이 아니라 빈자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난할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한 미학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 뭐 이게 특히 요즘 부동산에 관한 광풍이 이제 불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건축을 자산, 자본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공동체적 존재의 하나로서 우리가

0: 건축을 자기 집을 생각할 때 어떤 집에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절제하면서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은가 하는 걸 갖다 권하는 그런 그런 내용입니다.
1: 빈자의 미학을 화두로 이제 승효상만의 건축이 시작된 지한 30년가량 됐습니다. 그동안의 역작을 모아서 전시회를 여셨더라고요.
0: 예, 작년 말에 예, 제 사무실 만든 30주년을 기념해서 감성의 지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파라다이스 집이라고 하는 갤러리에서 전시를 갖다 하고 책도 만들었습니다. 감성의 지형이라고 하는 지형의 감성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이제 건축은 땅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거고, 모든 땅에는 무늬가 있다고 남아 있다고 하는 거고, 그게 터 무늬라고 하는 거고, 그터 무늬 이를 잊어버리면은 터 무늬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라서, 건축이 가져야 되는 땅의 의미, 땅에 담겨져 있는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마침 어떤 이 그리스 건축가가 감성의 지형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파르테논 신전에 올라가는 길을 갖다가 디자인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파르테논 신전만 보는데 땅을 보시면은 그 사람이 만든 그이 포장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깊고 아름답습니다. 그분이 89년도에 그분 사후에 전시를 했던데, 그게 이름이 감성의
1: 감성이지.
0: 지형이었고, 89년도가 제 사무실을 만든
1: 와,
0: 때라서, 아, 이게
1: 그렇군요.
0: 묘하게 인연이 있어서 그 제목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1: 야, 이 승효상 건축의 지난 30년을 회고하는 뭐 결과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2019년에 나온 묵상이라고. 이게 부제가 붙어 있어요. 건축가 승효상의 기도원 순례. 왜 그런?
0: 아, 제가 건축을 하니까 여행을 많이 하죠. 여행을 많이 하면은 꼭 제가 습관적으로 이게 시간이 있으면은 들려야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묘지하고 혹시 수도원이 있으면은 들릅니다. 근데 그게 그두 가지 시설이 건축의 본질을 가장 잘알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거든요. 한또 그래왔고, 그 덕분에 이제 수도원이나 묘지를 갖다가 노상 들르는 일이 많아졌는데, 이걸 책으로 한번 묻고 싶어서 한번 같이 이게 공부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여행을 한게 2018년에 로마에서 파리까지
1: 아직까지.
0: 가면서 한 2,500km를 갖다가 20여 군데의 수도원을 들르는 여정이 있었는데, 그때 아, 책을 한번 써야 되겠다고 싶어서 이제 만든 게 묵상이고요. 그 묵상이란 책은 수도원 기행이긴 하지만, 수도원 기행이라고 하는 걸 빌려서 저희 뭐 이게 고백록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것들 다 담았고요. 제가 어떤 생각하고 자랐는지, 어떤 건축을 하고 싶은지, 제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갖다가 다 담은 게그 책이라고 할수 있어서, 그 이후로는 전혀 글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1: 다 담았다.
0: 예.
1: 예. 묵상을 보면은 진짜 좋은 말들이 뭐 진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책 속의 한 대목을 잠시 낭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0: 쑥스러운데요.
1: 네. 아니.
0: 진리란 무엇일까? 그 답을 찾든 찾지 못하든 이 질문을 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늘 자신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각자의 진리. 나로서는 건축을 수단으로 진리를 찾으려 하는 자인지도 모른다. 건축은 다른 애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직능이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이 행위는 어쩌면 성직 아닐까? 이제 이 기행을 끝내는 시간이다. 모두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여행을 마친 사람은 항상 그렇다. 힘은 진실에서 비롯한다. 그 진실은 늘 현장에 있으니, 여행은 이를 마주하는 가장 유효한 기회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 현실에 복귀할 에너지를 얻는 것일 테다.
1: 네. 정말 좋은 글입니다.
0: 쑥스럽네요.
1: 예, 네, 그, 삶을 짓는 건축가로서

0: 집중한 책임을 수도사가 갖는 성직에 비유를 하셨는데 이 수원순례에서 찾은 건축의 진리가 있을까요?
1: 반드시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제가 지금 말할 능력도 없고 그걸 알지도 못합니다. 그 진리를 갖다가 찾으려고 하는 자체가 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숫졸당과 수백당은 지어진 지 꽤 오래된 건물입니다만 그 여전히 꼭 한번 살고 싶은 곳으로 이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아파트 생활에 익숙한 현대인에게는 좀 그 움직임이 좀 불편한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집으로 평가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 아마 우리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우리 그 내재된 감성을 어떻게 생각하면 영성을 좀 두드리는 집이 아닐까 한 생각이고요.
0: 영성.
1: 특히 수백당 같은 경우는 뭐 잘한 것 같습니다만 뉴욕의 모마라고 하는 미술관에서 연구 수장품으로 예 초청을 해서 전시를 한 적도 있을 정도로 서양인에게도 아주 특별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집들은 지금 서양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집들이 거실, 침실, 욕실 이렇게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서양 집이거든요. 우리의 옛집은 안방, 건너방, 문간방 위치에 따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방의 그 기능을 바꾸면서 살았죠. 그런데 이게 현대화되면서 우리가 이제 바꾸어 살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그런 본능을 잃게 만든 요인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 수백당과 수졸당은 아마 그것을 다시 아련했던 것을 다시 두드리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0: 이 건축가에게 최고의 절정기는 70대라고 합니다. 예. 조만간 선생님의 건축 인생의 최고 걸작을 기대도 되겠습니까?
1: 예, 건축이 참 좋은 게 이게 나이 들수록 더 좋은 작업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0: 왜냐? 인문학이거든요.
1: 예, 삶에 대한 관조가 깊어지기 때문에 넓어지기 때문에 건강만 허락된다면은 더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저는 그 가설에 힘입어서 지금부터 열심히 또 하려고 합니다.
0: 가설을 자신의 몸으로 진실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승효상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인생 낭독인 오늘은 빈자의 미학이라는 철학으로 삶을 짓는 승효상 건축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고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건축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성직이 아닐까. 건축가를 성직에 비유한 승효상 선생의 책 묵상의 한 구절을 다시 떠올려봅니다. 좋은 건축이 좋은 삶을 만든다는 의미일 텐데요. 오래된 미래가 있는 건축. 모든 사람이 선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집은 과연 무엇일까요? 승효상 건축가가 말하는 빈자의 미학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인생 낭독인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군 연주자 강은일입니다. 승효상 선생님께서 저희 음악을 좋아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처음 뵀던 건 2005년도였어요. 2005년도에 대학로에서 그때 승효 선생님이 제 공연을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해군 소리는 사람에게 각성을 하게 하는 그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때 뭔가 해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과 같이 이렇게 연이 돼서 만나게 돼서 참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뒤에 계속 만남을 가져왔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제 음반 오래된 미래에 수록된 비에 젖은 해금입니다. 제가 이 음반을 선생님께 선물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저는 오래된 우리 전통 문화 속에

녹아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승효상 선생님께서도 도시의 오래된 미래 그리고 메타시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제 음악 철학과 승효상 선생님의 건축 철학이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에 젖은 해금 함께 하시면서 해금의 멋 그리고 우리 음악의 오래된 미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 참석자들의 수만큼 여러 장을 그려가지고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나귀를 타고 좀 늦게 오시는 분이 있죠. 항상 저렇게 지각생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났던 그 20년 전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그날을 추억하면서 모임을 가졌던 거죠.

이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에서는 우리 옛 그림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옛 그림 좋아하시는지요? 싫어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죠? 예, 어떤 명작, 명품보다는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어떤 모임을 기념해서 그린 개회도라고 하는 그림을 오늘 좀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이 좀 생소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만남과 인연을 그리다 이런 부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개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잠깐 정리한 것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회라고 하면 한자로 매절개 모일 회자를 쓰죠. 아, 이게 개모임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금전을 모아서 뭐 이자를 늘리는 이런 개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조선시대 양반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했던 사교 모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 동료라고 할 수 있죠. 이분들이 이제 모임을 가지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관청에 소속된 관료들, 또 과거 시험을 함께 합격한 동기생들, 그 다음에 나이나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끼리 사적인 조직처럼 모임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선 초기라고 할 수 있는 한 400년 전 15, 16세기에 이 그림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한 17세기부터는 이제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개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념사진 같은 개회도라는 그림을 이제 남기는 것이 관행이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참석자들의 수만큼 여러 장을 그려가지고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없던 시대에 기념사진의 기능을 한 그림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관료사회의 어떤 결속과 소통 그런 것들을 이제 강화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기여를 했던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개회의 종류가 곧 이제 개회도 그림의 종류가 되는데 한번 보시면 동관이라고 해서 같은 관청에 근무하는 동료 관원들끼리 결성한 개회가 있고요. 도감이라고 해서 국가의 어떤 일을 할 때 임시 관청으로 만들었던 도감에서 활동했던 관료들끼리 또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이라고 해서 이 동방은 과거 시험 합격자들의 방을 붙이죠. 거기에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합격 동기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그러면 이 과거 합격 동기생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고요. 동경이라고 해서 이 경자는 나이 경자인데요. 나이가 같은 동갑생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로회, 기영회라고 해서 국가 원로 관료들의 모임을 또 이 개회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개회도 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멋진 그림이 있는데 제일 위쪽에 표제, 제목이 들어갑니다. 희경로 방회도라고 되어 있죠. 예, 제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임을 갖는 장면이 그 밑에 그려지고 그 아래에는 참석자들의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관직, 품계, 이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저분들이 어떤 이유로 모임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사연을 글로서 기록을 했던 것이죠. 아주 완벽한 기록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제일 밑에 기록을 보면 1567년 연도가 나옵니다. 언제 했느냐? 1567년 누가 했느냐? 좌목에 나오는 다섯 명의 관리들이 무엇을 했느냐? 방회라고 하는 과거 합격 동기생들의 모임을 어디에서? 희경루라고 하는 누정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건 그림이 보여주고요. 왜 했느냐 하는 건 밑에 기록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아주 완전한 기록물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개회도다 하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개회도를 세 개로 나누어서 개회가 열리는 장소를 여러분과 한번 찾아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관청에 근무했던 분들의 만남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 또 과거 합격 동기생들의 인연을 추억하는 그림,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00년 전 그림으로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건

우리 4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아주 좋아했던 그림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이상적인 풍경을 그린 것 같기도 하죠. 예. 근데 이 세 점 그림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경물의 중심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면 언덕이 있고 소나무 두 그루가 딱 들어가죠. 저게 아마 저 시대에 저분들의 어떤 약속된 하나의 코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 그래서 저런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시대 양식이라고 부르는데 한 400년 전 유행했던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개회도인데요. 이 개회도도 바로 말씀드린 그런 양식을 취하고 있죠. 강변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조 관원들 모임인데요. 역시 아래쪽에 소나무 두 그루가 딱 들어있죠. 아, 이게 그 시대 화풍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데 모임의 장면 세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왼쪽에 한 8명 앉아서 이제 모임을 갖고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나귀를 타고 좀 늦게 오시는 분이 있죠. 항상 저렇게 지각생들이 보입니다. 아, 그래도 그림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뭐 출석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또 다른 개회도인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1586년에 그린 건데요. 역시 소나무가 있고 왼쪽으로 이렇게 경물이 집중되어 있죠. 왼쪽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그림에서 차이점이 발견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소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이 왼쪽 언덕에는 소나무가 없어요. 자세히 보실까요? 오른쪽은 늘 그리던 투식대로 그린 겁니다. 소나무를 넣어가지고. 근데 왼쪽은 그런 투식과 형식을 떠나서 실제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왼쪽은 실경을 그린 것이죠. 야, 그래서 이게 아주 조그만 그림의 차이지만 뭔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해서 제가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다른 이런 개회도에도 다 왼쪽 아래쪽에 언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야, 저 언덕은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자주 즐겨 찾았던 아주 명소, 아주 경관이 좋은 곳이 아니었겠나 이런 추측을 하고 제가 저 언덕을 한번 찾아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500년 전 언덕을 찾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또 한강변에 언덕이 뭐 한두 개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단서가 그림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언덕 건너편에 조그마한 섬처럼 보이는 게 있죠. 섬입니다. 그래서 한강에 섬은 몇 개 안 되니까 그 섬을 찾아가지고 그 섬 주변에 저런 아름다운 명소가 있었나 이걸 이제 한번 찾아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 섬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아, 이 섬이 말이죠, 옛날에 있던 섬들은 지금 다 사라지고요, 섬이 아닌 것들이 지금 섬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밤섬, 또 선유도, 그죠? 예, 그런 섬들. 야, 이 섬에도 어떤 역사적인 변화가 많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저 그림 속에 보이는 섬과 이 그림 속에 보이는 이 언덕, 이걸 한번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강변으로 나가서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람선도 타보고 강변도 거닐고, 근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포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지하철 속에서 저 언덕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언덕일까요? 바로 절두산 성당이 있는 절두산이라는 저 언덕이었습니다. 옛날 이름이 잠두봉이었습니다. 누의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예. 그리고 저곳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았냐 하면 저 주위에 살던 새들이 하도 사람들 소리가 시끄러워서 둥지를 버리고 떠났다 뭐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명소였습니다. 옛날 기록 하나 보겠습니다. 세종실록에 이 기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국 사신들이 오면 가장 먼저 데리고 가는 곳이 저 잠두봉이었다고 합니다. 저기서 이제 한강을 관망하고 내려와서 이제 배를 타고 유람 코스로 이어졌던 것이죠. 실록에 보니까 사신들이 저 봉우리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이 풍경을 바라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곳은

우리 북송대 소동파가 논의했던 적벽과 다름이 없는 풍경이다. 중국의 아주 유명한 명소죠. 그래서 이곳은 조선의 적벽이다. 이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시선 속에도 이 풍경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저 성당으로 찾아가서 이제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 건너편에 섬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갔더니 나무가 너무 우거져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성당 테라스, 저 꼭대기는 좀 위험하고 저 테라스 쪽에 가서 본다면 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순교 기념관이에요. 그래서 원장 수녀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테라스를 쭉 해가지고 저쪽 모퉁이로 딱 돌아서니까 아, 저는 막 온몸에 전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그림 속에서 그토록 찾고자 했던 섬이 바로 제 눈앞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저 건너편에 섬처럼 보이는 게 있죠. 예, 클로즈업을 하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원래 그림처럼 봉우리가 이렇게 뽕긋 올라와 있었는데 한강 다리를 놓으면서 그 봉우리를 잘라버리게 된 거죠. 저 섬이 무슨 섬일까요? 옛날 제2한강교, 지금의 양화대교가 건너가는 선유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금 그 생태공원으로 아주 조성이 잘 되어 있죠. 야, 그래서 저 섬이 바로 제가 찾고자 했던 500년 전 저 그림에 나오는 섬이었다는 거죠. 500년 전 섬의 모습이 지금 오른쪽 같이 되어 있고 오른쪽 섬의 500년 전 모습이 왼쪽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회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건 그냥 생각 속에, 관념 속에 풍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이 화가들이 분명히 실경을 보고 그린 이건 실경산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장소 근거를 밝혀야 되는데 아래쪽에 보이는 언덕은 말씀드린 잠두봉이고 저 섬은 선유도고 이건 제2한강교 만들 때 모습입니다. 저 끝에 선유도를 이 다리가 관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진 속에 잠두봉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왼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두고 경물의 방향과 각도와 위치를 고려해 보니까 이건 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념 속의 산소화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이 지명을 찾아서 이건 정말 소중한 우리 조선 초기에 실경산소화다 하는 걸 밝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선유도, 오른쪽 그림 속에 보이는 섬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잠두봉, 선유도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400년 전 풍경이고요. 계회도를 통해서 이제 밝힐 수 있게 된 우리 서울의 명소이자 또 유서 깊은 역사의 장소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선유도는 겸재정선이 또 저렇게 진경산수로 그렸습니다. 아주 아름답죠. 부자들의 별장도 있고요. 또 고기 잡는 어부들의 가옥도 보입니다. 저 모습이 제대로 남아있었다면 지금 우리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명소가 되었을 텐데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지금으로부터 한 270년 전 그림이고요. 왼쪽은 500년 전 풍경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겸재정선이 진경산수화로 그린 겁니다. 왼쪽에 잠두봉이 보이고 건너편에 선유도가 보이죠. 아마 이곳은 옛날 양화 나루터로 유명했던 곳인데요. 아마 양화 나루터의 랜드마크가 아닌가 하는 풍경이 바로 이 풍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지금 선유도의 모습입니다. 생태공원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사진은 70년 전, 그 왼쪽은 100년 전, 오른쪽 위에 사진은 300년 전, 그 옆에는 400년 전, 500년 전 모습입니다. 어떤 경관을 그림을 통해서 그 경관의 변화상과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죠. 그래서 저런 모습과 기록과 또 현장과 이런 것들이 계회도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우리 시대의 콘텐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수화의 역사에서 정말 화가들이 우리나라의 풍경을 보고 본대로 진솔하게 그린 그림은 18세기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가 등장할 때까지. 근데 제가 찾은 계외도를 보면 이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조선 초기에도 화가들이 어떤 목적을 가졌다면 얼마든지 실경산수화를 그려낼 수 있었고 그런 그림들이 이제 계외도가 입증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실경산수화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계외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 밤에 한번 갔더니 정말 이 조명이 화려한 경관이 펼쳐지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선유도 한번 가보시면 이곳의 역사와 또 어떤 그 전해져 온 내력이 그림 속에 또 이런 사실이 있구나 하는 걸 아주 흥미롭게 또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동관의 만남을 기억하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동관은 같은 관청에 근무하는 동료 관원들끼리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 그림은 총마계회도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고 저 총마라고 하는 것은 사헌부라는 관청에 근무했던 감찰관료 24명을 얘기합니다. 사헌부는 지금 얘기하면 감사원, 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파워 있는 요직에 있던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헌부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자리가 사헌부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이 그림은 400년 전 세종로를 그린 거고요. 저쪽 건너편에 보이는 건물이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그 자리에 지어져 있던 사헌부 건물입니다. 400년 전 세종로 그림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참 신비롭죠. 그리고 저기에 보면 작은 개울이 하나 지나가고 있죠. 저게 이제 인왕산, 백악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저곳을 지나가지고 이제 청계천으로 합류되는 그런 모습을 또 그려놓았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감찰 24명의 이제 이름이 등장합니다. 저걸 연구하려면 저 24명의 기록을 다 뒤져가지고 찾아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근데 제가 연구를 하다가 이정회라고 하는 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분이 아주 결정적인 자료를 갖고 계셨어요. 오른쪽은 이정회가 가지고 있던 계회도였고요. 저분이 살았을 때 남긴 기록들을 후손들이 이렇게 송간선조 실기라고요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송간은 저 이정회란 분의 호가 되겠습니다. 저 기록 속에 연보라고 해서 이정회의 그 어떤 삶의 내력을 1년 단위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놓은 연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실물로 보고 계시는데 저 위쪽에 보니까 중국 연호를 썼죠. 만력 19년 1591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정회 50세 때 2월 달에 설총마계회 총마계회를 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저 2월 달에 계회를 열고 만들었던 계회도가 바로 오른쪽 계회도가 되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약간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저 오른쪽에 2월 4일 신미라고 적어놨죠. 날짜가 나옵니다. 2월 4일. 날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저분이 평생에 일기를 남겼습니다. 오랫동안 일기를 남겼는데 1591년 일기를 제가 찾았어요. 자, 그러면 저 일기장 속에 1591년 2월 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찾아본다면 이 계회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배경,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정말 어렵게 찾은 자료인데 떨리는 손으로 이제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기가 좀 이상해요. 제가 찾는 5일, 4일자 일기장은 찢겨져 나가고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봤더니 누가 한 장을 찢어가면서 이런 글씨를 남겨놓았습니다. 이 한 장은 방손 중협치라는 사람이 유목으로 삼기 위해서 찢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할글하고 있죠. 찢을 할자 갈것자 찢어갔다는 겁니다.

아, 이건 도저히 일기장을 덮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걸 한 두 달 전으로 올라가가지고 일기 내용을 아주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뭔가 비밀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1590년 12월 21일부터 이제 봅니다. 봤더니 한자로 도목정사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국왕이, 왕이 임명, 관직을 임명하는 절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12월 22일 날 망수점이라고 되어 있죠. 후보자, 관직 후보자 명단에 올라가서 왕으로부터 낙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망수점. 초기에 이제 금군 별장 구선복이라는 사람을 대체해서 세 명의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점을 하나 찍었죠. 저게 이제 영조대왕이 저 사람을 낙점했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이제 바로 관직에 임명이 된다는 거죠. 저런 낙점을 받는 걸 이제 망수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낙점이 되었는데 그 다음 날 하루 쉬고 12월 24일 날 숙배라고 합니다. 숙배는 이제 왕을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거고요. 그걸 마치고 나면 이제 서경이라고 해서 저 서경은 요즘 말로는 이제 신원조회를 얘기하는 거죠. 집안에 뭐좀 의심가는 사람들은 없는지, 재산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세평은 어떤지 뭐 이런 걸 이제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관료가 되려면 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 과정을 이정회가 하나씩 거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새해가 바뀌었습니다. 신원조회에 들어간 지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결과가 뭐냐면 본청 견월이라고 돼 있죠. 저 월자는 넘어갔다는 겁니다. 보류되었다는 거고, 견자는 피동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보류됨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통분통분이라고 적어 놨죠. 야, 요즘 우리가 분통 터진다 하는 걸 옛날에는 통분통분 저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에 두 번째 서경 결과가 날라왔는데 또 보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분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요. 이틀 뒤에 세 번째 연락이 왔는데 또 보류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삼진 아웃제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관직 임용이 안 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분은 좀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인가 하면 퇴계 이황의 11촌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퇴계 이황의 제자들이 이제 살인파로 정계에 다 자리 잡고 있었죠. 서해 유성룡 이런 분이 이제 이정회하고 거의 동기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열흘 뒤에 정월 16일 날, 17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아, 이제 신원조회가 무사히 통과되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적혀 있는 회자, 허참, 면신, 비공식적인 요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회자는 뭐냐 하면 자기가 이제 근무해야 될 관청에 선배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빈손으로 가지 않고 또 선물 가지고 갔겠죠. 예. 이제 그 다음날 뭘 했냐 하니까 허참, 이 허참이라는 것은 1차 신고식을 얘기합니다. 신고식을 또 성대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 신고식이 또 선배들 마음에 안 들면 그분은 이제 관직 생활 내내 여러 가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보면 뭐 어떤 사람은 과거 시험에 합격했는데 신고식할 돈이 없어서 관직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빚을 내 가지고 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막 파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1차 신고식부터 정확히 15일 뒤에 2차 신고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면신이라는 신고식입니다. 신참을 면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정월 1월 19일부터 정확하게 보름 뒤면 며칠이죠? 2월 4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찢겨져 나간 일기장 속에 그 기록은 2차 신고식 하는 날이었고요. 2차 신고식 때뭘 했냐 하면 개회도 24점을 만들어가지고 선배들에게 일일이 하나씩 돌리고 자기도 한 점을 가졌던 거죠. 예. 근데 저 개회도 지금 만들려면요. 적어도 한 50만 원한 점에 한 30만 원 정도라고 해도 24개를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한 600만 원, 700만 원 넘게 들죠. 그러니까 관직에 합격해가지고
발령받아 가.

있을 때 저런 힘든 일을 다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좀 불합리한 면도 있구나 하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계회도는 뭐냐? 제가 새로운 누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난 뒤에 함께 근무했던 동료 관원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 계회도가 그대로 입증해 주는 하나의 기록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졌던 것이죠. 그 왼쪽 연보 기록을 보니까요, 3월, 윤 3월 달에 또 한 번 계회가 있죠. 아니, 2월 달에 했는데 이건 또 뭔가 봤더니 이정회 밑에 또 누군가 신참이 온 겁니다. 그 신참이 또 그래가지고 돌린 걸 이정회가 한 점 받은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걸 첩으로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보관을 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정회는 어렵게 사원부 감찰이 되었는데 한 석 달 있다가 횡성 현감으로 떠납니다. 그 떠난 자리에 또 누군가 들어오겠죠. 그 사람이 또 계회도를 만들어가지고 또 돌렸죠. 그게 이제 오른쪽 계회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계회도는 일제강점기 때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저는 사라진 줄 알았더니 저게 전라도 화순에 후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왼쪽 그림하고 거의 똑같죠. 같은 연도에 그려진 건데 2월 달에 그렸고 5월 달에 그렸고 석 달 텀을 두고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저 그림의 가치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신청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정회가 2월 달에 와가지고 선배들에게 24개를 만들어서 돌렸던 계회도가 있고 두 달 뒤에 자기 후임이 와서 준 걸 받은 계회도가 있고 자기가 떠난 뒤에 거기에 온 후임이 또 만들어서 돌린 계회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헌부에서는 한 넉 달 동안 세 번의 계회도가 있었고 수십 점의 계회도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관직 생활 한 20, 30년 하고 나면 계회도만 아마 한 방에 가득 찼을 겁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내 관직 생활의 이력이고 내가 관직 생활하면서 누구와 함께 근무했던가 나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걸 기록으로 남겨주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계회도를 많이 남긴 관청이 의금부라고요. 의금부는 죄인들 체포에 와가지고 취조하고 고문하고 죄인들 다루는 곳이죠. 아주 저 땅에 기가 아주 셌다 그래요. 이 의금부는 기강이 굉장히 강하고요. 군기가 셌던 관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수들이 들어올 때는 계회도를 아주 철저히 그래서 남겼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아마 수만 점의 저런 계회도가 제작되었던 걸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 의금부 규정집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신일에 첩을 만들어서 나누어 갖는다. 이 계첩을 만들어서 신고식 때 나누어 갖는다는 거죠. 이건 오래전부터 있어온 규칙이다. 그래서 반드시 계회첩을 나누어 가진 뒤에 신고식을 허락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한 줄의 기록 때문에 수만 점의 계회도가 만들어졌던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또 그렇게 보지만 저분들 또 당사자들은 함께 근무하게 된 그 인연, 그 만남이 너무나 소중해서 기억 속에 남기지 못합니다.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한 하나의 기록물로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 계회도, 특히 동관 계회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그림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은 1567년, 한 400년 훨씬 전이죠. 과거 합격 동기생들이 제작한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1567년 과거 합격자가 33명이거든요. 문과 합격자. 그 33명이 이제 과거에 합격해서 발령을 받고 전국에 뿔뿔이 흩어지겠죠. 그렇게 흩어진 동기들이 20년 만에 전라도 광주에서 만난 겁니다. 야, 우리의 오늘의 만남이 정말 반갑고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냐. 우리 그냥 갈 수 없다. 기념사진 촬영하자. 라고 해서 기념사진 촬영하듯이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계회도입니다. 제목이 희경루 방회도인데요.

방회는 과거 합격 동기생들의 모임이고요. 희경루는 찾아보니까 전라도 광주에 있던 누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방에서 제작한 거죠. 그래서 더 특이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동기생 다섯 명이 지금 보시면 이 역기역자로 앉아있죠. 다섯 명이 앉아있는데 동기생은 다섯 명인데 기녀가 36명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이야, 이거 참, 이거 풍류로 봐야 될까요? 향락적인 분위기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이걸 풍류로 보고자 합니다. 서울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자, 이거는 서울 우리 호조에 근무하는 난관들이 가진 모임을 그린 건데요. 호조 난관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주 절도 있죠. 딱 이렇게 상 놓고 앉고 기녀들도 있습니다만 밖에 나가 계세요 해가지고 난간 밖으로 다 나와 있죠. 아주 절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관료사회에서 한 3명 이상 모이게 되면 이 자리 서열 이걸 굉장히 따졌습니다. 따졌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죠. 자리 서열 굉장히 중요해서 얘기거든요. 지금 저 자리에서는 서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 있는 분이 상석 1번이고 오른쪽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번째 저렇게 앉는 거죠. 근데 그림 밑에 개인정보가 들어간다 그랬죠. 자기 관직과 이름 들어가는데 최응용이라고 되어 있죠. 저분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관직이 광주 목사예요. 광주 시장이죠. 근데 두 번째 분은 전라도 관찰사입니다. 전라도지사죠. 근데 여러분, 도지사가 시장보다 직급이 높죠. 근데 밖에 있어요. 이 조선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림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했더니 아까 그림 밑에 있는 한자로 적어낸 그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앉아가지고 좌우에 가, 기녀를 둔 자가 광목, 광주 목사고. 맞죠? 동쪽에 앉아서 이 모임을 준비했던 사람이 방백, 관찰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시장이 상석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과거 시험 방목이라고 해서 합격자 명단 기록을 보니까 합격했을 당시에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적을 봤더니 광주 목사가 장원급제를 한 사람입니다. 1등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라도 관찰사는 12등을 했습니다. 야, 이날 이분들 모임에 자리 서열의 기준은 20년 전 성적 순서대로 앉은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뭐 성적 그러면 다 이 거부감을 갖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처음 만났던 그 20년 전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그날을 추억하면서 모임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동기생 중에 장원급제자가 있으면 굉장히 예우를 하고 이렇게 잘 좀 이렇게 떠받들었다고 하는 그런 전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생들의 이 자리 서열 기준이 성적순이었다는 거 굉장히 특이한 또 그런 관행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 한때 아주 즐거운 또 반가운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기록은 됩니다. 사연을 기록하고 명단을 남기면 기록이 되는데 왜 그림까지 남겼을까요? 우리의 이 모습, 내 가슴 속에, 내 기억 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기념사진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예. 카메라가 없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 이런 걸 이 그림으로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저 뒤에도 붙어 있지만,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630년. 그러니까 1582년에 생원진사 시험에 합격한 동기생 200명이 50년이 지나가지고 서울에서 관직 생활하는 우리 동기들 모여라 그러니까 다 돌아가시고 12분만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12개 그려가지고 나누어 가졌는데요. 그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림 뒤에 이 명단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네 분은 정일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이에요. 그 다음 옆에 파란 박스에 있는 분은 2품 차관급. 그리고 나머지 여섯 분도 3품 이내에 드는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생원진사 동기생 중에 정승 한 명 나오면 그 동기 성공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 명이나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생원진사 동기생 중에 가장 출세한 인물이 많이

2000년이 나왔던 가장 파워풀한 동기생들이 이 동기였습니다. 자, 이분들은 그러면 다 연세가 많죠. 정년 퇴임해야 될 분들이 지금 현직에 저렇게 다 계시는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역시 자리 서열을 따지는 거죠. 제일 상석이 벽을 등지고 입구를 바라보는 일품 장관급 네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쪽에 2품 2명 앉아 있죠. 그 다음에 3품 6명은 제일 서쪽.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이쪽에 다 앉아야 됩니다. 자리가 좀 비좁더라도. 사람이 더 많으면 어떡하냐? 두 줄로 앉더라도 여기 다 앉아야 되는 거죠.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아이고, 자리가 왜 이렇게 비좁아? 건너편은 넓은데, 우리 좀 넓게 앉읍시다. 그리고 상 들고 건너가면 안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넘어서는 안될 선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저 장면이 우리 전통시대 회식, 회합 장면입니다. 요즘처럼 테이블 놓고 이렇게 둘러앉는 게 아니고, 벽을 등지고 아주 넓게 공간을 넓게 앉죠. 운치 있죠. 요즘 우리가 하는 그 거리 두기 같은 거 아주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죠. 널찍하게 앉아 계시죠. 예. 요 그림이 1630년에 만드신 건데, 4년 뒤에 또한번더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리죠. 4년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좀 줄었죠. 예. 정석 네분 중에 한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품 두분 중에 또한분 돌아가시고, 왼쪽 6명 중에 4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분 새로 모셔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경기도 지역에 있는 동기도 부르자 해서 두 분을 불렀는데, 그두 분의 직업은 이게 직업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하는 직업일까요? 물론 이건 후대의 사진입니다만. 저 무덤이죠. 근데 보통 무덤이 아니고 왕릉입니다. 왕릉 관리인을 했던 종구품 능참봉을 지내던 동기생 두 명을 불러온 거죠. 근데 종구품 능참봉을 지내신 분들이죠. 사실 구품과 일품이 같은 마루에 앉을 일도 없고 앉아서도 안 되지만 동기이기 때문에 같이 앉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들이 얘기하죠. 아이고, 동기 어서 오게나. 그 오랜 세월 동안 잘 지냈는가. 오늘은 우리 모든 걸 떠나자. 관직이고 품계고 모든 걸 떠나서 우리 그 순수했던 처음 만났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 모임을 갖자.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하는 거죠. 근데 단 그래도 자리 서열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두 분이 저 제일 끝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이 그림도 이제 8개가 그려져서 하나씩 나눠 가졌지만 세상에서 7개는 사라지고 요 하나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의 모습과 또그 숨겨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실 건이 연지에서의 만남과 추억인데요. 1629년에 그린 겁니다. 연못이 보이고 위에 가옥이 보이죠. 여러분, 저 밑에 조그맣게 그려진 게 뭐냐 하면 숭례문입니다. 남대문. 그래서 우리 옛 그림 속에 숭례문을 그린 사례가 참 많이 없는데 여기 이제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오른쪽이 숭례문이고 왼쪽이 이제 도성의 성벽이죠. 근데 숭례문에 현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숭례문 안쪽이라는 거죠. 저쪽이 숭례문 바깥이고. 그래서 연못 옆에 12명의 동기들이 모였는데요. 그 장면을 이제 저렇게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좌목을 보시면 12명이 있는데 이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나오죠. 제일 연세 많은 분이 81세, 80세가 넘는 분이 3분이고요. 그 다음에 70세, 제일 젊은 분이 68세. 저분이 이제 총무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한 400년 전이면 평균 수명이 한 40세가 채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평균 수명 2배 넘어 사신 분들이죠. 그리고 고위 관직에 올랐고. 근데 저분들을 자세히 봤더니 1624년 인조 반정 때 반정에 가담해서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을 같이 했고, 어릴 적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굉장히 오랜 친구들의 관계였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12분이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저분들은 아무 말이 없고요. 또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왜 모이고 무슨 이유로 모였을까 하는 걸, 물론 친구 간이긴 하지만, 저 중에

이유관이라고 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일기를 이렇게 남겨 놓았습니다. 일기를. 연지회 시종사실. 그러니까 우리 모임의 시작과 끝, 전말을 이 기록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세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 친구들이 그리운 거죠. 그래서 매일 두 명도 좋고 세 명도 좋고 모였는데 이날은 우연히 12명이 다 모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기록하게 되었다. 제작하게 되었다. 그 기록이 나오고요. 한 가지 재미난 게 우리 이 12명의 모임에 있어서 자리 서열은 관직 순으로 하지 않고 이빨 순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아, 이빨, 이빨 순. 그게 뭘까요? 생년순으로 한다는 겁니다. 생년순으로. 생년순으로 자리 서열을 만든다. 그런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옛 그림이 있으면 그림만 가지고는 이야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림은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기록들이 이제 나와줘서 역사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면 역사 속에 우리가 그림 속에 숨겨져 있던 사연과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풍부하게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개회도가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어서 우리가 재밌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한양 도성을 그린 건데요. 가운데 파란 동그라미 있는 곳이 바로 남지입니다. 그 숭례문 바로 앞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모이셨던 12분의 어르신들은 어느 동네에 살고 있었을까? 주소는 없지만 그분들의 거주지를 제가 추적해 봤더니, 몇 분은 저 위에 근동이라고 있죠. 미나리 근자, 미나리밭 동네, 거기 사셨고, 또 서너 분은 약현이라고 하는 그 언덕배기 있는 곳에 사셨고, 또몇 분은 남산, 지금 남산 한옥촌에 있는 그 동네에 사셨고, 또몇 분은 시내 명동 쪽에 사셨던 겁니다. 이네 곳의 거주지를 보니까 제일 가운데가 바로 저 연못이 있는 곳이죠. 연지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늘 수시로 이제 모여서 만나고 옛날 얘기하고 추억을 또 이야기하고 하셨던 거죠. 여러분, 지금 연지가 어디 있을까요? 아까 그 그림 기준으로 했더니 숭례문 남쪽. 옛날 사진을 보니까 숭례문을 배경으로 쭉 내려온 사진에 저 왼쪽에 조금 보이는 게 연못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곳이 바로 연지가 있었던 곳이 아닐까. 사진에 조금 더 나왔더라면 좋을 텐데, 끝자락이 저렇게 걸려 있는데, 저곳이 연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우리 한 10년 전, 화재, 참 안타까운 화재로 인해서 새로 이제 중건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공사할 때, 그 앞쪽에 연못 하나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물론 뭐, 여의치 않겠죠. 여건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연지가 참 복원이 된다면, 이 숭례문과 함께 또 하나의 우리 서울의 볼거리,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 왼쪽이, 숭례문 사진입니다. 성이 이렇게 곡성처럼 싹 휘어져 있죠?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가 그렇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아마 저 사진을 촬영했을 때는 연지가 남아 있었을 겁니다. 사진 속에 이 손에 잡힐 듯한데 더 접근할 수 없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그림들을 몇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풍광을 즐기며 인연을 노래했던 개회 장소도 한번 찾아봤고요. 또 동료 관료들끼리의 신고식 관행을 통해서 만들었던 개회도,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같은 관청에 근무했던 그 인연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또 과거 시험 합격 동기생들, 이 개회 중에서 가장 결속력이 강했던 개회가 이 과거 시험 합격 동기생들입니다. 그림은 문자와 함께 우리 역사를 기록하는 아주 중요한 매체이고 수단이었지요. 문자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남겼고, 그걸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회도는 우리 조선 초기 개회 문화의 산물입니다. 이 관료사회에, 그 관료사회를 움직였던 큰 동력이 바로 이 개회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중요시하고 결속을 다지고

소통에 기여했던 것이 계회문화였고요. 또 계회도는 우리 조선 초기에 공백으로 남아있던 실경산수화의 전통을 또 볼 수가 있고 또 풍속화의 어떤 모습도 살필 수 있는 것이죠. 그 실경산수화 풍속화가 조선 후기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계회도가 그런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 정말 소중한 우리 그림 자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기록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의 매체들이 참 넘쳐나죠. 멀티미디어 매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계회도는 현대의 어떤 매체로서는 담을 수 없는 그죠? 만남과 인연의 가치관을 담고 있고 또 기억과 추억 또 감동적인 어떤 사연 또 아치와 풍류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카메라가 없던 시대에 기념사진, 소중한 그 모습을 간직하는 사진으로서의 기능을 했던 그림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짧고 기록은 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회도를 통해서 우리도 기록의 어떤 소중함 또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전통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계회도를 그린 분들은 아마 전문 직업 화가들인데요. 이 계회도에 유행했던 시기가 조선 초기입니다. 15, 16세기. 그때 화가들은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일종의 아키비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습도 담아내고 또 풍경도 그려내고 또 모임의 장면을 아주 사실적으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록자. 요즘 말하면 이제 멀티미디어를 담당하는 어떤 촬영하시는 전문직 분들 그런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 맑은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긴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흥,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레가 꽹과리를 치면 전기가 번쩍했고

0: 무늬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0: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 소리 같아.
1: 어?
0: 할아버지!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1: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2: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보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0: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2: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0: 얘들아.
2: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0: 어?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3: 네가 풍이로구나?
0: 어? 저를 아세요?
3: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0: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3: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0: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3: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2: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어?
1: 하늘 위 새 친구가 풍이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

0: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이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2: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0: 다음날 다시 사촌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0: 벌써 저녁이네. 어?
1: 에휴,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0: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2: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0: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1: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2: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1: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0: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2: 그래 그래.

0: 앉아주고 서서 주고 훌다 훌다 주고 발배 주고 맞아이 주고 다 주고 승내 주고 덩난 그리다 주고 앉아주고 서서 주고 훌다 훌다 주고 발배 주고 맞아이 주고 다 주고 승내 주고 덩난 그리다 주고
1: 앉아주고 서서 죽고 울다 웃다 죽고 밟혀 죽고 맞아 죽고 애타 죽고 썩내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비겁하야 말해 거꾸로 잡아 타고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갔다 가다간 똥싸건 다 여보라 정우가 예! 조용한 속에 축제 버벌보다

姐姐对呀，不如那个男的搞个墙壁钢龙板，不

감사합니다.

0: 생각들이
1: 잘한다.
0: 아유.

그렇지. 잘한다.

명령이 또 일장 순서가 군대 가란다. 야호 일도 터니 어디를 간다.

지나고 춘삼월이 방자흔이 흥고 제비가 보험표 박씨를 물고 말리 조선을 날아오는 뒤 꼭 이렇게 오던 것이었다. 흥보 제비가 나온다. 흥보 제비가 나온다. 보험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흑군을 박차고 대군 무릎수가 허중무 두홍실 높이 살펴보니 서초군 지척 동인은 장망허구나 중룡동으로 올라가니 추장이 등엉 놀고 상이토 하이토 호장 눈을 바라보니 어초동 나가는 배는 독을 두리동 두리동

0: 상도는 함양이라 운동 함양 돌로 보면 죽었거든 그제 사는디라 처집이 거동 보속 목표 박지 입에다 가로 물고 남들은 막 집배거리 집배팔배 배달이 청배 해고개리 걸린 넘어 동작창 물강 막 대룡 고개 넘어 두 쪽지를 쫙 벌리고 번두 소로로 높이 나 흥보 제비가 박씨를 따가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던져놓으니 그해 가을 박세통이 열렸구나
1: 얼씨구
0: 첫째 박을 쫙 타놓으니 그 안에서 은금보화가 가득 쌀이 가득 건디 흥보가 좋아라고 밥을 지어 먹는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1: 얼씨구
0: 어깨 너머로 그냥 휙 던져가지고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이 어. 그냥 딸깍 딸깍 딸깍 하고 딸깍. 받아먹는 뒤 꼭 이렇게 먹던 것이었다. 응.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똘똘 뭉치 갖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0: 와라고 똘똘 뭉쳐갖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으시고 잘한다.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그 뭐가 어떻게 밥을 많이 먹으라든지 밥이 산목에 채가 되고 정신이 없고 눈을 뒤집어 까고 밥을 먹어보는데 던져놓고
1: 받아먹고
0: 잘한다 던져놓고 이쁘게도 먹는다 던져놓고 으시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아이고 좋아 죽겠다 1년 360일을 그저

후뚱 나서 자기 오는 배 어디 빼요? 승상님 영 전에는 진언을 들어서지 말랍시다.

지든 마든 뜻밖의 사랑개가 피그르르르 온빙마저 떨어지고 황교와선 20천 코 화포 승기전과 떼떼떼다 발소리 두둥 되고 치면 좌우각선 모내 동남풍의 배를 모아 부르르대 고 달려들어 한 번에 불이 부쌍 천재가 다 강상이 무너지고 두 번에 불이 부쌍 오.

일본을 불러오지 화려미 총체 풍성은 우루루루루루루 물결은 줄랑전선이 또어쩐 봄이라 꼼짝 달싹 못하고 숨 맥히고 기 맥히고 살도 맞고 장애도 찔려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훌다 훌다 죽고 발표 죽고 맞아이 죽고 애타 죽고 성내 죽고 덩덩거리다 죽고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훌다 훌다 죽고 발표 죽고 맞아 죽고 애타 죽고 성내 죽고 덩덩거리다 죽고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훌다 훌다 죽고 발표 죽고 맞아 죽고 애타 죽고 성내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훌다 훌다 죽고 발표 죽고 맞아 죽고 애타 죽고 성내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0: 후다 죽고 발배 죽고 맞아 아이 죽고 다 죽고 성내 죽고 덜렁 거리다 죽고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후다 죽고 발배 죽고 맞아 아이 죽고 다 죽고 성내 죽고 덜렁 거리다 죽고
1: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울다 웃다 죽고 발펴 죽고 맞아 죽고 애타 죽고 성내 죽고 덜렁 거리다 죽고.

0: 기겁하여 말을 거꾸로 잡아 타고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갔다 가다간 똥싸고 달려보라 정우가 예! 조용한 속에 축제법을 보다 주월 알아뜨리 바래 원할보니 축제법을 하나 보다 이머리 왜 퇴불 찢어지 되야 앞으로는 그러나니까 고척벽강으로만 보두호둥 우와두두둥 지나가니 이것이 웬일이냐
1: 승상님 말을 거꾸로 타버렸어
0: 언제 옳게 타겄느냐 말보가 좀 쑥 빼다 흘른 돌리다 뒤에다 꽂아라 흘른 돌리다 뒤에다 꽂아라
1: 흘른 돌리다 뒤에다 꽂아라
0: 흘른 돌리다 뒤에다 꽂아라 흘른 돌리다 꽂아라 흘른 돌리다 뒤에다 꽂아라 따져주고 사다주고 혼다혼다주고 밟혀주고 맞아주고 꼬레타주고 섬매주고 달랑거리다 죽고 앉아주고 서서주고 훌다훌다주고 발매주고 맞아주고 꿰타주고 성내주고 달랑거리다 죽고 앉아주고 서서주고 훌다훌다주고 발펴주고 맞아주고 꿰타주고 성내주고 달랑거리다 죽고 앉아주고 서서주고 훌다훌다주고 발매주고 맞아주고 꿰타주고 성내주고 달랑거리다 죽고

0: 모조리 술령수 일시에 내달아 토끼를 해워 쌀재시로 악마리 장성 싸듯 사냥 싸움에 마초 싸듯 겹겹이 둘러싸고 토끼 퇴자 찾는 모냥 무줄 싸도 적 잡듯 토끼 두기는 꽉 잡고
1: 개가 주면 너무 좋다 삼국 다름이 너를 싸워 약게 당도 죽거니와 니가 늘래요 오게 달려먹고 니가 죽은 백견이여 잘려 모아서 깔게 되면 너야

다 상관 구관종이라 요단 항장 천리마르다 연왕 고백금으로 죽은 뼈 사갔으니 너를 산채 몰아다가 대우왕 안에 맞췄으면 천금상을 아

0: 고생 고생 끝에 육지에 올라온 별주부 한 곳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 실험실 허여멀건한 그놈 말고 줄무늬인지 점박인지 야생 누렁 얼룩 털털음한 놈이 하나 서있거늘.
1: 한번 불러본다는 것이 수루육로 두 마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오자니 아래턱이 쭉 늘어져 뻣뻣하여 토자가 호자가 되었거다.
2: 저기 주둥이 벌근하고 얼숭덜숭한 게 퇴퇴퇴 호생원 아니오
3: 하고 불러노니 찹찹산중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이 말 듣고 좋아라고 내려오네.

0: 찾아지고 봄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1: 내려온다.
0: 동해 같은 앞다리 천도 같은 빛다리 해나 같은 활도로 바람을 새겨 산디풀이 왕골에 얼굴 잘 앞에 독서우행에게 말은 소리는 산천에들 덮고 땅콩 부르지 않고 자다가 깜짝 내 몸을 치고 차로 들여 젖지 번 내려온다 번이 내려온다.

0: 오뚝 서윙윙 하는 소리 천천히 들었고 땅이 뚝 꺼진 안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훔치고 가만히 엎었을 때
1: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두의 머리를 흔들며 향기 쭉 찢어지고 몸은 얼쑥 덜쑥 꼬리는 잔뜩 한 마리 온다 동해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대낮 같은 활동으로 온몸 사람들 살겨우는 잔잎 뿌리와 뿌리 차르르르르르르 훔치고 있자 벌리고 잘 앞에 나온 뚝서홍에 행행하는 소리 산천에 뒤덮고 땅에 뚝꺼진 안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꽂히고 아니요 저쓸째 험 내려온다 험이 내려온다 송인 깊은 골로 한천이 내려온다 두의 머리를 흔들며 향기 쭉 찢어지고 몸을 얼쑥

0: 문화체육학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최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웃어본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무엇 때문에 웃곤 합니까? 웃을 이유도, 웃을 여유도. 없는 건 아닌가요? 수백 번 이 갓끈을 묶

0: 오랜 시간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이야기로 많은 이들의 웃음을 찾아온 한 사람.
1: 우선 여러분들께 덕담이나 한 번 더 울펴드리겠습니다.
0: 지금부터 저는 이 소리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세계의 남선부 중 해도 제일 대한국여 불선명당 신적영

0: 황자의 지신
1: 마지막 재담 소리꾼 백영춘
0: 손성취 바른 여음
1: 숨은 소리꾼을 찾아 향한 곳은 서울에서 1시간 남짓 걸리는 양평. 이곳은 예로부터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으로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한데요.
2: 원장의 조망집에 따라가 하룻밤 자고 나니 떨어지셨네. 사이가 되었다. 저는 맨 끝집이랬다. 산마루트 이 꼭대기란 말이군. 차제 영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가 배만 마음에 있더라고 말이야.
3: 어이구.
2: 그리고 목청도 잘해. 무슨?
3: 아니 그래, 저도 그래. 미니까 그렇지. 나봐 이렇게 이렇게 붙으잖아. 이게 이렇게 서로 나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2: 나봐 이렇게 붙여서 아주 총이야.
3: 이렇게 붙으잖아 이게.
1: 시끌벅적한 수업이 끝난 후에야 소탈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준 이분이 바로 서울시 중요 무형 문화재 제38호 재담소리 예능 보유자 백.

0: 영춘 명인입니다.
1: 아니 놀지는 못하여 강남 갔다 한 처제의 빈 옛집을 창하자 다시 오고.
0: 구성진 소리 한 가락으로 인사를 대신 전하는 명인.
1: 인천 아들 비춰줄지 백구야.
2: 예, 알았어요. 할게.
0: 늦은 오후 전화 한 통을 받고 어디론가 외출에 나서는데요. 양평에서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용인에 위치한 한 민요 전수관이었습니다.
3: 아, 오시느냐 고생하셨어요.
4: 네, 고생.
3: 날씨 추신데.
0: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은 지 10년. 공연을 앞둔 제자의 요청에 한달음에 달려온 스승입니다.
2: 비나이다는
3: 가지고 와서 견과류 쳐줬는데 전골 쳐줬는데.
2: 가끔 이제 그렇게 그 좀 국거리 가락에다가
5: 그리고 이제 저기 그 다시 봐.
2: 이리 용세각에 살짝에 장대장 그래도 양반이라고.
6: 여보게들.
2: 아, 왜 그래?
6: 한 내가 살기가 궁색하여 등치려도 될까 하는데 아, 그렇게 되면 내가 망신보다는 자네들 망신.
2: 술길 자꾸 이렇게 하게 욕조차만 가면 돼. 마음 뿌듯하죠. 그 보람에 살고 또 이렇게 나로 인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말하자면 중환자인데 무슨 좀 미친놈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다 여러분들 그 소리가 있기 때문에 예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즐거워요.
0: 우리의 소리를 하겠다는 제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 그 안타까움에 자신의 뜻을 이어가는 제자들에겐 이렇게나마 자신의 고마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7: 선생님이 그냥 평상시에 보시면 좀 힘이 많이 없으시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너무 조용하신 분이신데 무대에 올라가시면 딴 사람으로 변했어요. 변하셔가지고 아주 온 힘을 다 거기다 쏟아내시는 것 같은.
0: 스승의 방문에 실력도 분위기도 한층 더 좋아집니다. 그날 저녁. 명인의 서재에선 어김없이 우리의 가락이 흘러나옵니다.
2: 아이고 나 또 누우셨다.
8: 이번에 또 누구십니까?
0: 경서도 민요를 비롯하여 긴 소리, 휘무리 소리 등을 평생 불러온 백영춘 명인.
2: 시장의 야채 장수시다. 배추두렁 사려.
0: 하지만 사람들에게 잊혀진 재담 소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서재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8: 녹수 즉 장안에서 살았다 이런 말이지.
2: 오라 장안 서울 장안에서 살았다.

0: 얼른 와요. 빨리.
1: 하루가 저물어갈 즈음 명인이 애타게 찾는 사람.
2: 저 왔어요.
1: 바로 아내 최영숙 선생님입니다.
2: 아유, 오고 있는 중인데 뭐 그렇게 급해요.
3: 가서 뽀글한 건 괜찮아요?
0: 네? 아직 조금 그래.
3: 누워있으라 그랬잖아, 찐방에서.
0: 아, 그러니까 말 안 하면 되는데 자꾸 내가 말 하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3: 알았어. 아유.
0: 말을 크게 자꾸 하면.
3: 알았어. 아유. 그래서 헬스케에서 내 그냥 한 몇 시간 동안에.
0: 그냥 뭐라고 투덜거리면서도 옆에 있으면 그냥 든든하고 없으면 그냥 아쉽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덜거리는 거지.
1: 아내 최영숙 선생님 역시 아리랑 명창으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소리꾼인데요. 30여 년 전 사제지간으로 처음 만난 두 사람. 그 후 헤어졌다가 20년 만에 우연히 재회한 두 사람은 서로의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명인의 소리 인생에 있어서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존재. 백영춘 명인은 말합니다. 우리는 소리로 이루어진 동반자라고 말이죠. 명인이 소리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중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 중학교 음악 시험을 볼 때 그 음악 선생님이 음악성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런 이제 평을 들었어요. 그리고도 나는 노래한다는 생각은 가져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원래 성격이 온순하고 뭐랄까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춘기 되면서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는 거야.
5: 에다 좌면지를 깔고 좌면지
4: 밭에 나가면은 입이 안 닫혀. 저녁 들어서 밥 먹을 때까지 노래를 부르고 한 거야.
5: 우병자면 어당 육성동 백석이 당실과를
1: 1967년 한 라디오 방송국의 민요 경연대회에 출전, 수상까지 하게 되며 본격적인 소리꾼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4: 아버님이 저는 미친놈이라고 그냥 그럴 정도로 그러면서 하늘이 내게 이러한 그 길을 가라고 내려주시려고 아마 그렇게 미쳤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취미를 좀 한다고 한 건데
1: 그 후 스승 이창배 선생 밑에서 경서도 민요와 선소리 타령 등을 이수하며 현존하는 국내 최고의 소리꾼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백영춘 하면 재담 소리의 1인자, 유일한 재담 소리꾼 등으로 가장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6: 그렇죠.
7: 허장 성세의 눈으로 눈 멀쩡히 뜨고
8: 우리 공연 예술사 쪽으로 재담 소리의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연 종목인데도 그걸 전승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백영춘 선생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소리들을 잘 하시지만 재담 소리 쪽으로 그러한 그 전승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그분이 제자들을 둬서 가르치지 않으면 전승이 끊어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분이시다.
6: 그렇지.
1: 하지만 명인이 처음부터 재담 소리를 해왔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9: 죽어서 길게 났으니까.
1: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재담 소리를 되찾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0: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그 박춘재라고 하는 사람이 재담 소리를

0: 아주 잘했는데 그 사람이 남긴 그런 그 음반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남긴 걸 많이 찾아가지고 옛 그 잔암 소리를 그거를 많이 연구했어요. 백영준 씨가 정말 그 서울의 잔암 소리를 그 찾고 연구하고 재현하고 뭐 발굴하고 한 공로라고 봐야죠.
1: 누구신가? 아, 양반의 부인이라더니 이거 꼭 무당하냐 이거?
2: 재담 소리란 재담과 소리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풀어가는 우리의 전통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 아이고 문이나 오메.
2: 그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3: 여기서 만났다더니 이놈의 장남을 여기서 만났다니.
4: 재담극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역사가 이미 고려 시대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대궐 안에서만 사니까 대궐 밖의 일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배우가 대궐 밖의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을 자세하게 그 이 1인 재담극으로 임금에게 보여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화 왕의 남자에 나오는 공길의 이야기가 바로 공길이 그 연산군 앞에서 재담극을 한 것이거든요.
2: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영화 왕의 남자의 한 장면.
5: 아들아, 내 다행히 목숨 부지하거든. 나를 황제가 거동하는 길 옆에 묻어 황제의 행차를 보게 해다오.
6: 승명패. 이걸 보이면 뭐든지 가지고 누구든지 부려. 오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돼. 이게 뭐야? 힘이란 거야. 내가 이제 그걸 가졌어. 알아? 힘이 있다고. 왕이 나에게 힘을 줬다고.
2: 저도 영화의 원작이라 할 수 있는 연극 2에서 공길 역을 처음 연기했었는데요.
6: 누가 나를 막어?
2: 재담 소리의 뿌리가 되었던 재담극. 그때의 장면 하나하나가 새삼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6: 지금 놈이야 내가 임마. 그래도 넌 날 도와야 돼. 이건 명령이야.
2: 재담 광대 공길에 대한 내용은 실제 역사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면 비록 곡식이 창고에 가득한들 내 어찌 먹을 수 있겠는가? 네 이놈! 무례하다! 내 저자를 의금부에 보내 매질하고 유배시킬 것이다!
7: 조선조의 그 인조대왕 때 와서 이제 궁중 나래가 폐지가 됩니다. 궁중 광대들이 이제 궁궐 바깥에서 연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궁궐 밖이라면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서울 사대문 아니죠. 네. 그래서 하수없이 이제 광대들이 뭐 아현동으로 뭐 또 왕십리로 뭐 등등 서울 변방을 떠돌면서 서울 중심으로 재단극이 성립하고 발전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뭐 특수한 상황입니다.
2: 시대의 흐름에 따라 궁궐에서 벗어나 사람들 속으로 스며든 재담극.
8: 신명천지로 올려보세요.
2: 우스갯소리와 익살스런 동작, 풍자 등이 더해지며 대중적인 공연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재담소리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1900년대 초. 그 중심엔 조선 최고의 스타 박춘재 명창이 있었습니다.
9: 이건 뭔가 서울 전박 동양동 모든 계장지였다. 내방 대장성 제일 잘했다. 허전히 회자.
2: 그 후 이순일, 홍경산, 박천복으로 이어졌던 제담 소리는 동시대에 같은 무대에서 활동하며 친분을 쌓았던 정등만, 이창배 선생 등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0: 자식 간 대로 몸살로 우륜마.
1: 하지만 지금은 백영춘 명인만이 재담소리의 맥을 잇고 있는 실정이죠.

0: 그렇다면 왜 재담 소리는 너무도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 바로 미디어의 등장이었습니다.
1: 대신해서 4290년 6월 1일을 기해 획기적인 종일 방송을 실시하는 동시에
2: 라디오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연속극이 전성기를 구가했다. 특히 56년에 방송된 청실홍실 이후 연속극이 청취자들을 사로잡는 가운데 성우들이 새로운 인기스타로 떠올랐다.
3: 그렇게 이러한 재담 소리가 근대 무렵까지는 굉장히 그 흥행을 한 거예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각종 이제 영화라든지 TV라든지 매스미디어 문화가 이제 점차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개방된 공간에서 그렇게 하던 그 재담 소리와 같은 그런 공연물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남부지역에서 발생된 소리로 재담소리와 함께 오랜 역사 속 큰 사랑을 받았던 판소리.
4: 명조가 땅땅하고 청천이 뛰었다
0: 판소리는 재담소리와 달리 지금까지 꾸준히 계승 발전되면서 우리의 대표적인 소리로 잘 알려져 왔는데요. 소리를 더욱 중요시하면서 예술적 요소를 중심으로 발전된 판소리와 달리 재담 소리는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놀이와 묘기 중심으로 흐른 탓에 점차 쇠퇴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0: 판소리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승과 제자 사이 이렇게 인맥이라든지 그 교육 전통, 전승 전통이 아주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담소리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남자들이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소질도 있어야 되고 재미있게 할수 있는 제담에 대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 소리도 잘해야 되고.
1: 근데 현재 백영주 선생님의 뒤를 이을 남성 소리꾼이, 예, 아주 분명한 남성 그 소리꾼 전승자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우 시급한, 예, 전승자의 그 양성이 매우 시급한 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 자, 이건 뭔 거니? 제담소리 장사치 흉내인데 무화관 시장의 야채 장수 올시다. 배추 두렁!

마늘, 파, 고춧가루도 있어요. 자, 요거는 마포시장의 생선장수읍시다. 생선 조기들이서. 자, 요건 애옥의 시장의 인간 만물상에 옵시다. 안성맞춤 돕고.

0: 아직 어둠도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잠자리에서 일어난 명인에겐 아주 오랜 습관이 하나 있다는데요. 바로 소리 기공입니다.
1: 괜찮아요. 또 4시간 견딜 준비해야지.

0: 내가 살았을 적 같으면은
1: 내가 살았을 적 같으면은
0: 아이고 서러 아이고 서러
1: 어디 그 우는 톤이 난 안 되네. 끌먹으러 가요? 어떻게 가요?
0: 끌어야 돼.
1: 끌어야 돼?
0: 아이, 아니 아무 소용이 없구나.
1: 한번더 잠깐 고기 우기게. 고기 힘드네.
2: 사실 명희는 일주일에 세 번씩은 병원에서 꼭 신장 투석을 해야 하는데요. 재담소리 복원을 시작하게 된 지난 1999년. 주변을 돌아볼 새도 없이 사재를 털어 재담소리 복원에만 모든 것을 쏟았던 그때. 결국 앓고 있던 당뇨병이 심해졌고 급기야 합병증으로 실명 위기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젠 이 시간마저 잘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겼다는데요.
3: 제가 머릿속에는 그것만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가사 외우는 것이 지금은 한 줄도 내가 못 쓰니까 나 뭐 머리에 입력해서 하니까 오히려 그 시간, 네 시간 보내는 시간이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2: 아직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많게 치료를 포기할 수 없다는 명인. 그에게 재담소리란 어떤 의미인 걸까요?
3: 근데 1999년도일 거예요. 아마. 그 예전에 제가 그 선생님한테 조금씩 배웠던 장대장 다리에는 그걸 떠올려서 그래서 그걸로 한번 만들어서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4: 그 박준재 선생님이 하셨던 그 옛날의 원본을 좀 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본을 다 하고 선생님한테 배웠던 기억 이런 걸 다 짜서 이제 제 이제 기획 구성을 다시 했죠. 설정을 다시 해가지고 장대장 보거든
2: 하지만 일제시대에 거의 맥이 끊긴 재담소리를 복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0: 박춘재 명창의 토막 소리를 모으고 원로들의 기억을 되살리며 잊혀진 소리를 완성하기까지 거의 10년. 결국 잃어버린 장대장 타령을 되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소리꾼 자신의 두 눈은 포기해야 했던 거죠.
1: 수술을 하는 공고도 받고 그랬었는데 수술을 하면은 한 3, 4년 동안은 소리 못한다. 노래 못한다면은 차라리 수술을 않겠다. 그냥 견디겠다. 그것도 하늘의 지시인 것 같아요.
0: 소리에 대한 열정이 신체적 고통을 넘은지는 이미 오래. 병원 치료를 마친 그날 오후 백영춘 명인은 또 어딘가로 향했는데요.
1: 영순이 언니 오면 이따 물어봐.
0: 유네스코 아리랑 등재 기념으로 열릴 아리랑 공연 리허설장입니다.

0: 이번 공연에선 명인이 직접 각색, 구성한 창작 소리극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그래서인지 더욱 예민한 모습입니다.
1: 표현하지 못해. 그리고 나와요. 이렇게 섰죠? 그러면 여기를 조금씩 벌려줘 보세요.
2: 남자 소리꾼으로서 되게 학식이 일반적으로 소리를 많이 하시는 소리 이론을 겸비한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각자부터 그렇게 소리꾼이 가져간 주는 무대 기법 연출까지 정말 다재다능하고 저희가 배울 점이 아직도 많은 선생님이십니다.
0: 명인의 열정은 재담 소리 복원을 넘어 새로운 재담 소리를 창작하는 것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담 소리가 맥이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이 명인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3: 내 앞이 누군지, 내 옆이 누군지 그날 다 챙겨주셔야 돼요. 알라산
0: 바람이여. 그날 밤 연습은 오래도록 계속.

0: 다음 날 아침
1: 인상은 가슴에 이어진다.
0: 어제의 연습이 썩 만족스럽지 못했는지 이른 시간부터 책상 앞에 자리했습니다.
2: 또 들어오셨다.
3: 이번엔 또 누구십니까?
1: 눈물 짓네.
2: 눈물이 탐면 다 짓고 그리운 어머니.
1: 가소소 그리운 네 마음.
0: 평생 해온 소리이건만 시간이 날 때마다 늘 이렇게 소리를 하며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1: 아버지고 칠부로 빛나는
2: 확실하게 자꾸 심어주나요? 가락국거리고 우리 거는 그냥
0: 그리고 또 하나 음악에 대한 이론 공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2: 그래서 옛날에
0: 하지만 최영숙 선생님에겐 쉬워 보이진 않는 것 같죠.
4: 제가 빨리 그런 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머리가 나쁜지 한 3분의 1 정도만 해도 다행인데 다 못 받아들이는 게 좀 아쉽고 제가 좀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3: 서울에서는
0: 스승의 뜻을 다 헤아린다는 것. 우리는 언제까지 얼마나 더 알고 깨우쳐야 가능한 일일까요? 다음 날 당뇨에 좋다는 마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직은 깜깜한 새벽. 오늘은 백영춘 명인 홀로 외출에 나서는데요. 어둠을 뚫고 서울로 향하는 차. 이른 시각부터 어디를 가는 걸까요? 명인이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다름 아닌 패스트푸드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곳에서 모닝커피와 햄버거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된 끼니도 걸을 만큼 부지런히 시작된 명인의 서울 나들이. 그 끝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드디어 명인이 발길을 멈춘 이곳. 재담 소리 전수관이었습니다. 명인은 매주 두 번 양평에서 서울로 이동해 사람들에게 재담 소리를 가르치고 있다는데요.

0: 10명 남짓한 사람들이지만 재담 소리를 찾고 배우고자 하는 이들의 열망이 무엇보다 귀한 것을 알기에 이곳을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해야 되고 또 즐거워요. 이 사람들 만나는 거, 또 같이 소리를 한다는 거, 이렇게 만나고 싶고.
0: 누구에겐 긴 하루라지만 아직 못 다한 일이 많은 명인에겐 하루하루가 참 짧습니다. 늦은 밤, 아직 할 일이 남은 건지 또 책상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지난 1999년 재담소리 복원을 시작한 이후 백영춘 명인은 2007년, 2008년 완성된 재담소리를 연이어 세상에 내놓았는데요. 장대장 타령을 비롯 개 넋두리, 장사치 흉내 총 세 곡이 담긴 음반입니다.
2: 자, 이건 뭐니? 재담소리 장대장 타령인데 장대장 타령 문을 여는 대목이 옳시다. 어찌?

0: 자식 부탁 놀 줄도 알고 쌈질도 알아.
1: 제담 소리 전통의 연기력과 소리 연출력에 매료되어 그것을 알리고 보존하고 싶었던 명인.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기에 오랜 시간 묵묵히 걸어오며 쌓아온 그 노력의 결실들이 이제야 제 가치를 인정.

지난 2008년 제담소리에 대한 서울시 무형문화재 심사가 있던 날, 명희는 이날을 잊을 수 없다 하는데요. 공연 중 갑자기 찾아온 고통.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기의 순간. 모두의 만류에도 명희는 오래도록 준비한 제담소리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심사위원도 감동하게 만든 백영춘 명인의 열의로 결국 제담소리의 보존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명인의 손끝에서 되살아나고 또는 새롭게 태어나길 기다리는 많은 재담 소리. 드러기의 명인은 오늘 밤도 쉬이 자리를 뜰 수 없어 보입니다.

0: 또 제가 이 전체 책을 집필 써서 이렇게 마스터 박사야 그렇게 교재를 만들어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 눈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냥 누워서 잘 때 모두 외워요. 그 자는 시간이 그 외우는 시간이. 그래서 저는 평생을 아마 하루 두 시간 이상 잡은 적은 없을 거예요.
1: 그나저나 댁은 어디 사는 분이시오?
0: 땅 위에 사는 사람이지.
1: 고향이 어디냐고요?
0: 아, 이 여자가 별걸 다 물어보네. 내 고향은 우리 어머니 뱃속이다.
1: 아이 참, 제일 먼저 진지를 잡았던 곳이 어디냐 말이에요.
0: 그것은 우리 안방이지.
1: 이 양반 참 답답하긴. 그게 아니라
0: 그럼
1: 전 팔을 내디딘 도가 어디냐고요?
0: 도가 어디냐고? 양산도. 네.
1: 양산도?
0: 어.
1: 그럼 군은요?
0: 군은 재단군이지.
1: 면은요?
0: 물냉면.
1: 리는요?
0: 막걸리.
1: 그럼 동은요?
0: 어동동이지.
1: 그나저나 댁은 몇이요?
0: 내가 사는 집은 우리 초가상가 한가뿐이요.
1: 나이가 얼마냐고요?
0: 아, 한 500냥쯤 되지.
1: 뭐가 500냥이에요?
0: 내 나이가 얼마냐며?
1: 그래서요?
0: 그 내 나이를 살려면 한 500냥쯤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야.
2: 드디어 아리랑 공연 당일. 이른 아침부터 리허설에 한창인데요. 저도 많은 무대에서 봤지만 리허설만큼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은 없죠.
3: 제가 많이 저기 잠을 받고 있습니다. 소리며 연기하는 그 감정이며 이런 거를 옆에서 지도를 많이 해주세요.
4: 네. 그리워.
2: 대규모 공연인 만큼 동작 하나하나, 소리 하나하나 끊임없이 맞춰보게 되는데요.
4: 해변에 두 손 모아 연꽃으로 피.
0: 이제 우리 이렇게 재회했어요.
3: 이렇게 해본다는 거죠.
0: 항상 뭐 이분 만나서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그런 것을 반복을 하는데 그때마다 또 감회가 새롭고 양반도 노래하면서 자꾸 격해서 울잖아요. 이게 극이라 생각 안 하고 우리의 이야기니까 더 그렇게.
2: 드디어 공연 시작 전.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우리의 소리를 듣기 위해 공연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드디어 관객과 마주하게 되는 그 떨리는 순간, 공연이 시작됩니다.
5: 여기가 도라산역. 지금은 가려 해도 막혀 있고 건너려도 나루가 없지요.
6: 그리운 어머니, 잊지 못할 정인 문칠이.

0: 무치라!
1: 성황리에 공연을 마친 다음 날. 오랜만에 장거리 외출에 나섰는데요. 날선 겨울 바닷바람과 비릿한 바다 향이 반겨준 이곳은 경상북도 울진입니다. 그동안 몸이 불편해서 여행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는데요.
2: 결국엔 지금 뭐 하는지.
1: 두 사람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곳.
3: 10년 전에 말씀드리고 있었나? 아, 그때는 그래도 눈으로 봤는데 지금은 못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2: 네? 어디 속에 있지? 성역을 갔었지.
1: 먼저 함께 이 먼저 길을 걷게 된 지 어느새 꼭 10년 만입니다.
2: 거기부터 갔었지.
4: 감탄.
2: 아, 몇 번 오긴 왔었는데 제일 여기서 기억에 남는 해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땐 눈이 좀 보일 때니까 저는 그때 감탄을 많이 하고 지금 제 머릿속엔 그 그림이 좀 들어있어요.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1: 울진 앞바다를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망양정. 이곳은 간성의 청간정, 강릉의 경포대, 양양의 낙산사, 삼척의 죽소르둔과 함께 강원도의 빼어난 풍경을 자랑하는 여덟 가지 중 한 곳인데요. 이것을 바로 관동 팔경이라고 합니다. 이 동해안 팔경의 아름다움을 가사에 담아 엮은 노래가 또 있는데요. 바로 서도잡가 관동 팔경입니다.
5: 둥실 두둥 배 뜨갈 제 뒤

0: 아름다운 풍광에 절로 이 노래를 함께 불렀던 곳.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얼마나 좋은지 소리가 절로 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진짜 소리를 너무 좋아해. 어쩌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냐 내려갈 때. 그만큼 힘들지도 모르고 소리를 한 거예요. 경치가 그만큼 좋다라는 거지. 어머, 이렇게 됐네. 아이고, 아쉽다. 아이고, 여기가 이렇게 돼버렸네.
0: 아쉽게도 10년 만에 찾아온 망양정은 복원 중으로 다시 오를 순 없었습니다.

0: 하지만 10년 전 그대로 변하지 않은 채 너그러이 반겨주는 아름다운 동해의 모습.
1: 진짜 경치 좋다. 어. 응? 망망대해. 어.
2: 아. 여기 탁 터졌네.
1: 그래.
2: 여기가 이 만약 가사가 똑같으네.
1: 그러니까.
2: 여영벽판 가이 없어 바다 밖은 어디런 거 쪽빛 같은 가을 창고 먼 기러기 울며 간다 태양 횡행 저 철선 어디 어디로 가는 길고 흉해호호 탕탕하니 마양 정이 여기로다 삼천리 금수강산 관동 펄경도 욱 좋고 태한의 자랑이요 세계의 명성이 아니냐.
0: 오랜 시간 자신의 것을 묵묵히 지켜온 저 바다. 명인과 어딘가 닮은 듯합니다.

백영춘 명인을 만나기로 한 마지막 날. 우리는 종로 창덕궁 옆에 위치한 소극장을

0: 찾았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매주 목요일 이곳에선 재담 소리꾼 백영춘 명인의 공연이 열리고 있는데요. 공연 전 꼼꼼하게 무대를 살피는 명인.
1: 중앙이 안 맞아가지고요.
2: 찢어졌었는데 괜찮아요?
1: 다 고수했습니다.
2: 고수했어?
1: 예, 예.
3: 사전에 미리요 항상 그 머릿속에 항상 그게 다 그 짜져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벌써 세네개 벌써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보이시는 게 불편하시더라도 벌써 저희들이 놀래요 그냥.
0: 오히려 눈으로 보지 못하는 무대를 꿰뚫는 안목이 생겼다고 합니다. 단벌 소리꾼 백영춘. 곳곳이 낡고 해진 갓이 눈에 띄는데요.
2: 내가 쓰기 시작한 것이 지금 한 15년 됐고요. 이거 이제 옛날 조선인들이 쓰시던 이조 시대의 갓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가서 이렇게 놔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이걸 써야 어울리지 새가 쓰면 안 어울려. 내 얼굴하고 비슷한가 봐 이게.
0: 진정한 명품은 오래될수록 빛나는 법. 명인의 낡은 갓이 그 가치를 발휘할 순간입니다.
4: 하! 이건 뭔 거니 재담선이 장대장 다령이 이랬다. 어이,

0: 오래전 지쳐있는 민중에게 이야기와 노래 그리고 춤으로 위안을 주던 제담 소리.
1: 옛날에 말이요.
2: 얼씨구.
1: 장지영 대장의 아버지가 살았는데
2: 어이.
1: 어디서 살았는고 허니 저 농속에서 살았겄다.
2: 미친나 쥐새끼야. 농속에서 살게 살면 어떻게 농속에서 산다는
1: 거야. 허허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네. 농속 즉 장안에서 살았다 이런 말이지.
2: 장안. 서울 장안에서 살았단 말이고.
1: 옳지 옳지.

0: 무엇이 그를 마지막 재담 소리꾼으로 부르게 된 걸까요?
1: 이러지 마오.
0: 사람들의 외면? 무관심?
2: 진작이나 그렇게 나올 거지.
0: 하지만 명인은 말합니다. 단 한 명의 관객이라도 만 명 앞에 선 것처럼 자신은 오늘도 신명나는 광대가 되겠노라고 말이죠. 우리가 만난 이 소리꾼에겐 아직 마지막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3: 우리 재담 소리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또 물밀같이 오셔서 저희들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5: 어허, 이건 누신고? 영번의 무인이라더니 영락 없는 무당 아냐? 이룰테야 이룰테야 이룰테야 이룰테야 장대장 버거든 이르겠다. 이르지 마오 장대장 보거든 이르지 마오 싫어 나는 싫어 아무것도 나는 싫어 어떤 잡놈이 괴물이 탐나면 동설령 새남고개 버터고개 올라서서 오가는 행인 보따리 들고 돈을 뺐지. 나는 일러

0: 하는 일로 정대장 보거든 이르겠다. 사장 내 아저씨 사장 내 아주머니 이르지 마오 이르지 마오 이르지 마오 이르지 마오 이때는 어느 때냐 90월 단풍에 울 밑에 국화 피고 방방 곡곡에 단풍이 들면 우리 집 추리 때 외박 나가면 우리 집이 비었으니 족자병 풍 둘러치고 원앙금 침 둘이서 비고 어쩌구 저쩌구 하면은 새끼 장님을 낳더라도 원대로 해줄게 장대장 보거든 이르지 마 허이 이르지 마
1: 마지막 재단꾼이라는 거는 좀 서운하고요. 그냥 앞으로 한 20년만 더 살아서 꼭 저를 닮은 후계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싶은 게 제 희망입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소박하지만 그 예술에 대한 열정과 그 지킴 그리고 한 인생이 후회 없이 살다 갔다는 그런 칭을 받고 싶습니다. 하이크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저씨.
0: 여보 너 뭐 그렇게 고마울 것도 없어.
2: 아니 왜요?
0: 내가 아무리 눈에 뵈는 게 웃기서니 사람의 도리야 더블 수 있겠어? 이렇게 남의 약점 잡아서 못된 요구하는 나도 나쁘진 말이야. 허장성세 누나 누워 눈 멀쩡히 뜨고 세상을 속이는 짓은 더 나쁜 짓 아니겠어? 양반이면 어떻고 무당이면 어때? 이 장님도 눈 좀 뜨고 새 세상 좀 보겠다는데 좀 어떠냐 말이야. 우리 기왕에 여기 장대장이 굿판 벌려놨으니 말이야 이 허봉산 눈 좀 뜨고 우리 제습구수로 한판 놀아봅시다. 자 허봉산 눈 뜬다 허이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우정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특별한 관계인데요.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전신 순환에 도움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우정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나누며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소중한 사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일상에서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마음을 열어 친구와 함께한 소중한 순간을 회상하고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정은 늘 잘 정비된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라는 말처럼 우정은 언제나 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기르는 화초처럼 가꾸고 키워나가야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 훗날을 기약하며 친구와의 연락이나 만남을 미뤄왔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해야만 잘 정비된 상태의 우정을 쌓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호흡을 조절하여 가슴속의 편안함을 느껴보겠습니다. 에너지 통로를 정화하는 나디쇼다나 호흡법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은 상태에서 천천히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마십니다. 네 번째 손가락으로 왼쪽 콧구멍을 막고 오른쪽 콧구멍을 열어준 상태에서 숨을 내쉽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 콧구멍을 코로 들이마십니다. 오른쪽 콧구멍을 막아주고 네 번째 약지 손가락을 열어주면서 숨을 내쉽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을 진행한 후에 자세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전신 순환에 도움을 주는 파샤사나입니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럭이나 쿠션이 있으시다면 뒤꿈치에 블럭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마시고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에 손을 모은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을 밀어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무릎은 모아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경직되지 않도록 천천히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정면으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을 짚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팔꿈치를 비트는데요. 오른쪽 무릎을 감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무릎을 모아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천천히 펴줄 때 견갑골 뒤쪽 능형근을 서로 모아보도록 노력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주면서 상체를 틀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팔 왼쪽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을 크게 회전하면서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양손을 잡았다면은 오른쪽 어깨를 낮춰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양 무릎을 모아 보려고 노력할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바라보고 양손을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동작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천천히 모은 상태인데 이때는 하체의 근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아서 천천히 감아봅니다. 손을 모으고 가슴을 펴주고 하나, 둘, 반대편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배 바닥을 짚고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은 팔을 등 뒤로 보낼 때 어깨의 구분 정도와 경직된 정도를 알 수 있어서 본인의 어깨 상태를 점검하는 데에도 좋은 동작인데요. 굳은 몸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부 내부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동작인 만큼 평소 소화불량으로 불편함을 겪은 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전신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록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해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봅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호흡과 동작을 연결해 요가의 준비 자세로 활용되는 수리아 나마스카라입니다. 이 동작은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워지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가 매트 맨 끝에서 한 발 정도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엄지발과 복숭아뼈를 서로 나란히 붙여줍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세워주고요. 어깨를 천천히 열어서 가슴을 들고 천천히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은 코로 크게 마시고 코로 크게 내쉬면서 잠시 숨을 멈추도록 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은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끝 세워주고 등과 가슴을 밀어넣으면서 턱을 앞으로 펼쳐주고요.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팔과 가슴에 주먹 하나 들어간다라는 공간 정도 느끼시면서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쭉 스트레칭 하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고 엉덩이 들면서 오른발 하나, 왼발 하나, 발과 발 간격, 주먹 두 개 정도, 골반 넓이, 손과 손 간격, 주먹 세 개 정도, 어깨 넓이 정도 유지하면서 손목과 발끝이 한 1m 정도 간격을 두시고 턱을 당기시고 배꼽 바라보면서 어깨를 쭉 밀어 올립니다. 이때 다리 피는 게 불편하시면 무릎을 접고 어깨 위주로 스트레칭 하셔도 괜찮고요. 혹시 가능하다면은 내쉴 때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5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 들고 한 발씩 걸어 들어오면서 손끝 발끝 맞춰주고 손끝 세워주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고개를 툭 앞으로 숙여주고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리면서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골반 옆에 붙이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아시탄가 요가의 준비 단계로 몸과 마음을 집중시켜주고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은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도 뒤로 젖힙니다.

비라바드라 사나입니다. 의자에 앉는 자세와 비슷해서 의자 자세로도 불리는 우카타사나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발 간격과 손의 위치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턱을 당기면서 호흡을 다 내쉬고 고개 들고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허벅지 안쪽이 많이 힘드신다든가 허벅지에 힘이 좀 없으시다면은 무릎을 조금 더 많이 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해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은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시면서 하체를 좀 더 낮춰주면 효과적입니다. 손은 귀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을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면서 손을 바닥을 짚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뒤로 몸을 낮추시면서 숨을 내쉬고 마시고 가슴 들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비라바드라사나를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 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왼쪽 서해부 앞쪽이 쭉 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요. 뒷발에 발축과 뒤꿈치를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가능하면은 무릎을 최대한 다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무릎도 많이 굽힐수록 효과적이지만 하체에 힘이 좀 부족하다든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펴도 괜찮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씩 내려가보고 호흡을 연결해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마시면서 무릎 펴고 정면 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을 틀어주면서 왼발 준비하고 내쉬면서 무릎을 접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무릎을 펴고 오른발을 그대로 따라오면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허벅지 근력을 키워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부족한 근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손은 기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으로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골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와 바타코나사나입니다. 골반을 자극해 골반 안쪽까지 순환을 도와 소화불량과 변비에도 효과적인 아르다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왼발입니다. 왼발 천천히 끌어온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무릎을 15도만 접으면서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립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이번에는 균형을 조금 더 잡아보려고 노력할 건데요.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무릎 측면에 끌어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한 발을 접었을 때 넘어질 것 같으면 다리를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왼발 접어주고, 바닥을 짚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시선은 뻗은 발을 향하게 유지하며 호흡을 이어가는 게 깊은 이완과 집중에 도움이 되니까요. 시선과 호흡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골반을 열어서 허리와 골반의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바타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키고, 이번에는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보면서 이마가 발가락에 닿을 정도로 복부를 수축하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주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줍니다. 오른발 당겨서 안쪽, 왼발 당겨서 뒤꿈치가 일직선하게 앉고 허리를 곧곧하게 세워봅니다. 이 동작은 골반과 복부 내부 조직을 활성화하여 신장, 전립선, 방광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비뇨기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하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저한테는 이게 청호 이거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후학들을 많이 양성시켜가지고 훌륭한 전통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날까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6살 때부터 지금 83세니까 60년이 넘었죠.

이것도 끼고 이것도 춘향목이 이것도 춘향목이. 이 춘향목이 이거 이제 송진기가 있어가지고 오래가고 향이 나기 때문에 이 춘향목 선호한 거예요. 이 나이테가 이 전면 쪽으로 나와야 돼요. 이쪽에는 저 이거 이런 쪽은 연면이거든요. 연면이 전면으로 나오면 안 돼요.

0: 조금씩 조금씩 배우면서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상님들의 지혜도 거기 다 들어있고, 이게 하나하나 디자인 같은 것도 거기에 다 어떤 실용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톱질을 잘못해가지고 사이가.
1: 그런 것은 쇠기 치면 날 테니까 걱정할 거 없어. 저기 딱 조여놓고 쇠기 치면 된다. 네. 걱정할 거 없어. 네. 이만해도 잘했어. 좀 털 나오고 있지 않니? 이거 보고 눈곱 졌다 그래. 응? 이거 그냥 다듬어주면 돼. 오삼촌이 수덕사의 스님으로 계셨었어요. 그 오삼촌 배라 가끔 갔죠. 근데 그 저희 법당문을 보니까 그렇게 매력적이고 좋더라고요. 야, 이런 거 제작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행복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고. 목재만 서 있는 것만 봐도, 세우는 것만 봐도 나도 저거를 목재를 달아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이 염두에 두고 있다가 공장에서 입문해가지고 시작했죠.

0: 지칭이라는 것은 너무 얕게 파면 안 되고 굿살 팔 때 약간 깊이 파야 됩니다. 사람 혀마냥 이렇게 파줘야 돼요. 오목하게. 그 우리나라 창호가 저희 완자창, 꽃살창 이런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고의 아름답다라고 자부합니다.
1: 그때 와가지고

0: 이렇게 한 바퀴 빽 돌아가지고 그죠?
1: 응? 오빠가 펑 갔다면서? 이거는 확핀 연꽃과의 피어오르는 연꽃입니다. 네. 아름답죠? 네. 매우 아름답죠.
0: 잘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몽우리.
1: 네, 그 피어오르는 거고 이건 확핀 거고.
0: 네. 네. 이건 목단이고.
1: 목단에.
0: 제가 미나리 그리다 보니까 세밀하게 보는데 선생님 작품은 너무 매끄러우면서 세심한 것 같아요.

이 작품으로 사람들이 많이 외로워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 그 참 부질지야 자기 혼자만이 고집해가 말라니까 외롭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외로움 속에서 작품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태어나도 저는 이 청호를 해서 후학을 많이 양성해야 된다라고 몇천년이 가도 이제 맥이 끊어지는 맞는 방향으로 맥을 잇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게 전통을 벗어나지 말아라. 전통을 벗어나 버리면요, 벗을 못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장사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벗 만들기 태어났고 나의 인호일학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0: 요붓이 어떻게 좀 보겠네.
1: 네, 한번 써보십시다.
0: 우리 필정 요붓이 좀 마음에 드네요.
2: 이 붓은 염소털하고 소털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놨어요.
0: 아, 그러시군요.
2: 그러니까 쓰기가 참 좋을 겁니다.
0: 예. 아유, 저는 이 분만, 우리 필장님 분만 잡으면 제가 글씨가 춤을 추는 거예요.
2: 그래요. 한번 써보십시다.
0: 네. 네. 작가는 뭐 붓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글씨나 그림을 보면은 거기에 맞는 것을 꼭 맞춤식으로 이렇게 손에 딱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필장님이 춘천에 계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죠.

0: 그런 일고를 벗기니까 어때요? 내 손이 지금 형태 자국이 많잖아요, 이거. 이거를 기술별 때 그러면 다 나가버리죠. 새거 때는 안 날카로운데 이건 손금법은 더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1: 어렸을 때는 되게 몰랐는데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도 많이 다치고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버지가 존경

0: 영광스러웠고 또 일을 배우고 지금 이수하면서 또 다시 더 큰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1: 전통 기법으로 붓을 만든다 보니까 털 거르기고 또 붓을 한 자리 만들려면 100여 차례 손질 과정을 거칩니다. 앞을 반드시 맞춰야 뒤를 잘라가지고 붓을 만들고 털을 갖다 섞어요. 섞는 과정에서 기름기를 빼야 되고 쌀게 태운 재로 뿌려서 다리미로 기름기를 빼앗고 작업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님도 하신 말씀이 그래요. 털인데 꼭 요지같처럼 빳빳해 서는 거예요. 내 손에 오면 내가 느낌에 남다르게 나는 모든 털들이 좋았고 작업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당시에도 그러셔요. 붓 만들기에는 강원도 추운 지방 털이 좋은데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원도로 오게 된 동기 같아요.

0: 너는 다 뺀.
1: 굿은 그냥 우리 가족의 그냥 일부구나, 가족이구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족보에 써서 뭐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또 특별하게 이 기법이, 기술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희 가족이고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조상의 기술이고 어떻게 보면 또 후대의 기법을 내려주는 좀 가족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0: 제가 지금까지 잠옷에서부터 지금 왔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전통의 방법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더 이상 바랄 건 없죠.

오래도록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조선왕조 최초의 법궁입니다. 법궁은 왕이 기거하면서 나라의 정사를 살피던 궁궐이라는 뜻인데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9년 동안 27대에 걸쳐 직분했던 조선왕조의 기본 틀이 바로 이곳에서 세워졌습니다.

충, 효, 예를 중시하는 동방예의지국. 세계적인 도시 수도 서울의 정신을 만들어낸 뿌리도 어쩌면 바로 이곳에서 비롯된 건 아니었을까요?

0: 마시고 우리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하나의 영역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역들과 합쳐질 때 최대한 우리 것으로 상자로의 것으로 바꿔서 창작을 하자라는 의미로서 코리안 칩스를 붙이게 됐습니다. 상자로는 이제 전통이라는 상자 안에 새로운 창작이라는 자루를 넣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0: 경상북도 지역의 그 무을 농악이라는 농악을 토대로 해서 이제 스윙이라는 음악과 결합을 해서 저희가 만든 곡인데, 이 셋만의 새로운 농악처럼 뭔가 구현을 해보고 싶었었기 때문에 곡가를 쓰는 형태 이런 것들을 다 농악패처럼 갖추고 해보고 싶어서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 최대한 그 악기들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전통의 음계, 전통의 장단이 아니어도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좀 소리들을 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하는 편입니다. 전통 음악을 공부하고 있지만 21세기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그냥 변화들이나 문화나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주요 창작적인 영감이 많이 돼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셋 다 말하는 전통은 같은가? 라는 이제 질문을 갖게 됐었어요. 얘기를 해보니 셋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제 깨달음의 길이라고들 많이 일컬어지길래,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걸으면서 세 명이 생각하는 전통을 한 팀이니 합치를 해보자, 맞춰보자 라는 이제 취지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셋 다 결국은 합치하지 못했어요. 다만 우리 셋이 같이 오랜 시간 이 이야기를 나누온 것 덕분에 생겨난 공통 분모를 창자루의 음악으로 담아내는 것이 가장 조화로운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올해도 원래는 이 공연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첫 상자로의 길 공연을 보시는 관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눈앞에 토끼가 사라질까 마음이 쫓겨. 그저 달린다.
2: 서두르라고! 시간이 없어!
3: 시각적인 거를 청각화하는 작업? 서로 다른 감각을 호환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되게 많이 흥미를 느껴서 상자로에서 뭔가 구현해내고 싶은 것들은 그런 작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1: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의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시나위입니다. 전통음악 시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의원에 혼자 알아 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뵈었다. 의원은 열애 같은 상을 하고 관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전라남도 보성군 등량면 강골마을. 1937년 방조제를 쌓기 전까지는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넘실거려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광주 이씨 집성촌인 강골마을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 한옥마을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봉산 봉우리

아래 드문드문 펼쳐진 한옥들이 정겹습니다. 산수가 아름다운 강골 마을 뒤 깊숙한 숲속. 대나무 숲길을 지나면 고풍스러운 담장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조선의 헌종 때 이 집만이 후학 양성을 위해 지은 정자 열화정입니다. 기역자의 누마루 집 형태로 아름다운 정원도 갖고 있는데요.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맵시가 오랫동안 눈길을 머물게 합니다. 열화정은 친척과 정이 오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하다는 뜻인데요. 다른 정자와 달리 독립된 가옥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강골 마을의 사랑방이자 친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소통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또 대한제국 말기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해 싸웠던 이관이, 이육래, 이양래 등이 모여서 의거를 도모했던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2: 지진이야! 책상 밑으로!
1: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책상 밑으로,
3: 계단으로 가서,
1: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으로,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야외 넓은 곳으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도 대비하고 있었으니까.

힙하게 놀아보지야.